필수 영단어,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도 매일같이 사용하는 중요한 표현들 3개 공부해 볼 텐데요. 자, 오늘 배울 내용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바로 알아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가족들은 함께 다양한 집안일을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직접 만들고 식사 후에는 설거지도 해요. 어질러진 방을 깨끗이 청소하기도 해요. 오늘은 집안일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자, 여러분은 집안일 하면 어떤 일이 떠오르나요? 우리 그림을 통해서 같이 한번 말해볼게요. 자, 오른쪽을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요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 아래를 보니까 이 어린 아이가 뭘 하고 있죠? 빨래를 하고 있네요. 또 왼쪽을 가볼까요? 어머니가 그릇을 씻고 계세요. 설거지를 하고 있고 또 오른쪽으로 가보니까 오빠가 테이블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각각의 집안일에 해당하는 단어를 영어로 한번 말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출발해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cook. cook. 자, 어떻게 썼나요? C-O-O-K. 네, 이렇게 씁니다. cook은 우리 친구들이 요리하다라는 뜻으로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요리사라는 의미로도 정말 자주 씁니다. 요리하는 사람, 요리사라는 의미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보면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He is cooking in the kitchen. Kitchen은 부엌이죠. 그는 부엌에서 뭐 하는 중이다? Cooking이니까 요리하는 중이다. 이때는 cook이 요리하다라는 동작으로 쓰였네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예문 한번 볼게요. My mother is a great cook. 자, a great cook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훌륭한 cook입니다. 라는 것은 훌륭한 요리사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cook의 두 가지 의미 다 기억해 두시고 우리는 바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lean. clean이라는 단어인데요. 먼저 한번 스펠링을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써볼게요. C-L-E-A-N clean clean은 우리 친구들이 아마 깨끗한이라는 표현으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깨끗한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말은 dirty, 더러운 있죠. 자, 그런데 청소하다라는 동작으로도 정말 많이 쓰이게 됩니다. 청소하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Clean your room. Clean your room. 우리 친구들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았나요? 너의 방을 뭐 해라? Clean. 청소해라 라는 뜻이 되겠죠? 자, clean은 이렇게 청소하다라는 동작으로도 쓰입니다. 자, 그리고 깨끗한이라는 의미도 갖는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The classroom is very clean 하게 되면 그 교실이 어떻다? 아주 깨끗하다가 되는 거예요. 반대말은 The classroom is very dirty 하게 되면 그 교실이 아주 지저분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바로 다음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wash. wash. 자, 먼저 한번 써볼게요. W-A-S-H wash wash를 떠올리면 쌤은 깨끗하게 이렇게 물로 씻어내는 느낌이 생각납니다. 이 wash라는 건 깨끗하게 씻다라는 뜻도 되고요. 세탁물들을 빨거나 세탁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wash the dishes 하게 되면요. 그릇들을 깨끗하게 씻다. 그래서 설거지하다가 됩니다. 이 wash the dishes도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 두 개 살펴볼 텐데요. 먼저, Did you wash your hands? 라고 했어요. Did you wash your hands? 무슨 의미일까요? 너는 손을

wash 했니라는 건너손 씻었니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하나 더. I will wash my dirty shirt라고 했습니다. I will wash my dirty shirt. 나는 더러운 셔츠를 뭐할 것이다? wash. 빨 것이다. 혹은 세탁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wash라는 건 물로 씻다, 빨다, 세탁하다. 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것. 그리고 설거지하다. 라는 표현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집안일과 관련된 단어들을 공부해 보았는데요. 자, 이 중요한 표현들을 그림을 보면서 복습해 볼게요. 자, 먼저 이 오빠가 테이블을 청소하고 있어요. 우리 청소하다 라는 뜻도 되고 깨끗한 이라는 의미도 갖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clean. clean입니다. 자, 다음으로 요리하다 라는 단어도 배웠죠? 요리사라는 의미도 갖는 이 단어는 cook. cook입니다. 자, 그리고 물로 깨끗하게 씻다 혹은 세탁하다 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는 네, wash, wash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거지하다 라는 표현은 뭐였죠? 설거지하다 라는 표현은 wash the dishes, wash the dishes 였으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이 세 가지 표현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강의 끝에 나오는 Word Review 보면서 교환에 같이 한번 예문을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세 번씩 복습하는 것 잊지 마세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더 자주 나오는 일상 표현들 위주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같은 생물처럼 보이는 생물 안을 들여다봐도요, 그 생김새나 특성에 차이가 있대요. 도대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일까? 오늘은 우리가요, 바로 이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가 되었다면요, 우리의 뇌속부텐 지금부터 터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생물 다양성에 대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생물 다양성 발표 자료 만들어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질문한 거 아니시죠? 도대체 이 생물 다양성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면서 어떠한 정보들을 내가 얻었어야 하는가, 그런 정보 얻으려면 질문을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 고민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생물 다양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 생태계예요. 얼마나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생태계 한번 살펴볼게요. 얘는 지금 바다예요. 여러분, 바다라고 하면 바다 속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 있습니다. 또 어떤 생태계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이런 숲속 생태계 있습니다. 이런 숲속에서는요. 앞에서 봤던 바다와는 또 다르게 숲에서만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이 이 안에 존재하고 있겠죠. 또 어떤 생태계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갯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갯벌은요, 굉장히 생물 다양성, 우리가 공부하는 그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로 굉장히 중요한 생태계거든요. 왠지를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면 갯벌이 주로 어디에 위치해 있죠? 그렇죠. 바로 바다와 육지 사이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가 되는 곳이 바로 이 갯벌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또 어떠한 생태계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생태계 하나 있거든요. 바로 사막이에요. 아, 사막에 생물 얼마 없지 않아요? 그러면 사막이라고 하는 생태계는 다 없어지고 숲속이나 아마존 같은, 아니면 바다 이런 게 훨씬 많아야 생물 다양성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사막에서만 살 수 있는 생물들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로 생물 다양성, 여러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거든요. 이 생물 다양성을 높게 유지하려면 첫 번째, 일단 생태계 자체가 다양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따라서 그걸 우리는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를 얘기하고요. 빛이나 물, 온도, 토양 등의 생태계를 이루는 환경이 다르면 그 속에 살아가는 생물의 종류도 당연히 다를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생태계 다양성이에요. 이제 하나의 생태계 안으로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태계 안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가요, 다양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바로 종 다양성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일정한 지역에 사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은 높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요, 하나의 생물 안으로 훨씬 더 집중해서 들어가 보는 거예요. 누구 안으로 들어가 볼 거냐면, 여러분 혹시 이런 바지락 쪽에 한번 본 적이 있나요? 이거 보면 바지락 껍데기에 무늬가 모두 어때요? 네, 조금 조금씩 다른 거 확인할 수 있거든요. 뿐만 아니에요. 제가 무당벌레 가지고 왔는데요. 무당벌레 무당 무늬를 보면, 정말 조금 조금씩 모두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볼게요. 얘네 지금 얼룩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얼룩 무늬가 아주 조금씩 다른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하나의 생물을 보더라도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생김새와 특성의 차이가 다양해야 하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유전적 다양성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요, 생태계 다양성,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내용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과학 발표 수업을 준비하는 중학교 1학년 조별 활동 참가자야라고 역할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생물 다양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조원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어. 그런데 생물 다양성은 단순히 생물의 종류가 많다는 뜻이 아니래. 생물 다양성의 종류가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표나 도식처럼 시각적으로 정리해서 설명해줘라고 질문을 던져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생물 다양성, 이제 이것이 환경과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간단하게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곳은요, 네. 미국의 바로 옐로우스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요, 늑대, 그리고 엘크, 비버, 얘네들의 개체 수에 뭔가 영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도대체 어떤 사례인지 그 사례를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요, 1920년대에요. 늑대가 멸종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게 멸종한 후에 심각한 생태계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근데 늑대가 사라지니까 그냥 단순히 늑대의 개체 수의 감소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엘크의 개체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됐고, 엘크는 공원 내에 어린 나무와 풀을 과도하게 뜯어 먹어서요, 초지가 황폐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이 사라지게 됐겠죠. 이 때문에 초식 동물인 비버의 감소로 이어졌고요. 비버댐이 사라지면서 습지 생태계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하지만 1995년에 늑대가 다시 도입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늑대의 존재는 엘크의 개체 수를 조절했고요. 엘크는 더 이상 특정 지역의 식물을 과도하게 뜯어먹지 않은 거죠. 그 결과 초지와 버드나무 숲이 되살아나고 비버 개체 수도 증가했고요. 습지 생태계도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례는요, 늑대라는 하나의 포식자가 사라짐으로써 생태계 전체가 얼마나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생태계 내에 다양한 생물들이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어느 한 종이라도 사라지면 생태계 전체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여기 아마존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마존 열대우림에는 수많은 종류의 식물들이 살고 있거든요.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은 이 식물들 이용해서요, 다양한 질병을 치료를 해오기도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치료제가 되는 물질을 우리가 이곳에서 얻기도 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다양한 어떤 생물 종이요, 인류에게 예상치 못한 중요한 자원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생물 다양성이 높게 유지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사례들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질문을 했어야 했을까요? 나는 생물 다양성 발표를 준비하는 중학교 1학년 발표조의 구성원이야.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줘라고 하면 그 사례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여러분도 꼭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혜였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선비 강용철. 우리의 문학 작품을 보면 가난에서 벌어지는 비극이 참 많소. 오늘 속담은 바로 빈곤과 고통, 이것과 관련되어 있어. 그럼 지금부터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0: 내 꿈은 이뤄질 수 없단 말인가. 뛰어난 실력이 있어도 가난해서 공부할 기회를 얻지 못하다니.
1: 정말 안타까워. 가난이 원수네.
2: 오늘의 속담. 가난이 원수. 가난이 죄다. 가난하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나 고통을 당하게 되니 가난이 원수같이 느껴진다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착하고 성실하던 그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그런 일을 하다니 가난이 원수구나. 이렇게 쓸 수 있는 속담이지요.
3: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운수 좋은 날. 현진건.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 하다가 얼다가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근 열흘 동안 돈 구경도 못한 인력 거꾼 김첨지는 아픈 아내가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라고 애걸하는 부탁을 뿌리치고 집을 나선다. 이날은 오랜만에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앞집 만화님, 교원인 듯한 양복쟁이 등을 태워 80전을 벌었으며 이 돈으로 알아놓은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이라도 사다 줄 수 있음에 기뻐했다. 김첨지의 행운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남대문 정거장까지 가는 손님에게 1원 50전이라는 큰 돈을 받기로 한다. 김첨지는 이 행운을 놓칠 수 없다 생각하며 다름질했다. 그러나 집을 나올 때 아내의 애걸하는 모습과 일찍이 들어와요라는 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다. 집 가까이에 다다랐을 때는 새삼스러운 염려가 가슴을 눌렀고 무서운 불행을 알게 될 시기가 가까워짐을 두려워하며 일부러 걸음을 늦추고 방황했다. 큰 돈을 벌었지만 불길한 예감을 떨치지 못한 김첨지는 선술집에 들러 친구 치사미와 술을 마셨다. 그는 추어탕과 빈대떡 등으로 허기를 채웠다. 술에 취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김첨지는 허세를 부리고 돈을 던지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김첨지는 설렁탕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무시무시한 정적이 그를 지배했다. 쿨룩거리는 기침소리나 숨소리도 들리지 않고 어린애가 빈젖을 빠는 빡빡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아내의 다리를 발길로 찼으나 반응이 없자 아내의 머리를 흔들며 죽음을 확인한다. 김첨지는
4: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3: 라며 통곡한다. 작품을 읽는 내내 가난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네요. 가난이 원수군요.
2: 오늘의 속담. 가난이 원수. 가난이 죄다. 그랬소. 가난하기 때문에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요. 가난해서 억울하거나 고통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꿈과 희망을 잃어선 안 되겠소. 가난에 지지 않는 그대들이 되길 바라오.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소리나기입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광합성 산물이 생성되고 이것이 이동, 저장, 그리고 사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모형으로 직접 표현해보면서 광합성이 식물 전체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을 함께 살펴볼까요?

0: 표에 제시된 물질들을 어떤 모형으로 표현할지 토의하여 정합니다.
1: 물은 파란색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물은 투명하지만 보통 물을 떠올리면 파란색 이미지가 강해서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보기 쉬울 것 같아.
2: 그럼 이산화탄소랑 산소는 동그라미로 표현하는 게 어때? 둘 다 기체라서 아무 모양이 없으니까 동그라미가 잘 어울릴 것 같아. 근데 색깔 구분을 해야 하니까 이산화탄소는 빨간색, 또 산소는 노란 색깔로 표현하는 게 어떨까?
3: 좋아. 그럼 포도당은 육각형 모양으로 표현하자. 교과서에서 포도당 분자 그림이 육각형으로 나왔던 게 기억나. 광합성에서 바로 나오는 물질이라는 걸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아.
4: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연결되어 있는 물질이니까 육각형과 오각형이 붙어있는 물질로 만들면 될 것 같고, 녹말은 포도당이 연결되어 있는 물질이니까 육각형을 여러 개 연결해서 표현하면 생성과 저장의 차이를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0: 도화지에 식물 그림을 그린 후 광합성 산물이 생성되는 과정을 모형으로 표현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광합성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무엇이 만들어지는지가 한눈에 보이도록 표현해봅시다. 잎에서 빛을 받아 광합성이 일어난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위치를 신경 써서 배치하고, 이산화탄소와 물이 포도당과 산소로 바뀌는 흐름을 화살표 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나타내보세요. 광합성 산물의 이동과 저장 과정을 모형으로 표현합니다.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산물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지 않고 이동에 적합한 물질로 바뀌어 식물 전체로 이동하거나 저장 물질로 전환되어 저장됩니다. 이때 이동 경로와 저장 형태가 드러나도록 모형으로 표현해보세요. 식물에 저장된 양분의 사용을 모형으로 표현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저장된 양분이 다시 사용되는 장면을 표현해봅시다. 저장된 양분이 식물의 성장이나 호흡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떠올리며 광합성, 이동, 저장, 사용으로 이루어지는 전체 흐름이 하나의 순환 과정처럼 연결되도록 정리해보세요. 이번 활동에서는 광합성 산물의 생성, 이동, 저장, 사용 과정을 모형으로 표현해보았어요. 오늘 탐구한 결과를 그림으로 함께 정리해볼게요. 식물의 잎에 있는 엽록체에서는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지는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이때 만들어진 포도당은 바로 이동하지 않고 식물의 잎에서 녹말 형태로 저장됩니다. 이후 필요에 따라 물에 잘 녹는 설탕 형태로 전환되어 체관을 따라 이동하여 식물의 뿌리, 줄기, 열매 등 각 기관으로 운반됩니다. 운반된 양분은 식물의 호흡에 사용되어 에너지를 얻는 데 쓰이거나 식물체를 구성하는 재료로 활용됩니다. 그리고 사용되고 남은 양분은 녹말, 단백질, 지방 등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 식물의 잎, 줄기, 뿌리, 열매 등에 저장됩니다.

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송현입니다. 자,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 우리 시험 대비 강의고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단원 마무리 문제를 풀어보는 날이거든요. 여러분 다 끝까지 열심히 풀어오셨겠죠? 자, 우리 문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12번 문제까지 풀어봤거든요. 오늘은 13번 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부터 16번까지는요, 김수월의 먼 후일이라고 하는 시를 읽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봐 주셔야 하는데, 자, 이 김수월의 먼 후일이라고 하는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법이었죠. 자, 어떤 표현법일까요? 그렇죠. 반어. 자,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자, 여러분, 진짜로 잊었어요? 아니죠. 나못 잊었어요. 그쵸?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내가 이별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잊었노라. 그런데 본심이 튀어나오죠.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 라고 하면서, 나 지금 못 잊었고요. 어제도 못 잊었어요. 그럼 먼 훗날에도 나는 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잊었노라라고 하는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잊을 수가 없는 자신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것두 번째는 바로 운율인데요. 자, 운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형성된다? 반복을 통해서 형성된다라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아주아주 아주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에서는 무엇을 반복하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 문장 구조 볼까요? 뭐뭐 하면 잊었노라. 뭐뭐 하면 잊었노라. 뭐뭐 하면 잊었노라라고 하는 이 문장 구조의 반복, 그리고 잊었노라라고 하는 이 시어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요. 또 우리 끊어읽기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이라고 하는 이렇게 3음보의 반복도 나타나고 있고, 세 글자, 그리고 세 글자, 네 글자라고 하는 이 글자 수의 반복을 통해서도 운율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반복해서 이렇게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데요. 자, 1번. 말하고자 하는 바와 반대로 표현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또 1번부터 정답이 등장을 해주시면 우리는 너무 감사하죠. 그쵸? 말하고자 하는 바와 반대로 표현하는 거 뭡니까? 반어, 그쵸. 반어를 통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2번도 보자고요. 과장된 감정 표현을 통해 이별의 고통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시는 자신의 감정을 과장되게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뭐 합니까? 그렇죠. 절제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슬프게 느껴지고 있죠. 틀렸고. 의성어와 의태어를 활용하여 언어적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의성어나 의태어 사용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쵸?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시의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에는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대조적인 이미지를 제시하여 사랑과 미련의 정서를 대비시키고 있다라고 했는데, 미련의 정서가 있긴 해요. 내가 그를 잊지 못했으니까. 근데 이 미련이라고 하는 정서를 사랑과 대비시키고 있지 않죠. 대조적인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13번의 정답은 이렇게 1번, 반어에 대한 설명이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14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면서 기억에 먼 훗날이라고 하는 시어에 밑줄이 치어져 있습니다. 자,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그럼 이먼 훗날이라고 하는 건 어떤 날이에요? 그렇죠. 찾으시면이라고 하는 우리 구절에서 알수 있듯이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찾는 그먼 훗날이 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정하고 있는 상황. 이 되겠죠. 자, 1번. 말하는 이가 당신과 헤어지는 날? 아니고요. 말하는 이가 당신을 잊고 성숙해진 때? 잊지 못했고요. 말하는 이가 모든 희망을 상실한 순간? 아니고요. 말하는 이가 가정한 불특정한 미래의 상황? 이것이 맞겠죠. 당신이 나를 찾는 그날. 말하는 이가 당신과 다시 만난 지 오래된 후에 대한 설명? 아니죠. 그리고 14번 정답은 몇 번?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이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시에서 또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 안 물어볼 수 없겠죠. 자, 1번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음보의 규칙적인 율격이 반복된다. 규칙적인 율격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이시 같은 경우에는 사음보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삼음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기억이 틀렸고요. 같은 단어를 반복하여 자연스럽게 리듬감이 생긴다. 그쵸? 뭘 반복하고 있어요? 이전 노라, 이전 노라 반복하고 있죠. 리듬감 자연스럽게 생기고 있고요. 대체로 3, 3, 4의 글자 수로 이루어진 행이 반복된다. 그쵸. 전체 시를 살펴보면, 무척 그리다가 이전 노라 빼고는 모두 다 3, 3, 4. 그래서 대체로 3, 3, 4의 글자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고요.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일정한 운율이 생겨난다. 그래서 이 시를 보면 계속해서 뭐뭐 하면 뭐뭐 하노라. 그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옳은 설명이 되니까 니은, 디귿, 리을을 묶은 것몇 번? 그렇죠.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16번. 이 시의 말하는 이와 보기의 말하는 이가 나누는 대화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A와 B, 즉, 이 시의 말하는 이와 이 보기의 말하는 이가 얘기했을 법한 내용을 잘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말하는 이의 상황, 정서, 태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 시가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잘 찾아낼 수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이 시는 우리가 읽었던 먼 후일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보기의 시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인데요. 이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시에서는 이 시작하자 나의 태도가 어떠한지 보세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시에서도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즉 사랑하는 임과의 이별의 순간에 나 어떻게 할 것이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꽃을 뿌리는 행위 그리고 당신이 떠나는 길에 그 꽃을 밟고 가라. 나즉이 나를 밟고 가라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미루어 볼때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릴 거예요. 흘리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흘리겠죠. 그쵸? 이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나 눈물 안 흘리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눈물 흘리겠죠. 슬프겠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A. 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는데 여전히 그 사람이 무척 그리워요. 우리 먼 후일에서 무척 그리워하고 있죠. 이별하는 상황이 오면 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보내줄 거예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있죠. 꽤 오랜 시간 동안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않고 지내겠지요. 그쵸. 먼 후일에도 나는 잊지 않고 지낼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길을 축복해주고 울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정말 슬플 것 같아요. 축복해주고, 나 꽃을, 진달래꽃을 뿌려줄 거예요. 축복해주고 울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사실 정말 슬플 거예요. 맞는 설명이 되겠죠. 5번. 시간이 흐르며 점차 감정이 정리되고 언젠간 그 사람을 완전히 잊게 되겠지요. 먼 후일에서 완전히 잊게 되는 그날이 올것 같아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 정답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부터 21번까지는 열보다 큰 아홉이라고 하는 수필을 여러분이 읽고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아홉이란 수에 대해서, 아홉이라는 수가 매우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수다. 그러면서 아홉은 정녕 열보다 적거나 작은 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홉은 실제로는 열보다 적거나 작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어떤 표현 방식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역설의 표현 방식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도 들고 있죠. 10만 리 장천이라고 하지 않고 9만 리 장천이라고 하는 것. 앞길이 창창한 사람, 앞길이 9만 리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예를 들어주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열보다 아홉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면서 이 아홉

숫자가 두번든 음력 9월 9일 이야기하고요. 라문단에 가서 우리의 조상들이 왜 열보다 아홉을 더 사랑했는가? 왜요? 그렇죠. 모든 일에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선조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열보다 아홉을 더 좋아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문단이 되겠습니다. 자, 열이란 수가 이런 수고요. 아홉은 이런 수입니다. 그래서 아홉은 열보다 많고 열보다 크고 열보다 높고라고 하면서 열과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하여 다음 또 다음 그도 아니면 그 다음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즉 아홉은 어떤 수다? 미래의 꿈과 그 가능성이 있는 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열보다 큰 아홉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가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이거는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아홉은 완전에 거의 다다른 수이다. 맞나요? 그쵸. 완전에 거의 다다른 수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맞고요. 아홉은 완전함을 이미 이룬 수이다. 맞아요? 아니죠. 완전함을 이미 이룬 것은 여기서 뭐라고 해요? 그렇죠. 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틀렸고요. 아홉은 열보다 하나가 모자란 수이다. 맞아요? 그래, 그대로 있어요. 열보다 하나가 모자라는 수이다라고 그대로 나와 있고요. 아홉은 매우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수이다. 이거 있나요? 그렇죠. 매우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수이다라고 하는 구절 그대로 있습니다. 아홉은 하나만 더하면 완전에 이르게 되는 수이다. 맞나요? 그렇죠. 하나만 보태면 완전에 이르게 되는 수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글을 꼼꼼하게 읽었다면 답을 이렇게 찾아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18번. 기역부터 미음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것은 어휘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면서 어휘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는가 물어보는 문제고요. 우리 시험대비 강의니까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단어들은 좀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자, 굽이굽이 한없이 서린 마음을 기역이라 하고 라고 해서 기역에 들어갈 말로 구우일모를 넣었는데, 여러분, 구우일모는 무슨 뜻일까요? 혹시 아는 한자가 있나요? 그렇죠. 아홉 마리 소,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의 털. 그러니까 아주 많은 것 중에 극히 일부를 말하는 게 구일모예요. 그럼 굽이굽이 한없이 서린 마음, 여기 기역에는 뭐가 들어가줘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열심히 읽었다면 구곡, 간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이 벌써 틀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니은, 굽이굽이 애워두는 상구비가 얼마인지 모르는 게 구절 양장이라고 한다고 했고, 통과해야 할 문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는 왕실 구중 궁궐 맞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살아난 것 구사일생. 아홉 번 죽고 한번 살아난다. 그만큼 고비를 넘겼다라는 거고요. 끝간데가 어디인지 모르는 땅속이나 저승 우리 뭐라고 해요? 구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때의 구천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은 모두 맞게 제시가 되어 있었고요. 기역만 구일모가 아니라 구곡, 간장이 들어가 줘야겠죠.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A에 사용된 표현법과 같은 표현법이 사용된 것은? 그러면 이건 표현법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인데, A에 사용된 표현법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밑에서 찾아줄 수가 있겠죠. 자, A 볼게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홉 구자가 두번든 음력 9월 9일을 중양절이니, 중군날이니 하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1000년이 넘도록 큰 명절로 정하고 세워왔겠습니까?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이 구절에 사용된 표현법 뭡니까? 그쵸. 지금 여러분에게 뭘 던지고 있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큰 명절로 정하고 세워왔겠습니까? 라고 의문의 형식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로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만큼 뭐 했다? 사랑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의 형식을 쓰고 있는 거죠. 혹시 이 표현법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 이런 표현법을 설의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의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니?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설의법이 사용된 것을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찾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만약에 설의법이 아니라면 그 표현법이 무엇인지도 여러분 선생님과 같이 찾아보기로 합시다. 자, 1번. 믿었건만 거짓이었구나.
그 말들은. 이거 혹시 어떤 표현법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문장에 뭐가 달라져 있어요? 그렇죠. 어순이 달라져 있어요. 자, 이렇게 어순을 바꿔서 표현하는 방법. 우리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문장의 어순을 바꾸는 방법. 우리 도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치법을 사용해서 표현을 한 거고요. 자, 2번. 달이 수줍게 구름 뒤에 몸을 숨겼다. 자, 여러분. 달이 몸을 숨겼대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죠. 달은 그럴 수 없어요. 몸을 숨기는 건 누구만 할수 있어요. 사람만 할수 있어요. 그러면 달이라고 하는, 즉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법, 우리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의인법이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그 소식이 너무 기뻐서 하늘로 날아오를 뻔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에요. 자, 여러분, 내가 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어요? 하늘로 날아오는 거 가능해요? 아니죠. 그만큼 기뻤다고 뭐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사용된 방식은 과장법이 되겠고요. 자, 4번. 이토록 그리운데 어찌 그대를 잊을 수 있겠는가? 질문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거 질문에 대한 답을 원하는 거예요? 아니죠.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대를 잊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뭐예요? 서리법이에요. 그쵸? 여기 서리법 사용됐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5번이랑 여러분이 어쩌면 헷갈렸을 것 같아요. 왜? 뭐가 있으니까. 그렇죠. 물음표라고 해서 의문형의 방식을 사용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건 서리법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는 왜 떠났을까? 이건 뭐예요? 진짜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는 왜 떠났을까? 라고 하면서. 그러고 나서 답을 제시해 줍니다. 그가 떠난 이유는 새로운 세상을 찾기 위해서였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는 이러한 표현 방식은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질문을 던진다의 문과 답을 한다의 답을 써서 문답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번은 서리법이 아니라 문답법이 사용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19번에 A에서 서리법을 사용을 했으니까 서리법이 사용된 걸 1, 2, 3, 4, 5번 중에 골라주면 그렇죠. 4번 이렇게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데요. 자, 라에 B가 제시되어 있거든요. B가 뭐냐면, 우리의 조상들이 열보다 아홉을 더 사랑한 것은 무슨 까닭이었을까요? 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답은 우리의 조상들이 열보다 무엇을? 아홉을 더 사랑한 무엇? 그렇죠, 까닭. 즉, 이유를 여러분이 대답으로 제시해 줘야겠죠. 자, 밑에 보시면, 간단히 말해서 모든 일의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선조들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익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열보다 아홉을 더 사랑한 까닭은 모든 일의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이 열이라고 하는 수가 가지는 의미와 아홉이라고 하는 수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은데, 열이라고 하는 수는 이미 완성된 수, 완전한 수, 그래서 더 보태거나 빼지 않아야 되는 수라면, 아홉이라고 하는 수는 아직 열에 도달하지 못해서 열보다 작지만, 대신 그만큼 뭐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아홉이라는 수를 더 좋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답변이 되겠죠. 까닭, 이유가 되겠죠. 자, 볼게요. 예로부터 아홉이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숫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홉을 더 좋아했습니까? 아니죠. 이 밑에 내용과 관련이 없죠. 동양에서 아홉은 신성한 숫자로 여겨져 복과 장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아홉을 더 사랑했다? 이것도 마찬가지. 완전한 것은 없고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관련이 없죠. 아홉은 열보다 하나가 모자라지만, 까진 맞아요. 근데 형태적 안정성을 갖춘 수이기 때문에 좋아한 거예요? 아니죠. 형태적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 없습니다. 자, 아홉은 수학적으로 열보다 더 크고 많은 의미를 담은 숫자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아니죠. 수학적으로는 열이 당연히 아홉보다
허요. 그쵸?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5번. 모든 일에서 완전함을 추구하기보다

그래서 역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A의 구절은 아홉은 열보다 많고 열보다 크고 열보다 높고 라고 하면서 이거 실제로 맞는 말이에요? 아니죠. 이치에 어긋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홉이 열보다 실제로는 작거나 적은 수이지만 아홉이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홉을 더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열이 아홉보다 크지만 아홉의 여유, 가능성을 통해서 불완전함 속에 더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역설적으로 표현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홉이 가지고 있는 이 여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가능성. 그래서 결국 불완전함 속에 더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 이 내용을 열보다 큰 아홉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역설적 표현의 의미를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부터 26번까지는 우리 양반전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고 쓰는, 풀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이 양반전, 우리 양반에 대한 풍자가 담겨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살고 있는데 가난해요. 그래서 환곡을 구워다 먹고 그것을 갚지 못해요.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을 수 없어서 밤낮으로 울기만 하는, 그래서 희화한 모습 볼수 있고, 우리 아내의 말을 통해서 양반에 대한 비판 확인할 수 있었죠. 자, 부자가 그 소문을 듣고 우리 뭐 해보자. 그렇죠. 그의 양반을 사서 양반 신분으로 살아보자라고 하면서 한국을 대신 갚아주고 양반 신분을 사게 되고요. 다에서 우리 양반 매매 증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양반이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래서 양반이 지켜야 할 체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었고요. 라 문가의 홍패는 팔뚝만 하지만 이것은 두 번째 양반 매매 증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양반이 가지고 있는 특권 그리고 그 양반의 특권으로 인해서 부리는 횡포에 대한 이야기가 라에 제시가 되어 있었고 마에서 결국 부자가 머리를 흔들면서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 도둑놈이라고 하는 단어가 양반에 대한 비판 담겨 있다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양반을 포기하죠. 자, 22번 보겠습니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가에서는 인물의 말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자, 가에 제시된 인물의 말 뭐예요? 그렇죠. 아내의 말. 그래서 우리 답답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아내의 말을 통해서 주제, 즉 양반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는 이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는 거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나에서는 인물의 심리를 말과 행동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나에 제시된 인물의 말과 행동은 부자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우리가 그의 양반을 사서 양반 신분으로 살아보자. 라고 하는 그래서 이 신분 상승을 꿈꾸는 부자의 심리를 확인할 수 있고요. 다에서는 나열을 통해 양반이 지켜야 할 규범이 얼마나 많은지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양반이 지켜야 될 행동들을 나열하고 있는 거볼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손에 돈을 쥐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열이 되고 있었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라에서는 묘사를 통해 양반의 권세와 품위를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라의 내용 보시면 언제나 종들이 양산에 받쳐줌으로 김이치 휘어지고 설렁조만 당기면 종들이 예의함으로 뱃살이 처진다. 이런 구절을 통해서 양반의 권세와 품위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뭘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양반의 위선과 이 특권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우리 4번이 되겠고요. 마에서는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상황의 반전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마 부분은 우리 부자의 반응이잖아요. 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 참으로 맹랑하구만.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라고 하는 인물의 대사. 그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떠나버리는 행동을 통해서 상황의 반전. 양반 신분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22번의 정답 몇 번? 그렇죠.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 이 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가의 양반은 청렴하고 자존심이 강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으려는 인물이다.인데 환곡을 잔뜩 구워 먹었는걸요? 그쵸.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으려는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가의 아내는 남편의 처지를 이해하고 함께 빚을 갚기 위해 힘쓰는 성실한 인물이다라고 했는데 남편의 처지를 이해하기보다는 남편을 뭐 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있죠. 그쵸? 나의 부자는 신분차별에 불만을 품고 양반 신분을 얻어 자신의 처지를 바꾸려는 인물. 그쵸? 그래서 천삼에 갚아주고 양반 신분을 사는 인물 맞죠? 나의 양반은 끝까지 양반의 채통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인물이다. 그럼 양반

양반이 부자가 환국 갚아주겠다고 했을 때 거절했어야죠. 양반 채통 지키고 싶었으면. 아니죠. 크게 좋아하죠. 그래서 틀린 설명. 마의 부자는 양반의 권세와 사치를 부러워하며 신분상승을 포기하지 못하는 인물이다라고 했는데 신분상승 포기? 하죠. 그렇죠. 틀린 설명. 그래서 우리 23번의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역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쌀값을 묻지 말고를 통해서 양반들이 실생활과 관련 있는 일을 멀리하고 있다. 알수 있죠. 그쵸. 쌀값을 묻지 말고라고 하는 건 경제적인, 이런 활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실생활과 관련 있는 일을 멀리하고 있죠. 자, 밥보다 국을 먼저 먹지 말고. 아니, 대체 왜? 그쵸. 이것은 실속 없는 형식에 얽매여 있는 양반의 모습이 나타나는 구절 맞고요. 추워도 하루에 곁불을 쬐지 말고, 백성들과 가까이 하기를 꺼리는 양반의 권위의식이 드러난다라고 했는데, 이 곁불을 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양반의 체면을 지켜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설렁죽만 당기면 종들이 예의함으로 뱃살이 처지는 모습을 통해서 양반의 게으른 모습 알수 있죠. 신분을 이용해서 다른 계층에 횡포를 부리는 양반의 모습. 강제로 이웃의 소를 끌어다 먼저 자기 땅을 갈고. 그쵸? 횡포 부리는 모습? 맞죠. 그래서 우리 24번의 정답은 이렇게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이 글에 드러난 풍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풍자가 잘 나타난 부분, 그리고 무엇을 풍자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나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빚을 갚지 못하고 울기만 하는 양반의 모습을 제시하여 그 무능함을 풍자하고 있다. 그쵸? 빚을 갚으려면 뭔가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죠. 풍자하고 있는 건 맞고요. 한 푼어치도 안 되는 그놈의 양반이라는 말을 통해 양반의 비생산성. 그쵸. 경제적 무능력 풍자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문과의 홍패를 돈자루로 표현하여 양반이 누리는 특권을 풍자하고 있다. 이 홍패만 있으면 돈이 막 나와. 그쵸. 양반이 누리는 특권 풍자하고 있는 거 맞고요. 누가 감히 나를 원망하겠느냐라는 말을 통해 양반의 횡포를 풍자하고 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양반이 횡포 부리는 모습이 나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를 원망할 수 없어. 왜냐? 나는 양반이니까. 그쵸. 나와 있고요. 도둑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신분제에 도전하는 부자의 태도를 풍자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도둑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부자의 태도를 풍자한 게 아니죠. 누구? 그쵸. 양반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답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나에서 알수 있는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 두 가지를 찾아 쓰는 건데요. 나에 보시면 이 부자가 가족과 의논하면서 자기가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늘 귀한 대접을 받고 우리는 항상 천한 대접을 받아요. 즉, 뭐가 존재했다? 신분에 의한 차별이 존재했다. 첫 번째 알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그의 양반을 사서 양반 신분으로 살아보자라고 하는 걸 보니 뭘살수 있었다. 그쵸. 신분을 사고 팔수 있었다. 신분 매매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수 있고요. 양반이 이렇게 신분을 팔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환곡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환곡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구나. 이런 등등의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적어서 주시면 되겠고요. 두 가지만 찾아 쓰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과 뉴런 동기화 할 텐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도 틀린 문제의 근거를 써서 이 오답 노트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과 이렇게 대단한 마무리 열심히 푸느라 아주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일기 영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잘도 변함없이 문법 열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정주고요. 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문법 열공, 영어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뉴런 기출로 영문법 오늘 42번째 만남이고요. 이번 챕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워크북에 나와 있는 실전 문제 함께 만나볼 거예요. 1번 문제부터 출발합니다. 1번 문제부터 3번 문제까지는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주는 문제였는데요. 1번 문제 정답은 그렇죠. 우리 보기 1번 who가 정답이었죠. Who is your new teacher? 너의 새로운 선생님이 누구시니? 누구란 의미로 who라는 의문사가 정답으로 나와주고요. 바로 2번 문제 가보도록 합니다. 자, 요번에는

Did you do? 너는 했니? 뭐를? 자, 목적어가 빠져있죠. 우리 무엇을 이라는 의미로 바로 이번에 what이 목적어 역할을 해주게 되고요. What did you do? 너는 무엇을 했니? At home. 집에서 언제? Yesterday. 어제. 그러니까 문장 전체를 보게 되면 What did you do at home yesterday? 너 어제 집에서 무엇을 했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what이 바로 이번 문제의 정답이고요. 우리말로는 무엇을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네요. 자, 이어지는 세 번째 문제는요. 보니까 선택의 범위가 주어져 있죠. 무슨 얘기예요? 과목과 연관된 질문인데요. 일단은 표현 다시 한번 잡아봅니다. 우리 like better가 그래요. 뭐뭐를 더 좋아하다 라는 의미였고요. 선택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는 과학 또는 수학 중에 어느 과목을 너는 더 좋아하니? 이런 식으로 자, 과학 또는 수학 이렇게 선택의 범위가 주어지고 여기 그런데 어느 라는 의미가 되는 의문사는 바로 그렇지요. 5번에 which가 되는 거고요. 우리 보기에 what이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혹시나 what이 보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what을 정답으로 생각했던 친구들 안 되죠. 왜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여기는 자, 지금 선택의 범위가 조져 있다란 이야기예요. 과학 또는 수학 중에 어느 과목 이렇게 선택의 범위가 주어지고 어느 것 또는 어느라는 의미에 사용되는 의문사는 바로 which다라는 거 정확하게 잡아주고요. 보기에 만약에 what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subject라는 과목이라는 의미의 명사가 나와줬기 때문에 어느라는 의미로 which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야. Which subject do you like better? 너는 어느 과목을 더 좋아하니? 과학 또는 수학 중에. 됐죠? 3번에 우리 5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자, 이어지는 4번, 5번 문제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골라주는 문제였네요. 일단은 4번 같은 경우에 그렇죠. 우리 보기 4번 when이 정답이었고요. When do you play the guitar? 너는 언제 기타를 치니? 언제 기타를 연주하니? 라는 의미의 의문문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장은요. Return. 뭐지요? 그렇죠. 돌아오다. 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겠고요. When did he return? 그가 언제 돌아왔냐? 뭐로부터? From the trip, 여행으로부터. 됐지요? 우리 언제라는 의미의 when이 바로 4번 문제의 정답이었고요. 자, 이어지는 5번 가보도록 합니다. 역시 공통으로 들어갈 말인데요. 정답은 바로 그러네요. How가 정답이었죠? 3번 보기에 들어가 있고요. How가 여기는 뒤에 often, 그러네. 자주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의 의미로 사용이 된 거고요. How often do you eat out? Eat out, 뭔가요? 밖에서 먹다, 바로 외식하다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How often do you eat out? 너는 얼마나 자주 외식하니? 라는 의미가 되겠고, 자, 두 번째 문장의 how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요. 얼마나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여기는 many가 와주고 뒤에 명사가 보이고 있죠. 얼마나 많은 뭐뭐들. 자, 이런 식의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이 many가 뒤에 명사가 나와줄 때는 그렇죠. 여기처럼 세는 것이 가능한 명사, 복수형이 나와준다라는 거 확인해 줘야 돼요. How many bags does she have? 그녀가 얼마나 많은 가방들을 가지고 있니? 결국 그녀가 가지고 있는 가방의 개수가 얼마인지를 물어봐 주는 그런 문장이나 마찬가지고요. 우리 5번에 3번 보기 정답으로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이어지는 6, 7번.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주는 건데요. 자, 이런 식의 문제, 기본적이지만 많이 나와줍니다. A가 질문하고 있고요. B가 답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뭐가 보이나요? 뭐뭐 때문에. Because란 단어가 보이고 있죠. 그가 아프기 때문에. 그가 아프기 때문이다. 자, 이유를 얘기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유를 묻는 의문사가 빈칸에 정답으로 들어가 줍니다. 바로 2번 보기였고요. 우리 표현 기억하시죠? 비동사 absent from 뭐야? 뭐뭐에 결석하다, 빠지다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케빈이 왜 학교에 결석했니? 자, 그러니까 그가 아프기 때문이다. 됐나요? 6번에 2번 보기 정답이었고. 자, 7번 문제. 요번에는 회사와의 인터뷰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답이 it was very good. 매우 좋았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다면 정답은 그렇죠. 1번에 how가 되겠고요. How was the interview with the company? 그 회사와의 인터뷰가 어땠니?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죠. 그러니까 it was very good. 매우

좋았다. 됐나요? 7번에 1번 보기 정답이었고. 자, 이어지는 8번, 9번 문제는 밑줄 친 1번에서 5번 중에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였고요. 우리 8번 같은 경우는 그렇죠. 3번 보기가 눈에 들어와 줘야 됩니다. 일단은, 자, 의문문이고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의문사가 문장 맨 앞에 나와줬죠? 이건 문제 될거 없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유 앞으로 아, 일반 동사 과거 의문문을 만들어주기 위해 did가 나와준 겁니다. 그러면 주어 나와주고요. 일반 동사는 원형이 나와주는 거죠. 바로 saw, 과거형이 아닌 see, 이런 식으로. 자, 너는 정원에서 무엇을 보았니?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나는 봤대. 뭐를? A squirrel. squirrel이 뭔가, 여러분들? 다람쥐를 얘기하지요. 다람쥐 한 마리를 내가 정원에서 봤다. 이렇게 답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8번에 우리 3번 보기 정답이었고. 자, 이어지는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2번 보기가 정답이었죠. 일단, what time? 몇 시라는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고요. 자, 지금 보니까 go라는 일반 동사가 자, 의문문을 만들어 줄때 주어 앞으로 나와줄 수가 없는 거죠. 의문문을 만들어 주려고 우리 두 동사의 도움을 받는 건데요. does가 나와줄 때는 일반 동사 현재 의문문에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야. 근데 여기는 you라는 주어가 나와줬기 때문에 does가 아닌, 그렇죠. do가 나와줘야 되는 문장입니다. 우리 앞쪽에서 이미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What time do you usually go to work? 너는 보통 몇 시에 직장에 가니? 보통 몇 시에 출근하니?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우리 between A and B 하게 되면 A와 B 사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시에서 9시 사이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우리 9번에 2번 보기 정답이었고. 자, 이어진 10번째 문제 가보도록 합니다.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건 영작 문제였는데요. 너는 반지를 어디서 찾았니? 정답은 너무 쉬웠네요. 바로 우리 5번 보기가 정답이 되고요. 어디서 라고 얘기할 때는 맞아요. 의문사 where를 활용해 준다라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너는 반지를 어디서 찾았니? 이미 찾은 거야. 과거 일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어 앞으로 did가 보이고요. 주어 나와준 다음에 우리 find라는 일반 동사는 did가 이미 과거인 걸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 원형으로 나와줍니다. Where did you find the ring? 이런 식으로 됐죠? 10번에 우리 5번 보기 정답이었고. 자, 이어지는 11번, 12번 문제는요.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였는데요. 11번 바로 정답 가볼까요? 그러면 4번이 딱 눈에 들어오는데요. 왜 그럴까? 우리 how much냐, how many냐. 자, 이거를 구분하는 문제는 꽤 많이 나와주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뒤에 나온 명사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book이라는 이 책이라는 의미의 명사는요, 세는 것이 가능하죠. 여기는 자, S를 붙이고 복수 형태로 나와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의 의미로 뒤에 복수 형태의 명사가 나와주는 거는 how much가 아니라 그렇죠. how many가 맞는 거예요. how much가 사용되고 명사가 나와주는 경우에는 뒤에는 여기처럼 복수 명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는 것이 불가능한, 셀수 없는 명사가 how much 다음에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고요. 어쨌든 여기는 복수형의 명사가 보이기 때문에 much가 아닌 many로 바꿔줘야 되는 문장이고요. 우리가 찾고 있는 정답 바로 4번 보기예요. How many books did you read this week? 너는 이번 주에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니? 이번 주에 책을 몇권 읽었는지 물어봐주는 질문 내용이 되겠고요. 우리 다시 한번 11번에 4번 보기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역시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였는데요. 자, 여기에는 정답 뭔가요? 바로 3번 보기가 정답이었지요. what이라는 의문사가 문장 맨 앞에 보이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보니까 바로 여러분들 주어가 나와줍니다. 곤란하죠. 먼저, 그렇죠. 의문문을 만들어주기 위해 주어 앞으로 did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보이고, 우리 일반 동사 study는 동사 원형으로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요. What did your brother study? 이런 식으로, what 다음에 did가 먼저 나와주고, 그 다음에 주어 나와주고, 동사 원형이에요. 뒤에 at college가 붙었기 때문에 이 문장의 의미는요. 너의 형이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했니? 라는 의미가 되겠고, 12번에 3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자, 이어지는 우리 13번째 문제. 빈칸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쫙 지어진 것. 일단 첫 번째 빈칸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은행이 어디 있니? 우리 어디란 의미로 그렇죠. where가 적절하겠네요. 그렇다면 우리 보기 가운데 4번 또는 5번 보기가 정답이 되는 건데요. 두 번째 문장의 빈칸에 whom, 누구를, 이거는 말이 되지 않죠. 정답은 나왔네요. 바로 5번 보기가 정답이 되겠고, when을 넣어보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When did you buy your laptop computer? 너는 언제 너의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했니?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When did you buy your laptop computer?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선택의 범위가 5와 함께 주어져 있죠. Harry Potter or Frozen. 자, 해리포터 또는 Frozen. 이건 근데 영화 제목인데요. 보셨나요? 겨울왕국의 원래 원제목이 Frozen이에요. 그러니까 해리포터 또는 겨울왕국 중에 또는 어느 것을 보기 원하니? 우리 어느 것, which one 이렇게 사용된 거고요. 이때 which가 어느라는 의미로 선택의 범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사용되는 의문사가 되는 겁니다. 5번 보기 다시 한번 정답 확인해 주고요. 했나요? 자, 이어지는 14번째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 뭐가 들어가야 될까? 사실 1번 같은 고민이 됐죠. 그런데 딱 2번 빈칸을 보니까 뒤에 much가 나와주고요. 우리 뭔이라는 세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가 나와줍니다. 빈칸에 아 그러네요. How가 들어가면 자연스럽지요. How much money do you have? 너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니? 돈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장이 되겠고, 그렇다면 1번에도 how를 넣어볼까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알렉스가 어떻게 프린터를 고쳤니? 우리 fix란 단어가 수리하다, 고치다 의미로 사용 가능하죠. 알렉스가 어떻게 프린터를 고쳤니? 됐죠? 그 다음에 3번도 보니까 how가 자연스럽지요. How far is it from here to the library? 여기서 도서관까지 얼마나 머니?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역시 how를 넣어보니까 How does 소민 go to school every day? 소민이가 매일 학교에 어떻게 가니?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전부 다 how가 들어가 주는데요. 5번에는요, how가 아닌 그렇죠. what이 들어가셔야 되고요. 자,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여기 kind가 친절한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종류라는 의미의 명사로 사용되고 있고요. What kind of decoration? Decoration 좀 어려운 단어인데 장식이란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 너는 어떤 종류의 장식을 원하니?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탁자 위에 또는 어떤 종류의 장식을 원하니? 이런 식으로 자 우리 what이 어떤 무슨 이런 식으로 뒤에 명사가 나와줄 때 의미 다시 한번 확인해 줘야 돼요. 너는 어떤 종류의 장식을 탁자 위에 원하니? 됐나요? what이 들어가는 우리 5번 보기 바로 정답이었고요. 자, 이어지는 15번 문제. A에서 E 중 어법상 옳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 일단 자, 주어진 A 맞는 문장이에요. who가 의문사이자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죠. 누가 너에게 그 자전거를 주었니? 됐죠? 의문사이자 주어 역할이기 때문에 바로 뒤에 동사가 이어지는 올바른 문장이고요. 하지만 B번 문장은 잘못됐죠. 자, 주어가 누구예요? 그렇죠. 제인의 우산입니다. 그렇다면 비동사는 주어에 맞게 아가 아니라 이즈가 와줘야 되겠죠. 제인의 우산은 무슨 색깔이니? 라고 물어봐주는 의문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C번 문장. 전혀 문제 없네요. 영어 시험이 언제 시작할 거니? 이런 식으로. 우리 when이라는 의문사를 활용한 의문문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D번 문장은 선택의 범위가 주어져 있지요. 양파 또는 당근 중에 또는 어느 채소를 자, hate 싫어하다라는 의미예요. 싫어하니? 라는 건데 선택의 범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란 의미로 what이 아니라 그렇죠. which가 사용돼야 되는 문장입니다. Which vegetable do you hate? 또는 어느 채소를 싫어하니? 양파 또는 당근 중에.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잘못된 거 있나요? 없죠. How many times do you go to theater in a month? 너는 한 달에 극장에 몇번 가니? 라고 물어봐 주는 내용이에요. 정답 우리, 그렇죠. 3번 보기 정답으로 확인해 주세요.

됩니다. 자, 이어지는 16번부터 18번까지는 빈칸에 알맞은을 보기에서 골라서 주는 건데요. 적절한 의문사를 넣어주는 문제였죠. 16번은 그렇죠. 보기 가운데 우리 where가 정답이 되겠고요. 너는 어디서 쥐를 봤니? 라는 게 문장이 되는 거예요. 17번. 자, 요번에는 바로 how long이 정답이었죠. 얼마나 오래 are you planning to stay here? 너는 여기서 머무는 거를 계획하고 있니? 우리말로 좀 부드럽게 의역하게 되면 너 여기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 계획이니? 뭐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고요. 어쨌든 얼마나 오래라는 의미로 how long이 바로 17번에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18번째 문제는요. 빈칸 다음에 restaurant. 뭐야? 명사가 보이고 있죠? 정답은? 그렇죠. what이 정답이었고요. 우리 what 같은 경우에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와줄 때는 어떤 의미? 자, 무슨 또는 뭐 어떤 정도의 의미를 전달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의미는 뭔가요? 문장의 의미는 잭과 그의 가족이 어떤 식당에서 저녁을 어제 먹었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잭과 그의 가족은 어제 어떤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니? 됐나요? What restaurant did Jack and his family eat dinner at yesterday? 이런 식으로 what이 바로 정답이었고요. 자, 이어진 19번에서 20번은요.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써주는 문제였는데 19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자, 지금 의문문이고요. 의문사가 있기 때문에 문장 맨 앞에 나와줍니다. what이라는 의문사가 사용된 문장인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어줄 때 영어는 언어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주어 앞으로 어떤 동사가 나와준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처럼 일반 동사는 주어 앞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do나 does나 did의 도움을 필요로 했고요. 여기는 do가 사용된 거 보니까 현재 시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줄리아라는 3인칭 단수조이기 때문에 우리 공부했던 대로 맞아요. 두가 아닌 더즈가 나와야지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자, 문장의 의미는 뭔가요? What does Julia enjoy doing? 줄리아가 무엇을 하는 것을 즐기니? 언제? In a spare time, 여가 시간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줄리아가 그녀의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는 것을 즐기니? 뭐 하는 걸 좋아하는지 물어봐 주는 내용이에요. 했죠? 19번의 정답 확인해 봤고요. 이어지는 문제. 자, 보니까 여기는 when time 말이 안 되죠. 고쳐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time을 없애주는 거야. 그러면 언제라는 의문사가 사용되는 거죠. 아니면 몇 시라고 물어봐줄 때 그렇죠. what time 이렇게 when을 what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when을 what으로 바꿔주거나 또는 when만 사용하고 싶다면 time을 삭제하면 되겠네요. 만약에 when이 들어가는 문장이 되면 너는 보통 일요일에 언제 일어나니?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what time이 사용되면 너는 일요일에 보통 몇 시에 일어나니? 이런 의미를 전달해주는 의문문이 됩니다. 자, 이어지는 21번부터 23번까지는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의문사를 넣어주는 문제였는데요. 21번 너무 쉬웠죠. 왜냐면 어떤 질문을 했는데 답이요. 뭐로 시작하나요? 이유를 얘기할 때 사용되는 Because라는 단어가 보이죠? Because it was hot. 더웠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유를 물어봐주는 의문사가 들어가줍니다. 왜? 라는 의미로 바로 why가 정답 되겠고요. Why did he open the window? Why did he open the window? 그가 왜 창문을 열었니? Why did he open the window? 이렇게 물어봐줬고요. 그랬더니 Because it was hot. 더웠기 때문이다.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네요. 자, 이어진 22번입니다. 요번에는 take a shower. 샤워를 하다라는 표현이 사용된 의문문이 나와주고요. 답을 보니까 나는 샤워를 한다. three or four times a week. 일주일에 세번 또는 네 번. 일주일에 세네 번 샤워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질문 자체가 뭘까요? 너는? 그렇죠. 얼마나 자주 샤워를 하니? 얼마나 자주? 뭐야? how often? 바로 22번의 정답이 되겠고. How often do you take a shower? 너는 얼마나 자주 샤워를 하니? 그랬더니 I take a shower three or four times a week. 나는 일주일에 세네 번 샤워를 한다. 라고 답해 주는 대화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았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요번에는 뭔가 오늘 저녁에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과 연관된 질문 내용인데요. 답이요. 우먼, 한 명의 여성입니다. In the sales department. 자, sales department 하게 되면 회사에 보통 우리말로 영업부에 해당이 되고요. 영업부의 한 여성. 정답은 그렇죠. 후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이 영업부의 한 명의 여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누가 오늘 저녁에 세미나에 참석할 거니? 누가? 라는 의미로 바로 후라는 의문사가 정답으로 나와주는 문제였고,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들? 자, 이어지는 24번부터 26번까지는 우리말과 같도록 괄호의 단어를 바르게 배열해주는 단어 배열 문제였는데요. 24번. 너는 보라색과 주황색 중에 어떤 색깔을 좋아하니? 여러분 보세요. 보라색 또는 주황색. 선택의 범위가 주어져 있고, 그 중에 어떤 색깔, 어느 색깔? 를 좋아하는지 물어봐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 사용되는 거, 그렇죠. 바로 which라는 의문사가 되겠고요. which color? 이렇게 문장이 시작되는 거야. 됐죠? 이걸 하나의 의문사 덩어리로 생각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주어 앞으로 의문문을 만들어주기 위해 do가 나와줍니다. 그리고 주어 나와주고요. like라는 일반 동사가 그 다음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핑크의 정답은 which color do you like? 됐죠? 또는 어떤 색깔, 어느 색깔을 좋아하니? 보라색 또는 주황색 중에. 됐나요? 24번의 정답이었고. 자, 이어지는 25번입니다. 당신의 비행기는 몇 시에 출발합니까? 몇 시라고 얘기할 때, 그렇죠. What time? 이 바로 그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고요. 타임이 먼저 와주고, 그 다음에 우리 주어인 당신의 비행기, your plane 앞으로 does가 먼저 나와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what time does? 다음에 주어. Your plane. 그 다음에 떠나다 출발하다 leave란 동사가 원형 그대로 나와줍니다. 그 정답은요. What time does your plane leave? 했나요? 바로 25번의 정답이었고. 자, 26번 갑니다. 제가 공항까지 어떻게 갈수 있나요? 어떻게 방법을 묻고 있죠. 바로 how라는 의문사가 문장 맨 앞에 나와주고요. 우리 get to 다음에 어떤 장소가 나와주면 어떤 장소에 도착하다, 이르다, 어떤 장소에 가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가능하고, 여기는, 자, 우리 일반 동사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어 앞으로, 그렇죠. 할수 있다, 바로 조동사 can이 먼저 나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 나와주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표현, get to. 다음에 어떤 장소에 여러분들, 공항이에요. The airport.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주면 되겠네요. 그 정답은요. How can I get to the airport?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How can I get to the airport? 바로 26번의 정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how가 사용된 의문문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27번, 28번은요. 어법상 어색한 문장을 두개 찾아 바르게 고쳐주는 문제였는데 일단 27번 먼저 볼까요? 우리 바로 A번 문장 이상하죠. Who brother is that boy?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요? 저 남자아이가 누구의 남동생이니?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의 라는 의미로 who가 아니라 뭘로 whose로 바꿔줘야 되는 문장입니다. 바로 27번의 정답이 되겠고요. A번 문장에 우리 who를 whose로 바꿔주고 누구의 라는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네요. Whose brother is that boy? 저 남자애는 누구의 남동생이니? 했죠? 자, 그 다음에 28번에 우리 일단 B번 문장. 잘못된 거 있나요? 없죠, 여러분들. 너의 엄마의 생신이 언제니? when이라는 의문사가 사용되고 있고요. 비동사 먼저 나와주고, 그 다음에 뒤에 주어가 보이는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찾고 있는 28번의 정답 바로, 그치요? C번 문장이었네요. 일단, where가 문장 맨 앞에 나와준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그리고, you 앞으로, 그렇죠? 과거니까 did가 나와준 것도 문제가 없지요. 근데, 문제는 바로, 이 형태예요, 여러분들. 우리 did가 과거인 게 표현해주고 주어 놔준 다음에 일반 동사는 그렇죠. 원형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living이 아니라 live 이런 식으로 동사 원형으로 바꿔줘야 되는 문장이었고 우리 live가 여러분들 떠나다, 출발하다라는 의미 외에도 뭔가 어떤 물건을 두고 오다, 두고 가다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질 수 있죠. 여기는 where did you leave your wallet? Where did you leave your wallet? 너는 어디에 너의 지갑을 두고 왔니?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다시,
Where did you live?

0: Grab your wallet. 월렛이 지갑이니까 너는 어디에 너의 지갑을 두고 왔니? 했지요? 자, 뒷번 문장 잘못된 거 없지요? 보니까 How was your trip to London during the vacation? During이 뭐뭐 동안이고요.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너의 런던으로의 여행 어땠니? 라고 물어봐 주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2번도 맞는 문장입니다. 테니스 또는 농구 중에 그렇죠. 선택의 범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어느란 의미로 which가 사용되고 있고요. 자, 여기는 favorite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의미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뒤에 명사가 안 보이죠, 여러분들? 이때는 가장 좋아하는 것. 자, 이런 식의 의미로 사용된 거야. 그러니까 테니스 또는 농구 중에 어느 스포츠가 너의 가장 좋아하는 것이니?라는 의미의 문장 되겠고요. 올바른 문장입니다. 자, 29번, 30번 마지막 두 문제인데요. 대화의 밑줄 친 우리말을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 영작해 주는 문제입니다. Jake 나와주고요. 너는 언제 나에게 이메일을 보냈니? 언제라는 그렇지요. When이라는 의문사가 나와주고요. 의문사는 의문문의 대장이에요. 문장 맨 앞에 나와줍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을 보냈니? 우리 보내다라는 send라는 동사를 활용해 주는데요. 이미 보낸 거야. 그러니까 보냈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일반 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주어 앞으로 과거니까 맞아요. did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요. when 다음에 did가 먼저 나와준 거야. 그 다음에 너는 주어지요. 그리고 send가 동사 원형으로 나와줍니다. 뭘 보낸 거야? 이메일을. The email. 누구에게? 나에게. To me.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죠? 선생님이 말한 내용 화면 통해 확인해 볼게요. When did you send the email to me? 이런 식으로 when이 가장 먼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did you send는 동사 원형. 그 다음에 뭐를? 이메일을. The email. 누구에게? 나에게. To me. 됐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Excuse me. 실례합니다. 여기서 시청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를 물어봐 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문장은 얼마나 오래, how long으로 시작하는 의문문이 되겠고요. 시간이 얼마 걸린다라고 얘기할 때, 그렇죠. take란 동사를 활용해 줍니다. 답을 먼저 보니까 주어 자리에 해석되지 않는 is이 나와 주고요. It takes 15 minutes. 15분이 걸린다. by subway. 지하철을 타고. 그러니까 역시 질문에 들었는데, is라는 해석되지 않는 빈칭 주어를 활용해 주는 겁니다. 주어가 is이기 때문에, 그렇죠. how long 다음에는 does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it, 그리고 take는 동사 원형으로 나와주는 거죠.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From here. 여기서 어디까지? 시청까지. To City Hall. 이렇게 우리 문장 마무리하면 되는 거예요. How long does it take from here to City Hall? 바로 정답이었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의 정답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챕터가 마무리가 되고요. 우리 다음 시간. 챕터 9의 첫 번째 만남으로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일 NSM이 왔어요. 34강 우리 5단원의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만났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랑 글 재밌지 않았나요? 그래서 주장하는 글을 읽고 아 이번에는 분명히 세계문화 행사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주장하는 글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상이 맞는지 보려고 달려온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 예상이 맞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그 전에 퀴즈 정답 확인해 봐야 되겠죠. 당나귀를 팔러 간 아버지와 아들에서 당나귀를 시장까지 데려가는 방법에 대해 사람마다 의견 차이가 있다. 정답은 O입니다. 누군가는 아들이 타고 가야 한다고 하고 누군가는 에휴 아버지도 걸어가는데 아들이 타면 되겠어?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 둘 다 함께 타면 되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아유 헉헉대잖아 당나귀가 불쌍하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아, 그 방법에 대해서 사람마다 의견 차이가 있었구나. 그것이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얘기하는 생각, 관점의 차이구나 하는 것까지 우리 되돌아볼 수 있겠네요. 오늘의 강의 끝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 기대하면서 우리는 교과서 내용 학습 13번부터 28번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재는 119쪽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는 가라는 기호가 붙은 즐거움이 넘치는 세계문화 행사라는 주장하는 글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나라는 기호가 붙어있죠. 제목 한번 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제목을 통해 글쓴이의 관점을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가에서는 즐거움이 넘치는 이라고 하니까 즐거움은 좋은 거잖아요. 세계문화 행사를 좋게 얘기하겠구나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었는데 나의 제목 한번 확인해 보니까 세계문화 행사 문제점은 없을까? 아하 여러분의 예상이 맞았다고요? 문제점이라는 단어는 어떤 느낌을 줘요 여러분? 문제점. 뭔가 해결해야 하고 바꿔야 하고 고쳐야 하는 것을 우리가 문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안 좋게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닐까. 자, 문단에 번호가 붙어있는데 1부터 읽어볼게요. 요즘에는 세계의 여러 문화를 우리나라에서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문화 행사에 문제점은 없는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아, 선생님이 너무 힌트를 주게 읽었나요? 말투가? 그러나 세계문화 행사에 문제점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읽어도 여전히 뭔가 세계문화 행사라는 것을 그렇게 막 좋게만은 보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정말 괜찮을까? 우리가 무조건 좋다고 즐겁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괜찮은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약간 비판적인 태도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읽어볼까요? 먼저 흥미 위주의 행사에 치중하다 보면 다른 나라의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문화 행사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으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흥미 위주의 행사에 치중하다 보면 무슨 뜻이에요? 너무 막 재밌는 거에만 집중을 하면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라는 것이죠. 음식이나 춤, 노래와 같은 오락적인 활동에만 집중하고 그 문화의 깊은 역사나 의미는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 재밌게 축제처럼만 하다 보니까 정말 알려고 하는 깊은 역사나 의미가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재미라는 껍데기만 추구한다면 진정한 문화적 의미를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대요. 이유가. 행사 진행에 비용이 많이 들고, 비용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뭐예요? 한 글자로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자원도 많이 낭비됩니다. 아, 낭비라는 이런 단어도 부정적인 느낌을 주죠. 막 제대로 쓰이지 않고 버려지는 걸 우리가 낭비된다라고 하잖아요. 한번 사용한 의상이나 장식은 오랜 기간 보관하거나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많은 쓰레기를 버리고 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문제점이 되겠네요. 비용 많이 들고 자원도 많이 낭비된다. 그리고 뒤에 오는 문장이 왜 비용이 많이 들고 자원이 많이 낭비되는지를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문제 한번 볼까요? 13번입니다. 제목에 이것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서 이 글은 세계문화 행사의 문제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는 내용으로 예상할 수 있다. 우리가 제목만 보고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목에 어떤 내용이, 어떤 말이 들어있어요? 문제점이라는 말 들어있죠. 딱 보자마자,
아, 좋게만 보는 게 아니구나. 세계 문화 행사 정말 좋은가? 좀 해결해야 될점 있는데 좀 부정적인 관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느꼈죠. 뒤에 내용을 보면 좀더 확실히 알수 있죠? 이 글은 세계 문화 행사의 문제점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한 내용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정답은 문제점이었습니다. 14번이에요. 단순히 재미라는 껍데기가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단순히 재미라는 껍데기. 뭐요? 너무 눈에 재밌는 것만, 오락적인 거에만 집중을 하면 진짜 역사를 모를 수도 있어.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껍데기라는 것은 알맹이를 감싸고 있는 거죠. 근데 알맹이가 들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알맹이가 빠진 그것을 둘러싸는 것만 남은 걸 우리가 껍데기라고 하잖아요. 그 단순히 재미라는 껍데기가 뜻하는 건 뭘까요? 설명 위주의 세계문화 행사. 만약에 정말 깊은 역사를 잘 설명해줬으면 이 글쓴이가 세계문화 행사를 좋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재미라는 껍데기라는 건 뭐예요? 2번 한번 볼까요? 흥미 위주의 세계문화 행사. 재미랑 비슷한 단어가 뭐예요? 흥미. 흥미 위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재밌는 거 있나? 뭐 오락거리 있나?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단순히 재미라는 껍데기 맞죠? 그래서 2번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다른 것도 볼게요. 비용이 많이 드는 세계문화 행사 여기 이 말에 단순히 재미라는 껍데기의 비용, 돈과 관련된 내용은 없죠? 세계 여러 나라의 깊은 의미를 담은 행사, 뭐 설명 위주, 깊은 의미 이런 거면 좋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 나라의 춤과 노래가 섞여 있는 행사 이런 것은 이 표현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뜻하는 것은 흥미 위주의 세계문화 행사는 우리가 정말 그게 문제점이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내용의 글이죠. 15번, 니은의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는 겁니다. 보니까 행사 진행에 비용이 많이 들고 자원도 많이 낭비됩니다라고 했어요. 돈 많이 들고요. 낭비되는 버려지는 자원도 많다. 왜 그럴까? 뒤에 이야기가 나오죠. 왜 그런지. 한번 사용했으면 그게 오랜 기간 보관하거나 버려야 해요. 그리고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지 않고 그냥 마구 버리고 가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걸 찾으면 되겠죠? 제작된 의상이나 장식을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한번 샀는데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것은 오히려 경제적인 거겠죠. 한번 사용한 의상이나 장식은 다른 교육 현장으로 보내서 이런 내용 전혀 없었고요. 한번 사용한 의상이나 장식은 오랜 기간 보관하거나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3번이 정답. 16번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맞히셨는지 보세요. 이 글의 여러 표현을 통해 글쓴이가 전달하려는 내용을 알맞게 말한 친구입니다. 글쓴이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을까를 찾아보라는 얘기죠? 원형, 세계문화 행사의 장점을 따져보고 다음 행사에 반영해야 해. 다음에도 세계문화 행사 할 건데 장점을 따져보고 그거를 한번 포함시키고 생각해보자 하는 거 아니에요. 장점이 아니라 뭐예요? 이 글은 단점 없는지 생각해보자라는 거잖아요. 희진. 세계문화 행사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나라는 지원이 더 필요해. 아, 이 나라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더좀 지원해주세요. 이런 내용 아니었어요. 지민, 세계문화 행사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행사의 필요성을 생각해봐야 해. 자, 이것이 바로 딱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거죠. 정말 이거 괜찮아? 문제점 없어 보여? 그럼 정말 필요해, 이거? 이렇게 재미 위주로만 하는데? 하는 내용이니까 지민이가 알맞게 얘기했네요. 자, 그리고 이어집니다. 글이 끝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세계문화 행사가 지나치게 상업화되면서 특정 문화만 강조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 글쓴이가 왜 우리가 이것을 문제점 없는지 봐야 된다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나오고 있죠. 상업화된다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라는 거예요. 특정 문화, 어떤 것만 강조되는 거 아니야. 모든 나라의 문화는 다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어떤 돈벌이 수단으로 그것만 강조되는 거 아닌지 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인기 있는 문화만 부각되고 돋보이고,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는 제대로 소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일부 문화만 접하게 되어 다른 나라의 문화나 관습을 오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문화를 다양하게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인기 있는 것만 막 돋보이고 그러지
아는 것은 제대로 소개가 안 되면 일부만 접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접할 수 없어요. 라는 뜻이죠. 따라서 이런 것도 이처럼과 비슷하게 정리해 주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글을 끝낼 때요. 세계 문화 행사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학교나 지역사회는 불필요한 행사를 운영하기보다는 진정으로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글쓴이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죠. 정말 이거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돼요. 막 그냥 마구잡이로 만들어내면 안 돼요. 이런 거죠. 불필요한 행사보다는 정말 이 문화라는 것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지 교육적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하면서 사진도 하나 들어가 있네요. 행사가 끝난 뒤 버려진 물품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문화 행사의 장점, 좋은 점을 알려주는 글가에서는 막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왔다면 이 글에서는 그것을 이 행사를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행사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재밌게 즐기기만 하고 제대로 치우지도 않고 이렇게 물품을 버리고 갔어. 이런데도 이 행사가 좋다고만 말할 수 있어?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봅시다. 17번. 글쓴이가 사진을 통해 전달하려는 내용. 방금 우리가 봤죠? 사진. 물품이 마구 버려져 있어요. 그걸 통해서 뭘 전달하려고 했을까요? 세계 문화 행사는 상업적이다. 이것은 돈만 벌려고 하는 거야. 뭐, 쓰레기 버린 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죠. 세계 문화 시민 의식이 부족하다. 시민의 의식이 부족하다. 이런 쓰레기 버려야 되는데 이런 의식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행사 후 뒷정리를 깨끗하게 한다. 행사 후 남은 쓰레기는 모두 버려야 한다. 3번, 4번 사실은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까 사진에서 뭐였어요? 물품이었잖아. 버려진 물품. 쓰레기를 막 버리고 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낭비되는 자원이 이렇게나 많아요. 이 행사에 사용되는 물품들 다 쓰일 때만 좋지. 사용하고 나면 쓰레기가 되고 실제로 사람들이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가고 그런 걸 얘기하고 싶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쓰레기 잘 버리고 있죠. 놀러 갔어도 뒷정리 깔끔하게 하고 그래야 되겠죠. 18번 문제입니다. 그의 사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것에 X표 하는 건데요. 맞으면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것에 X표도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도 잘 확인하기로 했었죠. 자, 그리고 세계문화 행사가 지나치게 상업화되면서 특정 문화만 강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인기 있는 문화만 부각되고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는 소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일부 문화만 접하게 돼요. 다양하게 소개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나 관습을 오해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 내용을 잘 정리했는지 봅시다. 세계문화 행사는 인기 있는 문화만 부각되고 있다. 여기 그대로 있죠? 맞는 내용. 일부 문화만 접하게 되는 세계문화 행사는 다른 나라의 문화나 관습을 오해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대로 찾을 수 있고요. 세계문화 행사는 지나치게 상업화되면서 여러 지역 문화를 무분별하게 확장시키고 있다. 무분별하다는 건막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깊게 따지지 않고, 확장시킨다는 거는 크게 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 있나요? 지나치게 상업화되면서, 뭐 상업화라는 단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상업화되면서 문화를 무분별하게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 문화만 강조될 수 있다고 했었죠. 뒤에 오는 내용이 틀렸네요. 19번 서술형 문제인데요. 이 글의 관점. 선생님이 관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어떤 처지나 태도나 방향을 얘기한다고 했었잖아요. 이 글은 뭐예요? 문제점이라는 단어가 제목에 들어가고 있고 내용도 쭉 읽어보니까 세계문화 행사에는 문제점이 많으므로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까진 아니었어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문제점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하겠죠. 관점이니까. 즐거움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20번입니다.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며 글을 읽으면 좋은 점입니다. 한 가지의 관점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단원명이 뭐였어요? 토의하면 의논해요잖아요. 의논하면 토의예요. 선생님 순서 헷갈렸네요. 의논하면 토의예요. 토의라는 건 뭐라고 했죠? 어떤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얘기하면서 해결책을 내는 거, 최선의 해결책. 자, 그러면 다양한 관점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내 생각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을 파악하면서 글을 읽었을 때 어떤 점이 좋은가요? 근데 문제에서는 알맞지 않은 것을 찾으세요 했어요. 글의 내용을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일단 쭉 읽어볼게요.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점검할 수 있다. 하나의 문제를 한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수 있다. 글에 담긴 의도나 목적을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성급한 판단을 수정하고 균형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자,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죠. 다양한 거죠. 아, 넌 이렇게 생각했어?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요.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점검할 수 있다. 나는 세계 문화 행사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겠네. 내가 정말 생각했던 게 맞나? 점검할 수 있어요. 하나의 문제를 한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수 있다. 문제는 하나일 수 있죠. 근데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며 읽으면 좋은 점인데 한 가지 관점에서만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좋은 점인가요?
아니죠.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수 있다는

있는 것이 좋은 점이에요. 글에 담긴 의도나 목적을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1번이랑 비슷한 맥락이죠? 성급한 판단을 수정하고 균형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아, 우리가 세계 문화 행사를 막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이거 정말 필요한가?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죠. 따라서 정답은 3번. 자, 이번에는요, 똑똑한 교통수단, 공공자전거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이 글은요, 주장하는 글은 아니고 설명하는 글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설명할 것 같아요? 제목만 보면 우리 짐작할 수 있죠. 이 공공자전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글을 읽어볼 거예요. 이 글을 읽고 문제 해결에 한번 활용해 봅시다. 제목만 보니까 어때요? 똑똑한 교통수단이래요. 여러분, 똑똑하다는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너 정말 똑똑하다 이러면 불쾌해, 화가 나 이러지 않죠? 똑똑하다는 거는 칭찬이고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공공자전거에 좋은 점을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짐작해 보면서 글 볼게요. 사람들은 날마다 학교나 회사, 마트 같은 여러 장소를 오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시간에는 길이 막히고 버스나 지하철이 붐비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이런 불편함을 줄이려고 공공자전거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도입하게 되었는지 이유가 나오네요. 이런 불편함을 줄이려고 어떤 불편함이요? 길이 막히고 지하철이 붐비는 그런 일들. 공공자전거란 하면서 이제 공공자전거가 무엇인지 설명하네요. 일정 연령 이상의 시민들이 자유롭게 빌려 쓸수 있도록 마련한 자전거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따릉이, 대전의 타슈, 창원의 누비자, 그리고 광주의 타랑개처럼 지역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비슷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지금 이름은 다르지만 일정 연령 이상의 시민들이 자유롭게 쓸수 있도록 마련한 그런 자전거죠. 그게 뭐라고요? 공공자전거. 두 번째 문단 볼게요. 공공자전거는 곳곳에 설치된 대여소에서 빌려 타고 원하는 대여소에 반납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운영되는구나. 대여소에서 빌려 타고 대여소에서 반납도 할수 있어요. 빌릴 수도 있고 반납할 수도 있고. 대여소는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학교, 공원과 같이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설치되어 있어 이용하기 매우 편리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간다는 것은 그 부분에 자주 다닌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바로 대여소가 있으니까 원할 때 빌리고 원할 때 반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교통카드 등을 이용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다. 방법도 편리해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 저렴하다. 그래서 손쉽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다. 이 공공자전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 볼게요. 21번. 이 글은 무엇에 대해 쓴 글입니까? 이 글의 주인공 뭐예요? 설명하고 소개하고 싶어 하는 거 뭐죠? 그렇죠. 공공자전거. 공공이 붙었다고 1번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동수단, 사람들은 뭘 타고 이동하는가? 버스인가? 지하철인가? 아니죠. 공공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교통수단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거는 나오기는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쓴 글은 아니죠. 공공자전거, 제목에서도 알수 있잖아요. 2번이 정답. 22번. 공공자전거의 편리한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요, 좋게 보고 있어요, 공공자전거를. 그렇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무엇인지 쭉 나열을 했거든요? 알맞지 않은 거 찾아봅시다. 쉽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다. 대여소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쉽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어요. 대여소가 아닌 곳에 방치할 수 있다. 자, 방치라는 단어도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그냥 이렇게 놔둔다는 거잖아요. 긍정적인 느낌은 아니죠. 그리고 대여소가 아닌 곳에 방치하는 게 아니라 대여소에서 빌리고 대여소에 반납하면 되는 그런 구조였었죠.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빌릴 수 있다. 너무 비용이 비싸요. 그럼 또 부담이 될수 있었을 텐데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다라고 편리한 점으로 소개를 했었습니다. 대여소가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설치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교통카드로 빌리고 반납한다. 요즘은 정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스마트폰.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빌리고 반납하고 할수 있으니까 편리하다 소개했었죠. 2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방치라는 것은 여러분이 정확한 사전의 뜻을 찾아보시면 그냥 놔둔다 보다는 좀더 강한 표현, 조금

손쉽게였는데요. 공공 자전거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공공 자전거. 공공 자전거. 뭐 좋다는 뜻을 동그라미 할까요? 이 글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관점이 드러나는 표현이 아닌 것은 뭐예요? 자유롭다, 편리하다, 가격이 저렴하다, 손쉽다 이런 거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편리하기도 하고 값도 싸고 저 자유롭게, 손쉽게 이런 거 좋은 건데 불편함은 뭐예요? 부정적인 단어죠. 부정적인. 그리고 심지어는 이 글에서 공공 자전거가 불편한 합니다.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이런 맥락으로 사용된 것도 아니었고, 불편함이라는 것은 이 본문에서 불편함을 줄이려고 공공 자전거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했으니까 글쓴이의 관점이 드러나는 그런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매우 편리합니다. 불편합니다. 반대되니까 둘 중에 하나는 답이 있겠네라고 예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24번 중요한 문제인데요. 제목에서 드러난 글쓴이의 생각을 알맞게 짐작한 친구예요. 우리가 내용을 안 읽었다고 가정해도 제목만 봐도 우리 알수 있어요. 은기, 공공자전거를 똑똑한 교통수단이라고 말한 것은 새로운 자전거를 소개하는 것 같아. 아, 여기까지 좋았는데 새로운 자전거인지 낡은 자전거인지 어떻게 알아요? 공공자전거를 똑똑한이라고만 하면 새로운 건지 어떤 건지 알 수는 없어요. 효주, 똑똑한 교통수단이라는 표현에서 공공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을 이야기할 것 같아. 아, 효주도 역시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쵸? 안전과 똑똑함은 조금 거리가 있죠, 그쵸? 뭐, 우리가 타는 뭐 무인자동차 이런 것들도 똑똑할 수는 있지만, 안전한지는 우리가 계속 시험을 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내용. 재민, 공공자전거를 똑똑한 교통수단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여기까지는 세 친구가 다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민이는 과연 맞게 얘기하고 있는지 봅시다. 공공자전거의 장점을 이야기할 것 같아. 맞았습니다. 똑똑한 거는 좋은 거니까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알맞게 짐작을 해주었군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3. 공공자전거는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데 환경도 보호하나요? 자전거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매연이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호한다는 거구나. 자동차를 대신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 매연이나 이산화탄소도 배출하지 않는데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이는군요. 이렇게 되면 대기오염이 줄어들고 공기가 더 깨끗해질 것입니다. 또 자전거를 타면 자연스럽게 운동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공공자전거는 사람과 환경이 함께 건강해지도록 도와주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친환경 이런 것도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죠. 이처럼 공공자전거는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환경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총 정리하는 거죠. 쭉 얘기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면 공공자전거는 유익하고 똑똑한 교통수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 읽고 문제 볼까요? 25번. 공공자전거가 친환경 교통수단인 까닭으로 알맞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알맞지 않은 거. 매연을 배출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기름값과 주차비가 들지 않는다? 그런 내용은 없었을 뿐더러, 친환경이라는 거예요. 환경 친화적인 거, 어떤 매연이나 이런 거는 친환경과 관련이 있는데, 기름값과 주차비는 뭐예요? 비용에 관련된 거잖아요. 환경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쵸? 비용과 관련된 것이고, 이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람과 환경이 함께 건강해지도록 하죠. 우리가 운동도 할수 있으니까. 대기오염이 줄어들고 공기가 깨끗해진다. 이런 것들은 다 배출량 줄이고, 건강해지고, 그다음에 사람과 환경이 함께 건강해지고요. 대기오염도 줄어들고 공기 깨끗해지는 건다이 친환경과 관련이 있는데 이 비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번. 26번. 다음 뜻에 알맞은 낱말을 이 글에서 찾아 쓰시오.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1. 어떤 물질을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양. 세 글자인데요. 여러분 찾으셨나요? 글에 있어요. 선생님이 답 말하기 전에 빨리 적거나 일시정지해 두세요. 자, 정답은 뭐예요? 배출량.

배출까지만 쓰면 안 돼요. 내보내는 양이라고 했으니까 배출하는 양, 배출량이라고까지 쓰셔야 돼요. 2. 인공적으로 배출되어 인간 생활에 나쁜 영향을 주는 매연, 먼지, 일산화탄소 등과 같은 물질이 공기와 섞이는 일,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네 글자인데요. 자, 대기. 이런 물질이 섞이는 일이에요. 안 좋은 영향을 줘요. 나쁜 영향을 줘요. 오염. 대기 오염이 정답이었습니다. 27번 서술형 문제네요. 기역과 니은의 표현에서 글쓴이가 전달하려는 내용은 무엇인지 쓰시오. 친환경 교통수단. 아,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똑똑해요. 좋은 점을 얘기할 것 같죠? 공공 자전거는 좋은 점이 많다. 하나도 빠뜨릴 단어가 없습니다. 공공 자전거가 주인공이고요.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심지어 한 가지도 아니고 많다. 이렇게 전달하려는 내용을 적었으면 정답이에요. 28번 문제요. 글쓴이의 관점과 자신의 생각을 알맞게 비교한 친구예요. 글쓴이랑 내 생각이 다를 순 있어요. 알맞게 비교했는지 봅시다. 글쓴이의 주장처럼 공공 자전거는 지역 정책이니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해. 무조건 뭐뭐하다. 이런 표현 조심해야 돼요. 지역 정책이니까 무조건 좋다. 아니죠. 형진, 글쓴이의 주장처럼 공공자전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승준, 글쓴이는 공공자전거에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공공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조심해서 타야 한다고 생각해. 본인의 생각은 자유롭지만 그리고 글쓴이의 관점은 알맞게 설명했죠? 잘 비교했네요. 따라서 정답은 승준. 네, 여러분 두 번째 시간도 역시 알차고 재미있었죠? 마지막으로 퀴즈 확인하고 가세요. 그래서 사용한 표현을 통해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할 수 있다. OX로 여러분 이유와 함께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도록 하세요. 그럼 우리는 5단원 세 번째 시간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물질이 가진 고유한 특성,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특성의 예시로 밀도부터 용해도,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까지 잘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강은요, 이 물질의 특성을 활용하여서 혼합물을 분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수업 역시 원아랑의 대단한 개념 미션으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신선한 달걀과 오래된 달걀이 물 안에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질문을 먼저 보면요, 오래된 달걀과 신선한 달걀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듣고 보니까요, 오래된 달걀은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신선한 달걀은 아래 가라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물질의 특성 중에서 이렇게 위로 뜨고 아래로 가라앉는 걸 결정하는 특성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바로 밀도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요, 밀도를 활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개념 아이템 모아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은요, 순물질과 혼합물입니다. 오늘 이 강의 혼합물에 불리였잖아요. 그러면 우리 혼합물을 정의하고 먼저 가야겠죠? 자, 순물질은요, 바로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는 순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물질의 예시를 보면요. 밑에 금, 물, 에탄올, 산소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 금을 먼저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금이라고 하는 거 어떤 색깔 갖고 있어요? 노란 색깔 가지고 있었죠. 또 물은요. 물 1기압에서 보통 몇 도씨에 끓는다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렇죠. 100도씨에서 끓고 0도씨에서 얼어요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물이라고 하는 순물질은 우리가 무엇이 끓는 점과 어는 점이 일정하구나라는 것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순물질은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특정한 조건에서 밀도, 용해도, 끓는 점, 녹는 점과 어는 점등 물질의 특성이 어떠해야 돼요? 일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혼합물은요, 이 순물질이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을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혼합물의 예시는 여기 보시면 공기, 우유, 암석, 바닷물 등이 있습니다. 우리 공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공기 중에는 질소 기체도 들어가 있고요. 산소 기체도 있고, 아르곤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공기 안에 있는 각각의 기체들은 그 기체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질소는 안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질소의 특성을 고유하게 가지고 있고요. 산소 역시도 우리가 숨을 쉴때 사용하는 그 산소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혼합물은요,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공기 중에 있는 질소의 끓는 점이 정해져 있을 거고요. 우리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마찬가지로 산소의 끓는 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우리 밀도, 용해도, 끓는 점, 녹는 점등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왜? 각각의 끓는 점을 갖고 있는 물질이 섞여 있다 보니까 끓는 점이 일정하게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순물질과 혼합물의 가열, 냉각 곡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열 곡선에서는요, 물과 소금물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면 물은요, 지금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다가 100도씨 정도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그때 이 100도씨를 물의 끓는 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물질인 물은 지금 끓는 점이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소금물은요, 소금과 물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죠. 그래서 이 혼합물은요, 온도가 점점점점 올라가는데 100도씨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기울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즉, 100도씨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소금물이 끓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끓으면서도 끓는 점이 일정한 게 아니라 온도가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순물질은요, 끓는 동안 온도가 어떻게 유지돼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즉, 끓는 점이 물은 100도씨야라고 명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혼합물은 순물질보다 어떤 온도에서 끓기 시작해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했죠. 그리고 끓는 동안 온도가 계속 어떻게 돼요? 올라가게 됩니다. 왜이 혼합물은 끓는 동안 온도가 올라가느냐라는 걸 살펴보면요. 소금물 중에서 물 부분이 먼저 끓을 거거든요. 그러면 물이 먼저 끓기 시작을 해서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되면 남은 소금물은요, 점점 그 소금의 농도가 진해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농도가 진해짐에 따라 끓는 점이 점점점 계속 올라가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냉각 곡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물을 얼릴 거예요. 온도가 점점점 내려가다가요. 0도씨 부근에 되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아, 물에 어는 점은 0도씨이구나라고 읽어낼 수 있고요. 반면에 소금물은요, 온도가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해서요, 어는 동안에 또 온도가 점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순물질은요, 어는 동안 온도가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소금물과 같은 혼합물은요, 순물질보다 어떤 온도에서 얼기 시작했어요?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을 했고요. 어는 동안 온도가 계속 내려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금물이 얼 때도 물 부분이 더 먼저 얼어요. 그래서 남은 소금물의 농도가 더 진해짐에 따라서 더 끓는, 어, 오는 동안 계속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이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하나씩 배워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나온 것은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밀도차를 활용하여 분리하는 혼합물은 첫 번째로 액체 혼합물의 분리입니다. 즉, 두 액체가 혼합되어 있을 때이 액체를 어떻게 분리하느냐라는 것인데요. 우리 그때 사용하는 도구 두 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요, 분별 깔때기이고요. 하나는 스포이트입니다. 그러면 언제 분별 깔때기를 사용하고 언제 스포이트를 사용할까라는 걸 보면요. 두 액체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을 때 혼합된 액체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우리 분별 깔때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양이 너무 적어요. 액체의 양이 너무 적으면요, 이렇게 작은 시험관에 넣고 스포이트로 액체를 분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요, 우리 이 분별 깔때기와 스포이트 안에 있는 액체 혼합물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밀도가 작은 액체가 모두 분별 깔때기에도 스포이트에도 위층에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은 지금 두 액체의 밀도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그렇죠. 지금 혼합된 두 액체의 밀도가 다르겠구나. 밀도 차이가 있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선생님이 물에다가 에탄올을 따를 거예요. 그럼 물과 에탄올은 이처럼 이렇게 층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요. 물과 에탄올은 우리가 섞으면 섞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밀도 차이가 있다고 층을 이루지 못해요. 반면에 우리가 물에다가 기름을 따를 거예요. 식용유를 따르게 되면 물 위에 무엇이 뜨죠? 식용유가 뜨게 됩니다. 즉, 우리가 분별 깔때기와 스포이트를 활용하여서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려면 이 액체 혼합물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들이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요. 밀도가 달라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어야만 두 도구를 활용하여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두 액체 혼합물은 밀도를 활용해서 분리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요, 밀도가 큰 액체는 어느 층에? 아래층에 내려갈 거고요. 밀도가 작은 액체는 밀도가 큰층 위에, 즉, 위층에 위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분별 깔때기에 이 액체 혼합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분리하면 되냐면요. 제일 먼저 이 위에 마개를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런 다음에요, 이 밑에는 이렇게 비커를 대고요. 그리고 나서 이 분별 깔때기가 비커의 벽면에 닿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가운데로 분별 깔때기가 이렇게 오게 되면 내려오는 액체가 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비커 벽면에 닿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옆에 있는 꼭지를 열게 되면 이 아래에 있는, 즉, 밀도가 큰 액체가 아래 비커에 내려오게 되겠죠. 그리고요, 이 경계층 정도 오면요, 비커를 바꾸어서 경계층을 따로 받아낼 거고요. 경계층을 어느 정도 다 받아냈다 싶으면 이 위층의 액젓을 이제 분리해내면 됩니다. 자, 스포이트도 비슷한 방법입니다. 여기 시험관에 넣은 이 혼합물을요, 스포이트를 활용해서 밀도가 작은 액체를 이렇게 빼내주시면 두 액체를 분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이 밀도차를 이용해서 고체 혼합물을 한번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은요, 어떤 고체 혼합물이었던 거냐면, 좋은 벽시와 쭉정이가 섞여 있었던 혼합물인 거예요. 우리 쭉정이는 알맹이가 없는 벽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쭉정이는 필요가 없고 좋은 벽시만 가지고 오고 싶잖아요? 그럴 때이 쭉정이를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좋은 벽시와 쭉정이의 혼합물을 소금물에다 넣었더니 쭉정이는 어떻게 됐어요? 알맹이가 없다 보니까 밀도가 작았던 거예요. 그래서 위로 뜨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좋은 벽시는 그 안에 알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밀도가 상대적으로 컸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어요. 아, 그럼 우리 밀도 비교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소금물 위에 떠 있는 쭉정이는 밀도가 가장 어떨까요? 작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 쭉정이의 밀도가 가장 작고, 그리고 무엇의 밀도가? 좋은 벽시의 밀도가 가장 컸겠구나. 밀도차를 이용해서 지금 고체 혼합물을 분리한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이때도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소금물이 이 좋은 벽시나 쭉정이를 녹이면 소금물로 분리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예를 들어 선생님이 설탕이랑 소금을 박 섞었어요. 그래서 설탕과 소금이 섞여 있는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여라라고 했는데 이렇게 물을 사용했다면 소금과 설탕을 이처럼 분리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조건은요. 두 고체 물질을 녹이지 않는 액체를 이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밀도가 두 고체 어떠한 액체 속에서 밀도가 그두 고체의 어떤 중간인 액체 속에 물질을 넣으면 이처럼 밀도가 작은 건 위로 뜨고 밀도가 큰건 아래로 가라앉아서 위에 뜬걸 걷어내어서 분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분리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용해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입니다. 읽어보면요. 적은 양의 불순물이 섞여 있는 고체 혼합물을 용매에 녹인 다음 용액의 온도를 낮추거나 혹은 용매를 증발시켜 순수한 고체 물질을 얻는 이 방법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재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재결정 방법으로 순수한 물질을 얻는 것이 바로 천일염에서 보다 순수한 소금을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우리 천일염은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얻은 소금인데요. 이 천일염 안에는 흙이나 먼지가 많이 섞여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순수한 소금을 얻고 싶어서 흙이나 먼지를 걸러내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이 천일염을 물에다 녹입니다. 물에다 다 녹인 다음에 걸음 장치에 이 소금물을 걸러주면요. 물에 녹지 않은 흙이나 먼지가 걸러질 거고요. 밑에 내려오는 소금물은 그 전보다 훨씬 더 순수한 소금물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려온 소금물에 물을 증발시키면 그 전보다 순수한 소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재결정 방법은요. 선생님이 교재에 나온 필수 탐구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4쪽에 나오는 필수 탐구 내용이고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용해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실험이고요. 40도씨의 물 100g이 든 비커에 질산칼륨 60g과 황산구리투 1g을 넣고 고체 물질을 모두 녹여요. 즉, 질산칼륨 60g에 아주 소량의 황산구리가 섞여 들어간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이 얼음물을 넣은 수조에 과정일에 비커를 담가 냉각합니다. 즉, 온도를 낮추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걸음장치를 설치하고 과정일의 용액을 걸음종이로 걸러 석출된 물질을 분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용해도가 내려갔을 거예요. 그에 따라서 석출된 물질을 지금 이 걸음장치에 걸러주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실험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40도씨 물 100g에 녹았던 질산칼륨은 60g이었어요. 그리고 황산구리투는 1g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음물이 담긴 수조에 이 비커를 넣으면서 몇 도씨로? 20도씨로 온도가 내려갔어요. 그때 20도일 때 질산칼륨의 용해도를 살펴보았더니 32g이래요. 나는 아까 분명히 60g을 녹였는데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그 용질의 질량이 32g밖에 안 돼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 차이에 해당하는 용질은 어떻게 될 거예요? 석출될 거예요. 왜? 녹지 못하니까. 32g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니까. 그래서 60에서 32g을 빼준 얼마가 28g이 석출되겠구나. 그리고 이 28g은 무엇이에요? 질산칼륨이 석출되겠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황산구리는요. 우리가 1g밖에 녹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도씨에서 황산구리는 20g이나 녹을 수 있네요. 그러면 이 1g은 석출될 리가 없겠죠. 20g이나 녹을 수 있는데 1g밖에 안 녹으니까요. 그래서 석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걸음종이 위에 무엇만 걸러질 거예요? 석출된 질산칼륨만 걸러질 거고요. 그때 그 그람수는요, 60에서 용해도 32g을 뺀 얼마? 약 28g만 걸러지고, 나머지는 걸음종이를 통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용해도는요, 용해도 곡선이랑 항상 같이 살펴봐야 합니다. 용해도 곡선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를 보면요, 질산칼륨의
40도일 때이 질산칼륨을 아까 얼마만큼 60g만큼 넣었었어요. 그런데 이 용액의 온도를 20도씨로 낮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용액 온도는 몇 g이에요? 32g입니다.

아까 60g을 넣었는데 32g밖에 녹지 못해요. 그러면 이 차이에 해당하는 28g은 고체로 석출되는구나라고 이 그래프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황산구리는요, 아까 1g밖에 넣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20도씨일 때는 20g이나 녹을 수 있네요. 그러니까 그 1g은 석출되지 않겠죠. 우리가 용해도 곡선상에서도 우리 질산칼륨이 얼마나 석출되는지 계산해 볼 수도 있어야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요. 혼합물을 온도가 높은 용매에 녹인 후 냉각하여 순수한 고체를 얻는 이 방법. 아까 뭐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다음 물리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끓는 점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끌어나오는 기체 물질을 냉각하여 액체 물질을 얻는 이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증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이 증류의 방법을 이용해서 순물질을 분리하는 것이 이 원유의 분리거든요. 이 원유의 분리 그림을 보면 어떠한 하나의 탑이 있죠. 이 탑의 이름이 증류탑입니다. 즉, 증류의 방법을 이용해서 각각의 물질을 원유에서 우리가 분리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증류탑 보시면은요, 이 아래 부분이 가열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 부분이 가열되면 상대적으로 이 통의 구조가 위쪽은 온도가 낮고요. 아래쪽은 온도가 더 뜨겁다라고 통의 구조를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원유를 점점점 가열을 해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어떠한 물질이 먼저 끌어나오냐라고 하면 당연히 온도가 천천히 올라갈 테니까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끌어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맨 위에는요, 석유가스가 가장 먼저 끌어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제일 먼저 끌어나와서 위로 가고요. 점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 나오겠구나. 이처럼 우리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여서 우리가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이 증류의 방법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체와 액체의 혼합물의 분리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어떤 도구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 도구의 이름은 소주꼬리입니다. 말 그대로 과거에 이렇게 맑은 소주를 얻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거든요. 그러면 이 소주는 맑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의 술은 맑지 않았나 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안에 들어있는 혼합물은요, 곡물을 발효시켜 만든 술, 즉, 탁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탁주는요, 말 그대로 탁한 술이에요. 왜 탁한 술이냐면요, 고체와 액체가 섞여 있는 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걸리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막걸리 보시면 아래 이렇게 고체 물질이 가라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처럼 탁주를 우리가 액체 혼합물과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증류의 방법을 사용을 하냐면요, 이 탁주를 이렇게 끓입니다. 그러면 액체와 고체 중에 뭐가 먼저 끌어나올까요? 그렇죠. 액체가 끌어나오고요. 이게 술이다 보니까 주로 에탄올이 먼저 끌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끌어나온 액체 물질이 주로 에탄올로 구성된 그 액체가요, 기체가 되어서 위로 올라가요. 그런데 기체였던 물질이 다시 찬물을 만나면 온도가 내려가겠죠? 그래서 다시 액화됩니다. 즉, 주로 에탄올로 구성된 그 액화된 물질이 또르르 이렇게 떨어져서 우리가 액체 물질로 모이게 된다. 고체와 액체 중이 액체가 주로 모인 술이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혼합물을 가열하면 어떤 물질이 여기 남아 있겠어요? 그렇죠. 고체 물질은 남아 있게 되고요. 그 고체랑 섞여 있던 어떤 기화된 액체 물질만 냉각하여서 분리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혼합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액체 혼합물의 분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때는 어떤 액체냐면요. 여기 보이면 에탄올 수용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에탄올 수용액이라는 건 에탄올과 물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에탄올과 물을 분리하고 싶은 거겠죠. 자, 그럼 우리 실험 도구 보시면은요. 이 에탄올 수용액
케이크를 가열을 할 건데 그때 크림 쪽이라고 하는 걸 넣어줍니다. 이 크림 쪽의 역할은요, 갑자기 끓어넘치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크림 쪽을 넣어준 다음에 안전하게 이제 에탄올의 수용액을 가열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에탄올은요, 끓는 점이 약 78도씨 정도 되고요. 일기압에서 물은 대략 몇 도씨에 끓어요? 100도씨에 끓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누가 먼저 끓겠어요? 당연히 온도가 천천히 몇 도씩씩 올라갈 테니까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인 에탄올이 주로 먼저 끓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기화된 에탄올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또 찬물이 있네요. 기화된 에탄올, 주로 에탄올 성분이 여기에 들어왔는데 찬물이 되어서 온도가 내려가니까 다시 액체 물질로 모이게 됩니다. 그때 이 액체는 주로 에탄올로 구성된 액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읽어보면요.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어떤 액체가 주로 기화할까요? 그렇죠. 끓는 점이 낮은 액체가 주로 기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프를 한번 보면요. 여기 점점점 온도가 올라가다가 78도씨 정도 되면 우리 에탄올의 끓는 점에 가까워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에탄올이 끓어나옵니다. 주로예요. 사실은 조금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에탄올이 끓어나오다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0도씨가 되면 그제서는 물이 끓어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 여기에는 에탄올이 주로 구성된 액체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처럼 1단원에 배웠던 밀도, 용해도, 그리고 이렇게 끓는 점을 활용하여서 혼합물을 다양하게 분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이제 모아본 개념 아이템을 활용해서 문제를 하나씩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플레이. 첫 번째 문제인데요. 우리 기초 탐구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실험 기구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이 도구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분별 깔때기였습니다. 분별 깔때기는요, 우리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사용한 도구였어요.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기억. A와 B는 서로 섞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분별 깔때기를 사용하는데 이 A와 B가 섞이게 되면은 이 분별 깔때기로 활용하여 분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얘네 둘이 섞여버리면 밀도가 큰 물질이 아래로 내려올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 섞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조건도 있었고요. 또 A와 B가 밀도 차가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도 필요했습니다. 니은 읽어볼게요. B를 분리할 때 위쪽 마개를 열고 아래쪽 꼭지를 돌려야 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마개를 열고 아래쪽 꼭지를 돌려야 원활하게 이 압력으로 눌러줌에 따라 액체가 잘 아래로 내려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할 때도 위에 마개를 열고 아래쪽 꼭지를 열면 밀도가 큰 B가 내려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디귿, 실험 기구의 아래쪽 끝부분을 비커의 벽면에 닿게 해줘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맞습니다. 다음 볼게요. 그림은 질산칼륨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네요. A 상태의 질산칼륨 수용액 209g을 20도씨로 냉각시켰을 때 석출되는 질산칼륨의 양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선생님이 용해도 곡선 많이 강조했었죠. 우리가 A 상태를 살펴보았더니 60도씨에서 우리가 지금 물 100g에 지금 얼마 녹아 들어가 있어요? 질산칼륨이? 그렇죠. 109g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109g. 뭐가 질산칼륨이? 그런데요, 여러분들. 온도를 20도씨로 냉각할 거래요. 그러면 온도가 몇 도로? 20도씨로 뚝 떨어졌어요. 20도씨일 때 질산칼륨의 용해도 얼마예요? 32예요. 즉, 이 말은 32g밖에 못 녹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109g을 녹였는데 그중에 32g밖에 못 녹아요.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고체로 석출돼야겠죠. 그래서 109에서 32 빼주면 얼마예요? 77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의 분리하는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때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 에탄올에 끓는 점은 78도씨라고 합니다. 혼합물을 분리한 후에 A에는 에탄올이 남는데요. 여러분들 A 보면은요. 혼합물을 분리한 후이 말은 우리가 에탄올 수용액을 끓였을 때 먼저 분리되는 건 무엇이었어요?

0: 먼저 끓어오르는, 즉 우리가 끓는 점이 더 낮은 에탄올이 선생님이 B에 모일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A의 주로 남은 물질은 물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니은, B에서 기체가 액체로 변한다. B에서 처음에 기체가 들어오겠지만 찬물이 있다 보니까 온도가 내려가서 우리가 액체로 변하게 되겠죠. 이 장치는 혼합물을 구성하는 선분 물질의 끓는 점 차이가 클수록 분리가 쉽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끓는 점 차이로 분리하는 장치잖아요. 그러면 끓는 점 차이가 크면 클수록 쉽게 먼저 끓어나오겠죠. 끓는 점 차이가 작으면 같이 끓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끓는 점 차이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분리가 더 쉽겠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5번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문제는 모두 풀어봤고요. 마지막 개념 클리어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서로 다른 두 물질의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며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어나오는 기체 물질을 냉각하여 액체 물질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다? 이 빈칸에 해당하는 단어 어디에 올려주시면 돼요? 네, 수강 후기 게시판에 이 강의 원대한 개념 클리어 답은 무엇입니다? 라고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틈틈이 들어가서 확인하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벌써 첫 번째 대단원 수업도 막을 내립니다. 우리 다음 3강에서는요, 두 번째 대단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이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 (2학년) 때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수 있는 교사가 더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5: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5: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34강입니다. 자신의 글쓰기 과정을 살펴봐요. 세 번째인데요. 이번에도 주장하는 글쓰기 읽어볼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읽어볼 주장하는 글은요, 앞에서 읽어봤던 것하고 조금 달라요. 아주 조금 다르지만, 신선해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 잘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6학년 국어 공부의 목표 생각하시면서 점점 라면이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먹어준 탓에. 자, 라면 있어요. 네, 자,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자라는 주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방금 요번에

우리가 읽어볼 그 주장하는 글은 앞에서 읽어봤던 주장하는 글의 짜임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차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일단 문단수로 보면 6개 문단이 나올 거예요. 네. 자, 1번 문단, 그 다음에 2번 문단, 2번 문단, 2문단, 3문단, 네 번째 4문단, 5문단, 네, 마지막으로 6문단까지 6개 문단이 나올 겁니다. 자, 우리 예, 주장하는 글의 짜임은 처음 서론 부분에 주장이 나오고, 물론 문제 상황도 나오겠죠? 문제 상황과 주장이 나오고, 마지막 부분은 주장을 요약하고,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요약하고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본론 부분인데 여기에는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나온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자 이 글은요. 일단 여기 서론이 맞아. 여기 서론 맞아. 그래서 문제 상황하고 주장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도 맞아. 여기 결론 부분. 앞에 내용을 요약하고 또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 맞아. 여기가 약간 달라요. 자, 여기 똑같이 이제 본론이죠? 여기 똑같이 본론이야. 다 본론이야. 맞는데, 우리 그 주장이 서론 부분에 나오고 이유와 근거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막 이렇게. 그런데 여기 조금 다른 게, 여기 4에서 5 문단, 네, 요두 개의 문단이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나타나 있어요. 실천 방법. 요거 조금 특색 있죠? 왜냐하면 주장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주장을 얘기하고 이유와 근거를 말한 다음에 결론을 내버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두 문단을 내용을 딱 집어넣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생각하는 요 방법대로 실천하면 돼라고 아예 두 문단을 분량을 확 줘버렸어요. 그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해결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넣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이런 짜임이 뭐냐면 문제와 해결의 짜임이라고 해요. 문제와 해결의 짜임. 요게 이제 해결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 부분이 조금 더 튼튼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읽어보시면서 4문단, 5문단 나오면, 아,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시면서 이 글을 읽어보시면 돼요. 아, 문제와 해결자임의 글도 있구나. 예. 이것이 바로 그 본보기가 되는 거죠. 자,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자. 플라스틱 개발과 사용으로 우리는 조금 더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게 되었다. 그치? 이 플라스틱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최근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확, 예,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버려진 플라스틱은 다시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게 뭘까요? 이 부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이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얘기해 보세요. 자, 짜임 가운데, 주장하는 글의 짜임 가운데, 문제 상황이죠. 선생님보다 먼저 여러분이 입으로 내뱉으면 좋겠고, 예,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플라스틱 개발이 계속 잘 되어가고 있지만 이런 문제가 생겨났다 이 말이죠. 이제라도 지구 환경과 우리 건강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 이 부분은 뭘까요? 자, 여러분이 선생님보다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예, 주장이죠. 아마 전부 다 이렇게 선생님보다 먼저 얘기했으리라 믿어요. 지금부터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실천 방법을 알아보자. 오, 보세요. 왜그 지구 환경과 우리 건강의 소중함을 인식해서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하는지 이유를 말하겠다. 여기에 더해서 뭐예요? 이걸 해결할 실천 방법까지도 내가 얘기해 줄게.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예,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 앞에서 봤던 그런 주장하는 거라고 약간 다르죠? 해결 방법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게, 내가.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하는 이유 나옵니다. 자, 이제 본론 부분부터 이유라고 얘기했죠? 네. 이유, 첫 번째 이유.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예,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세 플라스틱은 5mm를 이렇게 표기할 수 있죠?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다. 요만해. 그냥 이렇게 싹 지나가면 있는지도 몰라. 예. 자,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의 건강에 매우 해롭다. 해롭다 아니다. 매우 해롭다. 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자, 거기에서 이런 그 연구 결과를 내놨대요. 체내로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은 뇌 안에 쌓여서, 어? 여기 쌓인데.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 자, 여기 이유, 여기 얘기했고, 이유를 뒷받침해주는, 네, 여기. 여기서부터 근거 자료가 나오지요. 아주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주장하는 글의 짜임에 딱딱딱 들어맞고 있습니다. 그죠? 주장 나왔고, 이유 나왔고, 이유를 뒷받침해주는 근거 자료 나왔고, 네, 더 이상 뭘 바랍니까? 이렇게 잘 썼으면 되지. 네. 자, 따라서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서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어우, 뇌까지 영향을 미치는 줄, 어우, 몰랐네. 막 이러면서 읽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 플라스틱 사용은 전혀 문제 없다. 뭐 이런 말은 당연히 아니겠죠. 예, 뭐, 동물에게는 해롭고 사람에게는 괜찮다. 이런 것도 아니겠죠. 자, 플라스틱은 사용이 편리하지만 환경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다.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 이거는 설명하는 글. 예, 요런 종류의 문제. 설명하는 글. 그 다음에 주장하는 글. 아주 저기 계속 나온다. 이런 문제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아주 친숙해지셔야 돼요. 네. 앞에 우리가 읽었던 그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네. 예, 아주 그냥 그 뭐라고 합니까? 단골 문제라고 하나? 항상 나오는 문제들. 예, 이런 것들이죠. 자, 내용 알맞은 거 찾아봐. 뭐 이런 것들. 자, 그다음 기억과 관련 있는 자료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미세 플라스틱은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다. 자, 이것과 관련 있는 자료.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을 나타낸 그래프와 관련이 있는 자료일까요? 아니면 미세 플라스틱의 크기를 나타낸 그림 자료가 여기에 있는 기억과 관련 있는 자료가 될까요? 자, 당연히 요거겠죠? 네. 미세 플라스틱의 크기를 나타낸 그림 자료. 요만한 플라스틱이 있고, 그거보다 더 작은 게 있고, 그거보다 더 작은 게 있고, 이런 거. 그런 걸, 이 그림을 같이 보면서 글을 읽으면 더 실감나죠? 네. 5mm? 야, 한번 자를 한번 보세요. 자에다가 5mm, 오, 이런 거구나, 이런 거죠. 자, 이 글에 나온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하는 이유와 근거를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이유가 오면은 반드시 누가 따라온다? 근거가 따라온다. 예, 이것도 중요한 것이죠.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을 너무 편리함에 길들이고 있기 때문이야. 최근 미세 플라스틱 생산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잖아. 뭐 이런 거. 자,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이지. 체내로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은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어. 누가 제대로 이해를 했어요? 자, 지호가 되겠죠? 네, 지호가 이유. 여기가 이유고요. 이 부분이 이유고요. 이 부분이 근거 자료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이 글에서 밝힌 인용의 출처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인용의 출처. 인용. 끌어다가 내가 쓰는 걸 인용이라고 한다고 했죠? 끌 인자에 쓸 용자라고 했어요. 막 끌어다가 내 글에다 써. 내가 하는 말에 써. 네, 이게 인용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그러면 어디에서 끌어왔는지를 밝혀야 돼. 그걸 우리는 출처라고 한다고 했죠? 자, 이 글에서 밝힌 네, 그 인용의 출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경제

경제협력개발기구, 보통 뉴스에서 OECD라고도 해요. 들어봤죠?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뉴스. 여러분, 이제 6학년이잖아요? 사회도 배우죠? 예, 사회 공부를 또 잘하려면, 여러분 나이쯤 되면 이제 뉴스에 그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야 사회 공부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라고도 하고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두 가지의 출처를 여기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과 4번 정답으로 써주세요. 자, 이제 3문단 넘어가요. 두 번째 이유가 나오겠죠? 네, 둘째, 미세 플라스틱은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가 여기 나오고, 아, 이제 이유 나왔네. 그러면 저절로, 다음에 근거 자료 나오겠지? 예, 이게 자동으로 여러분 머리에 딱 들어와야 돼요. 지금쯤이면 그러겠죠? 예. 자, 땡땡신문에 나온 환경 전문가래요. 어떤 전문가? 환경 전문가. 자, 이 전문가 교수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뭘까? 근거 자료가 되겠죠? 예. 우주 전문가도 아니야. 환경 전문가야. 그러니까 가져올 수 있죠? 근거 자료로. 자,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바다로 흘러간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해요. 자, 우리가 비닐봉지 막 버려요. 아무데나 그냥 버려요. 그죠? 그 다음에 플라스틱 병도 막 버려요. 근데 이게 제대로 수거가 안 돼. 그러면 언젠가는 강을 타고 내려가다가 끝에는 바다로 가겠죠? 자, 이게 이제 잘게 잘게 잘게 잘게 부셔질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돼버리는 거야. 그죠? 자, 그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되고요. 이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데, 저 보세요. 어떻게 경고를 하고 있는가?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네, 플랑크톤이 해양 생물의 먹이가 돼서 해양 생물을 오염한대요. 자, 보세요. 일단 바다로 흘러간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된다. 여기까지 끊었어. 그리고 나서 이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데 여기 플랑크톤이 여기 있어. 플랑크톤이 뭐야? 아주 아주 작은 생물이죠. 그죠? 이 생물들을 누가 먹어요? 물고기가 먹어요. 꿀꺽 먹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를 또 누가 먹어요? 얘보다 조금 더큰 물고기가 먹을 수 있죠? 또 먹어요. 먹어요. 그런데 이둘다 누가 먹을 수 있어? 사람이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사람이 먹을 수 있어. 맛있다. 그러면서 막 먹을 수 있어. 자, 그러면 결국은 보아요.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플랑크톤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오염된 플랑크톤이 되겠죠. 얘를 얘가 먹고, 얘를 얘가 먹고, 얘를 얘가 먹는다면 결국은 여기 앞에 오염되어 있는, 즉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생물들을 사람이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많이 안 좋겠죠. 예, 이런 그 사슬이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요. 이는 먹이 사슬을 통해, 먹이 사슬이 뭔지 알죠? 예, 먹이 사슬을 통해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예, 이게 다 사슬들이야. 이 사슬들이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먹이 사슬이라고 하잖아요. 자, 따라서 생태계를 보호하려면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참, 식탁에 있는 이 음식들이 전부 다 완전히 깨끗한 것일까? 한 번쯤 생각하면서 먹게 되죠. 예. 다음으로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보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이 글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뭘까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 자, 이 구체적인 실천 방법 첫 번째가 뭐다? 첫 번째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재요. 그리고요, 재활용하재요. 철저하게 재활용하재요. 이거 누가 하는 걸까요? 개인이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개인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자, 우리 개인들은요. 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플라스틱 사용을 좀 줄여주세요. 그리고 재활용 철저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한국방송공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은 대부분 매립되거나 자연에 그대로 그냥

버려진대요. 자, 여기 한국방송공사에 따르면 라고 돼 있죠. 이거 근거 자료를 갖고 왔어요. 역시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근거 자료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나가 지구를 병들게 하고 인류의 건강에 아주 해로움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일회용 플라스틱 병 대신 뭘 사용하면 좋대요? 텀블러나 재사용할 수 있는 컵을 사용하고 또 플라스틱 분리배출을 올바르게 한다면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선생님 생각은요, 선생님이 생활하다 보니까 여기 분리배출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최소한, 분리배출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아무 데나라도 안 버리면 돼. 아무 데나 버리면 이게 구르고 구르고 굴러서 뭐 하수구에 가기도 하고요. 구르고 구르고 굴러서 강에 가기도 하고요. 그러면 결국은 다 어딘가에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수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쓰레기 정말 아무 데나 버리지 마세요. 모두를 위해서. 자, 어쨌든 이 글에서는 이렇게 야, 내가 실천 방법까지 알려주마. 네, 이렇게 지금 글을 써주고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에 동그라미 표해 볼게요. 바다의 플랑크톤은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다. 미세 플라스틱은 먹이 사슬을 통해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또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은 대부분 재활용되어 다시 사용한다. 이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1번과 2번의 동그라미. 자,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이 글을 쓴 사람이 내가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알려줄게 그랬잖아요. 바다에 플라스틱을 버린다. 플라스틱을 무조건 태운다. 일회용 플라스틱 병을 그대로 버린다. 텀블러나 재사용할 수 있는 컵을 사용한다. 요거 있었죠? 네. 그다음에 플라스틱을 분리배출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에 버린다. 분리배출 좀 해라라고 지금 실천 방법에 있었어요. 그리고 텀블러나 재사용할 수 있는 컵을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리배출하지 않고가 아니죠? 분리배출 좀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사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아, 그런 방법이 있었지가 아니죠.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글에다가 넣냐, 안 넣느냐. 요거지. 요 차이죠. 아우, 나 몰랐어요. 분리배출 해야 되는 거였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라 해도 다시 한번 이 사람이 구체적인 그 실천 방법에 넣어줌으로 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죠. 그래, 맞아. 분리배출 하는 거였지. 해야 하는 거였지. 네, 다시 한번 주의해야지.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이, 이런 내용은 다알 텐데. 고민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다시 다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장하는 글쓸때내 주장이 너무 평범하지 않을까? 내 근거가 너무 평범한 거 아닌가? 해결 방법이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닌가?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알고 있더라도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새로운 걸 찾아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물론 새로우면 좋지.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아달라 이 말이에요. 자,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방법에 대해 이 글에 포함된 조건이 있어. 이 글에 포함된 근거를 활용해서 여기에 있는 보기처럼 출처를 밝혀서 글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조건이 두 개예요. 이런 복잡한 문제는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풀수 있는가? 이 문제를 분석하셔야 돼요. 분석을 해서 내가 이 문제에서 원하는 바대로 썼는지, 조건을 어긴 건 없는지, 조건을 빠뜨리고 여기에다 쓴건 없는지, 이걸 하나하나 분석을 하셔야 돼요. 자, 실천 방법에 대해 쓸 거예요. 실천 방법에 대해 여기다 쓴다는 얘기죠. 자, 실천 방법에 대해서 쓰는데 네 마음대로 쓰지 마. 어떻게 한다고요? 조건 1. 이 글에 포함된 근거를 활용해라. 이게 조건이고요. 자, 조건 2. 여기 보기처럼 출처를 밝혀야 된다. 이게 조건 2예요. 즉, 실천

아, 여기 근거 쓰고 여기에 실천 방법 쓰면 되겠구나. 근데 이것도 어렵지 않아. 이 글에 나와 있대. 이 부분이 근거가 나와 있대. 찾아보세요. 자, 찾아보시면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은 대부분 매립되거나 자연에 그대로 버려진다고 한다.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래서 따라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우리는 줄여야 한다. 예. 자, 그대로 매립되고 그대로 버려지니까 아예 사용을 줄여보면 어때? 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둘째,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법을 만들고, 자, 이번엔 두 번째 실천 방안이죠.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법을 만들래요. 친환경 재료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대요. 이런 거 개인이 할수 있나요? 못하죠. 네, 미국에서는 2015년 마이크로비드 금지법이 시행되어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법이 마련되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생기는 환경 오염을 줄이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해 사용을 확대하면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 누가 만드는 거야? 여기 미국 뭐예요? 국가지요, 국가. 그러니까 앞에는 개인이 할 일이었고, 자, 뒤에 두 번째 실천 방안은 뭐다? 국가가 할 일이죠. 그러니까 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도 노력해야 되고 국가도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요. 네, 그렇죠. 법을 만들어야 그 법을 그대로 따르겠어요. 그리고 친환경 재료 개발하면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확실히 또 개선이 될것 같습니다. 이 마이크로 비드 뭘까요? 이 비드가 뭐예요? 알갱이잖아, 알갱이. 굉장히, 예, 아주, 마이크로니까 아주 작은 그 알갱이. 예, 그 플라스틱 알갱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아주 초미세 플라스틱? 예, 요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자, 그래서 이 법을 일단 국가가 좀 만들어 다오. 그 다음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뭘까요? 그냥 분해가 잘 되는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물고기가 먹으려고 했더니 플라스틱이 분해됐네. 먹을 플라스틱이 없어. 그렇죠? 지금까지 여기가 이제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내용 요약하고 또 주장을 강조하는 부분 나오겠죠? 당연히 지금까지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하는 이유와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살펴봤다. 이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 나가야 할 때이다. 생활하면서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려고 실천한 작은 노력이 모이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구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 우리 모두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 더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미래를 만들자. 앞에 나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이제 요약을 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계속 우리 그거 짜임 보고 있죠?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환경을 더 오염시킨다. 미국에서는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조사하여 발표했다.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법만 마련하면 완전히 해결된다. 전부 다이 글과는 관련이 없는, 예, 비슷하게 막 그냥 만들어낸 내용들이네요. 미국에서는 2015년부터 마이크로비드를 사용하도록 장려했다. 법과 정책, 친환경 재료 개발이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예,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당연히 5번이 되겠죠. 예, 법 만들고 정책 만들고 또 친환경 재료도 개발하는 데좀 관심 갖고 노력하고, 네, 다 개인이 혼자서 할수 있는 일들은 아니에요. 국가가 어떻게 좀 나서서, 그렇죠? 뭐 재료 개발도 좀 기업이 좀 나서서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글에 추가로 제시할 수 있는 인용 자료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이거 좋은 문제 같아요.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아, 나 같으면 요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해법을 해결책을 제시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 나 같으면 이 자료를 가져다 쓸것 같은데, 또 이렇게 읽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추가로 제시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인용 자료로 알맞은 거 뭘까요? 생분해성 플라스틱 활용 관련 자료냐?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주장하는 자료냐? 미세 플라스틱 활용의 좋은 점에 대한 자료냐? 뭐, 다 자료가 있다면 끌어다가 사용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미세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0: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좀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 실천 방안을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여기 1번에 동그라미 할수 있죠? 생분해성 플라스틱 활용 관련 자료. 분해되는 플라스틱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텐데 말이죠. 실제로요, 이 미세 플라스틱이 마모제, 우리가 치약에 마모제가 들어간다면 그 마모제에도 들어가고 세안제에도 들어간대요. 우리가 눈에 뻔히 보이는 이 플라스틱 통이나 비닐에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다음 인용 자료를 보고 인용의 출처를 확인하였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출처 나왔습니다. 여기 뭘까요? 앞에 있는 것. 예, 자료를 만든 사람이나 기관이 맨 앞에 나오죠? 왜맨 앞에 나올까요, 여러분? 누구 건데? 이거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 거야, 이거. 예, 이거부터. 이거 중요하잖아요. 임자 주인이 누군데? 이거 먼저 알려주고, 언제 만든 건데? 예. 최신 자료일수록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 그 자료 이름이 뭔데? 자료명이 뭔데? 예, 요게 요 가운데. 고래가 플라스틱을 먹는다고요? 뭐 요거. 그 다음에 이 자료가 실린 곳은 어디인데? 예, 국립생태원 누리소통망이랍니다. 자, 확인해서 한번 쓸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쓸수 있을까요? 국립생태원에서 만들었는데 2023년도에 만들었어. 그리고 그 자료명은 요거다. 그리고 그 자료가 실린 곳이 바로 국립생태원 누리소통망이야 라고 할수 있겠네요. 라면 문제예요. 주장하는 그 짜임에서요. 문제 상황을 밝히고 주장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부분은 과연 어디일까요? 결론에 문제 상황을 넣긴 너무 늦었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서론일까? 아니면 본론일까? 이유하고 근거가 들어갈 곳이 필요하고 이건 본론이고. 그렇다면 정답은?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에 비해 관련된 문제들 풀고 있죠. 원리는 삼각형의 닮음에서 왔지만 우리 그 원리는 이제 무시하고 무시한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군요. 우리 예전에 학습했으니까 우리의 저 잠재기억 저편에 잘 저장해 두고 실제로 공식으로 실전적인 풀이로 접근하자라는 게 지난 시간 포인트였고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우리 책에 있는 내용보다 조금 더 심화된 내용까지 말씀드릴 텐데 자, 그 문제들이 13번, 15번에 같이 섞여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는 11번 문제부터 진행하도록 하죠. 자, 11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세 직선 LMN이 서로 평행이다. 그랬을 때 y 빼기 x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평행선 사이에 선분들이 막 주어져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의 닮음의 형태가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인다면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죠. 어떻게? 여기 있는 10대 y가 8대 12하고 같더라라는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 반대로 생각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3대 2라는 길이의 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y와 10cm도 3대 2라는 길이의 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 y 값이 15가 돼야 돼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하나 해결해 볼수 있죠. 자, 근데 이걸 또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도 있어요. 어디에서 적용할 수 있느냐? 자, 여기 있는 이두 개의 선분에서 평행선에 의해서 선분들이 조각이 나 있으니까 이게 지금 길이의 비가 2대 3이다라고 얘기했었으니까 그게 그대로 이쪽에 2대 3이다라고 적용되어질 수 있었죠. 그래서 x 값이 얼마? x는 6이야라고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 y에서 x를 빼니까 우린 정답을 5번 9라고 쓸수 있는 문제였죠. 자, 문제를 풀면 그냥 이렇게 풀어지죠. 근데 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두 개의 선분에서 왜 그러면 3대 2가 그대로 옮겨질 수 있느냐라는 거 원리 한 번만 생각해 봐야 되겠네. 자, 여기 있는 선을 그대로 평행 이동시키는데 꼭지점이 일치하도록 평행 이동을 시켜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평행 사변형이 눈에 보일 거고요. 자, 이렇게도 평행 사변형이 눈에 보여질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길이들이 그대로 옆으로 옮겨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x와 9가 몇대 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 2대 3이라는 길이의 비를 갖는 선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2대 3이라는 길이의 비를 갖고 있는 선분들 찾아낼 수 있죠. 근데 이제 평행이동 시켜서 꼭지점을 한 점에 일치시켜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다음과 같이 삼각형의 닮음인 게두개 나란히 붙어 있는 곶갈 모양의 닮음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지. 그럼 지금 이건 곶갈 모자 뒤집어져 있는 형태지. 그래서 2대 3이 x 대 9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는 거지. 결국 떨어져 있는 거 옆으로 평행이동 시켜도 길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삼각형에서 닮음 활용해서 우리 삼각형의 곶갈 모양의 닮음에서 선분의 길이의 비를 생각했던 걸 그대로 적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 얘기를 그래 이제 옮길 필요 없이 그냥 멀리에서도 바라보고 2대 3이 2대 3이다라는 얘기 해보자 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게 결국 나중에 저 끝에 어딘가에 가면 삼각형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서, 자, 이렇게도 닮음, 이렇게도 닮음, 이렇게도 닮음이야, 라는 게 그냥 상상되어지면 충분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됐죠? 원리들은 이렇다. 자, 이런 원리들은 이제 소단원 실전 테스트에서만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고, 나중에 가면 전혀 얘기를 꺼내지 않을 거니까, 원리는 지금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11번 문제. 요런 식으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접근해서 동일한 정답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12번으로 가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에서 변들이 평행일 때 선분 BC의 길이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A라는 점을 지나면서 DC와 평행이 되도록 선을 하나 그려준다면 우리 그때 만나는 점을
G와 H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때 사각형 ADCH가 평행사변형이 돼요.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위쪽에 있는 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 되면서 선분 GF의 길이, 선분 HC의 길이가 전부 다 7cm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요, GF가 7cm니까 이 G의 길이는 2cm야 라고 찾아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BH의 길이만 구해낼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데, 왼쪽에 있는 삼각형 ABH를 보면 충분히 BH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 A2 대 AB, 즉 4대 10, 즉 2대 5가 EG 대 BH하고 길이의 비가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BH의 길이가 5cm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결국 선분 BC의 길이를 생각해 보면 5cm 더하기 7cm 해서 4번 12cm야라는 정답 구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해결되어지는 문제죠.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생각들을 또 해볼 수 있어요. 우리 개념책에서 선생님이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 위쪽에 있는 변과 이 아래쪽에 있는 변, 그리고 사이에 끼어 있는 변이 옆에 있는 변의 길이에 의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난다라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자, 뭔 말인지 복잡해, 그치? 그냥 결론을 딱 보여드리면 느낌이 와요. 자, 4cm, 6cm를 우리 공통으로 2cm 간격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자, 2cm 간격으로 쪼개면 이렇게 변이 나타나고요. 또 이렇게

이렇게 사이의 변이 나타날 거예요. 2cm, 2cm, 2cm 간격으로 쪼개서 변들을 여러 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것들이 일정한 간격만큼씩 늘어납니다. 즉, 7에서 가운데 있는 노란색 변으로 늘어날 때그 늘어난 양이랑 이 노란색 변이 선분 EF가 될때 늘어난 양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게 8cm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1cm씩 늘어나니까 너는 10cm, 너는 11cm, 궁극적으로 선분 BC의 길이가 12cm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 개념책을 선생님과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이런 관점으로 우리 4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실제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사용하지 않겠지만 삼각형으로 쪼개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평행 사변형을 생각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처럼 이렇게 계단식으로 길이가 늘어난다라는 걸 생각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을 다 몸에 익혀놓고 문제 풀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의 정답, 그래서 4번이다 생각할 수 있죠. 자, 13번으로 갑시다. 13번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 ABCD에서 역시나 평행한 변들 주어져 있고요. 이 사이에 있는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요 DF와 FC가 몇대 몇으로 쪼개져 있는지 생각한다면 또 8부터 일정한 간격으로 늘려가면서 이 P, EF의 길이를 구하고 그리고 나면 EP와 QF를 가지고 뭐 PQ의 길이를 구해내는 이런 형태의 방법을 써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옆에 있는 길이에 비해 대한 정보가 지금은 눈에 바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석대로 삼각형들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눈에 하나 보여질 것 같습니다. 자, 요 삼각형에서 선분 EP의 길이를 구해볼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길이의 비가 전혀 안 주어져 있는데요? 아, 그래, 그림에는 없지만 식에 쓰여져 있거든요. AE는 3EB다라는 거 쓰여져 있죠. 그래서 AE의 길이가 EB의 길이의 3배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1대 3의 B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 빨간색 삼각형에서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요. 1대 4의 길이의 B를 갖고 있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선분 EP의 길이는 그렇지. 8의 4분의 1만큼이니까 2cm야라고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EP의 길이 먼저 하나 구합시다. 자, 눈에 잘안 보이니까 이렇게 써놓을까요? 선분 EP의 길이가 2cm다라고 써놓죠. 그리고 나서 우리 다시 삼각형 하나를 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을 한번 살펴볼 거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도 역시나 1대 3의 B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지금 얘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A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 3대 4의 길이의 B를 갖고 있구나. 그럼 EQ 대 BC도 3대 4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분 EQ라는 이 길이가 12cm라는 걸또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럼 12cm에서 그렇지 2cm 빼내면 여기 있는 PQ의 길이가 10cm야라고 찾아내 볼수 있는 네, 그런 상황으로 우리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좋았어요. 이렇게 해서 선분 PQ의 길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풀다 보면, 그래, 선생님이 아까 했던 얘기 또 눈에 보일 겁니다. 자, 결국 그림에 잘 표시되어져 있지 않았지만, 문제를 읽어보면 3대 1이다라는 거, 3대 1이다라는 거 표시되어 있고, 그러면 3을 3개로 정확하게 쪼개면 1대 1대 1대 1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여기 있는 주황색 가로 변들이 전부 다 일정한 간격으로 길이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 볼수 있겠죠. 8에서 늘어나고 늘어나고 늘어나고 늘어나고 네번 늘어나는데 16cm만큼 늘어났다는 거야. 그럼 8에서 네번 늘어나는데 8cm만큼 늘어났다는 거야. 그럼 한번 늘어날 때몇 cm씩? 2cm씩 늘어난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길이가 10cm, 너는 12cm, 너는 14cm다라는 거지. E에서부터 F까지가.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2cm와 이쪽에 있는 2cm 빼주시면 선분 PQ의 길이 구해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의 접근도 실은 가능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문제였어요. 자, 이 모든 얘기들 선생님이 하기 위해서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랐었는데 안 붙이고 시작했네. 자, 문제 앞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었던 설명이었고, 자, 그 얘기들을 여기 정말 자주 출제되는 그림에 한번 적용을 해봤고요. 우리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했었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삼각형에서 길이의 비 생각했고,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삼각형에서 길이의 비를 생각하는 방법. 이거 하나. 그리고 아예 3대 1이라고 얘기하는 걸 가지고 선분들을 적당히 쪼개서 지금 요렇게 쪼개가지고, 아유, 세 개로 쪼개야 되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쪼개가지고 요거 이렇게 늘어나는 게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난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두 가지 방법을 접근했던 거다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 13번을 구원픽으로 골랐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처음부터 붙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치? 자, 꼭 다시 한번 체크하고 복습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14번 가죠.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 ABCD에서 역시나 평행인 변들이 주어져 있고요. 그랬을 때 선분 AD의 길이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문제예요. 자, 지금 여기서는요, 아까 전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쪼개면서 길이를 얘기하기가 좀 얘기할 수가 없는 게요세개 중에서 두 개는 알고 있어야 간격대를 찾아낼 수 있는데 변의 길이 하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풀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삼각형 생각해 보죠. 그 삼각형에서 2, 5를 연결해 둔다면 1대 3이라고 얘기하는 길이의 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3cm, 6cm니까 1대 2. 그럼 짧은 거 대 전체는 1대 3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게 바로 2, 5대 B, C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1대 3하고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2, 5의 길이가 4cm라고 찾아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요 4cm를 가지고요. 선분 AD의 길이를 구해내 볼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그럼 어때요? 6대 9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대 3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2대 3이라는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다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선분 AD의 길이가 6cm다라고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었습니다. 괜찮나요? 자, 근데 이 문제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겠지. 방금 전에 우리가 이 길이는 알지만 요둘 중에 하나를 더 알아야 나머지 길이를 차이를 이용해서 구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것처럼 우리 이거 길이 둘 중에 하나만 구해내면 나머지 하나 구해낼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요, 방금 이렇게 문제를 풀때 선분 2호의 길이가 4cm라는 거 구했잖아요. 근데요, 그게 오른쪽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FO의 길이도 실은 4cm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됐지? 그러면 어때요? EF의 길이가 8cm예요. 자, 이제 EF의 길이 알았으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다. 12에서부터 일정한 간격으로 길이가 줄어드는데, 아, 네가 8cm야? 그럼 중간이 10cm고 2cm 줄어들면 선분 AD의 길이가 6cm야? 라는 생각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의 접근도 가능한 그런 문제죠. 그래서 14번 문제의 정답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크해봤습니다. 선생님 지금 계속 평행선을 나눠가지고 길이가 일정하게 줄어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요. 고등학교에 가면 정말 자주 써먹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시각을 좀 길러 놓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개념책 공부할 때 선생님이 따로 시간을 내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선생님이 문제 풀면서 계속 풀이를 곁들여서 풀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중단원 실전 테스트에 가면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라 편리한 방법 하나만 선택해서 풀 거예요. 삼각형을 가지고 풀건, 그냥 평행선들을 그려서 풀건. 자, 둘다 이해하셔야 돼요. 좋았어. 그럼 다음 문제 가봅시다. 15번 문제 가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15번 문제도 실제로 구원픽으로 골라놓은 문제고, 우리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보자. 첫 번째, 정석대로 갈게요. 자, 여기 있는 Y cm와 X cm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선 닮음인 삼각형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평행선이 주어져 있죠? 숙명적으로 평행선이 등장하면 엇각 생각해야지.

너 이렇게 엇각 가게 크기 똑같고요. 자, 너 이렇게 세모 엇각으로 가게 크기 똑같아요. 자, 가운데 있는 각 맞곡지각으로 서로 가게 크기 같아진다 얘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왼쪽에 있는 삼각형 EAB라는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 ECD라는 삼각형이 서로 AA 닮음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AA 닮음인데 동그라미와 세모, 동그라미와 세모 연결한 이 빨간색 두 개의 선분이 대응변이라는 것도 알수 있게 되고요.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6대 12로 주어져 있으니까, 아, 삼각형의 닮음 비가 1대 2구나라는 사실 생각할 수 있어요. 즉, 이 길이 선분 AE 대 CE의 길이의 비가 1대 2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됐니? 자, 마찬가지로 뭐도 1대입니까? BE 대 DE도 1대 2야라는 동일한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 할수 있어요. 괜찮죠? 자, 이런 생각을 했다면 우리는 이제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X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빨간색 삼각형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빨간색 삼각형은 그렇지, 곡괄 모양의 닮음이 옆으로 누워 있는 상태고, C를 중심으로 해서 2대 3하고 만들어지는 거니까 10대10 플러스 X가 2대 3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2대 1하고 쪼개져 있으니까 역시나 10대 X가 2대 1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기 있는 이것도요, 2대 1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어라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자연스럽게 X 값이 얼마다? 아, X는 5다라고 구해진다라는 거죠. 괜찮죠? 자, Y 구해볼게요, Y. Y를 구하려면 어때요? C라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2 대 3이다라고 살펴봐야 되지. 그러니까 2대 3이다라고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6이 6cm가 3이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y cm는 2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돼서 4cm가 바로 y cm다라고 얘기하면서 y 값이 4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의 정답은 4번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괜찮죠? 자, 근데 이 얘기를요, 그래, 어떻게도 해볼 수 있느냐.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평행선들을 그려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더라라는 거야. 지금 여기 있는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2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있는 EC를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서 평행하도록 선 그려준다고 한다면 그러면 1대 1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있는 이 길이들이 다 일정한 간격으로 길이가 늘어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선생님, 여기는 길이가 없는데요? 아까 전에 있었던 문제는 사다리꼴인데 지금은 사다리꼴이 아니라서 길이가 없는데요? 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괜찮아. 방금 여러분이 입으로 정답 얘기한 거예요. 길이가 없어요. 그래, 몇 센티미터야? 이거 0cm다라고 생각합시다. 0에서부터 6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너 2cm, 너 4cm, 너 6cm 하고 길이 찾을 수 있죠. 그래서 y가 몇 센티미터다? 4cm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됐니? 이 삼각형 모양도 아까 전에 봤던 사다리꼴과 그냥 동일한 느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할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는 F와 C라고 이야기하는 선분의 중점을 M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M에서 F이나 AB에 평행하도록 이렇게 선을 그려주자. 그리고 이 점을 N이라고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당연히 ED의 중점이 될거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1대 1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요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도 역시나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0에서부터 일정한 간격으로 길이가 늘어나야 되니까 Y는 4cm, 자 여기 있는 MN의 길이는 8cm, 요런 생각 역시 동일하게 해줄 수 있겠죠. 어떤 식으로 바라보더라도 같은 답이 등장하고요. 여기 심지어 이 선분의 길이 문제에 안 나와 있지만 그것도 우리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됐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려운 문제에 가면 어떤 길이를 구하라고 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중점과 요 교점 사이에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럼 MN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요 선분의 길이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빼야지 답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거다. 아, 물론

물론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삼각형에서 삼각형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을 생각한다면 12의 절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8cm라는 게 6cm와 2cm로 나누어진다라는 생각하면서 아까 전에 우리 처음 구했던 것과 역시 딱 맞아떨어진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본 문제였습니다. 자, 15번 이렇게 우리 풀어봤고요. 이제 16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그림에서 점 E는 AC와 BD의 교점이고요. 자, 이렇게 BC의 수직이 되도록 선을 두개 모두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래요. 자, 지금 아래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 위해서 뭐만 알면 된다? 높이만 알면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높이 구해봐야 돼요. 근데 이게 어때? 선을 그려놓고 났더니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 기울어져 있는 걸 그냥 똑바로 세워놓은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알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닮음인 삼각형의 길이의 비, 닮음 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8대 10이 서로 닮음이거든, 대응변이거든요. 그러니까 길이의 비를 생각하면 2대 3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2대 3이라는 길이의 비가 2대 3으로 또2대 3으로 자연스럽게 다 옮겨올 수 있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우리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꼭지점 C를 기준으로 해서 3대 5의 길이의 비가 3대 5의 길이의 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점 H라고 한다면 선분 EH 대 8cm. 자, 이게 3대 5야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선분 EH의 길이가 5분의 24cm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 길이만 알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잖아요. 자, 삼각형 EBC의 넓이 구해볼게요. 너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15cm 곱하기 높이 5분의 24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이 좀 불편하네요. 자, 약분합시다. 그럼 너3 나오니까. 자, 2하고 24 약분하면 10이 남고요. 3과 12 곱해서 결국 36제곱센티미터다라는 결과 얻어내볼 수 있습니다. 정답 몇 번? 5번을 정답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문제겠죠. 자, 물론 여기 있는 이것도요. 2대 3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너 2등분하고 너 3등분해서 길이를 0에서부터 8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가면서 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길이 구할 수도 있겠지. 자,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높이를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넓이 구할 수 있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16번은 15번과 동일한 그림인데 다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걸 그냥 똑바로 수직으로 세워놓았다라는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자, 그래서 16번 문제 같은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17번으로 가자. 17번이 아니라 그 다음 소단원 실전 테스트 1번이죠. 우리 이제 16번 다음부터 나타나는 이 1번 문제부터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무게 중심을 생각하는 거고요. 이 무게 중심을 생각할 때는 당연히 선분의 길이의 비에 관련된 삼각형의 넓이의 특징들 생각해 볼수 있어야 돼요. 됐죠? 자, 지금은 완벽한 무게 중심은 아니지. 하지만 이런 생각은 하셔야 되죠.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가 24제곱센티미터로 주어져 있을 때 색깔 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삼각형 ABC에서 중선 그려가지고 밑변을 정확하게 반으로 쪼갰더니 왼쪽에 있는 삼각형 ABM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ACM이 넓이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ACM, 지금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12제곱센티미터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역시 AM을 밑변으로 생각하고요. C를 하나의 꼭지점으로 생각하면 평행선 그렸을 때 ANC라는 삼각형과 NMC라는 삼각형이 높이가 똑같은 삼각형이야 라는 거 생각할 수 있고, 밑변의 길이 같아지니까, 아, 넓이 동일하게 나누어지겠구나 얘기할 수 있어서 12제곱센티미터를 6제곱센티미터씩 나누어 갖는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의 넓이 몇 번? 3번 6제곱센티미터가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어요. 됐지? 이거 평행선 사이에 평행선을 두고 밑변의 길이의 비율이 삼각형의 넓이의 비율과 같아진다라는 얘기, 요거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실은 원리는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했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무게중심 배우

배우면서 다시 등장했었고 우리 자주 써먹고 있는 얘기죠. 그치? 자, 그 다음 보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쥐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일 때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중선 위에 있다라는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선분 BC를 D라는 점이 정확하게 2로 반으로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8cm의 절반이 Y cm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Y는 4죠. 더불어 무게 중심에 의해서 중선이 2대 1로 쪼개진다라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9cm를 3등분한 것 중에 1만큼이 X cm라서 X가 3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두 개 더 해봐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1번을 가볍게 정답으로 고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자. 3번. 자, 그림과 같이 각시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가 있다라고 얘기했네요. 자, 이 직각삼각형 매우 독특한 상황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그랬을 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무게중심이죠? 무게중심은 그래 중선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니까 이 D라고 얘기하는 점이 AD와 BD의 길이가 같아지도록 만드는 점이다 라는 거야. 근데 이게 빗변의 중점이죠. 그럼 직각삼각형에서의 빗변의 중점은 아, 외심. 그럼 이 D라는 점에서 A, B, C까지 이르는 모든 길이가 같아져야 되니까 여기 있는 이 길이도 똑같아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는 거네. 그러면 D, G의 길이는 5cm의 절반이죠. 너 2대 1인 거니까. 그래서 이 D, G의 길이가 2분의 5cm고 그렇다면 선분 C, D의 길이는 2분의 15cm입니다. 자, 근데 그게 이 길이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각각 2분의 15cm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하는 건 2분의 15cm 두 개 더 해주면 되니까 15cm다라고 정답 찾아볼 수 있어요. 자, 됐니?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관련해서 문제 3개 풀고 마무리했는데요. 직각삼각형에서는 특별한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 여러분 잘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무게중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문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Mr. Red becomes a home shopping host.
1: Hello, Red. 어, 레드 썬데이.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 전체 완판이 목표예요. Let's go for it!
2: Let's go for it!
1: 좋았어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스탠바이.

0: Now we're ready for Christmas. We're waiting for Christmas.
1: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GM팜에서 우리 아이 필수 면역력 더징크디와 실리콘 투약병 속을 드립니다.

0: 근데 빨대가 없네. 난 빨대로 마시는 게 더 좋은데.
1: 맞아. 빨대 없이 주스를 마시면 흘려서 옷이 지저분해지는데.
0: 나는 빨대 두 개 주세요.
2: 휴, 이런 이런. 너희들 플라스틱 빨대 때문에 아픈 바다 동물 이야기 몰라?
0: 플라스틱 빨대 때문에
3: 바다 동물이 아파요?
2: 그렇다니까. 지금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4: 와!

0: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여요.
1: 오늘따라 더 예쁘다.
2: 나도 맞자.
1: 러시아?
0: 많은 사람이 음료수를 마시면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했지. 결국 빨대와 플라스틱은

0: 점점 쌓였고 그중 일부는 비와 함께 어디론가 흘러가 버렸는데 그곳은 바로 수많은 바다 동물이 헤엄치며 사는 깨끗한 바다였지.
1: 깨끗한 바다, 바다가 좋아.
2: 어? 저건 뭐지? 어? 우와, 이쁘다.
0: 바다 동물이 발견한 건 플라스틱 빨대였어.
2: 잡았다. 어? 사탕인가?
1: 사탕?
3: 우와, 맛있겠다.
0: 바다 동물들은 빨대를 맛있는 먹이로 여겼지.
4: 다음 한 잡은 들어오실게요.
2: 아, 아파요. 저 너무 아파요.
4: 저 여기 앉으실게요.
2: 아, 네.
5: 저, 어디가 아프죠?
2: 여기요. 먹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4: 아, 선생님, 선생님. 이거 사람들이 쓰는 플라스틱 빨대 같은데요?
5: 우선 그 치료부터 하시죠. 자, 하나, 둘, 셋!
4: 빠졌다, 빠졌다!
5: 당분간은 좀 아플 겁니다.
2: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우.
5: 몸조리 잘 하세요.
2: 예. 아우, 아파라. 아, 아파. 아, 안녕하세요.
5: 어서오세요.
2: 아, 배가 살살 아파요.
4: 여기 누우실게요.
5: 최근에 뭘 먹었죠?
2: 바다에 떠있는 걸 먹긴 했는데.
5: 혹시? 치료들어 갑니다. 위치로!
4: 위치로!
5: 자, 조금 아플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2: 아파요.
5: 아니, 역시 끝났습니다.
4: 옮기겠습니다.
5: 배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4: 아니, 이거 플라스틱 빨대 같은데요?
5: 좀 찌그러지긴 했지만 플라스틱 빨대가 맞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니 아휴, 어떡하면 좋을까.
0: 그런데 이건 바다 동물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
6: 이 집 생선구이가 엄청 맛있대.
7: 그래? 맛있겠다. 그럼 먹어볼까? 자, 이야. 이게 뭐야?
6: 그건
7: 빨대?
0: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빨대가 돌고 돌아 다시 우리의 식탁으로 돌아온 거야.
2: 어떻게 이런 일이?
0: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는 거야.
2: 그런데 누나, 플라스틱 빨대도 다른 플라스틱이랑 함께 모아서 버리잖아. 그런데 어떻게 바다로 가? 왜 바다로 가? 왜 바다로 가는 거냐고?
0: 답답하다.
2: 왜 그래 누나? 어디 아파?
0: 아니, 답을 몰라서 답답한 거야.
2: 아, 뭐야. 누나, 그럼 우리 호기심 딱지한테 물어보자.
0: 좋아. 호기심 딱지 나와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플라스틱 빨대 딱지. 플라스틱 빨대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2: 누구세요?
8: 빨대!
9: 빨대!
8: 우리 빨대!
10: 난 환경을 사랑하는 빨간 빨대!
11: 넌 과학을 사랑하는 녹색 빨대!
8: 짜잔!
2: 궁금한 게 있어요.
12: 저도요.
2: 나도 할래, 나도.
12: 나부터 할래.
2: 이거.
12: 나부터.
0: 얘들아, 진정해. 순서대로

0: 안쪽 모두 공기가 누르고 있죠. 그런데 빨대를 입으로 빨면 빨대 안에서 음료수를 누르는 공기의 힘이 작아져요. 하지만 빨대 바깥에서 음료수를 누르는 공기의 힘은 그대로기 때문에
1: 음료수가 내려간다! 어디로 가는 거지?
0: 음료수가 빨대 안쪽으로 밀려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을 편하게 만드는 빨대. 과연 얼마나 사용될까요? 플라스틱 빨대는 우리나라에서만 1년에 약 100억 개 정도 버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1년에 약 200개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죠.
2: 우와, 엄청 많다.
3: 자, 아까 플라스틱 빨대가 왜 바다로 가냐고 물었죠?
4: 네!
3: 플라스틱 빨대 자체는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입니다. 그런데 다른 플라스틱과 함께 재활용 선별장으로 가게 되면
4: 빨대 여기 있어요!
5: 우리도 골라주세요!
4: 이 빨대!
6: 빨대!
4: 우리 빨대! 그냥 지나쳤어!
3: 플라스틱 빨대는 크기가 작아서 다른 재활용 쓰레기들 사이에서 따로 골라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7: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 물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빨대끼리 많이 모아서 버리면 골라내기가 쉬워 재활용이 잘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2: 그러게요.
8: 그럼 플라스틱 빨대를 땅에 묻거나 그냥 버리면 왜 안 돼요?
0: 버려지거나 땅에 묻힌 플라스틱 빨대는 분해돼서 없어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8: 한 달?
9: 1년!
10: 100년?
9: 에이, 설마!
4: 아파라!
3: 플라스틱 빨대가 땅에 묻히고
4: 거기다!
3: 이제 난 분해돼서 사라지겠지?
4: 휴!
3: 1년, 2년 10년, 20년 시간이 계속 흐릅니다.
8: 설마 나 안 없어지는 거 아니야?
4: 어떡해.
3: 플라스틱 빨대는 분해되는데 무려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10: 진짜 100년 이상이 걸린다니.
0: 이렇게 플라스틱 빨대는 재활용도 어렵고 버려지거나 묻혀도 아주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면 일부 플라스틱 빨대가 흘러흘러 바다로 가는 것이죠.
8: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10: 어떡하면 좋지?
3: 방법은 하나!
0: 더 확실한 방법이 생길 때까지
3: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을 줄이는 겁니다.
0: 꼭 필요하지 않으면서 빨대를 사용하는 습관을 고치고
3: 플라스틱 빨대 없이 음료를 마시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죠.
7: 그럼 버려지는 빨대가 줄어드니까
9: 자연과 우리 모두 깔끔해지겠어요.
0: 앞으로 플라스틱 빨대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기. 약속!
2: 약속!
3: 그럼 안녕!
2: 안녕히 가세요.
10: 이제 빨대 안 줘도 돼.
8: 저도 이제부터 빨대 없이 음료수 마시는 연습해볼게요.
9: 맞아. 조심하면 하나도 안 흘릴 수 있어요.
7: 우와, 우리 동생들 최고!
10: 나, 이제 그럼 우리들한테 플라스틱 빨대 딱지 주면 안 될까요?
9: 안 될까요?
7: 좋아. 모두 노래 잘 부르면 줄게.
2: 우와, 신나, 신나.
7: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0: 잘하는데
1: 또 잘한다.
0: 좋아, 그럼 계속해볼까? 깨끗한 자연,
2: 우리의 건강
0: 지키기 위해 플라스틱 빨대
2: 사용하는 횟수
3: 열심히 줄이자.

0: 소리를 잡으러 갯벌로 가려나 이차 뭐가 있을라나?
1: 오! 아오! 아, 다리가 안 빠져!
2: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함께하는 68번째 만남입니다. 우와, 진짜 오래 만났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어 활동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해 볼 건데요. 오늘의 아하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이야기를 읽어보고 국어 활동 52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본 다음에 6단원 단원 정리 평가 1회 문제 1번 문제부터 10번 문제까지 착착착 풀어볼 거니까요. 우리 또 배운 내용 떠올리며 차근차근 문제 쇽쇽쇽 풀어보자고요. 자, 오늘의 아하 주제 잘 기억하면서 오늘의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은요, 우리 친구들 나이대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했는데요. 어떤 상상을 했냐면, 잘 듣고 우리 친구들도 나도 이런 상상을 해봤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장난감들, 인형들이 선생님이 잠을 자는 동안 자기들끼리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도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자, 선생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읽어볼 글이요. 바로 그런 상상과 관련한 이야기거든요. 제목도 보세요. 제목이 깊은 밤, 필통 안에서. 깊은 밤, 뭐 우리 집에서가 아니라 필통 안이래요. 필통 안. 자, 지금 우리 친구들의 필통을 보세요. 뭐가 들었나? 자, 필통을 한번 쫙 열어볼까요? 뭐, 지우개도 있고요, 색연필도 있고요, 뭐, 펜도 있고요, 자도 있고요. 많지요? 자, 깊은 밤에 내가 쿨쿨 잠을 자는 동안 필통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제목이 깊은 밤 필통 안에서일까요? 궁금하죠? 자,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볼 테니까요. 선생님이 읽는 동안 우리 친구들도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눈으로 같이 읽어봐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깊은 밤 필통 안에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가. 딸기 연필은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동시를 짓고 수학 문제를 풀 때는 그 아이의 생각이 나한테로 술술 들어오는 기분이었어. 일기를 쓸 때는 내가 그 아이의 마음에 쏙 들어간 것 같았고,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 라고 딸기 연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필들이 눈을

깜빡이며 딸기 연필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였어요. 으, 나 어제 일기에 뭐쓴줄 알아? 당근 연필이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어요. 당근 연필이 들려준 다미의 일기는 형편없었어요. 성의도 없는 데다 앞뒤도 맞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친구랑 다퉈서 기분이 나빴다는 내용의 짧은 일기의 전부였는데 마지막 문장이 기가 막혔어요. 그래도 즐거운 하루였다. 이렇게 쓰는 친구들 있죠? 자, 나글입니다. 몇 글자 안 썼어. 특별한 내용도 없고. 근데 마음이 이상해. 무지개 연필이 말했어요. 딸기 연필도 이야기를 하고, 당근 연필도 이야기하고, 이번에는 무지개 연필이 말하고 있군요. 연필들은 더더욱 궁금해졌어요. 하지만 무지개 연필의 표정을 보고는 다그쳐 물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말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어요. 앞으로 잘 지내고 싶다는 말이 전부였는데, 가슴이 막 두근두근했어. 듣고 있던 연필들이 동시에 침을 꼴깍 삼켰어요. 담이 손가락 끝에 심장이 달린 것처럼 콩콩 뛰는 거야. 그러니까 꼭 내가 담이가 된 것처럼 가슴이 뛰는 거 있지? 연필들은 숨을 죽이고 무지개 연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딸기 연필의 일기 이야기를 들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달콤했어요. 아까 이 딸기 연필은요, 아유, 막그 수학 문제도 풀고, 일기도 쓰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는 무지개 연필의 이야기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달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같아. 무지개 연필이 말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연필이 무지개 연필에게 기댔어요. 뒤이어 다른 연필들도 하나, 둘 기댔어요. 나도, 나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깊은 밤 필통 안에서라는 제목답게 연필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누구의 연필이냐면 바로 다미의 연필이었지요. 그러면서 다미의 일기가 형편이 없기도 했고 또 다미의 쓴 편지를 이야기하면서 가슴이 막 두근거리기도 했어.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연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48번 문제부터 풀면서 다시 한번 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48번 문제는요, 딸기 연필이 하고 온 일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딸기 연필은요, 맨첫 번째에 있었죠. 딸기 연필은 이야기를 계속했어요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동시를 짓고 수학 문제를 풀 때는 그 아이의 생각이 나한테로 들어오는 기분이었어. 또 일기를 쓸 때는 내가 그 아이의 마음에 쏙 들어간 것 같았고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 그러니까 이 다미가요, 딸기 연필을 가지고는 동시도 짓고 수학 문제도 풀고 일기도 썼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강의를 보고 있는 꿀단지 친구들은 손에 어떤 연필이 들려져 있나요? 아마 그 연필도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이 꿀단지 친구가 나를 가지고 만점왕 통합본 3학년 1학기 문제를 풀 때는 마치 내가 국어 공부를 하는 것 같아라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문제 풀어보죠.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동시짓기, 수학 문제 풀기, 일기 쓰기 골라주면 1번과 2번과 5번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모두 골라줘야 됩니다. 1번, 2번, 5번 골라주고 다음 문제 가죠. 49번 문제인데요. 딸기 연필이 있었던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말한 문장을 찾아 한 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생각이나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생각, 느낌 한번 줄을 그어보죠. 생각, 느낌. 그 아이의 생각이 나한테로 슬슬 들어오는 기분이었어 라는 건 생각이나 느낌이죠. 또, 일기를 쓸 때는 내가 그 아이의 마음에 쏙 들어간 것 같았다라는 느낌, 기분입니다. 또,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 이것도 생각이나 느낌이죠. 와, 그런 경험은 진짜 좋았어. 처음이야. 처음 같아. 이런 생각이나 느낌이죠. 이 중에서 하나만 골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요거 하나 골라 적어볼게요. 그 아이의 생각이 나한테로 솔솔 들어오는 기분이었어. 들어오는 기분이었어. 선생님, 다 적으면 안 되나요? 아니요. 문제에서 한 가지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찾은 문장 중에서 하나만 골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요, 요거 하나 골라 적어 보았고요. 계속해서 50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자, 다미가 평소에 일기를 쓰는 태도는 어떠한지 알맞게 짐작한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당근 연필이 뭐라고 했냐면요. 어우, 나 어제 일기에 뭐쓴줄 알아?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라고 했지요. 그리고 다미의 일기는 형편없었다. 성의도 없는데다 앞뒤도 맞지 않았는데,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기가 막혔다. 그래도 즐거운 하루였다. 무슨 일이더라도 항상 끝은 그래도 즐거웠다. 그래도 보람있는 하루였다. 그냥 기계적으로 막 쓰는 거죠. 1번, 성의 없게 대충 쓴다. 그렇지요. 2번, 있었던 일과 느낌을 자세히 쓴다. 아니죠. 3번, 마지막 문장을 항상 다르게 쓴다가 아니라 그래도 즐거운 하루였다.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않을까요? 항상 다르게 쓴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따라서 알맞게 짐작한 것은요. 1번, 성의 없게 대충 쓴다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혹시 일기를 쓴다면 어떻게 쓰는지 궁금한데요. 다미처럼 쓰진 않겠죠. 혹시 지금까지 다미처럼 이렇게 성의 없이 쓰고 앞뒤도 맞지 않고 항상 마지막 문장을 그래도 보람있는 하루였다, 그래도 즐거운 하루였다 라고 반복해서 기계적으로 썼다면 이번 시간이 끝난 후에는 조금 더 있었던 일과 느낌을 자세히 써보는 건 어떨까요? 자, 계속해서 51번 문제 보죠. 글 나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연필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글 나는 여기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근데 마음이 이상해. 무지개 연필이 말했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 무지개 연필이라고 나와 있어요. 따라서 선택지 1번, 당근 연필, 2번, 가지 연필, 3번, 딸기 연필, 4번, 점박이 연필, 5번, 무지개 연필 중에서 우리는 무지개 연필이 말하고 있구나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51번에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요, 우리 학교에서 보는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이런 문제는요, 틀리면 안 돼요. 쉽다고 해서 후다닥 풀다가는, 아까 당근 연필 나왔다. 당근인가? 휙 적고 틀리기 쉽상입니다. 이런 문제일수록 쉽게 후다닥 풀지 말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연필 어디 볼까? 아, 무지개 연필이 말했어요. 한번더 확인하고, 무지개 연필이구나. 그리고 여기에만 표시하지 말고, 괄호에다가 내가 숫자를 잘 썼는지 한번더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쉽다고 후다닥 하면요, 쉬운 문제 틀리기 쉽상입니다. 쉬울수록 천천히 살펴보자고요. 자, 51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계속해서 52번 문제, 국어활동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무지개 연필이 기역과 같이 느낀 까닭을 알맞게 짐작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기역은요, 여기 있어요. 앞으로 잘 지내고 싶다는 말이 전부였는데 가슴이 막 두근두근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글자 안 썼고요. 특별한 내용도 없고요. 근데 마음이 이상해. 앞으로 나잘 지내고 싶어 라는 말이 전부였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했대요. 왜일까요? 1번, 머리가 아파서. 2번, 다미에게 혼나서. 3번, 당근 연필에게 혼이 날까봐. 4번, 다미의 편지 내용에 진심이 느껴져서. 이거겠죠. 몇 글자 없었지만 앞으로 나 너랑 잘 지내고 싶어. 이 짧은 말에 다미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렸다라고 했겠죠. 5번, 다른 연필에게 경험을 들려줄 생각에 설레서가 아니라 알맞게 짐작한 것은 4번이었습니다.

라고 정답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재밌었던 깊은 밤 필통 안에서라는 이야기를 읽어보고 52번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앞으로 우리 꿀단지 친구들도 물론 실제로 막 연필이 말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내가 지금 쥐고 있는 이 연필을 가지고 문제를 풀거나 뭐 일기를 쓰거나 글로 쓸때이 연필은 내가 자고 있는 동안 뭐라고 이야기할까? 오늘 정말 문제를 열심히 침착하게 잘 풀었어. 정말 글씨를 내가 예쁘게 잘 쓰려고 노력하는 것 같더라. 또, 정말 일기를 쓸때 성의 없이 쓰지 않고 자세하게 느낌을 잘 나타내더라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게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연필을 탁 쥐고 문제도 열심히 풀고 글도 잘 쓰고 일기도 자세하게 써보는 건 어떨까요? 깊은 밤 필통 안에서 였습니다. 자, 재밌었던 글이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52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단원정리평가 1회 문제도 만나볼 겁니다. 자, 오늘은요, 1번 문제부터 10번 문제까지 착착착 풀어볼 거니까요. 우리 배운 내용 떠올리며 1번부터 2번 이어지는 문제 먼저 풀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자, 가 글과 나 글이 있습니다. 자, 1번. 다인이와 선우가 느낀 점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가부터 보죠. 오늘 피구 경기에서 2반에게 졌다. 내가 던진 공이 계속 빗나가서 너무 아쉬웠다. 끝나고 나니 눈물이 날것 같았다. 라고 3학년 1반 다인이가 적어 주었습니다. 같은 반 선우는요, 나 글을 적었어요. 오늘 2반과 피구 경기를 했다. 공을 던질 때 정말 짜릿했다. 응원도 신나고 재미있었다. 비록 졌지만 최고의 경기였다. 짜릿하고 신나고 재미있었다. 라고 선우가 이야기를 했네요. 따라서 다인이는요, 아이 속상해. 눈물이 날것 같았다. 1번으로 연결해 주고요. 선우는 짜릿해. 신나. 2번으로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2번을 보도록 하죠. 보기에서 알맞은 낱말을 찾아 빈칸에 쓰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겪은 일, 공부, 생각, 교육 나와 있습니다. 보죠. 두글 모두 피구 경기라는 같은 무엇으로 글을 썼지만 사람마다 다르게 무엇 할수 있기 때문에 글의 내용이 달라졌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에 들어가는 알맞은 낱말은 무엇일까요? 두글 모두 피구 경기라는 같은 뭐? 그래요. 같은 겪은 일이죠. 우리 선우와 다인이 모두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둘다 같은 반이잖아요. 2반과 피구 경기를 해서 졌다라는 똑같은 겪은 일로 글을 썼지만 사람마다 다르게 뭐할수 있기 때문에 공부, 생각, 교육. 바로 사람마다 다르게, 그래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글의 내용이 다른 겁니다. 다인이는 아쉬워, 슬퍼, 눈물이 날것 같아. 하지만 선우는 신나고 재밌었어, 짜릿해, 최고의 경기야 라고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배웠잖아요. 같은 글감, 글의 재료더라도 글의 내용은 어떻다?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느끼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문제 2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3번부터 5번까지 이어지는 문제 만나보죠. 자,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가 그림을 보면은 우리 주원이와 지호가 동물원에 가서 예쁜 홍학을 보았습니다. 홍학은요, 다리 하나로 잘서 있는 동물이지요. 자, 주원이는요, 이걸 보고 홍학이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지호는 그러게 왜 저렇게 서 있을까? 어쩐지 불편해 보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보죠. 1번, 지호는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 바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우리 사실과 의견 배웠습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 현재 있는 일을 사실이라고 하고요. 우리 또 의견 배웠죠.
의견이라는 것은요,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한 생각을 의견이라고 하죠. 지호는요, 사실일까요? 의견일까요? 그러게. 왜 저렇게 서 있지? 불편해 보여. 홍학이 지호한테 와서 나 불편해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불편해 보여라는 것은요, 바로 그래요. 지호의 생각이죠. 따라서 지호는 생각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2번, 주원이와 지호 모두 의견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원이는 저렇게 서 있네. 사실. 지호는 불편해 보여. 의견을 말하고 있죠. 3번, 지호는 홍학을 보고 느낀 점을 말하고 있다. 이것이 정답이고요. 4번, 주원이는 홍학을 보고 느낀 점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고 있고요. 5번, 주원이는 동물원에 다녀온 느낌이 아니라 홍학을 본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3번은 3번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4번 보죠. 기억부터 리을까지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해봐라 라는 문제인데요. 자, 나. 오늘 친구들과 동물원에 다녀왔다. 기억은 사실입니다. 다녀왔어.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기억 적어주고요. 사실에다가 니은, 홍학이 한쪽 다리를 든채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본그 자체도 사실이죠. 따라서 니은도 사실에 적어줍니다. 디귿, 그 모습이 어쩐지 불편해 보여. 불편해 보인다는 건내 생각이죠. 따라서 의견에다가 디귿 하나 적어주고요. 홍학이 그런 자세로 서 있는 까닭을 알아보고 싶어. 궁금해. 궁금하다라는 것도 하나의 내 생각 의견이기 때문에 리을도 의견 칸에 적어주면 각각 기억, 니은, 사실, 디귿, 리을, 의견이라고 구분하여 기호를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5번 보죠. 리을 뒤에 올수 있는 의견으로 알맞은, 나타내는 문장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홍학이 그런 자세로 서 있는 까닭을 알아보고 싶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의견을 나타내는 문장이라고 했어요. 1번, 홍학은 호수에 산다. 이것은 사실이죠. 2번, 홍학의 깃털 색깔은 붉었다. 이것도 사실이고요. 홍학의 먹이는 게와 새우이다. 이것도 사실이고요. 홍학은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이것도 그냥 보는 거니까 사실입니다. 하지만 5번을 보세요. 홍학을 보러 가족들과 또 오고 싶다라는 나의 바람,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생각과 의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의견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알맞은 것은 바로 5번이라고 5번 문제 정답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단원 정리 평가 1회 6번부터 10번까지 만나보죠.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도요, 사실과 의견을 잘 구분하며 글을 읽어보며 문제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자, 글 가는 무엇에 대한 글입니까? 라고 있는데요. 우리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배웠잖아요. 자, 이 글에서 중심 문장 한번 찾아보죠. 소금은 사람의 몸속에서 여러 역할을 해요. 소금은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 소화액을 만드는 데 쓰여요. 뇌에서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신호를 보내는 일을 돕기도 하고요. 일정한 양의 물이 몸 안에 머무르도록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몸 속에 소금이 없다면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중심 문장은 바로 먹예요. 찾았나요? 자, 중심 문장을 찾아서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색깔로 한번 쫙 줄을 그어볼까요? 자, 선생님은 이 색깔로 한번 그어봐야겠다. 자! 중심 문장은 바로 뭘까요? 짠짠짠짠짠짠. 자, 여기다가 그었나요? 짜자잔짠짠. 바로 이 문장이 중심 문장입니다. 소금은 사람의 몸속에서 여러 역할을 해요가 중심 문장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문장부터는 바로 뭐다? 이 중심 문장을 자세하게 뒷받쳐주는 뒷받침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아, 소금이 이런 역할을 해라고 자세한 예를 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글이 무엇에 대한 글인지 알기 위해서는 중심 문장을 잘 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바로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알수 있는데요. 어디에서 역할? 몸 속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알수 있죠.
따라서 3번, 몸 속에서 소금의 역할이 바로 이 글에 대한 내용이겠네요.

0: 네, 골라주면 쉽게 풀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이어지는 문제, 7번인데요. 어떤 상태를 그대로 보존함이라는 뜻의 낱말을 찾아 써봐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요. 그래서 몸속에 소금이 없다면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 바로 이 유지가 어떤 상태를 그대로 보존함이란 뜻입니다. 몸속에 소금이 없다면 생명을 그대로 이어나갈 수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어떤 상태를 그대로 보존함이란 뜻의 낱말은 바로 두 글자로 유지, 유지라고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문제 8번 보죠. 니은에서 찾을 수 있는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표현에 동그라미 하시오라고 했는데요. 낙을 보죠. 소금은 우리 생활 곳곳에도 쓰인답니다. 치약, 비누, 플라스틱이나 유리와 같은 물건을 만드는데도 소금 성분이 들어가요라고 했고요. 그 다음 문장이 바로 니은이에요.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물건에까지 소금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요라는 문장을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자, 문제에서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표현에 동그라미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다시 문장을 볼게요.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물건에까지 소금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이 정말 뭐하다? 재밌다? 신기하다? 무섭다? 그래요. 이 글쓴이는 놀랍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놀랍지요가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따라서 정말 놀랍지요에 동그라미 해주면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표현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9번을 보죠. 소금의 역할과 쓰임새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선택지를 보면은 2번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가글에서 소화액을 만드는 데 쓰여요 라고 했고요. 5번에 뇌에서 우리 몸으로 신호를 보내는 이를 도운다라는 내용도 가글에 나와 있었죠. 자, 그리고 3번을 보죠. 눈 오는 날 길이 얼지 않게 뿌려요 라고 했는데요. 나글에 보면 눈이 내린 길 위에 소금을 뿌리면서 길이 얼지 않게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4번. 치약이나 비누를 만드는 데 쓰여요라고 했는데요. 자, 나, 치약, 비누, 플라스틱이나 유리와 같은 물건을 만드는데 소금이 들어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1번. 심장을 튼튼하게 한다라는 내용은 가, 나,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라고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10번 문제 찾아보죠. 기역부터 리을까지 다음과 같이 나누었을 때 나눈 기준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예, 아니요 라고 나누었더니 예는 니은과 리을 문장, 아니요는 기역과 디귿 문장으로 나뉘어졌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역부터 리을까지 문장을 한번 자세히 봐야 되겠지요. 선생님이 여기에 문장만 가지고 왔습니다. 기역부터 리을까지 한번 하나씩 보죠. 기역은요, 일정한 양의 물이 몸 안에 머무르도록 해주기 대해요라는 문장이고요. 자, 기역과 디귿이 같이 있기 때문에 디귿 볼게요. 디귿, 소금이 눈에 녹아 소금물이 되면 어는 온도가 더 내려가거든요라고 했습니다. 자, 기역은요, 일정한 양의 물이 몸 안에 머무르도록 해준다라는 어떤 정보, 사실이고요. 디귿은 소금이 눈에 녹아 소금물이 되면 어는 온도가 더 내려간다라는 역시 정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니은과 리을을 볼게요. 자, 니은은요.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물건에까지 소금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다. 아까 찾았지요. 생각과 느낌이 드러나 있는 의견이고요. 리을, 소금은 흔해 보이지만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참 고마운, 고마운 존재라는 역시 의견, 생각, 느낌이지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 어떤 공통점을 발견했나요? 니은과 리을은 의견이고요. 기역과 디귿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바로 5번.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는가? 있다. 의견이에요. 가 바로 니은, 리을이고요. 아니요. 사실인데요. 바로 기역과 디귿으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알맞은 기준은 5번이라고 정답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단원정리평가 1회 문제 10번까지 차근차근 풀어보았는데요. 오늘의 아하 문제도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아하 문제! 글을 쓰기 전에 생각하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교재 속에서 정답을 찾아 수강구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것. 자, 단원정리평가 1회 나머지 문제와 단원정리평가 2회 문제들은요,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풀어볼 테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도 미리 문제 풀어오는 것 잊지 말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모두 안녕!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서 뭐 했습니까? 줄 세우는 경우 생각했었죠? 그줄 세우는 경우 중에서도 전체를 줄 세우는 것과 그 전체 중에 몇 개만 뽑아서 줄 세우는 거 구별해서 우리 경우의 수 구해봤습니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우리 이번 시간에 다시 또 이어갈 겁니다. 뭐할 거냐? 자격이 다른 대표 뽑기와 자격이 같은 대표 뽑기로 이어갈 겁니다. 자격이 다른 대표 뽑기가요, 실은 지난 시간에 했던 줄 세우기하고 똑같고요. 그걸 활용하면 자격이 같은 대표 뽑는 방법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두 가지가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는 것과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 이두 가지가 고등학교에서 그대로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름만 바꿔요. 무언가 무시무시한 문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NPR, NCR이라고 쓰면서 N permutation R, N combination R이라고 무시무시한 문자를 쓰면서 고등학교 때 다시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의 원리를 따져보면 결국 뭐다? 자격이 다른 대표 뽑는 거냐?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 거냐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두 가지가 구별되어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개념 설명하고요. 뒤쪽에 도형이랑 관련해서 이 문제를 그냥 자격이 같은 거야, 자격이 다른 거야라고 이야기하면서 구별할 건데 그 부분들이 잘 이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수업이 이해가 되면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경우의 수 이거 전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수 있겠죠? 좋아. 그래서 우리 이제 자격이 같은 대표 뽑기부터, 자격이 다른 대표 뽑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는 경우는 생각할 건데 사람이 N명이 존재하고요. 그 N명 중에서 자격이 다른 두 명의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이걸 우리는 뭐로 생각할 거니? 자리가 두 자리 있고 이두 자리에 사람을 줄 세우는 방법 수를 생각할 거예요. 사람을 N명 두고서 그 N명 중에 첫 번째 자리에 오는 사람 뽑는 방법 수몇 가지예요? N가지예요. 두 번째 자리에 오는 사람 뽑는 방법 수몇 가지예요? N-1가지예요. 그럼 이렇게 두 개를 곱해주면 아, N명 중에 자격이 다른 두 명을 뽑는 거구나라고 느낌이 오십니까? 선생님, 잘 느낌이 안 와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 이름표를 붙여보죠. 하나는 회장, 하나는 부회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대표 두 명을 뽑는데 자격이 다른 두 명의 대표를 뽑죠. N명 중에 먼저 뽑은 한 명을 회장으로, 나중에 뽑은 한 명을 부회장으로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A, B를 뽑는 것과 B, A를 뽑는 것, 순서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있죠. 그두 명을 순서대로 회장, 부회장 하고 자리를 딱 정해줄 거니까 누가 먼저 뽑히는지 누가 나중에 뽑히는지가 중요해요. 그렇지. 그래서, 아,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는 건한 줄로 줄 세우는 거구나. 제일 앞에 오는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구나라는 거죠. 그렇지? 한줄줄 세우기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N명 중에 자격이 다른 두 명의 대표를 뽑는 방법 수는 N 곱하기 N-1하고 쓰여집니다. 만약에 자격이 다른 네 명의 대표를 뽑는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어때? 이렇게 아, 서로 다른 네 명을 줄 세우면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N에서부터 숫자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네 개의 숫자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1열로 줄 세우는데 4명만 뽑아서 1열로 줄 세우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만약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래. A를 뽑고 B를 뽑는 경우랑 B를 뽑고 A를 뽑는 경우가 자, 내가 A, B하고 뽑는 경우랑 B, A하고 뽑는 경우랑 이 경우가 서로 같아요, 달라요? 같은 경우예요. 왜? 자격이 똑같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두 명을 뽑아서 둘다 대표라고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럼 A를 뽑고 B를 뽑는 경우랑 B를 뽑고 A를 뽑는 경우가 어차피 A와 B가 대표가 되는 경우로 같은 경우가 됩니다.
두 가지가 같은 경우니까, 아, 두 가지를 한 가지 취급해야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2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원래는 한 줄로 세우는 경우였다면 각각 다른 경우로 보겠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같은 자격을 갖고 있는 대표를 뽑는 거니까 AB를 뽑건 BA를 뽑건 이두 가지 경우가 같은 경우가 되면서 두 가지를 한 가지 취급하겠다? 그럼 경우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한줄 세우는 경우에 반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2분의 n 곱하기 n-1이 자격이 같은 대표 두 명을 뽑는 방법일 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은가요? 좋아.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선생님, 자격이 같은 대표를 두 명이 아니라 세 명을 뽑으면 그러면 분모가 2가 아니라 3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선생님, 왜 아니에요? 맞을 것 같은데? 네, 이거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은, 아, 이 2가 그대로 온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해 주세요. 됐나요? 그래서 선생님은요, 이 분모를 2라고 쓰지 않고 2 곱하기 1이라고 쓰는 편이에요. 2 곱하기 1? 어차피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쓰세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우리가 나누어주는 2라는 값이 그게 결국 뭐냐? A와 B가 한 줄로 줄 서는 방법의 수죠. A, B, B, A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2라고 나누어준 건데, A, B 한 줄로 줄 서는 경우는 원래는 2 곱하기 1이라고 표현했었던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선생님은 2 곱하기 1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단 얘기는 뭐예요? 만약에 자격이 같은 대표 3명을 뽑는다면 이 분모가 3이 아니라 3 곱하기 2 곱하기 1, 즉 3명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직 이해 잘안 돼요 하는 친구들은 네,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이것까지만 이해합시다. 괜찮죠? 자격이 다른 대표 2명은 n명 중에 2명을 줄 세우는 것과 같으니까 n 곱하기 n-1. 자격이 같은 대표 2명은 그 경우의 수 중에 겹쳐지는 두 가지를 한 가지 취급하니까 나누기 2. 근데 이걸 2 곱하기 1로 생각하면 더 좋다까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니? 자, 이거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먼저 풀어보도록 합시다. 주영, 연우, 수현, 서우 네명 중에서 다음과 같이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회장 한 명, 부회장 한 명을 뽑는데요. 이건 어때요? 제일 먼저

먼저 뽑는 사람을 회장, 그 다음에 뽑는 사람을 부회장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자격이 다른 대표 두 명을 뽑는 거 일렬로 줄 세우는 거라는 거죠. 네 명 중에 두 명을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는 거니까 4 곱하기 3 하고 숫자 두 개만 곱해주면 되겠다. 경우의 수 12가지 하고 구해집니다. 괜찮니? 자, 그런데 그냥 대표 두 명을 뽑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주영, 연우를 뽑건 연우, 주영을 뽑건 뽑는 순서가 상관이 없죠. 줄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두 명을 뽑아버리는 거니까 아, 4 곱하기 3이라는 줄 세우는 경우에서 2 곱하기 1이라는 두 사람이 줄 세우는 경우를 나누어주면서 줄 세우는 걸 없애버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몇 가지? 6가지 하고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자격이 다른 대표 뽑는 경우와 자격이 같은 대표 뽑는 경우의 수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문제들은 전부 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 중에 어떤 경우니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는 경우는요. 뽑는 순서가 상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 건요. 뽑는 순서가 상관이 없다, 무관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뽑는 순서가 상관이 있는 경우, 뽑는 순서가 상관이 없는 경우, 이게 바로 자격이 다른 대표 뽑는 경우, 자격이 같은 대표 뽑는 경우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것들을 문제에 적용해 보는 연습들을 해봐야 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개념 확인 문제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 우리 뒤쪽에 있는 개념들을 이 문제, 이 개념과 연결시켜서 계속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봐야 될 것은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 경우인데 그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 것 중에 3명의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분모가 뭐예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왜 저게 분모가 3이 아니라 3 곱하기 2 곱하기 1인지 생각해 볼게요. 자, N명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N명 중에서 A, B, C가 존재해서 그 A, B, C를 대표로 뽑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내가 N명 중에 3명의 대표를 뽑는데 그 3명의 대표를 자 A, B, C가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요, N명 중에 3명을 우선 줄을 세워야겠죠. 그래서 N 곱하기 N-1 곱하기 N-2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 대표가 A, B, C로 결정이 됐다면 생각해보면요. 이 안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A를 먼저 뽑고 B를 나중에 뽑고 C를 그 다음에 뽑는 경우와 A를 제일 먼저 뽑고 C를 뽑고 B를 뽑는 경우와 B를 먼저 뽑고 A를 뽑고 C를 뽑는 경우와 B를 뽑고 C를 뽑고 A를 뽑는 경우와 C를 뽑고 A를 뽑고 B를 뽑는 경우, C를 뽑고 B를 뽑고 A를 뽑는 경우까지가 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것들을 다 다른 경우로 생각해서 여기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왜? 한 줄로 줄 세우는 경우였으니까. N명 중에 3명을 뽑아서 한 줄로 줄 세우는 모든 경우를 생각하는데 그 중에 A, B, C가 대표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6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자격이 다르면 모르겠지만 자격이 같으면 여기 있는 이 여섯 가지를 전부 다 몇 가지 취급해야 합니까? 한 가지 취급해야죠. 그렇죠. 여기 있는 이 여섯 가지가 더 이상 여섯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지. 그럼 여섯 가지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아, 분모 6으로 나누어준다면 자격이 다른 대표 뽑는 세 가지 경우를 활용해서 자격이 같은 대표 뽑는 세 가지 경우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거지. 근데 이 6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결국은 A와 B와 C라는 세 사람이 한 줄로 서는 방법의 수를 의미하죠. 그러니 실제로 이 6은 뭐다? 바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만약 이렇다면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서 대표를 4명을 뽑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이건 어떻게 푼다는 거야?
우리 책에는 이런 문제 나와 있지도 않지만 이 내용이 이해가 됐으면 우린 이렇게 풀 수 있어요. 10명을 자격이 서로 다른 대표를 뽑는다고 생각하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로 10명 중에 4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단순히 대표 4명을 뽑는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격이 같은 대표 4명을 뽑는다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뽑힌 사람이 A, B, C, D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네 사람이 뽑히는 순서가 달라져도 같은 경우가 되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네 사람이 뽑히는 순서가 다른 모든 경우를 한 가지 취급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를 나누어 주어야겠죠. 그래서 어때요? 네 사람이 줄 서는 4, 3, 2, 1이라는 경우로 나누어 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거 약분 처리해서 계산하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 방법의 수가 210가지 경우구나라는 걸 구해낼 수 있죠.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는요, 3명의 대표까지만 나타날 겁니다. 문제가. 하지만 4명, 5명, 6명, 우리는 몇 명까지 늘어나도 아무 상관없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분모에 들어가는 저 3 곱하기 2 곱하기 1의 의미가 결국 뽑혀있는 3명이 어떤 순서로 뽑힐 거냐를 다 한 가지 취급하는 경우 때문에 나누어주는 거다. 요 생각할 수 있다면요. 4명이면 4명 줄 서는 경우로, 5명이면 5명 줄 서는 경우로 나누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명의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을 때 분모 2가 2 곱하기 1이 의미적으로는 더 맞는 정확한 표현이겠죠. 자, 됐지? 자, 요 이야기들을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6번으로 가볼게요. 여학생 2명, 남학생 4명 중에서 여자 회장, 남자 회장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래요. 아, 이거는 뭐 고민할 것도 없는 문제네. 자, 여학생 2명 중에서 여자 회장 1명을 뽑는데요. 2명 중에 1명 뽑아야 돼요. 무조건 두 가지. 남학생 4명 중에 남자 회장 1명을 뽑는데요. 남자 4명 중에 1명을 뽑아야죠. 무조건. 그치? 그러니까 4가지 곱해서 8가지 경우다라고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유제 6번은 선생님이 앞에서 막 열심히 설명했던 것과 크게 상관이 없는 문제다. 여자 2명 중에 1명, 남자 4명 중에 1명 뽑으란 이야기니까 2 곱하기 4 해서 8 하고 답 쓰시면 됩니다. 자, 7번 문제 보죠. 5명의 배드민턴 선수 중에서 단식 경기 대표 1명과 복식 경기 대표 2명을 각각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먼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단식 경기 대표 1명을 뽑고요. 그리고 복식 경기 대표 2명을 뽑는다라고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서 생각해보죠. 그럼 어때? 첫 번째 경우의 수 곱하기 두 번째 경우의 수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첫 번째 5명 중에 단식 대표 1명을 먼저 뽑아볼까요? 자, 오, 그렇지. 5명 중에 1명 뽑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식 경기 대표 2명을 뽑아볼까요? 그럼 사람은 몇 명 남았어? 4명 남았죠. 근데 그 중에 몇 명 뽑아야 돼요? 2명 뽑아야 돼요. 그런데 복식 대표 2명은 자격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러니까 4 곱하기 3 나누기 2 곱하기 1 하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5 곱하기 6 하고 계산해서 30이라고 경우의 수 구해주실 수 있겠네요. 지금 이거는 5명 중에 1명의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는 방법의 수고요. 자, 여기 있는 이건 남아있는 4명 중에서 자격이 같은 대표 2명을 뽑는 방법의 수죠. 그러니까 4 곱하기 3 나누기 2 곱하기 1 하고 복식 대표 자격이 같은 대표 2명을 뽑는 방법의 수 하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괜찮은가요? 자, 좋아. 그럼 얘들아, 여기 있는 이 문제를 이제 선생님이 조금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들이 이해가 된다면 지금 풀이가 이해가 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전체적으로 5명 중에 몇 명의 대표가 필요한 겁니까? 3명의 대표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3명을 줄 세울 거예요. 그렇다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이렇게만 썼다면 5명 중에 자격이 다 다른 3명의 대표를 뽑는 방법의 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명만 자격이 같죠.
그러니까 그두 사람만 줄 세우는 경우는 순서를 없애야지. 그 경우는 같은 경우 취급해야지. 그러니까 나누어 줘야죠. 두 사람을 줄 세우는 경우 몇 가지예요? 2 곱하기 1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써도 역시 동일하게 30까지 하고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는 풀이는 철저하게 사건 두 개로 나누어서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니까 곱의 법칙 적용해 본 거고요. 아래에 있는 건 어때? 문제의 관점 전혀 바꾼 거야. 결국 5명 중에 3명의 대표를 뽑는데 그중에 2명만 자격이 똑같네? 아, 그럼 2 곱하기 1로 나누어주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위에 있는 풀이처럼만 이해하셔도 충분하지만 아래쪽처럼 이해한다면 훨씬 이 문제의 이해의 폭이 좀 넓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자, 예를 들어 써볼까? 배드민턴 선수가 A, B, C, D, E라고 이렇게 5명이 있는데 그중에 내가 무언가 경기에 참가할 3명을 고른다라고 생각해 보자. 그 고르는 방법 수가 5 곱하기 4 곱하기 3인데 그때 요렇게 두 사람이 복식에 간다. 이첫 번째 뽑힌 사람은 단식에 가고 뒤에 있는 두 사람이 복식에 나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둘은 자리를 바꾸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리를 바꾸어도 상관이 없다 경우에서 나누어 주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이렇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 나누기 2 곱하기 1로 경우의 수를 한꺼번에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줄을 세워서 3명의 참가 선수를 구하는데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단식, 나머지 두 사람이 복식이라면 그 나머지 두 사람의 자리를 바꾸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누는 경우의 수 생각하면 되겠죠. 두 사람이 줄 서는 경우로 나누어 주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이해의 폭이 조금 더 넓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제 7번 살펴봤어요. 우리 이제 다음 개념 한번 보도록 하자. 자, 다음 개념은 도형에서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도형에서 일직선상에 있지 않는 점들 중에서 두 개를 연결해서 반직선을 만드는 방법 수를 생각해 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반직선은 어때요? 시점과 종점, 시점과 방향이 중요하죠. 어느 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내가 A라는 점과 B라는 점두 개를 골랐다 할지라도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의 방향으로 갈지, B라는 점에서 A라는 점의 방향으로 갈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경우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A, B를 고르는데 처음 고르는 걸 시점, 나중에 고르는 걸 방향이라고 이야기한다면 A, B 고르는 거랑 B, A 고르는 거랑 다른 경우로 취급하는 거예요. 뽑을 때 순서가 상관이 있는 거죠.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공식을 따로 외우는 거다? 아니다. 반직선은 내가 점두 개를 뽑는데 어떤 점을 먼저 뽑고 어떤 점을 나중에 뽑는지가 경우가 달라진다.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는 거다라고만 생각한다면요. 세 개의 점 중에서 자격이 다른 두 점을 고르는 거네. 3 곱하기 2 경우의 수 6하고 써주셔야 되는 거죠. 이 공식을 새롭게 외우는 거니? 아닙니다. 자격이 다른 대표 뽑기구나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죠. 됐죠? 그런데 반직선이 아니라 직선이나 선분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선분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생각해 보면요. 내가 세 개의 점 중에 두점 A와 B를 고를 때 A를 먼저 고르고 B를 나중에 고르나, B를 먼저 고르고 A를 나중에 고르나, 어차피 동일한 선분이 등장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뽑는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A, B, BA를 같은 거 취급하는 거죠. 대표 두 명을 그냥 뽑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격이 같은 두 명의 대표를 뽑는 거니까요. 아, 세점 중에 두 점을 뽑는데 자격이 같은 거두 점을 뽑는 거야. 그래서 2 곱하기 1로 나누어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결국 n 곱하기 n-1이라는 자격이 다른 대표 뽑는 방법을 2로 나누어서, 정확하게는 2 곱하기 1로 나누어서 자격이 같은 대표 뽑기로 바꾸는 거다. 이런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3 곱하기 2 나누기 2 곱하기 1 경우의 수 3이라고 쓸수 있겠네요. 자, 선분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선분 대신에 직선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점 A와 점 B를 지나는 직선이나 점 B와 점 A를 지나는 직선이나 동일한 직선이기 때문에 점을 뽑는 순서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를 2 곱하기 1 나누어 주어야

뒤 뽑고 씨 뽑는 거나 씨 뽑고 뒤 뽑는 거나 같은 동일한 선분 등장하는 거니까 자격이 같은 대표 뽑는 거죠. 그래서 4 곱하기 3, 4점 중에 2점 뽑고 이건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자격이 같은 대표야라고 하면서 2 곱하기 1로 나누어 주면 되겠다. 경우의 수 6가지 하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할수 있을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보고 아, 자격이 같은지 다른지를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음 문제 보죠. 오른쪽 그림과 같은 한원 위에 있는 5개의 점이 있는데 이 중에서 2개를 선택해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를 구하래요. 선분? 아, 이건 어때? 뽑는 순서 상관이 없어. 자격이 똑같은 점이야. 5점 중에 자격이 똑같은 점 2개를 뽑는 거야. 그렇다면 5 곱하기 4로 자격이 다른 점 2개를 뽑고 2 곱하기 1로 나누면서 자격을 같게 만들어 주는 거지. 그래서 몇 가지? 10가지라고 얘기해 볼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됐나요? 물론 이 문제에 5점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은요. 오각형의 변과 오각형의 대각선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따로따로 변의 개수와 대각선의 개수를 구해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변의 개수 5개에다가 더하기 대각선의 개수는 5 빼기 3 곱하기 5 나누기 2. 자,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이건 변의 개수, 이건 대각선의 개수. 그렇게 해서 10 하고 정답을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하지만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좋겠다.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 많은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원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9번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4점 중에서 3점 ABC가 한 직선 위에 있을 때두 개의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반직선의 개수를 구해보래요. 자, 4점 중에 2점 뽑는 순서 중요하죠? 그냥 4 곱하기 3 하면 반직선의 개수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 여기서는요, A에서 B를 뽑아서 B의 방향으로 가는 거랑 A에서 C를 뽑아서 C의 방향으로 가는 게 반직선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두 개가 겹치네? 하나네. 하나 줄여야겠네. 또 C에서 B를 뽑아서 B의 방향으로 가는 거랑 C에서 A를 뽑아서 A의 방향으로 가는 거랑 저두 개의 반직선이 겹치죠. 다른 건 겹쳐지지 않는데 그렇게 두 개만 겹쳐져요. 아, 두 가지 경우가 한 가지씩으로 줄어드니까 전체 경우 중에 두 개를 빼주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경우의 수가 10이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거 어때요? 반직선의 개수를 일반적인 식으로 풀어낸 다음에 겹쳐지는 반직선이 몇 개가 있는지를 생각해서 그 겹쳐지는 것 개수만큼 빼주면 된다라는 방법으로 우리 문제를 접근해 봤습니다. 자, 이 문제를 이렇게 풀지 않고 시점이 어떤 거냐? A라는 점에서 시작하는 거몇 가지, B라는 점에서 시작하는 거몇 가지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다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방금 선생님이 보여드렸던 방법이 훨씬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됐죠? 자, 다음으로 갑시다. 다음에서 우리는 뭐할 거냐? 모두 영역에 색깔을 칠하는 방법을 생각할 건데요. 모두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와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되지만 이웃하는 영역을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색깔 칠하는 방법을 고민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요. 네, 이걸 공식화 시킬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시키시면 안 돼요. 나중에 가면요. 공식으로 그냥 적용하면 안 풀리는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곱의 법칙을 적용한다라고 선생님은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자, 지난번에 우리 수업하면서도 그래, 그냥 0으로 시작하는 숫자가 있는 경우, 0이라는 숫자가 있어서 자릿수를 가지고 숫자 만들 때 0이 있다면 그냥 곱의 법칙으로 적용하자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적용할 겁니다. 문제를 읽고 곱의 법칙을 적용할 거예요. 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세 개의 영역이 있는데 빨강, 노랑, 파랑 세 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한다. 모두 다른 색으로 칠해봐라 라고 얘기했다면 첫 번째 영역에 칠하는 경우의 수세 가지. 두 번째 영역은 첫 번째 영역 빼고 두 가지. 세 번째 영역은 앞에 두개 칠한 거 빼고 한 가지. 이렇게 곱의 법칙으로 그냥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만약 이웃하는 영역만 다른 색으로 칠해라 라고 이야기해도 곱의 법칙 적용하는 거죠. 첫 번째 영역 세 가지. 두 번째는 A에서 칠했던 색깔 P에서 두 가지. 세 번째 C라는 영역은 B에서 칠한 색깔만 피하면 되죠?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문제를 곱의 법칙으로 그냥

풀어가는 겁니다. 할 수 있을까? 자, 결국 색깔 칠하기 문제는 뭐다? 곱의 법칙이다 라고 결론 내려주세요. 그럼 유제 10번이 너무 쉽게 풀어져요. 4개의 색깔로 4개의 영역을 칠하는데 여러 번 사용해도 좋고요. 이웃하는 영역만 다른 색으로 구별하래요. A에 칠하는 거 4가지, B는 A 빼고 3가지, C는 A와 B에 칠했던 색깔 빼고 2가지, D는 A와 C에 칠했던 색깔 빼고 2가지 하고 쓰여지니까 아, 48가지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는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10번은요, 그냥 곱의 법칙을 적용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들 풀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필독 중학국어 비문학 독해 1. 자, 이번 시간은요. 영역 통합 지문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이 비문학 독해 1이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었어요. 이제 영역 통합 지문 4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성도 좀 다르죠. 영역이 통합되어 있는 지문에다가 문제들도 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스스로 이제 비문학 독해 1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문제도 스스로 좀 다 풀어본 다음에 정리하는 느낌으로 강의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만날 두 개의 지문. 첫 번째 지문은 불국사의 내진 설계, 그리고 두 번째 지문은 액션 페인팅과 엔트로피입니다. 자, 첫 번째 지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배경 지식부터 키워보도록 하죠. 그랭이질, 그랭이 공법, 그랭이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랭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 다른 나라의 어떤 기법인 줄 알았어요. 뭔가 우리말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우리 고유의 기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볼까요? 제시된 그림에서 주춧돌과 나무 기둥이 만날 때 맞닿는 면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한쪽 부재를 다른 부재의 모양대로 깎아내는 일련의 작업을 그랭이질이라고 한다. 그랭이질은 부재가 서로 만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생길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주춧돌 위에 나무 기둥을 세울 때 뭐 이런 거죠. 주춧돌 모양에 맞춰 나무 기둥 아래를 깎아내는 것에서 볼 수 있어. 돌을 쌓을 때도 그랭이질을 한대요. 쌓은 돌에서 그랭이 지를 볼 수 있는 것은 불국사 돌벽 석축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불국사 대웅전으로 오르는 자하문 전면의 돌벽은 자연석 위에 가공된 장대석을 올렸는데 자연석의 굴곡에 맞춰 장대석을 깎아낸 모습이에요. 근데 어떻게 굴곡에 맞춰서 깎냐는 거지? 이런 식으로 깎습니다. 얘가 그랭이 칼이에요. 약간 지금 보는 거랑 뭐랑 비슷하냐면 컴퍼스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주춧돌의 모양이 이렇게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랭이가 얘를 이렇게 그대로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럼 나무 기둥의 밑에 그랭이 선 보이죠? 이 주춧돌의 모양 그대로 이렇게 모양이 남겠죠? 그랭이 칼이 지나가니까. 그럼 그대로 이렇게 깎는 거야, 나무 기둥을. 그러면 주춧돌의 그 울퉁불퉁한 모양대로 딱 깎이니까 쫙 맞아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둥을 세웠다는 거예요. 나무 기둥뿐만이 아니라 돌을 쌓을 때도 이렇게 그랭이질을 했다는 건데 사실 그 서양의 건축 기법은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 이 주춧돌 위에 나무 기둥을 이렇게 박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니? 그냥 간단히 생각할 때는 주춧돌을 이렇게 파겠죠. 이렇게 파. 나무 기둥 모양으로 파서 나무 기둥을 끼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서양의 건축 기법인데 와, 실험을 해봤더니 그 서양의 건축 기법 그리고 그랭이질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건축기법. 지진에 뭐가 더 튼튼하냐? 이게 훨씬 더 튼튼하대요. 그래서 그랭이질은 내진 설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게 처음 그 개발된 게 고구려 때고요. 우리 지문에서 이제 보면 통일신라 시대 때 꽃 피운 내용이 나와요. 우리 조상의 지혜가 정말 또 한 번 우리 어깨를 이렇게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죠. 자, 지문 보겠습니다. 불국사의 내진 설계. 1문단은 불국사의 창건 목적이 나와 있는데 때는 통일신라 때입니다. 8세기죠. 그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 때 불국토를 완성하기 위해서. 불국토란 뭐냐면 부처가 있는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만든 절이

바로 이 불국사입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불국사에서는 다보탑과 석가탑, 청운교와 백운교, 칠보교와 연화교 등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많죠. 안 가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제가 여러분 만날 때는 수학여행 항상 늘 경주. 그 불국사 앞에서 늘 단체 사진을 찍었죠. 저도 찍었고.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특히 대웅전으로 오르는 자암문 전면의 돌벽이 바로 이 글의 중심 화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건축물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대요. 돌벽은 위층과 아래층으로 구분되는데 종축과 결구, 그랭이 기법 등에서 신라인들이 돌을 다루는 기법, 과학적 목적 등이 잘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어질 내용에서 이런 그 기법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종축과 결구, 그랭이 기법이 바로 돌벽에 구현된 건축 기법입니다. 이렇게 이문단 불국사의 건축과 특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이어서 봅니다. 먼저 위층 돌벽에서는 종축, 결구 등 목조 건축적 기법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축이나 결구는 목조 건축적 기법이야. 다른 건축물과는 달리 대웅전으로 오르는 자암문 돌벽은 기둥을 세울 때긴 직사각형의 돌을 가로로 쌓지 않고 세로로 놓아서 만들었어요. 우리가 교재에 보시면 그림 여러분 참고할 수 있게 나와 있을 겁니다. 요게 종축이에요. 세로로 놓아서 만든다. 또한 여러 개의 긴 돌을 수미터 간격으로 위아래로 배치한 뒤 기둥 돌 끝부분에는 홈을 파 마치 나무에 홈을 파고 다른 나무를 연결해 끼워 맞추는 것처럼 긴 직사각형의 돌을 끼워 기둥이 단단히 고정되도록 했어요. 그림 보시면 정말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 기법을 뭐라고 하냐면 결구라고 합니다. 홈을 메워 종축을 연결하는 돌이 뭐냐면 동틀돌.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동틀돌은 외부에 돌출되어 있어. 그래서 돌벽의 화려한 맛을 더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능적으로도 그렇지만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대강의 틀을 짠뒤 기둥들 사이에 자연석을 쌓고 그 안쪽에 흙으로 다져 돌벽을 만들었다. 이게 바로 위층 돌벽의 건축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볼까요? 자, 그럼 아래층 돌벽은 어떠냐? 돌을 쌓아 벽을 만드는데 우리만의 독특한 방식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랭이 기법. 아래층 돌벽은 지반을 평평하게 고르는 공사를 하지 않아요. 그냥 원래의 땅 그대로 울퉁불퉁하게 둔채 자연석인 큰 돌을 아래부터 쌓아 올라가면서 점차 위로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작은 돌을 조합해서 채웠다고 합니다. 이게 아래층 돌벽의 벽 구성인데요. 그리고 돌벽 맨 위쪽에 인공 석재인 장대석을 누르듯이 얹어서 완전하게 밀착을 시키는데 이때 돌벽 맨 윗돌의 모양에 따라 장대석의 일부분을 깎아내요. 그 자연석 모양에 따라서 깎아내는 거지. 그게 바로 뭐다? 그랭이 기법. 아까 본 것처럼 그랭이 칼로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만큼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붙이는 거죠. 그랭이 기법입니다. 자, 사문단 아래층 돌벽의 건축 기법인데요. 자, 이와 같은 그랭이 기법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종축 기법이나 그랭이 기법은 건축 미학적, 그러니까 건축 그건 사실 기술인데 아름다움하고도 결부가 되어 있죠. 예뻐야 되잖아요, 건물이. 근데 그런 미학적인 고려뿐만 아니라 불국사가 입지한 곳이 지진이 빈번한 활단층이라는 점도 고려됐대. 그러니까 내진 설계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인 거죠. 자, 불국사의 건축적 기법과 불국사 입지의 관계입니다. 그 동네가 지진이 자주 일어나요. 그왜몇년 전에 경주 지진 크게 난적 있었잖아요. 저는 경주에 친인척분이 사세요. 그래서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전화를 막 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야. 더 걱정이 돼가지고 막 큰일 났다. 이거 난리 난거 아니냐 그랬는데 다저 같은 거죠. 이제 객지에 사는 친인척분들이 다 이제 놀라서 전화를 하는 바람에 통화량이 몰려서 전화가 잠깐 안 됐던. 다행히 큰 피해는 없이 담벼락 정도만 좀 무너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경주 지역은 지진이 빈번합니다. 지진이 나면 돌벽 안쪽에 채워진 흙의 압력으로 인해 기둥들이 바깥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종축과 결구는 어때? 기둥들을 짜맞추잖아요. 틈이 없게 짜맞춰. 해서 압력을 이겨내는 효과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축과 결구도 내진 설계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랭이 기법도 내진 설계와 관련이 있다. 자, 내진 설계, 지진을 견뎌낼 수 있도록 건축물을 설계하는 일이고, 바로 이 글의 중심 화제입니다. 그랭이 기법은 자연석으로 쌓아 올린 부분과 인공 석재 부분이 그랭이 질로 완전하게 밀착이 돼요. 그래서 지진의 수평 하중에 의한 충격에 강한 응력을 갖는데, 그래서 수평으로 흔들려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랭이 기법의 효과. 정말 내진 설계와 관련이 있죠. 아울러 자연석들 사이에는 조그만 틈이 있어 지진은

에너지가 여기에서 상당히 소모되어 돌벽이 견딜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무려 여러분 8세기 때 일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조상의 지혜가 말이죠. 어떻게 알았을까? 그지? 자, 여기까지 오문단 불굿사의 내진 설계 방법이고요. 마지막 6문단에서 불굿사 돌벽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우리나라 건축의 진정한 미, 아름다움을 보여줬다라고 하죠. 왜냐면 과학에 근거한 아름다움. 그냥 단순히 예쁜 것만 추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진 설계와 관련이 있으니 과학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 아, 정말 최고다. 이렇게 건축의 진정한 미를 보여줬다라고 그 가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었어요. 자, 문제 가볼게요. 스텝 3 문제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들이 워낙 많아서 어떻게 고를까 고민을 했는데 스텝 3 문제들에서 골라봤어요. 1번 볼게요. 미끌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불국사의 건축 기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관련된 용어의 개념.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었죠. 정의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 건축 기법과 관련된 용어로 뭐 나왔어요? 종축, 결구, 동틀돌, 그랭이 기법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개념을 정의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위클에 대한 특징과 전혀 관련이 없죠. 넘어갑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위클의 A와 보기의 B를 비교한 내용 그랬는데 위클의 A는 불국사의 내진 설계죠. 그랭이 기법을 포함한. 그죠? 그리고 B는 여기도 내진 설계인데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 위치한 첨성대는 선덕여왕의 치세 기간에 세워졌다. 첨성대는 2016년에 일어났던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고 맞아요. 그랬어요.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첨성대가 지진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로 1500여 년 전에 있었던 내진 설계를 꼽고 있다. 그러니까 첨성대, 너 지금 소름 돋았어. 첨성대에도 내진 설계가 들어있다는 거죠. 뭘까? 첨성대가 지진에도 굳건하게 서 있는 이유로 무엇보다 낮은 무게중심이 꼽힌다. 첨성대는 하부가 상부보다 직경이 더 길고 첨성대 안쪽 절반 가까이 흙과 돌이 채워져 있어요. 이러한 구조 때문에 첨성대의 무게중심이 낮고 진동이 와도 오뚜기처럼 견디는 복원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첨성대 아래쪽에 있는 2단 구조의 돌도 첨성대가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원인이야. 낮은 무게중심과 함께 2단 구조의 돌. 첨성대 아래쪽 지하 1.2m까지는 사각형으로, 그 아래 3m까지는 원형으로 돌이 채워져 있다. 이러한 2단 구조의 돌들이 지진의 충격을 흡수한 것이다. 또한 첨성대의 단면이 원형이고 석재를 접착시키지 않고 엇갈려 쌓은 것도 첨성대가 지진의 강한 이유에 해당한다. 네 가지 이유죠. 낮은 무게중심과 2단 구조의 돌과 단면이 원형이고 석재를 엇갈려 쌓은 것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적절한 거 보죠. A와 B는 3단으로 쌓아 만든 돌의 구조? 둘다 3단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둘다 관련이 없어요. A와 B는 석재를 접착시키지 않고 엇갈려 쌓은 것과 관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석재를 접착시키지 않고 엇갈려 쌓았다는 것은 B에 대한 설명이지 A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A는 석재의 단면이 원형이라는 것과 B는 기둥을 짜 맞추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반대로 얘기했죠. 석재의 단면이 원형인 게 B고 기둥을 짜 맞추는 방식이 A예요. 그죠? A는 수평으로 흔들려도 어긋나지 않는 그랭이 기법. B는 무게중심이 낮은 것과 관계 있다. 이 설명이 맞는 설명. 답은 4번입니다. A는 상부가 하부보다 직경이 더긴 구조적 특징과 B는 안쪽 절반 가까이 채운 흙이나 돌과 관계가 있겠구나 하는데 이 설명은 맞는데 A가 상부가 하부보다 직경이 더긴 구조적 특징이라는 얘기는 안 나오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었어요. 됐나요? 자, 넘어갑니다. 4번 문제예요. 요게 이제 불국사. 그 계단 요 부분에서 사진 많이 찍었어요. 부분에서. 자, 가가 위층 돌벽이고 나가 아래층 돌벽입니다.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네요. 가에서 위층 돌벽에서 긴 직사각형의 돌을 세로로 박은 것은 종축, 목조 건축의 기법을 보여준다. 그래 나와 있죠. 3문단 내용입니다. 가에서 자연석 안쪽으로 다져 넣은 흙은 지진이 났을 경우 기둥을 향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설명. 그죠? 이 얘기가 5문단에 있습니다. 역시 있고 아닌 걸 찾는 거죠. 가에서 동틀돌은 기둥으로 세운 긴 직사각형의 돌들을 결구하는 역할. 그죠? 그건 맞아요. 근데 기둥 사이에 자연석을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겠군이라고 했는데 3문단에 보시면 긴 직사각형의 돌을 끼워 기둥이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하는 기술이 결구예요. 이때 홈을 메워 종축을 연결하는 돌이 동틀돌이다는 건 맞는데 동틀돌은 외부에 돌출되어 돌벽에 화려한 맛을 더해준다라고만 했지 이런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안 나오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반응입니다. 답은 3번이 돼요. 넘어가 볼까요? 나에서 자연석 사이의 빈 공간들은 지진이 났을 경우 지진 에너지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 그 얘기가 5문단에 있고. 나에서 자연석과 만나는 인공석재의 일부분을 깎아내어 매끄럽게 다듬어 밀착시킨 것에서

그 행위법을 보여준다는 내용이 4문단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네요. 자, 넘어갈게요. 이제 두 번째 글, 먼저 시각자료부터 보겠습니다. 잭슨 폴록의 기법. 액션 페인팅 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으로 있는데요. 보죠. 제시된 사진에서 잭슨 폴록은 이 사람이 잭슨 폴록인가 봐요. 이분이. 커다란 캔버스를 바닥에 놓고, 바닥이죠. 통에 담긴 물감을 붓으로 찍어 캔버스에 물감을 흘리고 끼얹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캔버스를 세워놓고 붓으로 이렇게 그리는 건데 이분은 바닥에 놓고 그냥 물감을 뿌려버려. 이처럼 회화적 관습을 과감하게 탈피한 기법을 드리핑이라고 하는데 평론가 로젠버그는 잭슨 폴록의 이러한 기법에 액션 페인팅이라는 이름을 붙였대요. 이게 액션을 사용한다는 거지, 그림 그릴 때. 잭슨 폴록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성한 작품에 제목 없어요. 번호만 매겨. 이와 같은 번호는 그림의 특별한 창작 목적이나 주제가 없다는 의도를 나타낸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잖아요. 작가가 만든. 근데 그이 작품에는 아무런 창작 목적도 없고 심지어 제목도 그래서 없어요. 자, 그래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잭슨 폴록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성한 작품에 제목 없이 번호만 매겼다라고 해요. 자, 이와 같은 번호는 그림에 특별한 창작 목적이나 주제가 없다는 의도를 나타내며, 그래요. 창작 목적이나 주제가 없다는 의도를 나타내기 위한 잭슨 폴록만의 방법이죠. 그림에서 색깔이 뒤섞인 부분일수록, 그치? 막 하다 보면은 어떤 부분은 물감이 여러 번 찍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은 섞이겠지? 물감이 섞여서 중첩이 이루어진 정도가 크다고 할수 있다. 그렇겠죠. 자, 이와 관련한 글 내용 보겠습니다. 액션 페인팅과 엔트로피예요. 추상 표현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나치에 반대해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화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회화 사조이다. 추상 표현주의는 전쟁을 일으키게 했던 이성에 반대하여 개인의 근원적이고 자유로운 무의식 세계를 표현하려고 했다. 추상 표현주의가 표현하려는 세계입니다. 1차 대전 때도 그랬다고 했는데 2차 대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결국 인간의 이성,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게 결국은 전쟁이네. 어? 그 결과 그냥 전쟁일 뿐이네. 이성하고 합리성이라는 게뭐 중요해? 의미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성적인 어떤 뭐 그런 질서나 뭐 계산에서 만들어진 형태 이런 걸다 거부합니다. 싹다 거부하고 그냥 감정에 본능에 충실한 그냥 무의식을 강조한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추상표현주의인 거죠. 그래서 근원적이고 자유로운 무의식 세계를 표현한다. 자, 1문단 추상표현주의가 표현하려는 세계에 대한 내용이죠. 이어서 봅니다. 추상표현주의를 대표하는 화가가 우리 앞서 봤던 그 잭슨 폴록이에요. 회화에 어떤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회화적 관습을 탈피합니다.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를 왜 담아라는 거죠. 화폭을 바닥에 놓고 막대기나 에나멜 페인트, 레커 등으로 물감을 뿌리는 드리핑. 드립이 뭐야? 떨어뜨린다는 거죠. 드리핑 기법. 방법을 통해서 자유분방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대요. 이게 바로 잭슨 폴록의 기법입니다. 폴록은 그의 그림이 애초부터 어떤 의도나 주제 없이 그렸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제목 없이 그냥 번호만 매겼어요. 화자의 감정과 본능을 그냥 추상의 방법으로 표현하려 했다고 합니다. 커다란 캔버스에 물감을 흘리고 끼얹고 튀기며 온몸으로 그림을 그리는 폴록의 기법. 바로 그래서 이제 액션 페인팅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평론가 로젠버그가 액션 페인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죠. 그래서 액션 페인팅이 바로 제목에도 있죠. 이 글의 중심 화제입니다. 자, 이 문단 잭슨 폴록의 액션 페인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볼게요. 그런데 잭슨 폴록의 액션 페인팅 방식은 물감이 번지는 범위, 속도를 통한 연속적인 우연의 중첩 효과. 참, 꿈보다 해몽이 좋다. 우리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냥 뿌렸을 뿐인데,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 물감이 번지는 범위, 속도를 통한 연속적인 우연의 중첩, 겹친다는 거예요. 그 효과에 기반을 두고 있다. 기반을 둔 효과를 설명하고 있네요. 캔버스에 물감을 떨어뜨리고 다른 물감을 또 떨어뜨려. 그럼 시간이 지나면 물감은 처음에 떨어진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퍼져나가죠. 섞여요. 진하게 됩니다. 물감이 퍼져나가는 방향과 속도는 예측하기 어렵죠. 그죠? 그리고 복잡하죠. 이것을 확산이라고 하는데 입자의 밀도 혹은 농도 분포의 차이가 날때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질의 온도가 높을수록 물질을 이루는 분자의 무게가 가벼울수록 확산 속도는
빨라진대요. 여러분 과학 시간에 혹시 배웠다면, 확산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 부분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확산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잭슨 폴록은 물감의 확산 현상 자체를 그대로 채색에 활용을 한 셈인 거지 뭐, 그치? 그냥 뿌리기만 하고 가만히 놔두니까 확산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물질이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효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자,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무질서하게 움직인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바로 물리학에서 말하는 엔트로피 현상과 유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트로피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갈 거예요. 여기까지 3분단 액션 페인팅 기법의 효과인데요. 자, 자연계에서 물질이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정도를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계니까 우리를 둘러싼 모든 우리 지구상에 있는 이런 것들 다 우리는 그 무질서하게 움직여요. 이걸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중심화된 제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연계에서 물질의 변화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진행을 합니다.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방향으로는 진행을 못해요. 엔트로피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변화이며 무질서한 상태로 증가하기만 한대요. 자, 비가역적이다라는 내용이 우리 교재에도 뜻이 나와 있어요. 주위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뜻으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어렵고 비가역적이라는 말에는 이런 뜻도 있어요. 다시 본 뒤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성격. 그러니까 거꾸로 갈 수가 없다는 뜻이야. 무슨 얘기냐면 컵에 물이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툭 쳐가지고 물을 쏟았어. 이거 다시 돌릴 수 있어요? 돌릴 수 있으면 가역 반응이에요. 근데 돌릴 수가 없죠. 이게 비가역입니다. 자연계 존재하는 물질은 다 이렇게 비가역적으로 질서가 있는 상태에서 질서가 없는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간다. 이게 이제 엔트로피예요. 재현이나 복제가 불가능한 엔트로피의 특성입니다. 잭슨 폴록의 페인팅 기법은 이러한 엔트로피의 법칙을 그대로 따라간대. 그가 그림을 그릴수록 캔버스는 점점 무질서해진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물감을 계속 뿌리기만 하니까 정신이 없어지는, 이제 질서가 없어지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네요. 여기서 엔트로피를 가지고 온 거야. 참 해석을 하신 분이 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액션 페인팅 기법에서 엔트로피의 법칙을 발견해냈어요. 반영된 엔트로피의 법칙이다. 자, 사실 뉴턴 시대의 고전 물리학에서는 질량을 가는 물체의 처음 위치와 속도가 정해지면 그후 위치와 속도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결정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을 이렇게 들고 있어. 요 위치에서 요쪽 방향으로 이만큼의 힘으로 던져. 이만큼의 속도로 던지면 정확히 1초 뒤, 2초 뒤, 3초 뒤에 이 공이 어느 위치에 어느 만큼의 힘으로 있을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미래는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미래를 정확하게 알수 없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 정확하게 계산을 했으면 알수 있다. 이게 뉴턴 시대의 고전 물리학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미래가 결정돼 있다. 그러나 자연에서는 뉴턴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많은 현상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일부분은 맞는데 어떤 거는 아닌 게 존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냐면 이제 엔트로피 이론이 등장하게 돼요. 자, 봅시다. 뉴턴 이후 독일의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는 이름도 너무 멋있어. 불확정성의 원리. 불확정성의 원리에서 입자의 속도와 위치를 정확히 아는 건 불가능하대. 위치와 속도를 알면 미래를 알수 있다고 한게 결정론적이잖아요. 하이젠베르크 뭐라고 했냐면 절대 알수 없어.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전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이 전자의 위치를 알잖아? 그럼 속도를 알 수가 없어. 운동량을 알 수가 없는 거야. 반대로 운동량을 정확히 측정하잖아? 위치를 절대로 알 수가 없어. 이게 바로 양자역학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아냐? 관찰해야 한다. 관찰하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추론은 불가능하며 확률론적인 추론만 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확률로서 존재한다. 이게 바로 하이젠베르크의 주장이고 이게 양자역학의 핵심입니다. 이 말을 누가 제일 싫어했냐면 아인슈타인이 제일 싫어했죠. 그래서 그 유명한 솔베이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아. 라고 했지만 뭐 양자역학이 맞죠. 우리는 지금 양자역학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걸요. 어쨌든 그래요. 엔트로피는 이러한 관점에서 탄생한 개념입니다. 엔트로피가 작으면 질서 정연한 상태, 엔트로피가 크면 무질서한 상태를 의미해요. 이게 엔트로피 이론의 핵심 개념인데, 핵심 내용인데, 그 자연계에서 물질은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방향으로만 간다라는 거죠. 애초 재현할 의도는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으려 하며 복제도 불가능한 잭슨 폴록의 무질서한 그림. 그렇죠? 바로 엔트로피 현상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라는
라면서 잭슨 폴록의 그림과 엔트로피 현상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도 해석해 볼수 있겠네요. 엔트로피까지. 자, 여기까지 내용이었습니다. 문제 볼게요. 스텝 3, 1번입니다.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네요. 답은

0: 2번 이제 특정 미술 기법. 뭐야? 액션 페인팅이 활용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물리학적인 개념, 뭐예요? 엔트로피와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3번 볼게요. 잭슨 폴록에 대해 보기의 견해를 가진 사람이 비판한 내용 그랬어요. 보기. 인상주의입니다. 19세기 후반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근대 미술의 한 경향이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사물의 고유색을 부정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하늘 무슨 색이야? 파란색? 아니야, 잘 봐봐. 하늘이 항상 파랗지 않다니까? 그리고 정말 온통 다 파란 건 아니야. 자, 나뭇잎 무슨 색? 초록색? 아니야. 다 초록은 아니야. 어디는 연두고 어디는 노랑이고 이렇게 시시각각 변해. 이렇게 얘기한 게 인상주의 화가들이에요. 태양광선에 의하여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대상의 순간적인 색채를 포착해서 빛에 따른 아주 작은 변화까지 고려하여 눈에 보이는 세계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려고 했대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잭슨 폴록에 대해서 뭐라 그랬을까? 아니, 눈에 보이는 세계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그것이 그림이지. 뭘 그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가장 적절한 것. 당신은 온몸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만 그림은 사물의 고유색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 고유색 부정했다고 하니까. 맞지 않죠? 회화의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관습을 탈피하려고 하지만 제목을 붙이는 것도 회화적 관습일 뿐입니다. 제목 붙이는 거에 대한 내용은 인상주의에서 나오지 않았죠. 당신은 전쟁을 일으켰던 이성을 반대하지만 이성이야말로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는 인간의 본질적 특성입니다. 이성에 대한 얘기 없습니다. 당신은 개인의 무의식 세계를 표현하려고 하지만 무의식은 자각이 없는 의식의 상태로 결코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무의식, 의식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죠. 당신은 연속적인 우연의 중첩 효과를 통해 자유분방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지만, 그렇죠, 잭슨 폴록, 맞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객관적으로 그리는 거, 보이는 세계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려고 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비판했겠죠. 가장 알맞은 것은 5번이 됩니다. 됐나요? 자, 이어서 다음 문제. 윗글에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잭슨 폴록이 액션 페인팅 작업을 해서 짜잔! 이렇게 디셈버 1. 이라는 작품이 나왔네요. 자, 가는 물감이 퍼지는 방향이나 속도를 정밀하게 계산해요? 아니요, 계산 같은 거안 한다 그랬죠. 연속적인 우연의 중첩 효과라고 했습니다. 가는 액션 페인팅이 화폭을 바닥에 놓고 물감을 뿌리는 드리핑 작업이다라는 걸 보여준다? 자, 맞지 않는 걸 찾는 거니까 일단 답은 1번이에요. 그죠? 그리고 2번 내용은 맞습니다. 물감을 뿌리는 드리핑. 나에서 색깔이 뒤섞인 부분일수록 여러 물감이 섞여서 중첩. 을 이루는 정도가 크다고 할수 있고요. 나의 제목을 디셈버 1로 매겼어요. 특별한 창작 목적이나 주제가 없다는 의도 나타내는 거 맞죠? 가와나 모두 대상의 외형에 대해 판별이 불가능한 것은 엔트로피의 정도가 크기 때문이겠군. 자, 엔트로피가 낮으면 질서 정연한 거고 엔트로피가 높으면 질서가 무너진 거라 그랬죠. 그리면 그릴수록 질서는 없어. 그러니까 엔트로피의 정도가 크다. 그래서 외형에 대해서 판별이 불가능하다. 무질서해져 버렸으니까.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모두 만나봤네요. 자, 오늘의 어휘 보물상자입니다. 먼저 응력인데요. 우리 앞에 글에서 있었죠. 물체가 외부 힘의 작용에 저항하여 원형을 지키려는 힘이에요. 자연석으로 쌓아올린 부분과 인공석재 부분이 그랭의 질로 완전하게 밀착되어 지진의 수평 하중에 의한 충격에 강한 응력, 그러니까 그 충격에 저항해서 원형을 지키려는 힘을 갖기 때문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휘는 탈피하다인데요. 탈피하다를 이제 사전에서 찾으면 여러 가지 뜻이 나오는데 그중에 일정한 상태나 처지에서 완전히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회화에 어떤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회화적 관습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그랬으니까 과감하게 벗어나 이런 뜻이겠죠. 화폭을 바닥에 놓고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응력과 탈피하다 두 개의 어휘 오늘도 익혀봤습니다. 보물상자에 잘 넣어두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비문학 독해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려왔더니 이제 끝이 보이네요. 역시 영역 통합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글과 함께 할 건데, 어떤 영역들이 통합됐는지를 좀 찾아보는 것도 공부가 되고요. 지문 내용 꼭 읽어보시고, 문제들이 좀 많죠. 문제도 꼼꼼히 풀어보면서, 비문학 독해 1! 내가 스스로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잘 마무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열심히 준비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질문들과 함께 또 문제들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제가 다음 시간에 사실 하려고 했었던 얘기인데 비문학 독해 하면서 여러분 문제 그 지문 너무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꼼꼼히 제대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읽고 오시기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빛과 파동에 대한 공부 시작합시다. 이렇게 만나서요. 지난 시간 우리가 빛의 성질 네 가지에 대해서 이미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단원의 제목이 빛과 파동이니까요. 오늘은 이 파동에 집중해서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파동 역시 제가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 하나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제가 무언가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실 거냐면 이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손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실제로 이렇게 지금 보이는 이 외부 파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내 눈에 보이는지 이거 파악해 보실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손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네, 위아래로만 움직여요. 그랬더니, 아, 정말 이게 파동이 앞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아,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에서 아주 핵심적인 거 담고 있는 너무 중요한 영상이거든요. 질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분명히 나는 위아래로 흔들었는데 앞으로 진행이 된대요.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것인지 오늘 같이 한번 내용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파동에 대한 공부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파동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의거든요. 도대체 파동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 있잖아요. 한 지점에서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동하지 않으면서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걸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진동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점이 위아래로 지금 계속 진동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애가요. 그렇죠. 따라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결국 이 진동이라고 하는 것이 주변으로 퍼져가겠죠. 이 현상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점에서, 한 곳에서 발생한 진동이 주변으로 퍼져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파동이다라고 불러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용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한 곳에서 발생한 진동이 주변으로 퍼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한 곳에서 발생했다라고 말하는 그 파동이 시작된 지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지금부터 파원이다라고 하는 용어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러한 파동이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전달될 때 이런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이 있어요. 우리 그 물질을 지금부터 매질입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오해를 할수 있어요. 아, 모든 파동은 다 매질이 있어야 되나 보다.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잔잔한 호수에다가 내가 돌멩이 하나 탕 던집니다. 그럼 거기에 넘실넘실 뭐가 생기냐면, 그렇죠. 물결파 생겨요. 즉, 각각의 이제 물을 보면 물이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옆으로 그 진동이 퍼져나가는 물결파, 파동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은 물결파의 경우에는 물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소리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파동이거든요. 근데 이 소리가 어떻게 전달되느냐? 바로 우리 공기도 있고 또 물, 땅 여러 가지 있거든요. 즉, 소리라고 하는 것은 매질이 있어야 하는구나.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 매질로 전달되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여러분, 지진파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지진이 일어날 때 땅이 위아래로 흔들려요. 그러면서 옆으로 파동이 전달되죠. 그 전달하는 물질, 바로 매질은 땅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파동의 종류, 그에 따른 매질을 보고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파동, 우리가 집중하는 우리 지난 시간에 빛 공부했죠. 이 빛도 파동이거든요. 근데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이 빛이라고 하는 파동은요, 매질이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질이 필요 없는 그러한 파동도 있는 것이구나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일단은 한 곳에서 발생한 진동이 옆으로 퍼져가는 현상. 그걸 우리는 파동이라고 하는구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서 이미지도요, 한 곳에서 발생하는 진동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퍼져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바로 연결해서 이러한 파동이 전달하게 될 때, 여러분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매질이라고 하는 게 함께 이동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요, 돛단배를 요렇게 하나 지금 띄워 놓는 거예요. 그리고 돛단배가 어떻게 운동하는가 이거 계속 관찰하면 어떻게 되냐면, 돛단배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지금 제가 파동을 정의할 때한 지점에서 발생한 진동이라고 얘기하면서 위아래로 운동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돛단배의 진동 보면 역시나 위아래로만 운동하는 것이지 계속 이걸 타고 이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파동이 전달될 때 매질이라고 하는 건 제자리에서 진동만 할뿐 파동을 따라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지진이 발생했어요. 지진파라고 하는 것의 매질이 뭐였죠? 그렇죠. 땅이었죠. 그럼 땅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거지. 지진이 났다고 해서 땅이 모두 이동해서 여기는 텅빈 공간이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매질이라고 하는 것은 위아래로 진동만 할 뿐,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한 번에 확 와닿지 않는 이유는, 뭔가 선생님 이동하잖아요. 이동하는, 그럼 그거는 뭡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바로 매질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파동이 전달될 때 매질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매질은 위아래로 운동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영상할 때 손을 어떻게 흔들었죠? 위아래로만 흔들었어요. 그러면 파동이 앞으로 진행이 됐었던 거죠. 따라서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할뿐 이동하지 않는 거고요. 그럼 도대체 이동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동하는 것은 에너지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즉, 파동이 전달될 때 정보가 전달되기도 하고요. 이런 에너지가 전달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 해안가에 보면 이런 에너지의 전달 때문에 계속 깎이는 현상들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여러분, 매질과의 관계를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파동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 제가 앞에서 여러분 영상 보여드렸죠. 제가 위아래로 매질을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파동이 어떻게 진행됐죠? 매질의 이동 방향은 위아래였는데 그것 때문에 생성되는 파동은, 그렇죠, 앞에 방향. 즉, 이 둘이 수직인 파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지금부터 횡파입니다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수직인 파동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얘를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면 앞으로 진행이 돼요. 그런 파동을 우리는 바로 횡파라고 불러주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 아주 두꺼운 용수철,
가지고 놀아보신 적 있죠?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앞뒤로 흔들어 보신 적 있어요? 그래도 파동이 앞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즉, 매질의 진동 방향도 좌우인데 이럴 때 파동도 진행하는 방향이 이렇게 나란한 파동들이 있어요. 그런 나란한 파동을 우리는 지금부터 종파입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나란한 파동을 종파, 이런 종파의 대표적인 것에 바로 소리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수직인 파동 있죠? 바로 이러한 것은 횡파다라고 여러분들 잘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좀 그래프로 표현을 할 건데요. 그래프로 어떻게 표현하게 되는지 그 표현 방식, 표현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파동, 지금 사실은 어느 한 점이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그 점으로 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왔다가 한 점에서 진동하고 있는 건데 그 어느 한 상황을 팡 찍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 있는 건 내려올 거고 내려가 있는 부분은 올라가면서 우리 눈에는 넘실넘실 거리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어느 한 장면을 사진으로 탕 찍었어요. 그때 이 파동에서 제일 높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예전에 요즘에도 파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아이스크림의 이름이었거든요. 이 맛의 끝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최고 높은 부분이다라고 한 걸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 혹시 등산 좋아하면 이런 표현 자주 볼 겁니다. 가장 높은 거, 우리 마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파동에서도 제일 높은 거 마루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여러분 골짜기라는 말 들어봤죠? 골 뭐예요? 가장 깊은 곳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밑에 부분을 바로 우리는 골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지금부터 불러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의 거리의 개념이에요. 거리. 한 마루에서 다음 마루 혹은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지금부터 파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불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진동의 중심 있죠? 이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까지. 혹은 이 진동의 중심에서 골까지의 거리가 있어요. 이 수직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진폭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아, 가장 높은데 마루, 가장 낮은데 골. 마루에서 마루 혹은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 파장.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 혹은 골까지의 수직거리, 진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네 가지 먼저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요, 파동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1초 동안 몇번 진동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딱 1초를 재면서 얘가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자기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이거 몇번 하는지 보는 거예요. 아, 그리고 봤더니, 얘가 1초 동안 10번 진동하네? 라고 해요. 그러면 얘 진동수는 바로 10회가 되는 거고, 우리 진동수라고 하는 것의 단위는 헤르츠 사용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볼게요. 아까는 너 1초 동안 몇번 진동해? 이렇게 물어봤으면 질문 바꿔서 너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진동하는 데는 몇초 걸려?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너 1초 동안 몇번 진동해? 라고 하니까 나 10번 진동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한번 진동하는 데는 몇초 걸려?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나 10분의 1초 걸려. 그쵸? 1초에 10번 진동했으니까 한번 진동하는 데는 10분의 1초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너한번 진동하는데 아, 너 1초 동안 몇번 진동해? 이렇게 하니까 아, 나 20번 진동해. 그러면 너한번 진동하는데 몇초 걸려? 나 당연히 20분의 1초 걸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요. 너 1초 동안 몇번 진동해? 나 30번 진동해. 그러면 한번 진동하는데 몇초 걸려? 나 30분의 1초 걸려. 지금 여러분 관계 찾으셨어요? 아, 이렇게 한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우리가
주기라고 하고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는 진동수라고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동수와 주기라고 하는 것은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관계성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이 진동수와 주기를 묻는 문항이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있으니까요. 진동수와 주기, 아, 이들이 반비례 관계에 있구나. 이거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래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제시되어 있던 파동의 표현 요소들 모두 바르게 이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제시가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러면 파장 찾아보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제가 거리입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1에서 5 갔으니까 아, 파장은 4cm구나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다음 이번에는 진폭 찾아보세요라고 하면 우리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 혹은 골까지의 수직거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2cm구나라고 하는 것이 진폭이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여기에 제시가 되면서 이제 앞으로 여기에다가는 진동수 넣고 주기 넣고 하면서 나머지 주지하는 정보들까지 모두 찾아낼 수 있는지 그런 문항들로 구성이 되는 거니까요. 먼저 여기 나와 있는 마루, 고을, 파장, 진폭, 진동수, 주기, 특히 진동수와 주기 관계들까지 내가 무언가 하나를 그림에 두고 각각의 표현 요소들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여러분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파동 종류 표현 요소까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러면 이런 파동 중에서 우리가 앞에서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나란한 파동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는 그 종파의 한 종류였던 소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는요, 공기와 같은 주변 매질을 진동시키면서 전달되는 파동의 일종이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나란한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 진동을, 그 파동을 전달해주는 매질이 있기 때문에 듣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근데 제가 만약에 휴대전화를요, 이렇게 밀폐된 공간 안에 넣고 이 안에 있는 모든 공기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요, 네, 지금 소리를 전달해줄 물질이 없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매질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벨이 울려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그때는 듣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아,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전달되려면, 그 파동이 전달되려면 매질이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매질이 없는 진공에서는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 잘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러한 소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요소들로 우리 또 결정이 되는지 우리 소리의 특성, 소리의 3요소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소리의 3요소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소리의 세기입니다. 소리의 세기라는 건 뭐냐면 큰 소리, 작은 소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높낮이 말고요. 같은 음이어도 작은 소리가 있고 큰 소리가 있잖아요. 이 작은 소리, 큰 소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래프 분석하면서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번 반. 여기도요. 한 번, 두 번. 세번 반. 그러면 진동수는 동일한 거볼수 있거든요. 근데 뭐가 달라요? 그쵸? 얘 지금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 또는 골까지의 수직거리가 몇 칸인지 한번 따져보시면 얘는 두 칸이에요. 근데 얘는요,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나 혹은 골까지의 거리가 네 칸인 걸볼 수가 있죠. 이거 뭐였죠, 우리가? 그렇죠. 진폭이었잖아요. 아, 그러면 진폭이라고 하는 것이 소리의 세기를 결정하는 것이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아, 진폭이 작으면 작은 소리가 나는 것이고, 진폭이 크다면 그때는 큰 소리가 나는 것이다라고 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소리의 세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 혹은 골까지의 수직거리인 바로 이 진폭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는 두 번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소리의 세기가 동일하더라도 낮은 소리가 있고 높은 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기는 동일해도 우리가 예를 들어 피아노를 친다 이렇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같은 세기로 우리가 피아노를 연주해도 낮은 도가 있고 높은 도가 있잖아요. 이거는 높낮이가 다른 거죠. 그럼 도대체 그 높낮이는 무엇에 의해 결정이 되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동수다라고 보시면 되죠. 앞에서 우리가 진동수를 뭐라고 했죠? 그쵸. 너 1초에 몇 번 진동해? 이거 얘기였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앞에서 우리가 소리의 세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진폭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 지금 진폭이라고 하는 것은 색칸이에요. 여기도 색칸으로, 아, 진폭은 동일하구나. 그러면 두 소리에 있어서 소리의 세기는 같구나라고 하는 분석을 먼저 1차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보면 진동수를 볼게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한 번, 그 다음 두 번이거든요. 근데 대신 얘는 어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그러니까 얘는 지금 진동수가 훨씬 더 큰 걸 보실 수가 있죠. 아, 이렇게 진동하는 횟수, 1초에 진동하는 횟수, 진동수가 높아지게 되니까, 아, 높은 소리가 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낮은 소리가 나는 것이구나라고, 여러분 먼저 이제 우리가 소리의 높낮이 얘기할 때는 진동수를 떠올려야겠다라고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우리 지금 진동수 얘기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진동수가 높아졌더니 지금 변하고 있는 거 또 한 가지 혹시 찾으셨나요? 우리 정리했던 것 중에. 그렇죠. 우리 파동의 표현 요소 공부할 때 가장 높은 거 마루라고 얘기했고요. 가장 낮은 거 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의 이 거리의 개념이 무엇이었냐면 이게 바로 파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진동수가 커졌더니 여러분 파장이 어떻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의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대략 거의 한 6칸 조금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2칸으로 줄어든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진동수가 많아졌더니 파장이라고 하는 것이 작아졌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럴 때 높은 소리가 났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실로폰 나와 있거든요. 보면 얘는 낮은 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높낮이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렇죠, 진동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얘가 낮은 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동수가, 그렇죠, 작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동수가 작다는 걸 우리는 조금 더 가서 진동수가 작았더니 1초에 진동하는 횟수가 작았더니 파장이 길어지더라, 그거 봤죠? 아, 그래서 지금 파장이 길게 표현되어 있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여러분 좀 여유가 된다면 제가 앞에서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나란한 종파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종파의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 빽빽한 부분과 듬성듬성한 부분과 빽빽한 부분과 듬성듬성 한 부분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거든요. 그럼 빽빽한 부분 있죠? 그 부분, 그 사이를 우리가 바로 파장이라고 읽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경우도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는 높은 음이었거든요. 그럼 우리 공부했던 게 높은 음이 나려면 진동수가 많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진동수 크다라고 되어 있었고, 앞에 그래프 보면서 진동수가 커졌더니 파장이 짧아졌더라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도 지금 파장이 짧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된 것까지 여러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풀게 되는 문항 안에서는요, 이렇게 낮은 음, 높은 음, 소리의 높낮이라고 하는 것을 진동수로 연결할 수 있음은 물론 조금 더 가서 파장으로도 표현을 하게 되니까요, 파장이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가 소리의 3요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소리의, 그렇죠, 색이었어요. 그거 가지고 작은 소리 그리고 큰 소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소리의 세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진폭이었던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소리의 높낮이였는데 이 높낮이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렇죠, 바로 진동수였습니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서 파장까지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세

0: 나주는 찾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바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가 가장 낮은 음이기 때문에 진동수는 작을 거고, 진동수가 작다는 건 지금 제시되어 있는 것 중에 파장이 가장 긴 음일 겁니다. 라고 여러분 해석이 가능한지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두 가지 정리했고, 마지막 한 가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소리의 음색이에요. 여러분도 보면 누구의 목소리, 누구의 목소리, 어떤 소리, 혹은 어떤 악기의 소리,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모습을 보지 않고도 목소리만 들으면, 대략 누구겠다. 이렇게 알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음색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음색을 소리의 3요소 중에 하나로 보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음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결정합니까? 라고 본다면 이 파동의 지금 모형이에요. 모양.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파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불러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거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여기 지금 플루트 소리랑 바이올린 소리가 나와 있는데 얘네 지금 진폭을 한번 볼까요? 우리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 혹은 골까지의 수직거리 얘기하는 거니까 요런 데를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지금 세 칸인 거예요. 그죠? 얘도 진동의 중심에서 높은 혹은 가장 낮은 데까지의 거리, 역시 진폭은 3인 걸볼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진폭이 동일하니까 이두 소리의 세기는 같을 것이다. 자, 이제 진동수 볼게요. 한 번, 두 번. 아예 두번 진동하는구나. 여기요. 두 번. 그러면 지금 같은 시간 동안 두번 진동하는구나. 진동수 역시 동일한 걸 통해서 이 둘의 음은 동일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음을 낸다고 해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지 않잖아요. 얘는 플루트의 소리로 인식하고 얘는 바이올린 소리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게 다르게 우리에게 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처럼 파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파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소리의 음색을 결정하더라라고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소리의, 그죠, 색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높낮이 음색이라고 하는 게 진폭과 진동수 파형으로 각각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그림들이 제시가 됐을 때, 그래프 제시가 됐을 때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 것인지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파동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모두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오늘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한 문장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소리의 3요소에는요, 소리의 이것, 이것, 이것이 있다. 오늘 너무 강조했던 거예요. 조금 더 가면 이것, 이것, 이것이 각각 우리가 공부했던 파동의 표현 요소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그렇게 1대1로 여러분들 정리하셔서 문장 전체를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제가 한분한분 보고 반드시 여러분께 꼼꼼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 하도록 할게요.
1: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자, 오늘 우리 사회 새로운 단원 공부합니다. 두 번째 단원의 제목은 우리나라 지리 탐구예요. 자, 오늘도 아주 많은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같이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오늘의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퀴즈였죠? 조선시대의 어부로 일본에 가서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주장하셨던 분은 누구일까요? 였습니다. 정답은요? 그렇죠. 바로 안용복님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노비 출신의 어부였는데요. 이 일본에 가서 아주 당당하게 독도는 우리 땅이다 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셨던 아주 용감한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분의 성함을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오늘의 공부할 내용 확인해 볼게요. 오늘은 우리 사회 두 번째 단원의 핵심 정리 부분 그리고 확인 문제 같이 풀어볼 거고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소단원 우리나라의 기후와 자연재해와 관련된 단원 평가 문제들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하러 가볼까요? 네, 우리 친구들 교재 114쪽이고요. 우리나라의 기후와 자연재해와 관련된 내용,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나오는 개념은요, 바로 기후입니다. 기후라는 것은 한 지역에서 오랜 기간 반복되어 나타나는 대기의 상태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랜 기간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짧은 기간, 매일매일 바뀔 수 있는 대기의 상태는 날씨인데 오랜 기간 반복돼서 나타나는 그 평균적인 상태는 우리가 기후라고 해요. 우리나라 기후의 중요한 특징은 뚜렷한 사계절이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서 기온과 강수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요. 자, 그럼 기온부터 만나볼게요. 우리나라 기온의 특징입니다. 물론 겨울철은 기온이 낮고 여름철은 기온이 높아요. 같은 계절이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기온 차이가 나타나는데 먼저 겨울철에 내륙보다 해안이 더 기온이 높습니다. 겨울에 바닷가 근처가 더 따뜻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쪽과 북쪽의 기온 차이도 큽니다. 어떻게?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즉, 북쪽으로 갈수록 더 추워진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태백산맥과 동해의 영향으로 겨울 기온이 서해안보다 동해안이 높다고 했죠. 태백산맥이 이 겨울철에 추운 바람을 막아주기도 하고 또 동해는 굉장히 수심이 깊어요. 그래서 서해안보다 동해안이 조금은 더 따뜻한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둘게요. 자, 그 다음 강수량의 특징도 살펴봅시다. 우리나라는 특히나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겨울에는 비가 적게 오죠. 자, 두 번째, 남쪽이 북쪽보다 강수량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남쪽이 바다와 접해 있거든요. 더 습해요. 그래서 강수량이 많다. 또 세 번째, 태백산맥의 동쪽, 우리 영동지방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울릉도, 제주도는 겨울철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에요. 따라서 겨울 강수량이 많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종류들, 우리 친구들 그 이름을 꼭 기억해 두세요. 봄의 대표적인 자연재해, 가뭄이 먼저 나와요. 가뭄, 굉장히 건조한 거죠.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고 혹은 적게 내려서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 자, 그 다음, 봄의 대표적인 자연재해, 황사도 있죠. 우리 몽골이나 사막, 뭐 중국이나 몽골의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여름에는 폭염, 무시무시한 더위, 그리고 홍수,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이 하천이 흘러 넘치는 거, 또 태풍, 비뿐만 아니라 강한 바람이 동반되는 그런 자연재해 되겠죠. 자, 겨울 볼게요. 폭설이 있습니다. 폭설은 말 그대로 눈이 아주아주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파는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굉장히 추운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러한 자연재해들의 이름 그리고 어떤 계절에 많이 나타나는지 이 부분을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에 관한 내용이 등장해요. 우리나라는 독특한 인구 분포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먼저 1960년대 이전은요, 산업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농사를 짓기 쉬운 곳에 살았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어디? 남서쪽 평야 지역에. 농사를 짓기 쉬우니까. 특히 벼농사. 그리고 산지가 발달한 이 북동쪽 있죠? 산지가 높은, 산이 많은 곳. 여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지 않았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렇게 시대가 변했어요. 산업화가 일어났습니다. 1960년대 이후가 되면 교통이 편리하고 산업이 발달한 어디? 도시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됩니다. 벼농사보다도 이 산업이 발달한 곳에 사람들이 이사를 가서 그곳에 많이 모여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여기 현재의 지도를 보면 왼쪽에 있는 지도와 다르게 유난히 색이 달라진 곳이 있죠. 색이 진해진 바로 이곳이 수도권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곳이거든요. 이곳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다라는 특징을 흐름으로 정리해 두도록 하세요. 자, 이러한 인구 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요. 먼저 인구가 밀집된 지역, 인구가 많이 모여있는 곳은 집값이 상승하고 살 주택이 부족하고 늘 도로가 꽉 막히는 교통 혼잡 등의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죠. 이런 곳에는 생활 편의시설이 점점점 줄어들고 수도권과의 격차가 늘어나고요. 고령화로 인해서 일손이 부족해진다. 이런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 인구를 항상 분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확인 문제 6번 만나볼게요. 우리나라 강수량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의 동그라미, 틀린 것의 가위 표시하세요. 여름에 비가 거의 오지 않는다? 아니죠. 여름철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립니다. 자, 2번. 남쪽이 북쪽보다 강수량이 많은 편이다. 남쪽이 북쪽에 비해서 바다와 접해 있는 부분이 많죠. 따라서 습해서 강수량이 많다. 맞습니다. 3번. 울릉도는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는 편이다. 맞죠. 그래서 겨울 강수량이 높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개념 공부했고요. 우리 이제 문제 풀이하러 바로 가볼게요. 네, 오늘은 대단원 두 번째, 첫 번째 소단원에 해당하는 단원평가 문제들 만나볼게요. 단원평가 1회의 1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이곳은 한 지역에서, 이곳이 아니라 이것은 한 지역에서 오랜 기간 반복되어 나타나는 대기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오랜 기간 반복되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것은 날씨가 아니라 기후라고 했어요. 아래 설명도 볼게요. 이것은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우리 1번의 기후라는 거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2번. 우리나라의 가을철 기후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가을은 이제 여름에서 점점점 더위가 식는 그러한 계절이 되겠죠. 1번에 열대야가 이어진다. 열대야는 밤에도 아주아주 더운 더위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여름이죠. 폭설이 자주 내리는 건 겨울이고요. 꽃샘추위라는 말은요, 봄입니다. 봄. 봄철의 이 기후의 특징하면 꽃샘추위를 들어요. 가을은 아니다. 4번, 장마와 무더위. 이것은 여름과 관련된 설명이죠. 5번에 서늘하고 맑은 날씨. 이게 바로 가을철 기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5번. 3번 볼게요. 다음 지도를 보고 우리나라의 여름철 기후의 특징을 쓰시오 라고 했어요. 자, 이 기후도를 보면 이게 바로 여름철의 기후를 색깔로 구분해서 나타냈습니다. 진한 빨간색일수록 기온이 높은 쪽, 그리고 초록색에 가까워질수록 기온이 낮은 쪽이에요. 자, 여기 보면 색깔이 한눈에 차이가 나죠. 남쪽과 북쪽의 색깔이 다르구나. 북쪽이 좀 더 초록색에 가깝기 때문에 남쪽보다 더 덥다, 즉 기온이 높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을 문장으로 정리하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진다. 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또는 동쪽보다 서쪽의 기온이 더 높다. 자, 동서로 나누어서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강릉은 27.3도, 23.7도, 인천은 23.8도로 해서 이 강릉 쪽이 조금은 더 기온이 낮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기후도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라면 그 어떤 것이든 괜찮아요, 우리 친구들. 4번 볼게요. 조상들이 여름철에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생활한 이유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 장소의 이름이 바로 대청마루라는 곳이에요. 여름철에 바람이 잘 통할 수 있게 집에 만들어 놓은 이런 넓은 바닥 공간이거든요. 이러한 대청마루 왜 만들었다고요? 그렇죠. 여름철에 바람이 잘 통하게 해서 여기 이렇게 대자로 누워 있으면 굉장히 시원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1번에 더위를 피해서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서. 이게 바로 정답이죠. 나머지 읽어보면 태풍, 모래먼지, 모기나 벌레에 차가운 바람을 막는다. 이러한 내용은 알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 5번 볼게요. 다음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계절을 쓰세요 라고 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골라 쓰면 되겠죠. 우리나라는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연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이때 집중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특히 이때 비가 많이 내려요. 언제? 그렇죠. 여름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름에 장마철로 인해서 오늘도 비가 오고, 내일도 비가 오고, 모레도 비가 오고, 이런 것을 경험한 적 있죠? 계절은 여름이다. 자, 6번. 울릉도에서 다음과 같은 전통 가옥이 나타나는 이유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 사진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대기라는 거예요. 우대기라는 것은요, 이 울릉도에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는 그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설치한 그런 것이에요. 눈이 너무 많이 오면요, 우리 친구들 문 앞에, 현관문 바로 앞에 눈이 이만큼 쌓여요. 그러면 우리 문을 열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밖에 나가기 위해서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 앞에 공간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문과 조금 떨어지게 외벽을 쭉 설치를 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우대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럼 보기 한번 읽어볼게요. 열대야, 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거 아니고요. 물부족을 이겨내기 위한 거 아닙니다. 무더위로부터 집을 보호한다? 아니죠. 자, 눈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4번에 나왔죠. 눈을 막고 생활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간을 확보하고 설치한 외벽이 우대기다. 따라서 정답 4번이고요. 5번에 홍수로 집이 떠내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 전혀 아니죠. 정답 4번으로 정리할게요. 7번. 우리나라의 계절에 따른 강수량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강수량의 특징입니다. 강수량이라고 하면 비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모든 물의 양이에요. 비나 눈, 우박과 같은 것들 모두 포함됩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1번. 겨울철에는 강수량이 적은 편이다. 맞죠? 2번. 계절에 따른 강수량의 차이가 큰 편이다. 우리나라 굉장히 커요. 여름철에 집중된다. 3번. 전국 대부분의 지역별 강수량이 비슷하다.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 아까 남쪽과 북쪽을 비교했었죠. 북쪽으로 갈수록 강수량은 적어지고, 남쪽으로 올수록 강수량이 많아진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이고요. 4번. 연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여름철 맞고요. 5번에 제주도는 눈이 많이 내려서 겨울에도 강수량이 많은 편이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8번. 다음 그래프를 보고 서울과 제주의 여름철과 겨울철 강수량의 특징을 비교해서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왼쪽은 서울이고요. 오른쪽은 제주예요. 우리는 이 막대 그래프의 막대의 길이를 통해서 한눈에 그 특징을 비교할 수 있어요. 서울은 유난히 어디에 막대 길이가 길죠? 7, 8월.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구나. 제주는 어때요? 그렇죠. 물론 7, 8월에 가장 많기는 하지만 1, 2월, 11월, 12월 겨울철에도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부분 우리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서울은 제주에 비해서 여름철 강수량이 집중된다. 굉장히 막대의 길이가 훨씬 더 많이 길죠. 또 제주는 서울에 비해 겨울철에 강수량이 더 많다. 그렇죠. 여기 막대의 길이를 비교해 봐도 훨씬 더 많다는 걸알수 있어요. 마지막, 서울과 제주 모두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강수량이 많은 편이다. 이것도 우리가 알수 있죠.
9번.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자, 문제에서 겨울이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가뭄, 장마, 둘다 겨울이 아니죠. 2번. 황사, 홍수. 이건 봄이고 홍수는 여름입니다. 3번. 한파와 폭설이에요. 한파는 무시무시한 추위고요. 폭설은 눈이 많아요.

많이 내리는 거죠. 따라서 3번이 겨울철 자연재해, 4번의 폭염 여름이고 태풍도 여름이죠. 5번의 태풍 여름이고요. 가뭄은 주로 봄에 나타납니다. 9번에 3번이 정답. 10번 볼게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네 글자로 쓰세요라고 했어요. 이것은 기후가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 원인으로 점차 변하는 현상으로 최근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서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문제의 키워드가 다 있어요. 기후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점 변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네 글자로 기후 변화라고 불러요. 기후 변화. 이것이 심해지면 점점 이상 기후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11번 볼게요. 다음 자료로 알수 있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자료를 보니까 최근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이 11.6도 상승하면서 사과, 배추 등의 재배지가 북상합니다. 북상이라는 것은 점점 북쪽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망고나 파파야 등의 아열대 작물이 시범 재배되고 있습니다. 자, 망고나 파파야 같은 과일은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주로 더 더운 열대 지방에서 나는 과일인데 점점점 우리나라도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재배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설명한 자료가 되겠죠. 자, 1번에 동물의 서식지가 증가한다 아니고요. 2번에 폭염과 호우가 급격히 줄어든다? 그런 내용 아니죠. 3번 환경과 관련된 질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아니고요. 4번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농작물의 재배지가 바뀌고 있다. 이게 바로 정답이죠. 점점점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사과나 배추 등은 원래 좀더 따뜻한 남쪽에서 재배할 수 있었는데 북쪽도 점점점 뜨거워지기 때문에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다라고 나타냈잖아요. 맞습니다. 따라 정답은 4번이고 5번도 볼게요. 과거에 비해 여름이 짧아지고 겨울이 길어진다. 반대예요.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집니다. 땡. 12번.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에서 할수 있는 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문제에서 국가에서 할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할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1번에 대중교통 이용하기는 개인이 할수 있는 노력이죠. 친환경 제품 사용하기도 개인이 할수 있는 노력이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도 우리 개인이 노력하는 거예요. 4번에 전자제품에 안 쓰는 경우 플러그를 뽑아 놓는 거, 이것도 개인이 할수 있는 노력이죠. 자, 5번에 기후와 관련된 법령을 만드는 거, 이거 우리 친구들 할수 있나요? 쌤도 못해요. 따라서 이것은 국가가 할수 있는 일이다. 5번이 정답입니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자, 우리 그 뒤에 이어서 단원평가 2회 문제도 바로 만나볼게요. 1번 문제. 우리나라의 봄철 기후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황사, 봄철 대표적인 자연재해예요. 습하고 무덥다. 이것은 여름의 특징입니다. 봄철 땡.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에 꽃샘추위. 이것도 봄철의 대표적인 기후 특징이고요. 따뜻하다. 따뜻한 바람이 분다. 맞죠? 날씨가 비교적 온화하다. 이것은 봄의 특징이 맞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다음 지도를 보고 알수 있는 우리나라의 겨울철 평균 기온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보세요. 자, 여기 기후도의 색깔을 통해서 우리는 기온을 알수 있습니다. 자, 1번. 남북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없다. 아니죠. 우리 색깔만 봐도 남쪽이 훨씬 따뜻하다는 걸알수 있죠. 2번. 겨울 기온은 서해안보다 동해안이 낮다. 자, 볼게요. 자, 이쪽이 동해안이고 이쪽이 서해안이죠? 자, 비교해보면 강릉 2.3도. 인천 0도입니다. 동해안이 훨씬 따뜻하죠. 따라서 2번도 땡. 3번. 겨울에는 대구보다 서울의 기온이 더 높다. 아닙니다. 대구는요, 겨울철에도 따뜻한 편이에요. 2.6도죠? 서울은 어디 있나요? 마이너스 영하입니다. 따라서 3번도 땡. 4번.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색깔이 점점 더 짙은 파란색이 되고 있죠. 기온이 낮아진다. 맞는 설명. 정답 4번이고요. 5번에 내륙 지역이 해안 지역보다 겨울철 기온이 높다.
내륙 지역은 이쪽 육지 안에 있는 거고, 해안 지역은 이쪽 바다.

접해 있는 건데 한눈에 봐도 우리 바다에 접한 곳이 훨씬 겨울철 기온이 높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반대이기 때문에 5번도 땡, 2번의 정답은 4번이다. 3번, 기온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기온과 관련된 생활 모습이에요. 강수량에 해당되면 안 됩니다. 자, 1번에 여름에 모시 옷, 구멍이 송송 뚫려서 시원한 옷, 기온과 관련된 거 맞죠? 겨울에 온돌로 난방을 한다. 이것도 겨울철 기온과 관련된 거 맞아요. 3번에 저수지를 만들어서 가뭄에 대비해요. 가뭄은 비가 내리지 않는 거죠. 따라서 기온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강수량과 관련됐다. 4번에 겨울에 솜을 넣은 누비옷을 입습니다. 이것도 기온과 관련됐고 5번에 남부지방에서는 김치를 짜고 맵게 담굽니다. 자, 이것도 맞아요. 남부지방은 북부지방보다 훨씬 더 따뜻해요. 그래서 음식이 더 쉽게 상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김치를 더 짜고 맵게 담가서 세균이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어 두는 거예요. 따라서 5번도 맞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봅시다. 단풍이 물드는 시기. 단풍이 물든다라는 것은요. 여름이 갔다는 거죠. 날씨가 서늘해졌다라는 거예요. 단풍이 물드는 시기가 지역에 따라 다른 까닭을 쓰시오. 여기 보니까 남쪽은 10월 21일 정도에 단풍이 들어요. 그런데 북쪽으로 갈수록 10월 2일 정도 더 빨리 단풍이 들죠. 더 여름이 더 짧아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다른 이유는 같은 계절이더라도 남쪽보다 이 중부 혹은 북부 지역의 기온이 더 빨리 낮아지기 때문이다. 여름이 더 빨리 가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또는 같은 계절이어도 지역에 따라 기온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큰 범위로 정리해도 정답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자, 5번. 다음 중 주로 사용하는 계절이 다른 물건을 한 가지 골라 쓰세요. 장갑, 겨울, 부채는 여름, 털 장화, 겨울, 털모자, 겨울, 귀마개, 겨울이죠. 하나, 다른 것은 바로 부채가 되겠네요. 부채. 6번. 다음 자료가 설명하는 시설은 무엇인가요? 자, 이 사진과 관련된 시설인데요. 설명 보면 홍수를 조절하고 가뭄 대비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홍수는 비가 너무 많이 온 거고 가뭄은 비가 안 오는 거죠. 이러한 비와 관련된, 물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 이 강의 상류에 물을 막아요. 그리고 물, 거대한 물 탱크와 같은 것을 만듭니다. 이것을 우리는 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홍수가 나면 물을 더 많이 가둬두고, 그쵸? 그 다음에 물이 부족할 때, 가뭄이 났을 때는 그 물을 더 흘려 보내줘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물의 양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의 이름이 바로 댐이라고 했습니다. 다목적 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답 3번이고, 자, 여기서 정수장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 탁한 물을 맑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설이고요. 또 해저 터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바닷속 밑바닥에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터널을 뚫어 놓은 거예요. 나머지 우대기, 하수 처리장 이런 것들은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뜻을 이해할 수 있겠죠. 7번, 태풍입니다. 태풍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짧은 시간에 눈이 내리는 거 아니고요. 이번에 많은 비가 오고 강한 바람이 분다. 이게 바로 태풍 하면 떠올려야 될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간다 아니고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이건 가뭄이죠. 5번에 중국의 사막에서 발생한 모래먼지. 이것은 황사 되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까닭을 쓰세요. 자, 우리 이렇게 긴급 재난 문자라는 거 우리 친구들도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국가에서 위험한 상황일 때 국민들에게 긴급 재난 문자를 모두 보내요. 왜? 그렇죠.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정리하면 사람들이 미리 대비해서 피해를 줄인다. 이게 바로 키워드가 되겠죠. 미리

0: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다. 그래서 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 정리하면 정답이 되겠어요. 자, 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연재해는 무엇일까요?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섭씨 33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매우 심한 더위다. 키워드 나왔죠? 아주 심한 더위를 우리는 폭염이라고 하죠. 야외 활동을 할 경우에 열사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 둘다 더위와 관련된 설명이죠. 어디 있나요? 폭염. 2번에 있죠. 2번이 바로 이 설명에 해당하는 자연재해입니다. 가뭄은 비가 내리지 않는 거고, 홍수는 비가 너무 많이 온 거고, 폭설은 짧은 시간 안에 눈이 너무 많이 온 거고, 한파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추위라고 했었죠. 10번. 다음은 어떤 자연재해에 대비한 행동 요령입니다. 이 자연재해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행동 요령 볼게요. 외출 시에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보온에 유의해야 됩니다. 동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추위에 굉장히 오래 노출되어서 피부 자체가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장기간 외출 시에 온수를 약하게 틀어서 동파를 방지하세요. 동파라는 건이 수도관 안에 있는 물이 꽝꽝 얼어서 수도관이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둘다 무엇에 해당된다? 그렇죠. 무시무시한 추위와 관련된 행동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주 아주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거, 추위와 관련된 자연재해 어디 있죠? 그렇죠. 1번에 한파 있죠. 한파에 대비한 행동 요령들이다.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11번. 다음 글을 읽고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기온은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 하락하나요? 아니에요. 높아지고 있어요.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년보다 여름은 길어지죠. 더워지니까. 그렇지만 겨울은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세요. 12번 문제. 중요한 문제예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 행동으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에 보니까 일회용품보다는 다회용품을 주로 사용해. 알맞을까요? 그럼요. 이렇게 해야 우리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죠. 2번, 가까운 거리는 주로 걸어 다녀. 이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이용할 때 굉장히 많은 양의 화석 연료가 사용되니까 2번, 맞는 설명. 3번,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플러그를 꼭 뽑아둬. 왜냐? 플러그가 꼽혀 있으면 우리가 사용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전기가 계속 조금씩 새어나가요. 그럼 우리가 전기를 낭비하게 되겠죠. 따라서 3번도 좋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은 플라스틱 제품을 많이 사용해? 아니죠. 이렇게 되면 쓰레기의 양이 늘어나고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많은 양의 화석 연료가 사용됩니다. 정답이 4번이 되겠고요. 5번도 볼게요. 비닐봉투보다는 장바구니를 사용해. 그래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12번 정답 4번으로 정리할게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나가요. 오늘의 퀴즈. 우리나라는 계절에 관계없이 1년 내내 강수량이 일정하게 나타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오늘 사회 공부 재밌게 했나요? 자, 다음 시간엔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목소리) 중학교 2학년 때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2: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3: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4: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0: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2: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3: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선비 강용철. 우리의 문학 작품을 보면 가난에서 벌어지는 비극이 참 많소. 오늘 속담은 바로 빈곤과 고통, 이것과 관련되어 있어. 그럼 지금부터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0: 내 꿈은 이뤄질 수 없단 말인가. 뛰어난 실력이 있어도 가난해서 공부할 기회를 얻지 못하다니.
1: 정말 안타까워. 가난이 원수네.
2: 오늘의 속담. 가난이 원수, 가난이 죄다. 가난하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나 고통을 당하게 되니 가난이 원수같이 느껴진다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착하고 성실하던 그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그런 일을 하다니 가난이 원수구나. 이렇게 쓸 수 있는 속담이지요.
3: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운수 좋은 날. 현진건.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하다가 얼다가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근 열흘 동안 돈 구경도 못한 인력 거꾼 김첨지는 아픈 아내가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라고 애걸하는 부탁을 뿌리치고 집을 나선다. 이날은 오랜만에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앞집 만화님, 교원인 듯한 양복쟁이 등을 태워 80전을 벌었으며 이 돈으로 알아놓은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이라도 사다 줄 수 있음에 기뻐했다. 김첨지의 행운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남대문 정거장까지 가는 손님에게 1원 50전이라는 큰 돈을 받기로 한다. 김첨지는 이 행운을 놓칠 수 없다 생각하며 다름질했다. 그러나 집을 나올 때 아내의 애걸하는 모습과 일찍이 들어와요라는 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다. 집 가까이에 다다랐을 때는 새삼스러운 염려가 가슴을 눌렀고 무서운 불행을 알게 될 시기가 가까워짐을 두려워하며 일부러 걸음을 늦추고 방황했다. 큰 돈을 벌었지만 불길한 예감을 떨치지 못한 김첨지는 선술집에 들러 친구 치사미와 술을 마셨다. 그는 추어탕과 빈대떡 등으로 허기를 채웠다. 술에 취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김첨지는 허세를 부리고 돈을 던지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김첨지는 설렁탕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무시무시한 정적이 그를 지배했다. 쿨룩거리는 기침소리나 숨소리도 들리지 않고 어린애가 빈젖을 빠는 빡빡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아내의 다리를 발길로 찼으나 반응이 없자 아내의 머리를 흔들며 죽음을 확인한다. 김첨지는
4: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3: 라며 통곡한다. 작품을 읽는 내내 가난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네요. 가난이 원수군요.

오늘의 속담, 가난이 원수, 가난이 죄다. 가난하기 때문에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요. 가난해서 억울하거나 고통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꿈과 희망을 이뤄선 안 되겠소. 가난에 지지 않는 그대들이 되길 바라오.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의 탐구 주제는 광합성 산물의 생성, 이동, 저장, 사용 과정을 모형으로 표현하기입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광합성 산물이 생성되고 이것이 이동, 저장, 그리고 사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모형으로 직접 표현해 보면서 광합성이 식물 전체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을 함께 살펴볼까요?

0: 표에 제시된 물질들을 어떤 모형으로 표현할지 토의하여 정합니다.
1: 물은 파란색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물은 투명하지만 보통 물을 떠올리면 파란색 이미지가 강해서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보기 쉬울 것 같아.
2: 그럼 이산화탄소랑 산소는 동그라미로 표현하는 게 어때? 둘 다 기체라서 아무 모양이 없으니까 동그라미가 잘 어울릴 것 같아. 근데 색깔 구분을 해야 하니까 이산화탄소는 빨간색, 또 산소는 노란 색깔로 표현하는 게 어떨까?
3: 좋아. 그럼 포도당은 육각형 모양으로 표현하자. 교과서에서 포도당 분자 그림이 육각형으로 나왔던 게 기억나. 광합성에서 바로 나오는 물질이라는 걸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아.
4: 설탕은 포도당과 거당이 연결되어 있는 물질이니까 육각형과 오각형이 붙어있는 물질로 만들면 될 것 같고, 녹말은 포도당이 연결되어 있는 물질이니까 육각형을 여러 개 연결해서 표현하면 생성과 저장의 차이를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0: 도화지에 식물 그림을 그린 후 광합성 산물이 생성되는 과정을 모형으로 표현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광합성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무엇이 만들어지는지가 한눈에 보이도록 표현해봅시다. 잎에서 빛을 받아 광합성이 일어난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위치를 신경 써서 배치하고, 이산화탄소와 물이 포도당과 산소로 바뀌는 흐름을 화살표 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나타내보세요. 광합성 산물의 이동과 저장 과정을 모형으로 표현합니다.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산물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지 않고 이동에 적합한 물질로 바뀌어 식물 전체로 이동하거나 저장 물질로 전환되어 저장됩니다. 이때 이동 경로와 저장 형태가 드러나도록 모형으로 표현해보세요. 식물에 저장된 양분의 사용을 모형으로 표현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저장된 양분이 다시 사용되는 장면을 표현해봅시다. 저장된 양분이 식물의 성장이나 호흡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떠올리며 광합성, 이동, 저장, 사용으로 이루어지는 전체 흐름이 하나의 순환 과정처럼 연결되도록 정리해보세요. 이번 활동에서는 광합성 산물의 생성, 이동, 저장, 사용 과정을 모형으로 표현해보았어요. 오늘 탐구한 결과를 그림으로 함께 정리해볼게요. 식물의 잎에 있는

등록체에서는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지는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이때 만들어진 포도당은 바로 이동하지 않고 식물의 잎에서 녹말 형태로 저장됩니다. 이후 필요에 따라 물에 잘 녹는 설탕 형태로 전환되어 체관을 따라 이동하여 식물의 뿌리, 줄기, 열매 등 각 기관으로 운반됩니다. 운반된 양분은 식물의 호흡에 사용되어 에너지를 얻는 데 쓰이거나 식물체를 구성하는 재료로 활용됩니다. 그리고 사용되고 남은 양분은 녹말, 단백질, 지방 등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 식물의 잎, 줄기, 뿌리, 열매 등에 저장됩니다.

0: 어서오세요. 여기는 워프 약국입니다. 저는 약국 선생님입니다. 제가 필요한 약을 지어드릴게요. 아무도 안 와도 괜찮아. 이렇게 멋진데? 난 이 다음에 크면 꼭 멋진 약사가 될 거야. 우리 동네 천사약국 약사님처럼.
1: 천사약국 왕친절 약사님은 아주 친절해.
2: 영수할머니, 이거 하루에 세 번만 드세요. 네 번 드시면 안 돼요.
1: 약 먹는 것도 잘 알려주시고.
2: 어? 하마군, 아무래도 이 얼굴색이 조금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꼭 가보세요. 아셨죠?
1: 건강도 미리미리 챙겨주시고.
2: 아가 아저씨, 저번에 저한테 물어보셨죠? 여기 칫솔질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칫솔...
1: 설명도 친절하게 잘 해주시는데 특히...
2: 어머, 어머, 어머! 우리 워프 왔구나! 어서 와, 어서 와. 그래, 그래, 병원에서. 주사 잘 맞았어? 잘했어.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워프 최고!
0: 나 갈 때마다 칭찬도 해주시고 약국 갈 때마다 기분이 정말 좋아. 나도 꼭 우리 동네 건강지킴이 될 거야. 내가 다시 멋지게 해볼게.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되게 아파요.
0: 감기시군요. 그럼
3: 아니 그게 아니고요.
0: 배탈이 나셨군요. 배 안 아픈 약을 좀.
3: 아니야, 그게 아니고. 잠깐만요. 여기 처방전 있어요. 이 처방전대로 좀 약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0: 처방전? 이걸 보고 약 지어요?
3: 몰랐어요? 아니, 진짜 약국에 가면 이 처방전 보고 그대로 약을 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워프
2: 약사님도 이거 보시고 그대로 그냥 저달라 이 말이에요.
0: 머리가 아플 때 먹는 약. 한 번에 두 개, 하루에 세 번, 일주일 동안. 이게 무슨 소리지?
2: 아, 그러니까 요대로만 해주면 되고 제가 좀 알려.

0: 알약을 잘 못 삼켜요. 그러니까 가루약이요. 알약을 빠서 이 가루약을 좀 주세요.
1: 아, 가루약이요? 그것도 어쩌지? 아, 약을 어떻게 지어야지? 궁금해.
2: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진료한 뒤 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처방전을 줘. 처방전에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약들이 적혀 있지요. 한 번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하루에 몇 번 먹어야 하는지, 약을 며칠간 먹어야 하는지 등이 잘 적혀 있죠.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면 약사는 처방전을 보고 약을 만들어줘. 약국에는 약을 짓는 조제실이 있는데 조제실에는 다양한 종류의 약들이 많이 있어. 약사는 처방전을 보고 여러 가지 약을 넣어 지은 후 한 번에 먹기 좋게 나눠 담아 약을 갈아서 먹기 좋게 만들어 주거나 필요한 약만큼 덜어서 주기도 하고.
1: 약 지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처방전도 잘 읽어야 하고, 약도 잘 찾아야 하고, 포장도 잘해야 하고. 잘해야 할 게 참 많네.
3: 그렇지. 누군가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조심스러운 일이니까.
1: 키키, 나 안 할래요.
3: 왜?
1: 못하겠어요.
3: 왜?
1: 나도 왕친절 약사님처럼 척척척척 잘하고 싶은데 잘하지도 못하고.
3: 아니, 나는 진짜 약국처럼 한번 해보려고 이것저것 준비한 건데 워프가 재미없다고 하니까 나도 기운이 쭉 빠지네.
4: 우리 새로운 약국 놀이 해볼까?
1: 새로운 약국 놀이? 어떡해요?
4: 너 천사 약국에 갔을 때 왜 기분이 좋았지?
1: 그건...
4: 주사 잘 맞았어? 잘했어.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워프 최고!
1: 왕친절 약사님이 칭찬해 주셔서요.
4: 그것 봐. 누군가가 따뜻한 말을 해주면 기분이 막 좋아지는 그런 힘이 있거든. 친구들,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을 치료해주는 약을 처방해주는 약국이 있다면 가보고 싶죠? 우리 같이 한번 가볼까요?
1: 여기는 워프 약국입니다. 저는 마음의 약사 워프입니다. 워프!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마음이 아파서 왔어요. 여기 처방전대로 약을 지어주세요.
1: 잠시만요. 친구랑 같이 놀다가 친구가 재미없어 하면 기운이 쭉 빠지는 병이군요. 워프가 약을 지어드릴게요. 잠시만요. 웃지 마세요. 자, 하루에 세 번 큰 소리로 읽으세요.
5: 세 번 큰 소리로요? 키키랑 놀면 재밌다. 키키랑 놀면 재밌다.
4: 키키랑 놀면 재밌다. 우와, 기운이 막 쑥쑥 나요. 으라차차.
1: 우와, 정말 다행이에요.
4: 제 마음의 병을 이렇게 잘 고치시다니. 우리 워프 약사님은 우리 마을의 건강 지킴이세요.
1: 정말요? 나도 건강 지킴이에요?
4: 그럼요. 몸의 병을 고치는 것도 아주 중요하듯이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니까요.
1: 그 말 들으니까 다시 자신감이 생겨요. 워프는 이담에 커서 몸도 낫게 하고 마음도 낫게 하는 우리 동네 건강지킴이 약사가 될래요.

0: 가자! 워프랑 도전! 워프!
1: 친구들, 우리 모두 마음의 약사가 되어서 워프랑 같이 마음의 약을 만들어보자. 워프! 색종이와 가위, 그리고 채색 도구를 준비해줘. 먼저 색종이를 4등분해줘. 종이를 한번 접고 슉슉 돌려서 한번 더.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걸 잘라줄 거야. 슉, 슉, 싹두. 후. 마지막으로 자르면 하나, 둘, 셋, 넷. 우와, 4개 완성! 호호! 이제 한 종이를 세 부분으로 나누고 그 중에 한쪽을 접어줘. 그 다음 종이를 뒤집어줘. 한 번 더 슝! 돌려서 하나, 둘, 셋!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한쪽을 접어줘. 반대쪽도 접어주고, 짠! 우와, 거의 완성됐는데? 그 다음, 끝에 네 곳을 살짝씩 접어줄 거야. 이쪽도 살짝. 그 다음 반대도 끝쪽을 살짝. 마지막으로. 우와, 완성! 어때? 정말 알약 같지 않아? 여기에 기운이 쑥쑥 나게 하는 글 써야지. 뭐라고 적을까? 오, 좋았어! 워프도 누군가를 기운나게 해줄 거야. 기대하시라. 어이, 그러면 안 돼. 비밀이야.
2: 호기심 많은 강아지 워프의 오늘의 생각은?
0: 아하! 몸의 병을 고쳐주는 약, 마음의 병을 고쳐주는 약. 건강지킴이 약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워프! 벌써 6번째 꽃이 피었다.
3: 우와, 꽃 향기에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우리 워프가 준 마음의 약 때문에 기분이 더더더더 좋아져.
4: 바로 이거.
3: 오, 워프 나도 사랑해. 고마워.
0: 워프 기분 너무 좋다. 워프!
3: 친구들도 사랑해요.
0: 사랑해요.
1: 오늘의 마무리! 워프와 함께한 방송 이야기와 방학 생활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학습 진도 체크란에 스티커를 붙여줘!

0: 워프야, 걱정 마. 내가 풍선을 찾아줄게. 조금만.
1: 판다야, 괜찮아?
0: 괜찮아.
2: 아,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호랑이가 나무를 아주 잘 탄다고 하던데? 순호야, 맞지?
3: 응, 그건 맞는데. 그게 나는... 아니야, 내가 해볼게. 너무 높아! 무서워! 살려줘!
0: 순호야, 얼른 내려와. 아니, 호랑이는 나무 잘 탄다며? 어떻게 된 거야?
3: 실은 내가 높은 곳을 무서워하거든.
0: 뭐? 호랑이가 나무도 못 올라가면 어떡해? 지나가던 사자가 웃겠다.
2: 얘들아, 저길 봐.
0: 나 라피도가 저렇게 빠른 거 처음 봤어. 거기다 발도 길어. 나 라피도한테 완전 반했어.
2: 우와, 내 풍선이다. 라피도 정말 고마워.
0: 정말 멋있다.
2: 라피도 최고.
4: 자, 이 오랜만에 낙하산을 타고 임무를 수행했더니 아이고, 온몸이 쑤시는구만.
5: 안녕하세요, 선배님.
4: 순우야, 어째 목소리에 기운이 하나도 없다? 오늘은 무슨 일이야?
5: 그게요. 아니, 제가 그동안 친구들에게 숨겼던 비밀을 오늘 들켜버렸거든요. 사실 제가 높은 곳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나무도 못 타고 높은 곳을 못 올라가는데 친구들이 그걸 알고는 저를 오늘 엄청 놀렸어요.
4: 아, 그랬구나. 이 비밀 요원이 되면 낙하산을 타고 임무를 수행하는 일도 많은데 큰일이네.
5: 그럼 저 비밀 요원도 못 하는 거예요? 선배님, 비밀 요원 하고 싶어요.
4: 순우야, 오늘은 나와 함께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공중훈련을 해보도록 하자.
5: 그럼요, 선배님. 제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4: 그럼, 나만 믿으래도. 그럼 훈련하러 지금 바로 출발해볼까?
5: 네, 좋아요, 선배님.
4: 자, 여기 뒤에 있는 낙하산 좀 잘 들어줘.
5: 네.
4: 그러니까 조심해.
5: 네.
4: 자, 출발.
5: 높은 곳, 마음의 준비. 높은 곳, 마음의 준비. 출발. 선배님, 이건 하늘을 나는 열기구잖아요.
4: 우리 이 열기구를 타고 저기 하늘로 여행을 떠나볼 거야.
5: 네? 선배님! 저는 못해요! 저는 무서워서 못해요!
4: 순호야, 너 비밀 요원이 되고 싶지 않은 거야?
5: 되고 싶죠! 근데... 그래, 더 이상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 수 없어. 선배님, 제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4: 그렇지! 자, 준비됐으면 멋지게 하늘로 날아볼까나?
5: 네!
4: 가자!
5: 올라가요, 선배님! 하늘로 올라가요! 선배님! 지금 제 눈앞에 구름이 있어요!
4: 아, 순호야! 우리는 지금 지상으로부터 11km 정도 떨어진 이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는 높이에 올라와 있어! 여기서는

0: 우박 뜬 것 같은 기상현상을 볼 수 있지.
1: 선배님, 설마 여기보다 더 높이 하늘 위로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0: 걱정하지 마. 더 높이 올라가면 이 태양의 강한 빛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슈퍼히어로 방패막 오존층이 있는데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이 피부가 다칠 수 있어서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 없어. 걱정하지 마.
1: 정말 다행이네요.
0: 순호야, 저기 네 발 아래 펼쳐진 구름들 좀 봐. 솜사탕처럼 이 몽글몽글 정말 예쁘지 않니?
1: 오, 정말 몽글몽글 구름이 솜사탕 같네요. 그러면 맛도 솜사탕 마시려나? 오, 선배님, 구름을 잡고 싶은데 손에 안 잡혀요.
0: 당연하지. 이 구름은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들이 뭉쳐져서 만들어진 거거든. 태양빛이 작은 물질을 만나면 여러 방향으로 퍼지는데 이걸 빛의 산란이라고 해. 구름은 물방울과 얼음이 빛을 산란시켜서 하얗게 보이는 거야.
1: 에이, 선배님! 물방울이 어떻게 하늘 위에 떠 있어요? 말도 안 돼요!
0: 아니, 내 말을 못 믿겠다고? 잘 들어봐. 바닷물이나 강물이 태양열을 받으면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돼. 수증기가 하늘 높이 올라갈수록 여기에 차가운 공기가 달라붙으면서 물방울이나 얼음알갱이로 변하는데 이게 뭉쳐져서 바로 구름이 되는 거지.
1: 근데요, 선배님! 저기 보세요!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는 게 정말 예뻐요!
0: 순호야, 네 말대로 정말 멋있다. 그런데 순호야, 너 이 구름의 이름이 뭔지 한번 맞춰볼래?
1: 네? 그러니까요, 구름은 이름이 그냥 구름 아닌가요?
0: 아니, 이 구름들도 이 생김새에 따라 이름이 있거든.
1: 그렇다면 이 구름은 꼭 바다에 치는 파도처럼 하늘을 가득 덮고 있으니까 파도 구름인가? 잘 모르겠어요.
0: 이 구름의 이름은 층운이야. 이렇게 이름에 층이 들어가면 하늘 전체나 부분을 넓게 층을 이루어 덮고 있는 구름을 의미하지. 순호야.
1: 네!
0: 자, 그럼 다른 구름도 한번 관찰해볼까?
1: 네! 선배님! 저기! 저 구름은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다른 구름들은 다 하얀색인데 저 구름은 짙은 회색이에요. 그쵸?
0: 저건 난층운이야. 이 난층운 정란운처럼 이름에 난이 들어가면 비를 내리는 구름이란 뜻이지.
1: 선배님! 그러면은 곧 비가 내리는 거 아니에요? 빨리 내려가요, 선배님! 빨리 내려가자니까요!
0: 어쩌지? 비구름을 잘 피해가야 될 텐데.
1: 선배님! 내가 져요!
0: 승우야! 꽉 잡아! 이 난축음만 벗어나면 괜찮아질 거야!
1: 선배님!
0: 정말 위험했어! 그래도 난층운을 무사히 벗어나서 정말 다행이야.
1: 그러게요. 선배님! 근데 저기 좀 보세요. 우와, 무지개가 정말 너무너무 예뻐요.
0: 우와, 진짜 무지개네. 멋지다. 순호야.
1: 네.
0: 그런데 너 높은 곳 올라가면 무섭다더니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다.

0: 무지개도 보다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늘을 나는 건 정말 멋진 경험인 것 같아요.
1: 두려움을 이겨냈다니 정말 잘된 일인데. 네, 제임스 박입니다. 아, 여기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죠. 준호야.
0: 네.
1: 나는 급한 임무가 있어서 지금 바로 낙하산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가야 되거든. 그래서 스노우는 이 열기구를 타고 아까 출발점으로 돌아오렴. 이게 바로 이번 비밀 요원 시험 과제다.
0: 네? 저 혼자서요?
1: 그럼 멋진 구름도 보고 하늘을 날아봤으니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럼 이따 보자고. 간다.
0: 어쩌지? 아직 혼자서는 조금 무섭긴 한데. 아니야, 난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라고. 준호, 도전! 흥!
1: 준호야, 진짜 멋지다. 역시 해낼 줄 알았어. 이번 비밀 요원 시험도 짠, 통과다.
0: 우와, 통과했다. 나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야.
1: 준호야,
0: 네.
1: 우리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로 낙하산 타러 가보는 거 어때?
0: 낙하산이요?
1: 응, 가자, 가자, 가자.
0: 아, 선배님. 아, 맞다. 잠시만요. 그니까. 선배님, 안녕히 계세요.
1: 아, 손호야. 아, 손호야, 어디 가? 아, 손호야.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는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며칠 동안 연구에 몰두하느라 잠을 못 잤더니 피곤해요. 하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내가 이렇게 연구에 몰두를 하다 보면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멋진 발명품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오, 참 적절한 속담이야.
1: 박사님, 발명도 좋지만 건강도 꼭 생각하셔야 해요. 안 되겠어요. 지금이 바로 꿈틀꿈틀이 필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야!
2: 어? 순우가 버튼을 눌러버렸네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던 괴짜 박사님이 걱정돼서 오늘은 조금이라도 쉬라는 순우의 깊은 뜻일까요?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게 될까요? 힘차게 출발해봐요.
3: 티끌 모아 태산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고걸이. 방금 순우가 말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속담이에요. 속담은 무엇일까요? 속담은 예로부터 민간에,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사이에 전해지는 지혜가 담긴 짧은 글을 이야기해요. 말하고자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와 상징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속담으로 조상들의 지혜와 슬기를 엿볼 수가 있어요. 속담과 비슷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사자성어, 고사성어, 관용어예요. 순호와 함께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사자성어. 이 사가 숫자 4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한자 네 자로 만든 말, 한자 네 자로 이루어진 성어라는 뜻이지요. 주로 교훈이나 어떤 일의 유래를 담고 있어요. 유래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까닭을 이야기하죠. 사자성어 중에 고진감래를 알아볼까요? 고진감래, 네 글자이죠? 고, 고통이, 진, 다하면 감, 달콤한 것이 레, 온다. 즉,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라는 뜻이에요. 사자성어와 비슷한 것으로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고사성어는 네 글자가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 수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고사성어는요, 네 글자가 아닌 것도 있고 옛날 일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사성어는요, 옛날 일에서 유래한 한자로 이루어진 말이거든요. 우리 고사성어 중에 모순이라는 고사성어를 알아볼까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창과 방패를 들고 있네요.
4: 이 창은 뭐든 뚫을 수 있고 이 방패는 뭐든 막을 수 있어.
3: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나? 어? 이 창은 뭐든 뚫을 수 있으니까 이 방패도 뚫어야 해요. 그런데 이 방패는 뭐든 막을 수 있으니까 이 창에 뚫리면 안 되잖아요. 어? 말이 되지 않죠? 앞뒤가 안 맞죠? 이럴 경우에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 모에 방패 순자를 따서 앞뒤가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모순이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모순은 고사성어예요. 다음으로 관용어에 대해서 알아봐요. 관용어란 둘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 중요해요. 원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로 굳어져서 쓰이는 표현을 이야기해요. 지금 친구들이 간 떨어졌다 라는 관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순호가요, 너무 놀라 간 떨어지는 줄 알았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간이 어디 떨어졌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아마도 간,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를 생각했고 떨어지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다를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 두 낱말이 합쳐져서 원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간 떨어지다는 매우 놀랐다, 이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알았죠,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 꽉 먹고

0: 알먹구의 속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1: 꿩 먹고 알먹기. 옛날 착한 운달이 어머니와 평강공주와 살았어. 평강공주는 운달에게 꿩을 사냥해오라고 했지. 운달이 꿩 사냥을 갔다가 꿩도 잡고 알도 얻었어. 꿩 먹고 알먹기지. 평강공주는 온달에게 무술도 가르쳤어. 온달은 부인을 따라 열심히 연습했지. 어느 날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혔어. 온달은 멋지게 활을 쏴서 호랑이를 잡았지. 마을 사람들은 안심하고 살수 있게 되었다며 고마워했어. 온달은 호랑이의 가죽을 팔아서 돈도 벌었어. 이것도 꿩 먹고 알먹기지. 임금님이 온달을 불러서 무술 실력을 보자고 했어. 온달은 그동안 평강공주와 함께 쌓아온 무술 실력을 멋지게 보여줬어. 임금님은 온달을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장군으로 삼았어. 온달은 평강공주를 얻어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장군도 될 수 있었어.
0: 그러니까 꿩 먹고 알 먹거는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익을 얻을 때 사용하는 속담이군요. 그럼 지금부터 순호와 함께 생활 속 다양한 속담을 살펴봐요. 첫 번째, 고슴도치도 제 자식이 제일 곱다. 아래 그림을 보면 친구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어머니께 인사를 해요. 어머니께서도 그래 잘 다녀와 라고 반갑게 인사를 받아주시네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역시 우리 아들이 제일 잘생겼네. 자, 이럴 때 쓰는 속담이에요. 뾰족하고 날카로운 고슴도치의 털도 부모 눈에는 보드랍고 윤기나는 털로 보이듯이 남들 눈에는 예뻐 보이지 않아도 모든 부모에게 자기 자식이 가장 예뻐 보인다는 뜻이랍니다. 다음 속담 알아봐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라는 속담이에요. 여기에서 하룻강아지라는 것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강아지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범은 호랑이를 이야기하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강아지가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것처럼 철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덤비는 경우에 이런 속담을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친구가 하룻강아지예요. 아, 내가 우리 학교에서 가장 힘 셀걸. 이렇게 자만하고 있죠? 이럴 경우에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다음 속담 알아볼게요. 돌 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라는 속담이 있어요. 다리인데요. 튼튼한 돌로 만든 돌다리예요. 그럼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튼튼한 돌다리를 건널 때에도 두들겨 보고 확인하고 건너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잘 알고 익숙한 일이라도 꼼꼼하게 확인해 실수가 없도록 하라는 뜻이지요. 지금 이 친구가요. 신호등 초록불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어요. 그런데 초록불만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했다고 주변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건넌다면 훨씬 좋겠죠? 다음으로 배짓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입니다. 배짓장은요, 하얀 종이 낫장을 이야기해요. 얼마나 가벼워요. 이렇게 가벼운 종이도 맞들면, 다른 사람과 마주 들면 낫다, 좋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아주 쉽고 작은 일도 서로 도와 함께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배짓장도 맞들면 낫다고 모두가 힘을 합치면 이와 같은 문제도 금방 해결할 수 있겠죠? 협동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속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탄다 라는 속담을 알아볼게요. 우리 친구들 쳇바퀴 본적 있나요? 애완동물의 노

친구예요. 햄스터나 다람쥐가 이렇게 쳇바퀴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가요? 움직여도 제자리죠? 이처럼 앞으로 나아가거나 발전하지 못함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또한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어 지루할 때도 이런 속담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지금 이 친구의 하루는요, 학교 학원 집의 반복, 지겹다. 자, 이럴 때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다라는 속담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불이 난 곳에 부채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활활 타오르고 불이 번지겠죠. 이처럼 힘든 사람을 더욱 힘들게 하고 화난 사람을 더욱 화나게 한다는 뜻이랍니다. 지금 이 친구가 버스 놓쳐서 속상한데요. 이 친구는 버스 기사님께 잠깐 친구를 기다려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 간다 메롱 이렇게 놀리고 있어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죠. 자, 이렇게 순호와 다양한 속담을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요, 몸으로 속담 맞히기 놀이 해볼까요? 순호가 몸으로 표현하면 친구들이 속담 알아맞히는 놀이. 놀이 시작! 첫 번째! 무엇일까요? 정답은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두 번째 문제.

0: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세 번째 문제. 정답은 뭘까요? 맞았어요. 배찌짱도 맞들면 낫다. 지금까지 몸으로 속담 맞추는 놀이 여기서 끝!
1: 잠든 거야? 연구에 몰두하려고 했는데 참.
0: 그래도 이 잠을 자니까 꿈속에서 속담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잠을 자고 나니 개운한 것도 같고 이게 바로 꽉 먹고 알 먹고 아닌가?
2: 맞아요. 잠이 보약이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뭐든지 다 소용없어요. 결국은 건강이 최고라고요.
0: 맞아 맞아. 건강도 정말 소중히 생각할게. 이 잠자는 것도 이 발명하는 것처럼 내가 소중히 생각하겠다고. 우리 친구들도 말이죠. 건강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잠은 충분히 자야 해요. 알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내용 기억하면서 꿈틀꿈틀 퀴즈! 다음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은 무엇인가요? 자, 아래 상황을 잘 보고 어울리는 속담을 골라서 수강하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알았죠?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쿠키 먹을까?
1: 좋아.
0: 쿠키가 어? 세 개밖에 없네? 그러면 카룩사 너 몇 개 먹을 거야? 한 개? 아 그래. 그럼 내가 두 개 먹을게. 어? 어? 가격표가 없네? 잠깐. 그럼 얼마지? 에이 근데 이거 왠지 지구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잠깐만. 그러면은 얼마 안 할 것 같으니까 내가 신용카드를 지구에서 갖고 왔거든. 우리 계산하자. 신용카드로 계산 한번 해볼 거야. 계산 체크! 자, 계산 한번 쭉! 어? 뭐야? 왜? 왜 안 되는 거지? 잠깐만 생각해보자, 카박사. 우리가 여기가 뭔가 포털을 타고 이동해서 다른 곳으로 온 것 같으니까 아, 여기 화폐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어? 뭐라고? 조개 껍데기 화폐? 야, 내가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 조개 껍데기 화폐 어딨지? 잠깐, 그러면 물물 교환 안 되나요? 물물 교환? 나 진짜 쿠키 먹고 싶은데. 카박사랑 바꾸면 안 될까요? 아, 안 된다고? 아, 어떡해. 배고파. 아, 어쩔 수 없지. 나에게는 쥐쥐주스가 있으니까 쥐쥐주스 우리 먹자, 오늘은. 응? 지폐향. 달콤 쉐이크? 하, 이거 뭔가 잉크 맛 95%라는데 좀 텁텁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나 지금 배고프니까 우리 이거 쥐쥐주스 먹고 빨리 여기를 탈출하자, 카박사. 알겠지? 자, 아무튼 쥐쥐 싸워!
2: 신용카드 차단. 물물 교환 시스템 분석 중. 경제 개념 98% 활성화 완료.
0: 자, 그럼 오늘의 수업 시작!
3: 나 복권 당첨되면 게임기 1000개 사서 내 방을 슈퍼게임장이랑 바꿀 거야. 너는 1등 되면 뭐 할 거야?
4: 난 세계의 맛있는 음식은 다 먹어볼 거야.
0: 아, 그런데 이 복권 5,000원짜리 당첨돼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경제관념이 없어서야.
4: 경제요? 그게 뭐예요? 먹는 건가요?
0: 에이, 먹는 거라니. 경제란 바로 우리가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 즉 재화와 용역을 바로 만들고 사용하고 나누는 이 모든 활동을 경제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재화와 용역이라고 했지. 재화는 무엇일까? 재화란 바로 물건과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고 그리고 만질 수 있는 것들. 여기 보이면 이 사과 먹는 거지. 장난감, 연필 또는 뭐 우리가 좋아하는 피자 이런 걸 바로 재화라고 하지. 그러면 용역이라는 거는 무엇일까? 용역은 쉽게 말하면 바로 서비스를 말하는 거야. 자, 서비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도와주는 걸 말하지. 배 아파. 어떡해. 나 지금 병원 가고 싶어. 이렇게 우리가 병원 가서 진료를 받는 거. 그리고 나 오늘 헤어스타일 좀 바꾸고 싶은데 미용실 좀 가야겠다. 자, 이렇게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거나 또는 이 머리 스타일을 바꾸는 거. 이러한 것들.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거지. 자, 그렇다면 이 재화와 용역은 무엇으로 사는 걸까?
3: 돈이요. 그런데 제가 가진 돈으로는 하고 싶은 걸 모두 할 수는 없어요.
4: 저도 용돈으로 과자도 사고 싶고 장난감도 사고 싶은데 둘 다는 못 사서 하나만 골라야 해요.
0: 맞아. 자, 이렇게 우리는 필요한 것보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자원이 부족한 상태를 경험할 수 있지. 자원이라는 건 돈이나 시간이나 뭐 이러한 것들을 말하거든. 물건도 바로 자원이 될 수 있어. 자, 그런데 이렇게 자원이 부족한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자원의 희소성이야.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우리는 바로 선택을 해야 하는 거지. 자, 그럼 이 자원 중에 우리를 선택하게 만드는 그 자원, 바로 돈, 화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 화폐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딱 세 가지만 알아보자.

0: 자, 먼저 이 화폐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이야? 저 이거 물건 사고 싶어요. 얼마예요? 여기요.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지. 바로 물건 사고 파는 것을 편리하게 이어주는 기능을 하지. 그리고 우리가 학용품을 사러 바로 학용품 가게에 가서, 이거 1,000원이네? 연필은 2,000원? 이건 얼마야? 이거 3,000원이야! 이렇게 우리가 물건을 보고 가격표를 알수 있어. 물건의 가치를 알수 있다. 조금 어려운 말로 가치척도 기능이라고 하지. 그 다음에, 내가 사고 싶은 이거, 저기 커다란 물건은 3만 원이래. 어떡해, 나 지금 3만 원 없는데. 자, 그러면은 이 3만 원을 언젠가 살수 있도록 내가 바로 저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이렇게 이 필요한 물건을 언제든 살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하는 거야? 저축을 통해 우리가 저장할 수 있어. 이렇게 저장해 두는 기능을 가치 저장 수단의 기능이라고 하지. 자, 그럼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언제부터 돈을 사용했는지 우리 화폐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볼까?
1: 옛날 구석기 시대엔 사람들이 필요한 걸 직접 구해서 썼어요. 그런데 한 곳에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서로 필요한 물건을 바꾸는 물물교환이 생겼죠. 하지만 제때 바꾸지 못하거나 서로 원하는 게안 맞으면 교환이 어려웠어요.
2: 그래서 보관이 편리하고 가치 있는 물건을 돈처럼 사용하는 물품화폐가 등장했어요. 그러다가 금이나 구리처럼 귀한 금속을 쓰기 시작했죠. 바로 지금의 동전과 같은 주조화폐죠. 하지만 동전은 무거워서 가벼운 종이로 지폐를 만들게 되었어요. 요즘은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으로 돈을 보내는 편리한 방법들이 있죠.
0: 맞아. 그래서 요즘에는 이 현금으로 계산할 일이 많이 줄어들었어. 자, 그리고 요즘에는 이 전자기기를 사용해서 쉽게 충전하고 결제할 수 있는 이 전자화폐를 이용하기도 하지. 아, 맞다. 그리고 2009년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바로 암호화폐가 등장했어. 그런데 암호화폐, 이게 뭔가 어렵지 않아? 암호화폐는 디지털 돈과 같은 거야. 전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거거든? 예전에는 이 돈의 거래 내역이 은행이나 그리고 카드 회사에서만 관리했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나오면서 이전 세계가, 전 세계인이 가지고 있는 이 컴퓨터에서 거래 내역을 모두가 볼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함부로 조작할 수 없어서 안전하고, 그리고 은행이 없어도 아주 빠르게 쉽게 거래가 가능하지. 얘들아, 암호화폐가 전 세계에서 지금 다 사용되고 있는 걸까?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화폐가 다 다르다고 했는데, 암호화폐만 하나만 쓰면 되겠다. 아이, 그런데 아직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화폐를 쓰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 자, 먼저 어디로 갈 거냐? 쭈쭈쭈쭈쭈쭈. 바로 여기 미쿠. 우리 함께 미국으로 가볼까? 미국의 화폐는 달러야. 그런데 이 달러는 사실 이 유럽, 여기 있는 이 유럽에서 사용하던 은화의 이름이었대. 그 이름이 바로 탈러. 탈러였지. 자, 그런데 이 탈러가 스페인을 거쳐서 그리고 쭉 신대륙에서도 사용되고 미국이 나중에 독립하면서 바로 이 통화로 채택된 거야. 지금 사용하는 이 달러가 어느 나라 돈이었다? 바로 여기 이 유럽에 있던 돈이었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겠지? 그럼 유럽에서는 진짜 탈러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을까? 아니, 여기 있는 이 유럽 대륙에는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바로 유럽연합을 구성했어. 그래서 여기 모여있는 이 나라,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나라들은 바로 유로라는 화폐를 사용하지. 그런데 유로, 그리고 유럽 어때? 비슷하지? 그래서 이 유럽이라는 말에서 나온 유로를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 쪼쪼쪼. 나는 여기 영국으로 한번 가볼래. 영국의 화폐 단위는 뭐야? 파운드야. 어? 파운드? 파운드는 원래 바로 고대 로마에서 사용하던 무엇이게 무게를 재는 단위였어. 우리나라는 무게를 잴 때 킬로그램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킬로그램이 마치 화폐 이름이랑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파운드가 아, 무게를 재는 단위였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나라까지 함께 보도록 할게. 중국의 화폐는 위안, 대한민국은 원, 그리고 일본은 엔. 그런데 여기 발음만 조금 다를 뿐이지 모두 다 원이라는 화폐 단위를 사용하는 거야. 원이라는 거는 바로 둥글다라는 뜻인데, 이 세 나라 모두 둥근 화폐를 사용했었대. 어때? 화폐 단위 정말 다 다르지?
2: 나라마다 화폐가 다양하네요. 그런데 각 나라들이 화폐를 많이 만들면 우리 모두 부자가 되지 않을까요?
0: 무슨 소리? 이 돈이 막 많아진다고 좋은 게 아니야. 잘 봐봐. 자, 이렇게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무얼 하겠어? 아, 너도 나도 아, 나 물건 사야지, 이것도 사야지, 저것도 사야지. 그래서 이렇게 뭔가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물건이 많이 팔리니까 너무 좋다. 그런데 곧 이렇게 소비가 늘면 바로 물건이 부족해져. 그래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지. 이렇게 물건값이 상승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아, 요즘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해. 그럼 반대로 이런 물건값이 내려가는 현상은 무엇이라고 할까? 그건 바로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지.
1: 차라리 그게 나은 거 아닌가요?
0: 디플레이션도 좋지는 않아. 왜냐면 지금 물건값이 많이 떨어졌잖아? 그럼 물건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봐야 물건값이 비싸지 않고 오히려 떨어져 있으니까 에이, 어떻게 제값도 못 받고 파네. 아우, 내가 버는 돈이 많이 없는데 직원을 줄여야 하나? 이러한 고민에 쌓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경제에서는 바로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이게 좋다고 말하지 않고 적당히 물가가 오르는 바로 적정 인플레이션이 좋다고 말해. 물물교환부터 화폐의 역사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다른 나라의 화폐 단위까지 머릿속에 입력 완료! 자, 그럼 포털을 열 준비를 해볼까? 자, 포털을 열 마지막 관문 주주 퀴즈! 그래. 정답은 바로 3번 코코넛! 포털이요, 열려라! 저 가능합니다. 제가 전자 화폐 계산할게요. 어떡해? 배터리가 없어요. 아, 뭐야? 오늘도 탈출 못하는 건가? 아, 가박사, 우리 빨리 이거 충전하러 가자. 아, 진짜.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런 기출로 영문법에 온걸 환영하고요. 저는 설희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3시간에 걸쳐서 함께 공부했던 것들 오늘 중간고사, 기말고사 실전 문제 뭔가 기출 유형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번부터 20번까지 같이 풀어볼 텐데요. 자, 1, 2번 이번에도 역시 빈칸에 들어갈 말을 묻고 있습니다. 자, 1번은 We thought the problem. 이렇게 왔어요. 자, 우리는 생각했어요. 자, 그 문제가 뭐뭐하다고 생각한 거겠죠. 자, 뭐뭐가 뭐뭐하다고 생각하다. 이때 얘가 도형식 동사로 쓰였을 때 얘가 목적어, 목적격 보어라는 거죠. 그럼 이 문제가 뭐하다고? 쉬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와 명사만 올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하이는 뭐 맥락상 말이 안 되고요. 하일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즈의 형태 중에 골라야 하는데 이즈는 명사형이고 형용사 부사 중에는 형용사가 와야 합니다. 그다음 2번 효주는요. asked me 나에게 뭔가 물어보다 요청하다 이런 의미인데 나에게 물어봤다 뭐 요청했다 이런 건데 뒤에 내용을 봐야겠죠? 보니까 조인의 변형이에요. 의미는 그럼 뭐예요? 테니스 동아리에 가입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부탁을 한 거예요. 그쵸? 자, 목적어가 뭐뭐 하게끔 부탁하는 거. 뭐뭐 해달라고 부탁하다, 요청하다라고 할때 ask는 오형식 동사겠죠. 그래서 이때는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어로 온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는 정답 to join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에서 4번은 자 이번엔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갈 수 없는 거 알맞지 않은 걸 하나 골라야 합니다. 자 3번은요. 자 일단 주어 동사로 이어는 지는데 look이라는 동사 기억나시나요? 자 매우 어때 보였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사만다는 보였다 이렇게 하면 어색하잖아요. 어떻게 보였는지 어때 보였는지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형용사가 아닌 것을 골라라. 괜찮나요? 그쵸? 같은 말이에요. 자, healthy는 건강한, 그쵸? 형용사. 자, lively는 활기 있는, 생생한 형용사. 자, calmly는 calm이 형용사죠.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예요. 차분하게라는 부사가 되고요. 자, lovely는 사랑스러운 형용사. funny, 웃긴, 재밌는, 그죠? 형용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에요. 사실은 해석을 다 하기보다는 여기 형용사가 아닌 3번을 빠르게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4번, the man이 주어죠. 그리고 동사 자리예요. 그런데 visitors follow the rules 있어요. 우리 내신 기출 이렇게 나온다라고 우리가 유형 한번 살짝 볼때 이런 거 나왔었죠. 목적어가 있고, 뒤에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이 왔네요. 그럼 동사 원형을 목적격 보어로 가질 수 없는 동사를 찾으면 돼요.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have 사역 동사 되고요. make, let 얘네 다 사역 동사죠. 그리고 help는 뒤에 동사 원형 또는 to 부정사 다 가능했어요. 그런데 get은 어땠어요? 항상 to 부정사만 갖는 동사였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으로 넘어가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묻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는 she하고 동사 와요. 그죠? 그리고 him, 목적어네요. 자, some clothes. 자, 얘도 목적어처럼 생겼죠? 뒤에 목적어 뒤에 또 명사가 왔는데, 자, 입을 옷이에요. 입을 약간의 옷. 자, 그녀는 그에게 입을 약간의 옷을 좀 뭔가 주거나 사주거나 이런 의미가 들어가야겠죠? 즉, 뭐뭐에게. 간목이죠. 간접 목적어. 그리고 무엇을? 직목이 옵니다. 자, 간목, 직목이 왔으니까 사형식 동사, 수여 동사라는 건데, 자, 얘도 뭐 만들어 주었다? 수여 동사? 뭐, 그쵸? let은요? let은 수여 동사로 쓸수 없죠. 자, 말해 주었다는데 얘는요, 그에게 입을 옷을 좀 말해 주었다는 좀 어색해요. 그죠? 그리고 주었다, 이거 할수 있어요. 그쵸? 자, get은 어때요? get의 과거형. 자, 얘도요, 목적어에게 이것을 좀 가져다 주다, 구해주다, 얻어주다, 이런 뜻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역시 일단 후보에 올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공통이니까 2번에서 이제 결판을 지으면 됩니다. 자, 승무원은요, 동사 역시 필요하고요. 자, 힘이 오고 투쇼가 왔네요. 자, 이번에는 목적격 보어의 투부정사를 쓰는 오형식 동사의 역할도 할수 있는 에어야 해요. 자, 그러면 메이크는요, 안 되죠.
그죠? 오형식으로 쓰려면 얘는 사역동사, 동사 원형이 와야 하잖아요. 또는 그냥 형용사가 오거나. 근데 투부정사는 절대 가질 수 없으니까 두 번째 문장에서 탈락이 되고요. 그다음에 give는 어때요? give도 이렇게 쓸수 있는 오형식 동사가 아니었어요. 오형식 동사 목록에 없었고요. 우리 get은요? 의미는 사역동사가 되게 사역동사 같은데, 그죠? 투부정사를 써야 한다. 얘는 오히려 동사원형을 쓸수 없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두 번째 to show에서 got은 또 합격이에요. 그죠? 따라서 get 동사, got이 1번과 2번 모두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에서 7번은 빈칸에 들어갈 말을 각각 이렇게 바르게 짝지어야 합니다. 자, 1번을 보시면 그 사진사가요. 요구하고 요청을 했다. 이런 의미겠죠? 자, 그 소녀에게 뭘 하라고 요청 요구를 한 거겠네요. ask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더라. 그러면 포즈를 취하라고 그죠? 좀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to pose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let me 동사원형. 그쵸? 자, let은 사역동사라서 동사원형이 와야 해요. 투부정사나 ing 이렇게 현재분사 올수 없죠? 따라서 정답은 3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얘는 해석 굳이 하지 않고도 바로 풀수 있겠죠? 그 다음 7번으로 넘어가서 7의 1번을 보면 they will let you예요. 자, let you go. 그죠? 동사원형 와야 합니다. 투부정사 절대 안 되고요. ing도 절대 안 된다. 자, 그 다음 2번은요, he saw the bat예요. 자, saw는 see. 지각동사다, 그죠? 자, 그래서 박쥐가 그 동굴로부터 날아나오는 걸 봤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어는? 그렇죠. 동사 원형도 되고요. 또 뭐도 된다? 현재 분사 ing도 된다. 둘다 능동의 의미니까, 박쥐가 나는 거니까 능동이죠? 그래서 둘다 가능해요. 그러면 flying 가능하고요. 자, 우리 살아남은 것 중에는 되는 게 없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8에서 9는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 영작 잘한 것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8번에 나는 네가 내 책을 지금 돌려주기를 원해.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나는 원한다. 여기까지는 뭐 I want예요. 그죠? 근데 무엇을 원한다라고 할수 있는데 네가 뭐뭐 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 네가 해야 돼요. 그래서 목적어 you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목적어 뒤에 오는 목적격 보어는 want는 항상 투부정사를 가지는 거죠. 그건 외웠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want는 목적어 투부정사. 그냥 만약에 오형식이 아닌 삼형식이다? 그러면 바로 뒤에 투부정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자, 일단 그러면 I want you 하고 투부정사 한번 찾아볼까요? I want you to return 있고요. I want you가 없어요. 그죠? I want return 안 돼요. you도 없습니다. I want you to return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두 개가 살아남았고요. 자, 내 책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my book, okay. your book 안 돼요. 그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도 보겠습니다. 그 히트곡은 그녀를 유명한 가수로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돼요. 그 히트곡을 만들어 주었다네요. 그죠? 만들어 주었다. 그죠? 그러면 얘도, 오형식으로 쓰였겠다. 그죠?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만들다가 아니니까. 자, 그녀를 뭐뭐로 만들어 준 거네요. 아, 오형식이 확실합니다. 그죠? 목적어고 그 그녀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어에 명사가 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The hit song. 메이드가 오겠고요. 다 메이드까지는 왔어요. 자, 그녀를 목적어예요. her 와야 되고요. she 올수 없어요. her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자, 유명한 가수 이제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그냥 명사가 오는 거예요. 유명한 가수 a famous singer 이겠죠? 그러면 그냥 famous 안 되고요. a famous singer 괜찮고요. 그렇죠? famous singer 이렇게 쓸수 없죠? sing a famous 갑자기 동사가 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에서 11은 형식이 나머지 내거 다른 거. 자, 우리 문장의 형식 1에서 5형식까지 배웠으니까 그거 한번 다시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자, the water, 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색하죠? 뭐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었는지가 필요한데 목적어는 아니에요. 그럴 때는 보어더라, 그죠? 물이 점점 더 뜨거워져 가고 있었다. 이 형식이 되겠고요. 자, 공주가요, 자고 있었다.
너무 뭐 깔끔하지 않나요? 자, 근데 아름답게 얘는 수식어고, 그리고 수식어, in the castle, 전치사구 수식어예요, 그죠? 따라서 얘는 일형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그 다음, this tastes very sweet예요. 이것이 어떤 맛이 났대요? 어색하죠? 어떤 맛이 났는지 필요해요. 근데 목적어는 아니니까 보어네요. 그래서 얘도 이형식. 그 다음, 이 달걀들, 즉, 이 가게에 있는 달걀들. 자, 그 가게는 뭐 굳이 전치사구니까 빼고요. 얘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동사. 어때 보였다, 어떠해 보였다. 그죠? 필요합니다. 보어가 되겠고, 얘도 이형식입니다.

보이고요. 자, I got wet. 나는 젖었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되었어요? 어떻게 됐는지 필요하죠. 그래서 wet은 보어입니다. 따라서 이 형식. 자, 얘는 전치사구라서 다 필요 없는 애고, 얘는 뭐 부사죠. yesterday, 어제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라서 다뺄수 있습니다. 정답 2번이 되겠네요. 이어서 11번도 보겠습니다. 자, 1번에는 자, 나는 ask 하면 뭐 물어보다, 요청하다, 요구하다 뭐다 많은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봤더니 the clerk에 있고요. the price라는 명사가 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겠어요? 가격을 물어본 거죠. 누구에게? 점원에게.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는 간목 직목의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사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에이미는요, 요리를 했는데, 멋진 아침 식사를 요리했네요. 자,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자, 얘는 우리가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cook은 for이라는 전치사를 써서 바꿨죠. 그래서 전치사가 있고, 간접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삼형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엄마는요, 사주셨는데, 알람 시계를 사주셨어요. for me. 그쵸. by도 for를 써서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만들죠. 얘도 역시 삼형식 문장이 되겠고. 자, may I ask?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질문을 해도 될까요죠? 얘가 목적어고요. of you. ask는 of를 쓰죠. 그래서 뒤에 전치사 플러스 간접 목적어 있는 삼형식입니다. 그리고 he will give a scholarship. 이렇게 되는 거죠. 그는 장학금을 주었어요. 누구에게 to를 씁니다. given을. 얘도 역시 삼형식.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 13도 역시 형식을 묻고 있는데 주어진 문장 있어요. 얘와 형식이 같은 거 고르면 됩니다. 자, 그는요. 살아요. 그죠? 살고 있어요. 근데 호주에 산다. 전치사구죠. 가족들과 전치사구죠. 그래서 얘는 일형식입니다. 자, 그러면 일형식인 문장 찾으면 됩니다. 자, 나는 초대했다. 메리를 초대했네요. 삼형식이고요. 자, 내 강아지들은 뭐뭐 해졌다. 어색해요, 그쵸?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됩니다. 아파졌다. 아팠다라는 거예요. 이형식이고요. 자, 그들은요, 말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한 단어를, 한 단어도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3형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 그 악어는요, 움직였어요. 매우 빠르게는 부사예요. 그럼 얘는 없어도 되는 애. 얘는 1형식. 얘가 1형식이네요. 그 다음, 하늘이 어떻게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죠? 뭐뭐 해졌어요? 그죠? 다크 블루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얘는 주격 보어. 보어가 되겠습니다. 얘도 2형식.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13번도 같은 방식으로 해봅시다. 그녀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네요. 그녀는 보았다. 얼굴을. 그죠? 거울 속의 얼굴을 본 거예요. 전치사구 생략 할수 있죠. 구조를 볼 때는 역시 3형식. 그럼 볼게요. 자, 너는 동사 있어요. should keep이고요.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비밀을 지켜야 된다. 그새 상사의 비밀. 괜찮죠? 얘는 전치사구니까 얘도 똑같이 3형식. 정답 1번이 되겠고요. 자, 우리는요, 나가지 않았다. 몇 형식? 1형식. 그죠? 뒤에는 전치사구예요. 그 다음, 그녀는요, 주었다. 그녀의 딸에게 주었네요. 무엇을요? 꽃한 다발을. 간목, 직목이 되겠습니다. 4형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 I smelled something burning이에요. 나는 무언가가 타는 냄새를 맡은 거네요. 그러면 주어 동사고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는 냄새를 맡은 거예요. 5형식이 되겠습니다. 지각 동사라서 동사 원형 또는 ing 현재 분사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올수 있죠. 자, 그리고 내 코치는요, 명령을 했어요. 내가 뭐뭐 하지 말라고, 나에게 이걸 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네요. 얘가 목적어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데, 부정은 not to로 쓰더라. 라고 했습니다. 얘도 5형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은 빈칸에 들어갈 전치사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 자, 이번에 전치사를 묻고 있습니다. 봤더니, 자, 그 판매원이 셀이 팔다죠. 그 차를 누구에게 팔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 그 차를 목적어인데 누구에게라고 해요. 셀은 그냥 to를 쓰는 동사예요. 즉 얘는 목적어까지 있는 3형식에다가 누구에게를 붙였구나.

Story. 그의 이야기는요, sound. 뭐예요? 뭐뭐 하게 들리다. 어떠어떠한 소리로 들리다. 이런 말인데, 뒤에 like가 왔어요. 자, like가 오면 뭐가 와요? 명사. 근데, very interesting. 형용사죠.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하고, 그래서 like를 빼야겠죠. 그의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게 들린다. 매우 재밌게 들린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can I buy this back to you? 라고 했어요. 우리 방금 앞에도 풀었죠? 뭐예요? for입니다. buy는. 그래서 이 가방을 너를 위해 너에게 내가 사줄 수 있을까? 사줘도 될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he called me money예요. 우리 call은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다. 여기에 명사가 오는 거죠? 명사로 bunny라는 단어가 왔잖아요. 그쵸? 그는 나를 bunny라고 불렀다. 내가 어렸을 때. 라는 애칭이겠죠? 그래서 얘는 올바르게 온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I didn't listen to Peter to speak in German. 자, 나는 듣지 못했다는 건데, 피터가 독일어로 말하는 걸못 들은 거죠. 자, listen to 지각동사. 그러면 투부정사는 절대 올수 없고, 능동이니까 speak 또는 speaking. 둘 중에 하나가 와야겠죠? 그래서 to는 무조건 안 되더라.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와야 하므로 얘는 틀렸고요. 자, 재민이는 보여요. 어때 보이느냐? Very friend. 명사가 왔어요. 그쵸? 매우 친구처럼 보인다? 라기보다는 friendly를 쓰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매우 친절하고 상냥한 거죠. 친근한 거예요. To everyone. 모두에게. 그래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도 틀려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6번도 역시나 어법상 올바른 문장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utritionist라고 하면 영양사예요. 그쵸? nutrition이 영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양사는요, get이에요. 그죠? 동사 get이 오고, them, it. 되나요? get은 목적격 보어의 동사 원형은 절대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to가 와야겠죠? So got them to eat well. 자, 그들이 잘 먹게끔 했다. 병원에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the actress. 그 여배우는요, smiles. 웃는다. 여기까지 해서, 사실 얘는 일형식 동사예요, smile을. 그래서, 여배우는 웃는다. 그죠? 근데 어떻게 웃는 거예요? brightly. 여기는 문장 구성에 들어가지 않는 부사가 와야 돼요. 수식어. 그래서 bright가 아니라 brightly라는 부사가 와야 되고요. in the film도 전치사구니까 문장 구성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brightly in the film 해야지 완전한 일형식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3번은 the potato chips인데 of this restaurant네요. 이 식당의 감자칩들은 taste 어떠한 맛이 난다? 매우 크리스피한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매우 아삭아삭하고 뭔가 아삭아삭? 칩은 바삭한 거죠. 크리스피한 건데 자, 이거는 뭐 형용사는 잘 왔어요. 테이스트 뒤에. 형용사 보어는 잘 왔는데 뭐가 문제예요? 자, 얘가 주어잖아요. 이 식당의 감자칩들이에요. 얘가 주어가 아니라 얘가 진짜 주어인 거죠. 복수 주어니까 테이스트가 아니라 그냥 테이스트. 자, 이런 거 이제 허를 찌르는 거죠. 우리가 이거 형용사인가 부사인가 이것만 보다가 일단 수의치 기본적인 것도 같이 섞여서 나왔어요. 얘는 틀렸습니다. 그다음 4번. My sister has loved인 거죠. 좋아했다. 좋아해 왔다. 뭐 이렇게 되겠죠. 직역을 굳이 하자면. 근데 제시카의 뭐 남자 형제겠죠.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고요.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는 괜찮죠? 누구를 사랑해왔다, 오랫동안 이렇게 되니까 4번은 올바른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번은 The hairpin, 그 머리핀이요, 만들어주네요. 그녀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make 목적어, 형용사, 어떠어떠한 상태로 만드는 건데 부사를 썼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에 문장 전환이 올바른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즉,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도 맞느냐라는 건데, 우리가 일단 이번에 배운 문장 전환은 사형식에서 삼형식 또는 삼형식에서 사형식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닐까 추측이 되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자, Will you give me your old backpack? 이라고 했어요. 나에게 너의 오래된 책가방을 줄겠니? 줄 거니?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사형식이죠. 누구에게 무엇을? 그럼 얘를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전치사 for이 필요한 거 맞나요? 아니죠. give는
to를 써야 하기 때문에 문장

전환이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얘는. 그죠? 그 다음, he has to write a letter to his parents 예요. 그쵸? 사명식으로 쓰고, 누구에게를 to his parents로 썼어요. 그럼 얘를 사형식으로 하려면, to를 빼고, 얘네 둘을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he has to write his parents 썼고요. a letter. 이렇게 쓰는 거 맞네요. 그쵸? 전환 올바른 것은 2번이 되겠고요. 자, I'll make you a decorated postcard 이라고 했어요. 자, 나는 만들어줄 거야. 너에게 무엇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 꾸며진 엽서. 엽서를 막 꾸며서 만들어줄게. 라는 내용인 거죠. 그러면 얘도 사형식으로 되어 있으니 바꾸면서 우리 전치사를 넣어야 되죠. 자, a decorated postcard 먼저 쓰고 빠졌죠. for you.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lend라는 동사가 왔어요. 나에게 그의 유니폼을, 그의 교복을 빌려주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얘도 순서를 바꾸면, his uniform for이 아니라 to me. 이렇게 되어야겠죠. 그 다음, the reporter asked our opinions of us라고 했어요. 자, 얘는 전치사 빼고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 바꾸면 되겠죠? 그죠? us 쓰고, 이거 또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그냥 바로 직목이 와야 하니까 얘도 틀렸습니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에서 19는 어법상 어색한 것, 즉 틀린 거 하나를 골라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18번 봤더니 해리는 뮤지엄을 지었어요. 박물관을 지었어요. 그죠? 누구에게 지어주었다 또는 누구를 위해서 지어주었다 이렇게 되어야지 자, build는 누구에게 무엇을,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순서도 어색하고, 어쨌든 얘는 사형식으로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직접 목적어가 먼저 왔기 때문에 여기는 전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틀린 게 되겠고요. 그 다음, 나는 기대했어요. 그가 뭐뭐 하는 것을. 자, expect 뒤에 to 부정사 목적격 보어 오는 거 맞나요? 맞죠? 그쵸? 그래서 얘는, 올바른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can you get a warm blanket for me? 에요. 자, get이니까, 가져다 줄수 있니? 라는 거죠. 따뜻한 blanket을, 담요를 나를 위해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했기 때문에, 어색한 거 없이 잘 맞고요. 그 다음, he told me. 자, tell도 뒤에 목적격 보어에 to 부정사 쓰는 동사 맞죠. 그쵸? 얘도 told me to enjoy.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the teacher help가 왔어요. 목적어. to 부정사 되나요? 그러면 to 없이 get도 되나요? 다 됩니다. 그죠? 다 되는 아이.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번도 보겠습니다. He helped me. help 또 나왔어요. help me understand. 동사 원형 되나요? 되죠. to understand도 되고 다 됩니다. 그 다음 my mom doesn't let me play too long 이에요. 자, 우리 엄마는 자, doesn't let이에요. 동사 왔어요. me play 맞아요? lesson play를 목적격 보어로 가지는 사역 동사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play도 괜찮게 잘 왔습니다. 그다음 he made me to find the right way to go out 예요. 자, 직역을 해보면 해석을 해보면 자, 내가 뭐 하게 한 거예요? 올바른 길을 찾게끔 한 거죠. 나가는 올바른 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make가 여기선 수형 동사 주어고요. 얘가 동사겠죠? 수형 동사도 아니고 내가 뭐뭐 하게 한 거죠. 결국에는 사역 동사예요. 그러니까 시키다라고 이렇게 딱 명시하지 않더라도 누가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하면 다 사역 동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역 동사 make는 목적격 보어의 동사 원형만 써야 되죠. 능동일 경우. 그래서 to find라서 틀렸고요. 자, 4번은 why didn't he tell you인 거예요. tell you to 부정사. 맞나요? 목적격 보어로 to 부정사 갖는 동사 tell 맞습니다. 그죠? 왜 그는 너에게 말하지 않았니? 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뭐뭐 하라고 말하지 않은 거죠. 네가 이 직업에 이 일에 좀 지원을 해보라고 그가 왜 말을 안 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advise라는 동사도 여러분들 어디에서 봤는지 기억나시나요? 여기 목적어가 오고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갖는 동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조언을 한 거고 충고를 한 건데 내가 뭘 하라고 조언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더 걸어야 한다고 조언을 한 거예요. 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얘도 맞는 문장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20번 같이 풀어볼 텐데요. 자, 여기도 어법성을 판단을 한

0: 하는데 올바른 문장의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자, 몇 개나 맞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Emma looks lovely and lively요. 자, 얘는 뭐예요? Emma는 어떠어떠해 보인다, 뭔가 필요한데 무엇을 해 보인다는 안 되죠. 그럼 얘는 보어죠. 자, 주격 보어 자리에는 뭐 해야 된다? 명사나 형용사. Lovely? 얘 형용사죠. 지금 둘다 ly가 붙어 있지만 우리 다른 문제 풀때 얘네 다 보기로 나왔었죠. 얘는 사랑스러운, 얘는 활기찬 이런 뜻입니다. 뭐 에너지 넘치는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잘 왔죠. look 뒤에 형용사 올수 있고 만약에 명사가 오고 싶으면 like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your promise, 너의 약속은요. 어떠어떠하게 들리는 거예요. 자, like 왔네요. 그럼 뭐 와야 된다고요? 명사 앞에 말한 거 그대로 왔네요. 그쵸? 거짓말 같이 들린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그녀는요, advise. 앞에서도 봤죠? 목적어, to부 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가진다. 라고 했습니다. 자, 내가 그 약을 먹어야 된다고 조언을 한 거죠. 나에게 약을 먹으라고 조언했다. 라는 거니까 얘도 올바른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you always make him smiles. 라고 했습니다. 자, 너는, 얘는 부사니까 빼보면 주어, 동사고요. 그가 미소 짓게 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를 항상 미소 짓게 한다. 그가 항상 미소 짓게 만든다라는 건데, 자, him 있고요. smiles. s는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동사에 붙이는 거예요. 얘는 무슨 자리? 목적격 보어 자리죠. 그래서 사역 동사니까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ing 안 된다, to 부정사 안 된다는 했는데 s가 안 된다는 굳이 언급을 안 했던 게 당연히 동사가 아니니까 얘는 s가 절대 절대 올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틀린 겁니다. 따라서 올바른 문장의 개수는 3개이므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면서 좀 복습을 해보니까 조금 더 익숙해지시고 있나요? 자, 여러분들 남은 문제도 우리 다음 시간에 풀면서 형식에 대해서 조금 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1번부터 풀이해 볼 거고요. 미리 문제 꼭 풀어와 주세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중학교 2학년 때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2: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3: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4: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5: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거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6: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2: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6: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함께하는 52번째 시간입니다. 어느새 52번째이네요.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층과 하석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지층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보았다면은 이번 시간은요, 여기

옆에 붙어 있는 이 친구, 화석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짜잔! 바로 화석의 생성 과정과 가치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보고 실전 문제 풀어볼 거니까요. 우리 오늘도 열심히 함께 공부해 보자고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교과서 개념 익히기. 먼저 화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 지난 시간의 주인공 지층은 무엇이었나요? 지층. 지층은 그래요. 자갈, 모래, 진흙 등이 쌓여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지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화석은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자, 오래전에 살았던 생물의 몸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것을 바로 화석이라고 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살았던 생물, 생물이 뭐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물의 몸체나 흔적이 암석이나 지층에 속에 남아있는 것을 바로 화석이라고 합니다. 이한 문장이요. 거의 오늘의 주인공 중에 주인공입니다. 왜냐? 굉장히 또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선생님이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화석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자, 어떤 친구가 아주 오래전에 막 1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의 어떤 흔적을 발견했어요. 오래전에 쓰던 숟가락 딱 찍혀 있습니다. 그건 화석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자, 방금 뭐라고 했나요? 화석은요, 생물의 몸체나 흔적이에요. 숟가락이 생명을 가지고 있나요? 그냥 물건일 뿐이죠. 그래서 화석이 아닌 겁니다. 무조건 오래되었다고 화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이번에는 내가 길을 가다가 내가 막 힘을 줘서 바닥에 쿵 하고 발을 콱 찍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생명을 가졌으니까 제 발자국은 화석 맞죠? 맞나요? 맞을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B. 이번에도 아닙니다. 자, 왜요? 나는 생명을 가졌죠. 그런데 오래전에 살았던, 내가 지금 오래전에 살았던 막 공룡 같은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발자국을 찍었더라도 그건 화석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문장을 볼게요. 오래전에 살았던, 이제 이해되겠죠? 오래전에 살았던 그냥 물건 아니고 생물의 몸체나 흔적이 어디에 암석이나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것, 이것이 바로 화석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1번. 화석은 생물과 생김새가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단단한 암석이래요. 2번. 화석은 종류와 생김새의 크기가 다양하거든요. 계속해서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화석 한번 사진으로 구경해 보죠. 자, 먼저 삼엽충 화석이 있습니다. 마디가 많은 벌레와 비슷한 아주 옛날에 살았던 생물이에요. 삼엽충 화석이고요. 여기 보면 그대로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추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물고기 화석이에요. 굵은 뼈와 지느러미 무늬까지 아주 잘 보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물고기임에도 이렇게 화석으로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음은 고사리 화석이에요. 잎이 많고 줄기가 잘 보이죠?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사리와도 아주 비슷한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삼엽충 동물, 물고기 동물이에요. 동물 화석. 고사리 화석은요, 식물 화석. 그러니까 화석을 분류할 때 동물이냐, 식물이냐에 따라 이렇게 동물 화석, 식물 화석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다음을 보죠. 이번엔 나뭇잎 화석이에요. 자, 잎맥이 잘 보여요. 오늘날의 나뭇잎과도 닮았죠. 그 옛날에도 이렇게 나뭇잎이 생겼겠구나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암모나이트입니다. 자, 아주 옛날에 살았던 생물인데요.

줄무늬가 잘 보이고요. 오늘날의 앵무족이나 달팽이와 아주 비슷한 생김새를 하고 있는 암모나이트 화석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공룡 발자국 화석입니다. 발가락이 세 개라는 것도 이 화석을 통해 알수 있고요. 하나, 둘, 세 개. 사람의 발자국보다 훨씬 커요. 따라서 이 공룡의 몸집이 굉장히 거대했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추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뭇잎 화석, 식물 화석, 아모나이트 화석, 공룡 발자국 화석, 동물 화석이에요. 이렇게 식물이냐, 동물이냐로 분류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도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처음 봤던 삼엽충, 물고기, 고사리 화석, 그리고 나뭇잎 암모나이트 화석 모두 뭐예요? 아, 생물의 몸체가 있는 화석인데, 여기 있는 공룡 발자국 화석은요, 몸체가 아니라 생물의 흔적이 남아있는 화석이구나. 이렇게 화석을 분류할 때는요, 동물이냐, 식물이냐 말고도 생물의 몸체가 있느냐, 또는 생물의 흔적이 있느냐에 따라 몸체가 있는 화석, 흔적이 있는 화석으로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답니다. 정리해보죠. 자, 기준을 정해서 화석을 분류할 때는 이렇게 동물이냐, 화석이냐, 식물이냐에 따라 삼엽충, 물고기, 아모나이트, 공룡 발자국, 동물화석, 고사리, 나뭇잎, 식물화석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요. 또는 방금 이야기한 몸체냐, 흔적이냐에 따라 생물의 몸체, 삼엽충, 물고기, 고사리, 나뭇잎, 아모나이트, 생물의 몸체 화석 또는 공룡 발자국처럼 흔적이 남아 있어서 생물의 흔적 화석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분류할 건지 기준이 중요해요. 동물이냐, 식물이냐, 몸체냐, 흔적이냐처럼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1번 찰흙 반대기. 반대기는요, 이 평평하고 넓적하게 만든 반죽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찰흙 반대기가 실제 지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찰흙 반대기의 조개 껍데기, 그러니까 조개 껍데기는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생물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조개 껍데기를 올려놓고 손으로 꾹 눌렀다가 뗍니다. 2번, 찰흙 반대기에 생긴 자국이 덮이도록 알지네이트 반죽을 부어요. 세 번째, 알지네이트 반죽이 굳으면 알지네이트를 찰흙 반대기에서 떼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짜잔, 짠짠짠짠짠. 자, 찰흙 반대기 쪽에 이렇게 폭 파여서 하나의 이런 화석이 만들어질 거고요. 또 떼어낸 알지네이트도 조개 모양을, 조개 껍데기 모양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요것도 화석이고요. 이것도 화석이에요. 우리 방금 이야기했던, 아, 생물의 흔적이 남아있는 화석이구나. 즉, 반대기에 요렇게 조개 껍데기에 흔적이 남은 형태, 생물의 흔적이 있는 화석이고요. 이것은 그 생물의 몸체 그대로이니까 생물의 몸체가 있는 화석, 둘다 화석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화석이 만들어져 발견되는 과정을요,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그림과 같이 보도록 하죠. 자, 1번은요, 죽은 생물이 퇴적물과 함께 강이나 호수, 바다의 바닥으로 운반된대요. 그림 보세요. 깨꾸닥하고 지금 한 생물이 죽어서 이렇게 호수, 바다, 강, 바닥으로 운반된 겁니다. 2번, 죽은 생물 위로 퇴적물이 빠르고 두껍게 쌓입니다. 빠르게 쌓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썩어서 부패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3번, 오랜 시간에 걸쳐 퇴적물이 계속 쌓여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층이 만들어지고요. 지층 속의 생물은 이렇게 화석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4번, 물 밖으로 드러난 지층이 이렇게 자연현상에 의해서 지표가 깎이는 침식작용으로 깎여 화석이 보이고요. 우리는 이 화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화석이 만들어져 발견되는 과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화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어야 쉬운지 보겠습니다. 자, 1번, 죽은 생물의 몸체 위에 퇴적물이 빠르게 쌓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물의 몸체가 부패되어서 썩어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생물의 몸체에 식물의 잎이나 줄기 등과 같이
질기거나 또는 이 동물의 뼈 또는 조개 껍데기, 껍데기나 이빨 등과 같이 단단한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화석이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화석이 만들어지기 쉬운 조건 그 두 가지도 함께 기억하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화석으로 알 수 있는 것, 화석으로 지구의 과거 생물과 환경 추리하기 부분 살펴보겠는데요. 자, 고사리 화석과 산호 화석과 삼엽충과 공룡 발자국이 있습니다. 자, 고사리 화석을 보고는요, 우리는 발견된 곳은 과거에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음을 알 수 있는데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생물과 현재의 생물과 좀 특징이 비슷한 걸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물이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생물이 살고 있는 환경의 특징을 떠올린다면, 이때 당시에 이 생물이 지금과 비슷한 환경에 살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추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고사리가 따뜻하고 습한 곳에 살기 때문에 옛날의 고사리도 과거에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발견된 곳이 이런 환경이지 않았을까라고 추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산호 화석인데요. 지금의 산호 역시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잘 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발견된 곳이 과거에 따뜻하고 얕은 바다이지 않았을까라고 추리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삼엽충 화석은 발견된 곳은 과거에 바다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공룡 발자국 화석은 과거 공룡의 크기, 종류, 무게, 움직임 등을 이렇게 흔적 화석인 발자국 화석을 통해서 또 우리는 예상해 보고 추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석으로 지구의 과거 생물과 환경을 추리하기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요, 실전 문제를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자, 실전 문제 1번은 화석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있는데요. 자, 선택지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부터 중요하다고 되어 있네요. 우리 두눈 크게 뜨고 한번 이 문제 꼭 맞춰보자고요. 자, 1번은요, 암석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화석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이에요. 암석으로 되어 있다. 자, 2번, 화석의 크기는 모두 비슷하다. 3번, 화석의 종류는 다양하지 않다. 4번, 옛날에 살았던 새의 발자국은 화석이 될수 없다. 5번, 비가 온뒤 운동장 흙에 찍힌 내 발자국도 화석이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그래요. 암석으로 되어 있다. 1번이 정답입니다. 2번은 왜 틀렸나요? 모두 비슷하지 않아요. 달라요. 3번, 종류 다양하잖아요. 사진 봤잖아요. 4번, 옛날에 살았던 새 발자국, 뭐예요? 될수 있죠. 바로 새의 발자국, 동물의 흔적, 생물의 흔적 화석이잖아요. 자, 5번. 비가 온뒤 운동장 흙에 찍힌 내 발자국. 어때요? 나는 생명체 맞죠? 생물 맞죠? 하지만 나는 오래전에 살았던 생물이 아닐 뿐더러 이 운동장 흙은 지층이나 암석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5번이 안 됩니다. 알맞은 것 1번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는데, 이거 은근히 많이 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화석의 의미와 함께 1번 문제는 좀 헷갈렸다면 다시 한번 꼭 확인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특히 5번 많이 친구들이 정답으로 고르기도 해요. 안 됩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화석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껍데기에 줄무늬가 잘 보이고요. 잘 보이죠? 오늘날 앵무조개나 달팽이의 모습과 정말 비슷하게 생겼죠? 이 설명하는 화석은요, 아주 고대 생물인 바로 암모나이트. 암모나이트 화석입니다. 외워두자고요. 암모나이트 화석이라고 2번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입니다. 다음 화석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거 묻고 있습니다. 자, 공룡뼈 화석인데요. 자, 1번 단단하다. 2번 동물 화석이다. 3번 지층 속에서 발견되었다. 4번 생물의 몸체가 화석이 되었다. 5번 크기와 생김새가 비슷한 동물을 오늘날 쉽게
찾아볼 수 있다인데요. 자, 먼저 공룡뼈 화석이에요.

공룡이니까 일단 뭐예요? 동물이에요, 식물이에요? 동물입니다. 아하, 동물 화석이네. 다음은요. 보니까 아, 뼈가 그대로 있어요. 몸체 흔적이에요. 흔적은 발자국 같은 게 흔적이에요. 발자국 콩 찍힌 거. 근데 이건 발자국이 아니라 뼈가 그대로 다 있죠? 바로 생물의 몸체가 있는 화석입니다. 아, 동물 화석이고 몸체가 있는 화석이구나. 따라서 동물 화석 맞고요. 몸체가 화석이 되었다. 맞습니다. 단단하겠죠? 지층 속에서 발견되겠죠? 화석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5번 보세요. 이 크기와 생김새가 비슷한 동물을 오늘날 쉽게 찾아볼 수가 있나요? 공룡과 비슷한 동물 뭐가 있을까요? 코끼리? 그런데 공룡은 코끼리보다 훨씬 더클 수도 있겠죠.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5번이라고 정답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화석을 동물 화석과 식물 화석으로 분류할 때 다르게 분류해야 하는 것. 보겠습니다. 1번 조개, 동물이에요. 나무, 식물이고요. 식물 화석. 물고기, 동물입니다. 동물, 동물. 삼엽충, 동물 화석. 공룡 발자국 화석, 공룡도 동물이죠. 그러니까 1, 3, 4, 5번 모두 동물 화석인데, 나무 화석, 혼자 식물 화석이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게 2번만 다르다. 2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가볼까요? 오래전에 살았던 생물의 흔적이 남아 만들어진 화석으로 알맞은 것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생물의 몸체가 아니고 흔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역 잠자리 화석 보세요. 와, 지금의 잠자리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날개도 보이고요. 몸체가 그대로 보입니다. 바로 생물의 몸체가 있는 화석이라고 할수 있고요. 자, 니은은요, 나뭇잎 화석이에요. 역시 잎매기 그대로 잘 보이죠. 형태도 그대로 보입니다. 역시 생물의 몸체가 있는 화석이라 할수 있겠고요. 디귿, 공룡 발자국 화석입니다. 발자국 쿵 찍힌 화석, 흔적이 남아 만들어진 화석이기 때문에 바로 알맞은 건 디귿이라고 기호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아하, 생물의 몸체, 생물의 흔적, 화석, 이렇게 말이죠. 자, 다음은 실전 문제 6번 문제 살펴볼까요? 다음은 화석 모형을 만드는 과정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실험 준비물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볼까요? 기역, 찰흙 반대기, 평평한 반죽에 조개 껍데기를 올려놓고 손으로 눌렀다가 떼어내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돼요. 반대기는 뭐라고요? 실제 지층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조개 껍데기는 옛날 그 생물. 다음은 내가 손으로 꾹 누르는 건 뭐예요? 지층의 압력, 지층이 누르는 힘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다음 니은. 찰흙 반대기에 생긴 조개 껍데기 자국이 덮이도록 뭐를 붓냐면 소금, 모래, 밀가루, 알지네이트 반죽. 정답은요? 알지네이트 반죽을 부어요. 이때 주의할 점은요, 이 알지네이트 반죽은요, 되게 빨리 굳어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두면 안 되고요. 붓기 전에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아하, 디귿 보겠습니다. 이것이 굳으면 찰흙 반대기에서 살살살살 잘 떼어내면 된다라는 것이니,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준비물은요, 바로 알지네이트 반죽 리을로 정답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이렇게 떼어냈을 때 떼어낸 그 알지네이트 자체도 화석이에요. 그리고 반대기에 이렇게 폭 파여서 생긴 흔적도 바로 화석이 될수 있는 겁니다. 흔적 화석, 몸체 화석 이렇게 말이죠. 6번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정답은 리을이네요. 자, 계속해서 7번 문제와 8번 문제 이어집니다. 다음은 조개 화석 모형과 실제 조개 화석의 모습이래요. 와, 우리 구경 좀 해볼까요? 보니까 조개 화석 모형은요,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떼어낸 것도 몸체 화석, 남아있는 흔적도 흔적 화석, 조개 화석 모형입니다. 알지네이트 반죽으로 만든 것이고요. 실제 조개 화석 보세요. 지층에 이렇게, 우와, 옛날에 오래전에 살았던 조개 껍데기.

껍데기의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자, 7번이에요. 위에 조개화석 모형과 실제 조개화석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나왔다. 정답이 한 개가 아니다. 자,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1번 색깔 어때요? 색깔 달라요? 아니고요. 자, 2번 조개 모양 어때요? 줄무늬가 있는 조개 껍데기의 어떤 형체 모양은 비슷해요. 네. 다음 3번 표면의 무늬 어때요? 무늬도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 비슷해요. 맞고요. 4번 몸체를 이루는 재료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여기는 알지네이트 반죽이니까 말이죠. 아니고요. 5번 만들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어때요? 이 모형은요, 실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1년, 2년, 10년 기다릴 수가 없죠. 빨리 만들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제 조개화석은 어때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연이 빚어낸 화석입니다. 따라서 걸리는 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 두 개. 2번과 3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네요. 2번과 3번,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친구들이 정답을 적을 때 선생님이요. 학교에서 시험지를 채점하다 보면은 이렇게 선택지에만 이렇게 체크를 한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이제 우리 5학년이기 때문에 시험을 칠 때, 문제를 풀때 선택지에만 체크하지 말고 그러면 안 되고요. 여기 괄호에 꼭 번호를 잘 적어주는 것쯤은 뭐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겠지만 한번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8번 문제입니다. 위에 조개화석 모형과 실제 조개화석 중더 단단한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모형은요, 알지네이트 반죽이 빠르게 굳어져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단하진 않아요. 더 단단한 것은 바로 암석으로 이루어진 실제 조개화석이겠죠? 따라서 바로 두개 중에 실제 조개화석을 정답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실제 조개화석. 이렇게 잘 보고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8번 문제까지 신나게 풀어봤고요. 이제 9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화석이 만들어져 발견되는 과정을 순서에 관계없이 글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순서에 알맞게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하나씩 보죠. 기억은요, 오랜 시간에 걸쳐 퇴적물이 계속 쌓여 지층이 만들어지고, 지층 속 생물은 화석이 된다. 어이구, 화석이 됐어요, 벌써. 자, 니은. 죽은 생물이 퇴적물과 함께 호수나 바다의 바닥으로 운반된다. 아! 일단 죽은 생물이 운반되는 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니은이 가장 먼저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디귿은요, 물 밖으로 드러난 지층이 침식작용으로 깎여서 화석이 보인다. 이제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발견되는 겁니다. 디귿이 가장 나중이겠네요. 자, 리을은요, 죽은 생물 위로 퇴적물이 빠르고 두껍게 쌓여야 되겠죠. 화석이 되기 전에 먼저 쌓입니다. 퇴적물이 빠르고 두껍게 말이죠. 리을이 두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 쌓여서 지층이 만들어지고 화석이 되는 것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침식작용으로 화석이 보이는 것이 마지막. 따라서 니은, 리을, 기역, 디귿 순으로 알맞게 기호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화석이 만들어지기 쉬운 조건이라는데요.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 옳게 짝진 것 묻고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쉬운 조건 두개 중요합니다라고 했었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보죠. 죽은 생물의 몸체 위에 퇴적물이 빠르게 쌓여야 될까요? 느리게 쌓여야 될까요? 느리게 쌓이면 무슨 문제가 있다고요? 그동안 이 생물의 몸이 부패돼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빠르게 쌓여야 되고요. 생물의 몸체에 질기거나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이렇게 지층이 위에서 쭉 눌러도 그만큼 화석으로 잘 살아남기 쉬운 것이겠죠. 따라서 기억은 빠르게 쌓여야 합니다. 니은은요, 질기거나 단단한 부분이 있으면 화석으로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기억은

0: 빠르게. 니은은 단단한. 따라서 1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두 문제입니다. 11번 문제 가보죠. 어느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산호화석이 많이 발견되었다면 그 지역의 과거 환경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그 지역의 과거 환경을 우리가 추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생물과 지금의 생물 중에 비슷한 특징을 가진 생물이 어떤 환경에 사는지 알아보면 옛날에 그 지역에도 이 화석이 발견된 그 지역의 환경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추리해 볼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의 산호도 어디에 사냐면 이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주로 서식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산호화석이 많이 발견되었다면 옛날에 그 지역은 아마도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지 않을까? 라고 추리, 예상,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선택지 보겠습니다. 따뜻한 육지, 숲이나 산림 지역, 3번 수온이 적당한 강, 4번 따뜻하고 얕은 바다. 이게 정답이네요. 5번 건조하고 바람이 맞는 사막 중에서 바로 4번 정답으로 골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실전 문제, 12번 문제 함께 해결해 볼까요? 화석으로 알수 있는 것,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화석을 통해서 우리 오늘 배운 것처럼 오래전에 살았던 생물의 종류, 화석이 발견된 지역의 과거, 환경, 화석이 된 생물이 살아있을 때 모습, 화석이 발견된 지층이 형성될 당시의 환경 모두 짐작하고 알수 있지만 3번에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정확한 수, 몇 마리가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12번 문제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실전 문제 12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았는데요. 아직 하나가 더 남았죠. 바로 수강국의 게시판의 주인공은 바로 나!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자, 여러분이 상상해 보는 겁니다. 과학자라면 내가 발견하고 싶은 화석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 선생님, 저는 공룡을 굉장히 아기 때부터 좋아했으니까 공룡 화석을 발견하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 거북이를 좋아하니까 거북이 화석. 선생님, 저는 암모나이트를 궁금하니까 암모나이트 화석 등등. 내가 발견하고 싶은 화석이 무엇인지 그 간단한 이유와 함께 어디에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발견하고 싶은 화석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지층과 화석을 총동원해서 단원 정리평가 문제 만나볼 거니까 미리 문제 풀어오면 좋겠네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열심히 공부해보죠. 우리 또 만나요.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점왕으로 만들어줄 은하쌤이에요. 오늘도 단단히 대비하는 단원평가 자신 있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는 4단원 비와비올의 내용을 만나보았죠. 오늘부터는 새로운 단원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여러 가지 그래프의 내용을 만날 거예요. 여러 가지 그래프 단원에서는요, D그래프 그리고 원그래프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봅니다. 이 그래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5단원 핵심 정리 먼저 만나볼 거고요. 그 다음 단원평가 1회까지 함께 해결해 볼게요. 모두 준비되었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5단원 핵심 정리 시작할게요.

여러분, 이제까지 배웠던 그래프들 어떤 그래프들 있었나요? 맞아요. 막대 그래프 여러분 배웠죠. 그림 그래프도 배웠죠. 꺾은 선 그래프도 배웠을 거예요. 자, 우리 6학년에서는요, 새로운 그래프를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띠 그래프라는 그래프입니다. 띠 그래프 알아보기. 자, 띠 그래프라고 하는 건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띠 모양이 나타낸 그래프를 말해요. 자, 뭐라고요? 그렇죠. 비율을 띠 모양이 나타냈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프가 바로 5단원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4단원에서 여러분 비율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래프로까지 표현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운동별 학생 수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습니다. 자, 이만큼이 전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전체의 30%의 학생들이 축구를 좋아했다. 이렇게 선을 그어서 30%만큼 표현을 해주고요. 피구는 40%의 학생만큼이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줄넘기는 20%, 달리기는 10%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비율을 바로 읽어서도 알수 있고요. 위에 있는 이 눈금 한 칸이 얼마만큼인지를 생각하면서도 그 비율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피구를 좋아하는 학생 수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40%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 수의 비율은 30%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알수 있는 내용을 설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모양이 띠 모양이니까 이름이 띠 그래프가 된다고 했죠. 그 다음, 원 그래프도 알아볼게요. 원 그래프도 띠 그래프랑 비슷합니다. 원 그래프는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원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를 말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이죠? 어때요? 모양이 원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원 그래프입니다. 좋아하는 음식별 학생 수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원 그래프에 나타냈대요. 자, 눈금 한 칸이 얼마만큼을 나타내는지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만큼이 25%네. 자, 그럼 한 칸은요, 5%를 나타내는 거죠. 떡볶이 30%, 마라탕 25%, 치킨 25%, 피자 20%예요. 이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것, 뭐 가장 많은 것, 가장 적은 것, 이런 거 있죠? 떡볶이를 좋아하는 학생 수의 비율이 30%로 가장 높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 마라탕을 좋아하는 학생 수의 비율과 치킨을 좋아하는 학생 수의 비율이 서로 25%로 같습니다. 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원 그래프와 띠 그래프를 볼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것들 최대한 많이 떠올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 3번 볼게요. 띠 그래프와 원 그래프로 나타내기입니다. 자, 그래프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순서가 있거든요. 순서를 볼게요. 1번. 표에 나타난 각 항목의 백분율을 구합니다. 이게 제일 1번이에요. 일단 백분율을 구해야 우리가 나타낼 수 있거든요. 2번. 각 항목의 백분율의 합계가 100%인지 확인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백분율을 구했는데 이것을 모두 더했을 때 100%가 안 된다? 100%가 넘는다? 그러면 잘못 구했을 수 있어요. 100%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각 항목의 백분율만큼 띠나 원을 나누고, 나눈 부분에 각 항목의 내용과 백분율을 했습니다. 자, 띠도 나누고요. 원도 나눠요. 자, 그 다음, 각 항목의 내용, 그리고 백분율을 적어주세요. 마지막에는 그래프의 제목을 씁니다. 제목은요, 사실 처음에 써도 상관없고, 마지막에 써도 상관없으니까, 자, 일단은 그래프의 제목은 처음 또는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해두면 되겠어요. 자, 4번. 여러 가지 그래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던 이 그래프, 상황에 알맞게 활용을 해줘야겠죠? 항목별 자료의 양을 비교할 때에는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시간에 따른 자료의 변화를 알아볼 때에는 어떤 게 좋다고요? 그렇죠. 우리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냈잖아요. 변화하는 거. 다음,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알아볼 때에는 띠 그래프 또는 원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까지 여러분 알아보았어요. 이번에는 우리 단원평가 문제로 한번 여러분들의 개념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단원평가 1회입니다.

단원평가 모두 20문제 준비되어 있죠? 1번부터 볼게요. 민준의 반 학생들이 주말에 가고 싶은 장소를 조사하여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주말에 가고 싶은 장소별 학생 수의 비율입니다. 자, 여기 있는 그래프를 딱 보고 나서 문제 이어지는 것 4개나 다 풀어볼 거예요. 1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위와 같은 그래프를 T그래프 또는 원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이 그래프의 이름 무엇일까요? 자, 모양을 잘 보세요. 자, 원 모양인가요? 아니면 띠 모양인가요? 그렇죠. 띠 모양이죠. 그래서 띠 그래프라고 합니다. 2번, 작은 눈금 한 칸은 몇 퍼센트를 나타내는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볼때 눈금 한 칸이 얼마를 나타내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이만큼이 100%죠? 자, 두 칸만큼이 10%래요. 그러면 한 칸만큼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10%의 반절만큼이니까 바로 5%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꼭 확인해야 돼요. 3번, 놀이공원에 가고 싶은 학생 수의 비율은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쓰시오. 자, 놀이공원입니다. 여기 보이죠? 놀이공원에 가고 싶은 학생의 수? 그렇죠. 학생의 비율은 35%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풀면 여러분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대로 보는 대로 35%라고 적어주면 되거든요. 쉽죠? 다음 4번. 미술관에 가고 싶은 학생 수의 비율은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구하시오. 자, 미술관 보니까요. 미술관에 가고 싶은 학생 수의 비율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푸나요, 선생님?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각각의 항목들의 백분율을 모두 더했을 때 얼마가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100%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러면 100%에서 나머지 항목들의 백분율을 모두 다 빼주기만 하면 미술관을 가고 싶어 하는 학생 수의 비율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놀이공원 35%래요. 그 다음 워터파크 가고 싶어 하는 학생 30%래요. 영화관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 25%래요. 자, 모두 다 더해줍니다. 그랬더니 얼마가 되었나요? 90이 되었어요. 그러면 100에서 90을 빼자. 그럼 10이잖아요. 그래서 미술관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의 백분율은 바로 10%가 되는 겁니다. 10% 이렇게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겠죠? 5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띠 그래프를 보고 알수 있는 내용을 두 가지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카페에서 하루 동안 팔린 음료를 조사하여 나타낸 띠 그래프라고 했잖아요. 이런 그래프를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것 최대한 많이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쉬운 건요, 이것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또 이것의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쉽고요. 또는 뭐두 번째로 높습니다. 두 번째로 낮습니다. 또는 이것의 비율과 이것의 비율이 서로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하루 동안 팔린 음료별 잔수의 비율이에요. 커피는 40%, 과일 주스 25%, 스무디 30%, 차는 5%예요. 자, 띠그래프를 보고 알수 있는 내용. 일단 첫 번째, 하루 동안 팔린 음료별 잔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음료는 커피입니다. 이렇게 가장 비율이 높은 것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죠. 또 어떤 걸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과일 주스가 팔린 비율은 전체의 25%입니다. 자, 이것도 바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또 여러 가지 쓸수 있겠죠. 뭐 커피가 팔린 비율은 40%입니다. 스무디가 팔린 비율은 30%입니다. 차가 팔린 비율은 5%입니다. 여러 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딱두 가지만 골라서 써줬으면 모두 다 정답입니다. 알겠죠? 6번입니다. 하루 동안 팔린 차가 모두 8잔이라면 과일 주스는 모두 몇잔 팔렸는지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니까 차는 전체의 5%만큼 팔렸거든요. 그러면 5%만큼이 8잔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일 주스는 25%인데 25%는 몇 잔일까요? 자,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5%가 8잔? 그럼 25%는? 일단 5% 곱하기 5를 했을 때가 25잖아요. 그러면 팔린 잔수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5배를 한다. 8호? 그렇죠. 40잔이죠. 그래서 과일 주스는 모두 몇잔 팔렸다? 바로 40잔 팔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비슷한 것으로 또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전체 팔린 음료가 몇 잔일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그러면 25%가 40잔이다. 그럼 100%는 4, 4, 16, 160잔이니까 전체 팔린 음료의 수는 160잔이구나.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확장해 볼 수가 있어요.
다음 7번입니다. 가고 싶은 나라별 학생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를 보고 T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합니다. 가고 싶은 나라별 학생 수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표로 나타내어 보았어요. 자, 일단 7번은요. 표를 완성하래요. 학생 수는 나타나 있는데 백분율은 비어있죠. 그럼 여기를 우리가 채워보는 거예요. 자, 백분율 구합니다. 전체 학생 수가 50명이래요. 그러면 우리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 수의 백분율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각각의 학생 수를 전체 학생 수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단원평가 강의니까 선생님이 좀더 쉬운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오, 왠지 앞에서부터 풀고 싶지만 선생님은 프랑스부터 한번 구해보려고요. 자, 여기 생각해보니까 백분율, 전체 50명 중에 5명이 가고 싶어 하네. 100분율 구하려면 100을 곱해야겠구나. 50으로 약분을 하고, 5이 10이니까 10%네. 라고 이렇게 10을 채웠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자, 중국은 10명의 학생이 가고 싶어 하잖아요. 5 곱하기 2잖아요. 5이 10? 그럼 10 곱하기 2는 20. 그쵸? 자, 일본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 15명이죠. 그럼 5 곱하기 3이 15잖아요. 10 곱하기 3은 30. 그 다음, 미국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의 수는 20명이죠? 5, 4, 20. 그러면 10 곱하기 4는? 그렇죠. 10 곱하기 4는? 40이죠. 그러면 40, 30, 20, 10 모두 더해보세요. 그러면 100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구해볼 수 있어요. 각각의 항목의 백분율을 따로따로 구해도 좋지만요. 여러분들이 표를 한 걸음 떨어져서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수들 사이에 관계가 보일 거거든요. 이거랑 이거랑 비율이 같네. 이거는 이거의 두 배네, 세 배네. 이런 식으로 한 가지만 구하고 이걸 활용해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위 표를 그래프로도 한번 나타내어 볼 거거든요.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이 항목의 백분율을 보면서 띠를 한번 선을 그어서 나눠보는 거예요. 일단, 미국 40%죠. 그러면 40%만큼 이렇게 선을 그어주세요. 그 다음, 미국은요? 일본은요? 30%잖아요. 그러면 10, 20, 30%. 이만큼 선을 그어줍니다. 중국은 20%이니까 다음과 같이 선을 그어주세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선을 그어 나눈 다음에 각 항목의 백분율을 다음과 같이 적어서 완성해주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선만 이렇게 그어도 좋지만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알맞은 색깔로 이렇게 색칠해서 구분을 해주면 훨씬 더 예쁜 그래프를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9번부터 11번입니다. 소정인의 학교 6학년 학생들이 만들고 싶은 영상 주제를 조사하여 나타낸 T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만들고 싶은 영상 주제별 학생 수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전체 백분율은 100%예요, 합은. 게임 40%, 운동 20%, 요리, 여행은 몇 %인지 나와 있지 않고요. 기타가 10%래요. 자, 9번 볼게요. 요리 영상을 만들고 싶은 학생 수의 비율과 여행 영상을 만들고 싶은 학생 수의 비율이 같을 때 요리 영상을 만들고 싶은 학생 수의 비율은 전체의 몇 %인지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리 영상을 만들고 싶은 학생의 수랑 여행 영상을 만들고 싶은 학생의 수랑 서로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둘의 비율의 합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전체가 100%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의 비율 40 빼주고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 수의 비율 20또 빼주고 기타에 해당하는 학생 수 비율 10%를 빼줍니다. 그러면 40 더하기 20 더하기 10은 바로 70이니까 100에서 70을 뺀 것, 즉 3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리와 여행을 우리 각각 영상 주제로 만들고 싶어 하는 학생의 비율은 더했을 때 30%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각각의 학생 수가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비율이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30 나누기 2를 생각하는 거죠. 30 나누기 2는 얼마다? 15다. 그래서 요리 영상을 만들고 싶은 학생 수의 비율은 그렇죠. 바로 15%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다음 10번입니다. T그래프의 전체 길이가 50cm일 때 게임 영상이 차지하는 길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문제 나왔을 땐 어떻게 풀어야겠어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요. 전체 주어진 띠의 길이에다가 주어진 백분율을 곱해주는 거예요. 자, 게임 영상은요. 친구들, 40%의 친구들이 영상을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100분의 40. 그대로 곱해주는 거죠.
50으로 약분 1, 그리고 2가 되니까 2분의 40이죠. 2로 약분하면 20이 남아요. 그래서, 아, 20cm다. 이렇게도 구해볼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백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량이 100일 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길이가 50cm다. 그러면 50cm일 때는 우리 몇 cm로 게임 영상을 나타내야 될지 몰라요. 하지만 만약 100cm라면 우리는 몇 cm로 나타내야 되는지 알죠?

100%일까요? 그렇죠. 전체 학생이니까 100%잖아요. 100%는 얼마만큼일까? 몇 명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20 곱하기 5를 했을 때가 100이 되니까 48 곱하기 5를 해서 전체 학생의 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48 곱하기 5는 85, 40, 45, 20. 그래서 240이 됩니다. 그래서, 아, 240명이구나. 전체 학생의 수 240명이라고 구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20%면 몇 명, 100%면 몇 명, 이런 식으로 써보면 생각보다 계산을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2번부터 14번입니다. 종현이네 학교 6학년 학부모에게 희망하는 수학여행 장소를 조사하여 나타낸 원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희망하는 수학여행 장소별 학생 수의 비율을 나타낸 원 그래프. 오른쪽에 나와 있죠. 경주 40%, 서울 20%, 부산 24%, 제주도는 16%예요. 자, 관련된 문제 볼게요. 12번입니다. 경주를 희망하는 학부모 수는 서울을 희망하는 학부모 수의 몇 배인지 구하시오. 경주를 희망하는 학생의 학부모 수는요, 경주를 희망하는 학부모의 수는 40%예요. 서울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수는요, 바로 20%입니다. 그러면 몇 배냐라고 물어보았으니까 무엇을 무엇으로 나눠야 돼요? 그렇죠. 경주를 희망하는 학부모의 수, 이것을 서울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수로 나눠줘야겠죠. 40 나누기 20입니다. 그러면 2가 되죠. 정답은 2배가 돼요, 2배. 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때 무엇을 무엇으로 나누어지는지, 나누어야 하는지를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일단 이런 식을 쓰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무엇이 무엇의 몇 배냐라고 할때 기준량이 무엇인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무엇의라고 하면 무엇의, 이것이 기준량이 됩니다. 다음 13번 서술형 문제예요.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체 학부모 수가 250명이라면 제주도를 희망하는 학부모 수는 몇 명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전체 학부모의 수가 250명이다. 제주도를 희망하는 학부모 수의 비율이 16%다라고 한다면 학부모의 수몇 명인지 어떻게 식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자, 일단 전체 학부모의 수는 250명이에요. 그런데 제주도를 희망하는 학부모의 수는요, 바로 100분의 16이란 말이죠. 이 둘을 서로 곱해주기만 하면 제주도를 희망하는 학부모의 수를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약분해 볼게요. 10으로 약분을 했을 때 25, 그 다음 10이죠. 5로 약분을 하면 2가 되고, 5로 약분을 하면 5가 돼요. 2로 약분을 하면 1, 2로 약분을 하면 8이 되죠. 남은 것은 5랑 8이니까 5, 8에 40이 되죠. 따라서 학부모의 수는 40명이에요. 그럼 우리 풀이 과정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풀이과정. 제주도를 희망하는 학부모의 수의 비율은 전체의 16%이므로 250 곱하기 100분의 16. 그래서 40명입니다. 답은요? 그렇죠. 바로 40명.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체의 학생 수를 알고 있으면, 전체의 수를 알고 있으면 각 부분의 수까지도 백분율을 활용해서 구해볼 수가 있어요. 다음 14번입니다. 학교 알림 문자가 다음과 같이 전송되었습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넣으시오. 자, 본교, 그러니까 우리 학교 수학여행 장소는 설문조사 결과 1위를 차지한 어디로 결정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로 결정되었을까요? 그렇죠. 가장 높은 비율 가지고 있는 바로 경주가 되겠죠. 경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답 바로 경주라고 써주면 완성이 되는 거죠. 알겠죠? 다음 15번부터 17번입니다. 선영이가 유물 전시관에 다녀와서 쓴 일기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2026년 몇월 며칠 바람 부는 날. 가족끼리 유물 전시관에 다녀왔다. 유물 전시관에는 구석기 시대 유물이 24점, 신석기 유물 시대 유물이 40점, 청동기 시대 유물이 64점, 철기 시대 유물이 72점 전시되어 있었다. 다양한 시대의 유물을 많이 볼수 있어서 좋았다. 자, 이런 일기를 썼어요. 그런데 15번에 표를 완성하시오라고 보니까 시대별 전시된 유물수의 비율 이렇게 완성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는 유물수, 그다음 백분율까지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자, 구석기 시대의 유물은 24점이래요. 그러면 24 쓰고, 신석기 시대의 유물은요, 40점이래요. 그래서 40 쓰고, 청동기 시대의

유물은요, 64점. 철기 시대의 유물은요, 바로 72점이 있었대요. 자, 그러면 전체 유물의 수를 먼저 구해주면 좋겠죠? 전체는 24 더하기 40 더하기 64 더하기 72까지. 자, 한 번에 모두 다 더해봅니다. 자, 4 더하기 4 더하기 2는 10이죠? 그럼 받아 올림 해주세요.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7은 얼마예요? 그렇죠. 바로 20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합계 유물의 수는 200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백분율을 구해볼 거예요. 백분율 기준량은 바로 200이 되는 거죠. 먼저 구석기 시대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전체가 200이다. 구석기 시대 유물 24점이다. 여기에 100을 곱하여 백분율로 비율을 구하자. 그러면 100으로 약분했을 때 1과 2가 되고 2로 약분을 하면 12만 남으니까 아, 구석기 시대 유물은 전체의 12%네. 신석기 시대의 유물도 한번 볼게요. 전체 200개인데 신석기 시대 유물은 40점이네. 여기에 100을 곱하자. 100으로 약분하면 1과 2가 되고 2로 약분을 하면 20만 남으니까 아, 전체의 20%만큼이겠구나. 그다음 우리 이번에는 72점인 철기 시대 한번 구해 볼 건데요. 자, 여러분, 24에다가 3을 곱하면 72가 되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러면 12에다가도 똑같이 3을 곱하는 거예요. 12 곱하기 3, 36. 아, 36%네. 자, 그러면 청동기 시대의 유물 백분율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거 구하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전체가 백분율의 합이 100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100에서 36, 20, 12를 빼주는 거예요. 자, 12 더하기 20은 32죠. 32에다가 36을 더했어요. 그러면 68이 됩니다. 그래서 100에서 68을 빼준다. 그럼 3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 유물은 32%다. 이런 식으로도 구해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백분율을 구할 때 다음과 같이 직접 계산하는 방법으로 풀어도 좋고요. 이렇게 몇 가지를 계산을 했다면 이 전체 백분율의 합이 100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도 해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다음 16번 볼게요. 위표를 원그래프로 나타내래요. 자, 여기 있는 이 표를 보고 나서 알맞게 우리 원그래프를 선을 그어서 나눠볼 거거든요. 구석기 시대 유물은 12%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작은 눈금 한 칸이 몇 퍼센트? 그렇죠. 1%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큰 눈금 한 칸은 5%이니까 12%면 바로 12%만큼, 여기만큼 가서 선을 그어서 나눠줘야겠죠. 이렇게. 자, 신석기 시대는 20%니까 20칸만큼, 청동기 시대 32칸만큼, 철기 시대 36칸만큼 가서 선을 그어서 나눠주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과 백분율을 적어주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칸이 작아서 글씨를 쓰기 좀 어려워요. 그럼 다음과 같이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를 해서 그래프의 밖에다가 내용을 적어두어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그래프를 다 그린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하라고 했죠? 그래요. 바로 이렇게 제목까지 꼭 확인을 해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17번이에요. 위표를 길이가 50cm인 T그래프로 나타낼 때 청동기 시대 유물이 차지하는 길이는 몇 cm인지 구하시오. 자, 길이가 50cm래요. 그러면 청동기 시대는 32%이니까 전체의 100분의 32 이렇게 곱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50으로 약분 1 그리고 2. 2로 약분하면 16만 남으니까 아, 16cm이구나.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고요. 또는 50cm일 때 우리가 얼마만큼인지를 구하기 위해서 100cm일 때는 32cm겠네. 그러면 50cm는 반절만큼이니까 32의 반절만큼. 그래서 16cm구나. 이렇게도 풀수 있습니다. 자, 18번에서 20번이에요. 어느 박물관의 요일병 입장객수를 여러 가지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요일병 입장객수, 자, 어때요? 뭘로 나타냈나요? 막대 그래프. 이것은요? 그렇죠. 꺾어져 있는 선이 있죠. 변화하는 양을 나타낼 때 좋은 꺾은선 그래프입니다. 자, 마지막 요일별 입장객수의 비율이에요. 비율을 어떤 모양으로 나타냈어요? T 모양으로 나타냈죠. 그래서 T 그래프가 됩니다. 18번 요일별 입장객수를 나타낸 그래프의 이름을 각각 쓰시오. 가는요? 그렇죠.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 자, 다음 나는요? 꺾어져 있는 선? 그렇죠. 바로 꺾은 선 그래프. 자, 마지막. T 모양에다가 각 항목의 비율을 나타냈어요? 그렇죠. T 그래프. 이렇게 각각 그래프.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이름까지 여러분 알아두도록 하세요. 다음 19번입니다. 요일별 입장객수의 비율을 알아보기에 가장 알맞은 그래프는 어느 것인지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여러분. 요일별 입장객수의 비율을 알아보기에 좋은 거래요. 자, 그러면 어때요? 요일별 입장객수의 비율 나타나 있는 거, 이세개 중에 딱 하나 있죠? 뭐 있나요? 그래요. 바로 다죠, 다. 다 그래프의 이름은 바로 띠 그래프였어요. 전체에 대한 각 항목의 비율을 띠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죠. 정답은 다. 20번 문제입니다. 위 그래프를 원 그래프로 그리려고 합니다. 그리는 차례대로 순서를 나열하시오 라고 합니다. 원 그래프, 그리고 띠 그래프를 나타내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원 그래프로 나타내고 싶어요.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자, 기억. 각 항목의 백분율의 합계가 100%인지 확인하기. 니은. 각 항목의 백분율만큼 선을 그어 원 나누기. 디귿. 각 항목의 백분율 구하기. 리을. 나눈 부분의 각 항목의 내용과 백분율 쓰기. 미음. 그래프에 알맞은 제목 쓰기. 자, 제목은 가장 마지막에 쓴다라고 되어 있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렇죠. 바로 각 항목의 백분율을 구하는 거죠. 백분율을 구했어요. 그 다음 뭐 해야 할까요? 백분율의 합계가 100%가 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바로 백분율만큼 선을 그어서 원을 나눠주세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바로 나눈 부분의 각 항목의 내용과 백분율을 써주는 거죠. 바로 이렇게 디귿, 기역, 니은, 리을 순서로 써주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단원평가 문제까지 모두 해결을 해보았어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 단단 퀴즈입니다. 원 그래프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이것을 원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그래프 어렵지 않죠? 네, 맞아요. 띠 그래프, 원 그래프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 가지 그래프 단원평가로 만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 배웠나요? 그래요. 우리 3단원에서 배울 내용 간단하게 살펴봤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낱말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요. 바로 꾸며주는 말이었어요. 뒤에 오는 말의 뜻을 자세하게 해주는 꾸며주는 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알아볼까요? 오늘은요, 식물은 어떻게 자랄까? 라는 글을 읽어볼 건데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꾸며주는 말이 어디에 쓰였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글을 읽어볼 거예요. 오늘도 만점왕 나라로 떠나볼까요? 여러분, 식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가 정원에서 볼 수 있는 예쁜 꽃도 식물이고요. 나무도 식물, 우리가 풀도 식물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런 식물들은 어떻게 자랄까요? 어떤 식물은요, 가을이 되면 열매가 열려요. 여러분, 사과나무에 보면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죠? 그리고 어떤 식물은요, 물 위에 떠서 자라요. 그럼 우리 다양한 식물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글로 확인해 볼 건데요. 우리 중요한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꾸며주는 말을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글을 읽는 동안 여러분은 꾸며주는 말인 것 같은 것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교재 46쪽이죠. 조그마한 새싹이 쑥쑥 자라더니 노란 꽃을 활짝 피웠어. 쑥쑥은요, 갑자기 많이 커지거나 자라는 모양을 말해요. 우리 새싹과 함께 짝꿍으로 많이 쓰이는 낱말이죠. 꽃이 지면 열매가 열리겠지?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열려. 열매는 어디에 있을까? 꽃이 지면 열매가 열릴 것 같았는데 열매가 안 보이나 봐요. 어디에 있을까? 어머어머, 몰래 땅속에서 조롱조롱 열매를 맺었구나. 조롱조롱이라는 건요, 작은 열매 같은 것들이 많이 매달려 있는 모양을 흉내낸 말이에요. 비슷한 말은요, 주렁주렁 이런 말도 있죠. 조랑조랑 이런 낱말도 씁니다. 그 다음, 올록볼록 껍데기 속에는 고소한 땅콩이 들어있어. 올록볼록이라고 하는 건 물체의 거죽이나 면이 고르지 않고 높고 낮은 모양을 말하는데요. 비슷한 낱말, 울퉁불퉁 이런 낱말들이 쓰이죠. 자, 여러분, 우리 이 글의 주인공 누구였나요? 그렇죠, 바로 땅콩이었어요. 땅콩은요, 땅 속에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요. 선생님의 미션 수행했나요? 그래요, 우리 꾸며주는 말 한번 찾아볼 겁니다. 꾸며주는 말 어디에 있을까? 뒤에 오는 낱말의 뜻을 자세하게 해주는 말, 그 뜻을 자세하게 해주는 말. 자, 조그만 새싹이 새싹을 꾸며주고 있는 조그만 꾸며주는 말이죠. 그리고 쑥쑥 자라더니, 자라는데 자라는 것 중에서도 어떻게 자란다? 쑥쑥 자란다. 쑥쑥도 꾸며주는 말이에요. 노란 꽃을 활짝 피웠어. 여기에서 피다라는 말을 꾸며주는 활짝도 꾸며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노란 꽃이니까 노랑도 꾸며주는 말인가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자, 그런데 우리 노란색 꽃, 이것이 아니라 노란 꽃이라고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죠? 이거는 하나의 낱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꾸며주는 말은요, 문장에서 꼭 필요한 말일까요? 아니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큰 문제가 없는 말일까요? 없어도 큰 문제가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노란 꽃이 꾸며주는 말이라면 이 말이 없어도 문장이 말이 돼야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조그만 새싹이 쑥쑥 자라더니 활짝 피웠어. 어때요? 의미가 완전 달라졌죠? 왜냐하면 노란 꽃은요, 꾸며주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꼭 필요한 낱말이니까 이것은 꾸며주는 낱말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꽃이 지면 열매가 열리겠지.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열려. 열매는 어디에 있을까? 어머어머, 몰래 땅속에서 조롱조롱 열매를 맺었구나. 역시 조롱조롱도 꾸며주는 말이죠. 올록볼록 껍데기 속에는 올록볼록도 꾸며주는 말. 고소한 땅콩이 들어있어. 여기에서 고소한도 꾸며주는 말이 되죠. 자, 그러면 고소하다는 건 땅콩에 무엇을 표현한 건가요?
그래요. 바로 땅콩의 맛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올록볼록은요, 껍데기의 모양을 표현한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꾸며주는 낱말 모두 찾아보았죠? 이제 문제 만나볼게요. 11번. 조그만 새싹이 자라 피운 꽃은 무슨 색인가요? 라고 했어요. 조그만 새싹이 자라서 꽃을 피웠어요. 어떤 색깔이라고 했나요? 노란 꽃이라고 했으니까 보기에서 흰색 아니고 노란색. 바로 여기 정답 있었네요. 빨간색, 분홍색, 파란색은 아니고 2번 노란색이 정답이 됩니다. 12번이에요. 기억에 대한 답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기억은 바로 여기 있었네요. 열매는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열매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꽃이 피었다 진 자리에 그대로 열매가 맺혔나요? 아니죠. 어디에? 그래, 바로 몰래 땅 속에서 열매를 맺었구나.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선생님, 이거 땅 속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 지금 사람이 이렇게 줄기를 잡고 뽑은 거예요. 사실은 이 아래에 있던 이 땅콩은요, 땅 속에 묻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알맞은 것 골라야겠죠? 1번, 땅 속. 그렇죠. 열매는 땅 속에 있었어요. 2번, 꽃 아래. 아니고요. 줄기 속도 아닙니다. 이렇게 1번이라고 표시해주면 돼요. 다음 13번이에요. 식물이 맺은 열매는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와, 식물이 열매를 맺었어요. 그 주인공의 이름 무엇이었다고요? 그래요. 바로 고소한 땅콩이었잖아요. 그러면 보기에서 땅콩 찾으면 될 텐데요. 1번에 나왔어요. 땅콩. 이렇게 벌써 정답 찾았네요. 2번 감자, 완두콩, 검정콩, 고구마는요, 우리가 찾는 식물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 1번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검정콩이랑 완두콩도 역시 땅콩처럼 똑같이 콩이니까 땅 속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검정콩이랑 완두콩은요, 땅 속에 있지 않고 이렇게 땅 위에 있는 나무에 열려요. 자, 그다음 우리 14번도 만나볼게요. 니은과 디귿의 뜻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니은과 디귿 어디에 있었냐면요. 바로 여기 있었어요. 몰래 땅 속에서 조롱조롱 열매를 맺었구나. 조롱조롱은 어떤 뜻일까? 올록볼록 껍데기 속에는 고소한 땅콩이 들어있어. 올록볼록 어떤 뜻일까?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작은 열매 따위가 많이 매달려 있는 모양. 여러분들 이 비슷한 낱말 혹시 들어본 적 있을까요? 주렁주렁,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다. 이런 말 많이 쓰죠? 바로 조롱조롱도 비슷한 의미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조금 작은 열매일 때는 우리가 조롱조롱이라는 낱말을 많이 씁니다. 따라서 니은은 기억에 있는 설명이 그 알맞은 뜻이겠네요. 다음, 물체의 거죽이나 면이. 거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겉부분, 표면을 말합니다. 거죽이나 면이 고르지 않게 높고 낮은 모양. 그러니까 높이가 서로 다른 거예요. 높이가 서로 다르게 이렇게. 자, 우리 이거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낱말, 울퉁불퉁 있죠? 비슷한 낱말, 바로 올록볼록입니다. 이렇게 2번과 연결해 주세요. 자, 15번 중요한 문제가 나왔네요. 리을을 넣어 바르게 만든 문장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리을 어디 있었을까? 리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소한 땅콩. 여러분, 고소하다는 건 어떤 표현일까요? 네, 고소한은 여러 가지 맛을 나타내는 말 중에 하나예요. 꾸며주는 말 중에서도 이렇게 맛을 나타내는 낱말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매운, 달콤한, 싱거운, 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맛을 나타내는 꾸며주는 말이 될수 있죠. 그러면 고소한은 어떤 낱말, 어떻게 주로 쓰이는 낱말일까요? 여러분 고소한 거 떠올려 보세요. 아, 고소한 과자, 고소한 참기름, 이런 것들 생각나죠? 자, 그러면 우리 바르게 만든 문장 한번 찾아볼 거예요. 어색한지 자연스러운지 볼게요. 1번. 아빠께서 사주신 고소한 군밤을 먹었습니다. 어때요? 자연스러운가요? 네, 맞아요. 우리 군밤 고소한 맛이 나잖아요. 자연스럽게 잘 만들었어요. 2번. 고소한 떡볶이를 먹으니 얼굴이 화끈거리고 땀이 흐릅니다. 여러분.
떡볶이에도 다양한 맛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얼굴이 화끈거리고 땀이 흐를 정도의 맛이었다면 이 떡볶이의 맛은 고소한 것이 아니라 매웠겠죠. 매운 떡볶이라고 했어야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따라서 바르게 만든 문장이 아닙니다. 정답은 이렇게 1번의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글도 한번 만나볼 텐데요. 이번엔 어떤 식물이 등장할까요? 역시 이번에도 꾸며주는 말에 동그라미 치면서 글을 함께 읽어볼게요. 덩굴 손이 꼬불꼬불 쭉. 자, 여러분, 덩굴 손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봤나요? 덩굴 손은요, 가지나 잎이 실처럼 변해서, 그러니까 아주 얇게 변해서 다른 물체를 감아서 줄기를 지탱해가는 덩굴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막대기 같은 것 또는 다른 굵은 나무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감아가면서 올라가는 덩굴을 덩굴 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라나 보니까 꼬불꼬불 쭉 자란대요. 꼬불꼬불은요, 이리로 저리로 고부라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바르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펴져 있지 않고 구불구불, 고불고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버팀대를 돌돌 감고 뻗어가. 버팀대라고 하는 것은요, 쓰러지지 않도록 받쳐 대는 물건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줄기가 자라나는데 그냥 이렇게 위로 스스로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단한 무언가를 감으면서 덩굴 손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다 생각하면 되겠죠. 우와, 빙글빙글 따라가면 무엇이 있을까? 빙글빙글 한다는 건 큰 것이 잇따라 미끄럽게 도는 모양을 말하죠. 빙글빙글, 우리가 제자리에서 도는 것도 우리 빙글빙글이라고 하잖아요. 와, 탐스러운 포도가 열렸어. 오? 탐스럽다는 건 뭔가 내가 갖고 싶을 정도로, 내가 차지하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마음에 들어서 보기가 좋고, 뭔가 끌려,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걸 우리가 탐스럽다라고 해요. 탐스러운 포도가 열렸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알맹이가 송알송알 보랏빛 포도야. 송알송알은 땀방울이나 물방울, 열매 같은 것들이 자잘하게 아주 많이 맺혀 있는 것을 우리 송알송알이라고 합니다. 새콤달콤 아주 맛나라고 하네요. 여러분, 이 글의 주인공은 바로 그래요, 포도였네요. 포도가 어떻게 자라는지 설명하고 있는 글이었어요. 이제 그럼 꾸며주는 말 밑줄 쳐볼 건데요. 선생님이랑 비슷하게 찾았는지 한번 보세요. 덩굴 손이 꼬불꼬불 쭉. 꼬불꼬불 쭉 다음에는 아마 뻗어가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래에도 뻗어가가 또 있죠? 어떻게 또 우리가 꾸며주는 말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돌돌 있어요. 돌돌 감고, 그냥 감는 게 아니라 돌돌 역시 꾸며주는 말이죠. 빙글빙글 따라가면 무엇이 있을까? 역시 빙글빙글도 꾸며주는 말이에요. 그 다음, 우와, 탐스러운 포도가 열렸어. 탐스러운도 포도라는 낱말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알맹이가 송알송알. 송알송알도 역시 꾸며주는 말. 보랏빛 포도에서 보랏빛도 역시 꾸며주는 말이에요. 그 다음, 새콤달콤도 꾸며주는 말. 아주도 꾸며주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맞나? 라고 간단하게 쓸 수도 있는데 새콤달콤 맞나? 라고 그 뜻을 조금 더 자세하게 쓸 수 있고요. 새콤달콤 아주 맞나? 라고 조금 더 생생하게도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바로 이게 꾸며주는 말의 힘이죠. 자, 여러분 잘 찾아봤어요? 그럼 이제 우리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16번이에요. 덩굴 손이 꼬불꼬불 뻗어가며 자라는 과일은 무엇인가요? 덩굴손이 꼬불꼬불 뻗어가며 자라는 과일. 그 맛은 새콤하고요. 그 다음 알맹이는 송알송알 맺혀요. 보랏빛이에요. 바로 포도죠. 그럼 우리 보기에서 포도 찾아볼게요. 1번 배 아니고요. 감도 아닙니다. 3번 사과도 아니고 4번 포도, 여기 답 찾았네요. 땅콩은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던 글이었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 포도가 된다. 여러분 혹시 그래서 포도의 색깔을 설명하고 있는 꾸며주는 말 찾았나요? 그래요. 색깔 설명하고 있는 건 보랏빛이었고요. 그 다음 포도의 맛도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새콤달콤이었습니다. 이것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낱말과 그 뜻을 바르기 선으로 이으세요. 17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게요. 어떤 뜻일까요? 이 낱말들. 꼬불꼬불, 빙글빙글, 송알송알. 이리로 저리로 고부라지는 모양은? 그렇죠. 바로 꼬불꼬불을 설명한 문장이었어요. 큰 것이 잇따라 미끄럽게 도는 모양? 이렇게 돈다고요? 어떻게 도는 거죠? 빙글빙글 도는 거죠? 이렇게 이어주면 되고요. 땀방울이나 물방울, 열매 따위가 잘게 많이 맺힌 모양. 송알송알, 이렇게 송알송알을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었네요. 이렇게 1, 2, 3번 연결해주면 됩니다. 다음 18번도 볼게요. 포도의 맛을 표현한 말은 무엇인가요? 와, 우리 이거 생각해놓길 잘했다. 그렇죠? 포도의 맛을 표현한 말 찾아보아야 하는데요. 여기 1번부터 5번까지는 모두 글에 있는 꾸며주는 말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포도의 맛을 표현한 낱말 무엇이었을까요? 돌돌은 포도의 맛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덩굴 손이 뻗어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돌돌이라고 표현했죠. 꼬불꼬불도 역시 덩굴 손이 감아가는 모양을 표현한 것이었어요. 새콤달콤이 바로 포도의 맛을 표현한 거죠. 새콤달콤은요, 뭔가 약간 신맛도 있는데 달콤하다는 거예요. 새콤달콤한 과일들 주변에 굉장히 많죠? 송알송알은요, 송알송알은 포도의 맛을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라 열매가 맺혀 있는 모양을 표현한 거예요. 작은 것들이 많이 달려 있는 것. 그 다음 빙글빙글은 어떤 것을 크게 빙글 도는 모양을 표현한 것이니까 포도의 맛을 표현한 말은요, 바로 3번이 됩니다. 19번이에요. 기억을 넣어 만든 문장이 어색한 것을 골라 기호를 쓰세요 라고 합니다. 어? 기억 무엇이었나요? 아, 기억 여기 있었네요. 와, 탐스러운 포도가 열렸어. 여러분, 탐스럽다라는 건요,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보기가 좋고 끌리는 데가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하고 멋지다고 생각하는 어떤 물건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탐스럽다라고 한다는 거죠.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볼게요. 가, 빨갛게 핀 탐스러운 장미가 무척 예쁩니다. 어때요? 장미가 탐스럽다는 건? 아, 예쁜 장미하고 아주 잘 어울리죠. 그러니까 꾸며주는 말 아주 잘 사용된 거예요. 나, 크고 탐스러운 사과를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사과는 사과인데요. 뭔가 먹고 싶어요. 가지고 싶을 정도로 예쁘고 맛있게 생겼네요. 그럼 우리 이거 탐스러운 사과라고 한다고요. 어때요? 자연스럽게 잘 쓰였어요. 다, 바닥에 떨어진 탐스러운 개똥을 피해서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개똥 가지고 싶은가요? 누구나 차지하고 싶어 할까요, 개똥?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탐스러운은 자연스럽게 쓰이지 않았다. 따라서 어색한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다라고 그 기호를 써주면 되겠네요. 여러분, 꾸며주는 말은요, 뒤에 오는 낱말이랑 착궁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마지막 우리 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번에도 미션이 있어요. 꾸며주는 말에 동그라미 치기. 동글동글 잎이 연못 위에 동동. 동동이라고 하는 건요, 둥둥이랑 비슷해요. 작은 물체가 떠서 움직이는 모양을 우리가 동동이라고 합니다. 물 위에 무언가 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튜브가 동동 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작은 종이배가 동동 떠 있을 수도 있어요. 나뭇잎이 빈칸 떨어진 걸까? 어? 나뭇잎이 어떻게 떨어진 걸까? 아니, 물 위에 떠서 자라는 개구리 밥이야. 개구리가 먹는 밥이냐고? 아니, 아니. 개구리가 물 속에서 나올 때 입가에 밥풀처럼 붙는다고 개구리 밥이라 부른대. 여러분, 밥풀은요, 밥 하나하나의 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지었는데 우리 쌀알 하나가 이제 밥이 되었죠. 그럼 이 하나가 밥풀이 되는 거예요. 개구리 밥 바로 주인공 찾았죠? 왜 개구리 밥이라고 했어요? 이름이? 그래요. 물 속에서 개구리가 잠수를 했다가 이렇게 고개를 들었는데 입 옆에 이렇게 밥풀 묻은 것처럼 이렇게 개구리 밥이 붙는데요. 그래서 이름이 개구리 밥이라고 하네요. 꾸며주는 말 한번 찾아볼게요. 동글동글 잎이, 이것은 잎을 꾸며주고 있는 말이죠. 잎의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연못 위에 동동. 동동은요, 연못 위에 떠 있다라는 말에서 지금 떠 있다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동동이 바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나뭇잎이 어떻게 떨어진 걸까? 아니, 물 위에 떠서 자라는 개구리 밥이야. 개구리가 먹는 밥이냐고? 아니, 아니. 이래서 개구리 밥이라 부른대. 이렇게 우리가 글 읽어봤어요. 자, 여러분 신기하죠? 모든 식물들이 땅 위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물 위에 떠서 자라는 식물도 있었어요. 이렇게 재미있게 글 읽어봤죠? 그럼 이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0번 중요한 문제 준비돼 있네요. 한번 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꾸며주는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기억은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뭇잎이 어떻게 떨어진 걸까? 와, 그러면 꾸며주는 말이라면 떨어지는 모양을 꾸며주고 있고 그 뜻을 더 자세하게 해주어야겠죠? 그러니까 떨어지다라는 말이랑 짝꿍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낱말을 찾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활짝을 한번 넣어볼게요. 나뭇잎이 활짝 떨어진 걸까? 어때요? 어색하죠? 왜냐하면 활짝이라고 하는 건 뭔가 시원스럽게 열려있는 모양을 나타낼 때 활짝이란 낱말을 쓰거든요. 문을 활짝 열다, 창문을 활짝 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색하고요. 훨훨 넣어볼까요? 나뭇잎이 훨훨 떨어진 걸까? 어때요?
어색해요. 훨훨이라고 하는 건요,

새 같은 것들이 날갯짓을 해요. 시원스럽게 날갯짓 하는 것, 이것을 훨훨이라는 낱말과 함께 사용하죠. 어색하고. 3번, 우수수.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진 걸까? 어때요? 네, 자연스럽습니다. 우수수 같은 것들은요, 뭔가 작은 것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을 표현하는 그런 꾸며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우수수 떨어진 걸까? 자연스럽고요. 사뿐사뿐. 나뭇잎이 사뿐사뿐 떨어진 걸까? 사뿐사뿐은요, 무언가 소리가 나지 않게 걷는 모양을 사뿐사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맞지 않고. 펄럭펄럭. 나뭇잎이 펄럭펄럭 떨어진 걸까? 펄럭펄럭이라고 하는 건 깃발이나 아니면 커다란 천 같은 것들이 바람에 이렇게 나부끼는 모양을 우리 펄럭펄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모양을 그 뜻을 자세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은 3번 우수수가 되는 거예요. 다음 21번입니다. 3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3번 글에서 설명하는 식물을 개구리 밥이라고 부른 까닭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개구리 밥이라고 부른다고 했나요?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개구리가 먹는 거여서 그런가요? 자, 1번, 개구리처럼 초록색이어서? 아닙니다. 개구리처럼 초록색이라고 그런 이름이 붙었다라고 하진 않았어요. 2번, 개구리가 먹는 식물이어서? 개구리가 실제로 먹는다고 개구리 밥은 아니었습니다. 3번, 개구리가 그 입 위에 늘 앉아 있어서? 앉아있다고 개구리밥? 아니었죠. 잘 생각해보세요. 4번, 연못에 개구리가 잘 보이지 않게 숨겨줘서? 숨겨줘서도 아니고요. 마지막 5번 볼게요. 개구리가 물속에서 나올 때 입가에 밥풀처럼 붙어서? 어때요? 네, 맞습니다. 개구리밥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이유는요. 우리가 밥 열심히 먹다 보면 입 옆에 이렇게 밥풀 하나 붙어있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밥풀처럼 개구리가 물속에서 올라올 때 밥풀처럼 이렇게 붙어있는 식물이니까 와, 개구리밥이라고 부르면 재밌겠네. 그래서 이름이 개구리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요. 바로 5번이 되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개구리가 물속에서 나올 때 입가에 밥풀처럼 붙는다고 개구리밥이라 부른대. 여러분도 정답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다음 2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개구리밥의 특징을 알맞게 말한 두 친구를 모두 찾아 이름을 쓰세요. 개구리밥의 특징 어떤 친구가 잘 이해하고 있을까요? 먼저 영주예요. 개구리가 먹어. 개구리밥은 개구리가 먹어. 어때요? 우리가 글을 읽고 이런 내용 확인할 수 있었나요? 아니요. 개구리가 개구리밥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현태, 잎이 동글동글해. 어때요? 그래요. 우리 이 글 제일 처음에 동글동글이라는 꾸며주는 말 나왔었거든요. 잎의 모양이 둥근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알맞게 말하고 있다. 민성, 물 위에 떠서 자라. 그래요. 개구리밥은요. 연못 위에, 물 위에 동동 떠서 자라는 식물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개구리가 이렇게 고개를 들 때 입가에 밥풀처럼 묻어있는 그런 식물이다. 그래서 이것도 알맞게 말한 친구였네요. 그럼 두 친구 모두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름 현태 그리고 민성이 이렇게 이름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23번이에요. 보기에 꾸며주는 말 중 하나를 골라 넣어 문장을 만들어 쓰세요. 동동, 우수수, 동글동글. 우리가 오늘 모두 만나본 꾸며주는 말이었죠? 여러분, 그 뜻도 혹시 기억나나요? 그래요. 동동은요, 작은 물체가 떠서 움직이는 모양을 말해요. 비슷한 말로 둥둥이 있죠? 우수수는요, 물건이 수북하게 쏟아지는 모양을 우리가 나타내는 말이었어요. 동글동글은요, 여럿이 다 또는 매우 둥근 모양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낱말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문장을 한번 써보세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이렇게 문장을 써볼게요. 우리 동동이라는 낱말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못 위에 종이배가 동동 떠서

0: 간다. 이렇게 써볼 수 있고요. 또 동글동글을 한번 넣어서도 써볼까요? 그래요. 찰흙으로 동글동글 사과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도 여기 중에서 낱말 하나만 골라서 문장 자연스럽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어때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들어있는 글을 읽어봤어요. 어때요? 꾸며주는 말을 넣으니까 글이 어떤가요? 조금 더 생생하고 실감나죠?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데려가줄 만점왕 퀴즈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정답은요, 우리가 오늘 만나본 글 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와, 탐스러운 포도가 열렸어. 알맹이가 송알송알 보랏빛 포도는 시옷, 키읔, 시옷, 키읔. 아주 맛나. 자, 여러분, 포도의 맛이 어땠다고 했나요? 혹시 기억나나요? 자,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꾸며주는 말을 생각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선생님 톡톡에 선생님 정답 올려놓을 거예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게 국어 공부해보았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과 함께 만점왕 나라로 떠나볼게요. 여러분, 안녕!
1: 하나, 둘, 셋.
2: 20세 여성이 뻘배에 실려 갯벌에서 빠져나옵니다.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다 고립돼 가까스로 구출됐습니다.
3: 안전한 해루질을 위한 준비물은 무엇일까요?
4: 갯벌 안전장비 착용 수칙. 해루질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복장부터 알아볼까요? 구명조끼, 장화,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가슴 장화는 넘어지게 되면 안으로 대량의 물이 들어오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활동이 편한 옷에 구명조끼를 입어주세요. 갯벌 출입 전에는 썰물대를 확인해 꼭 단조 1시간 전 알람을 맞춰야 합니다. 스마트폰은 방수팩에 넣어 목에 걸고 비상시 도움 요청을 위한 호루라기도 챙겨주세요. 갯벌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2명 이상 함께해야 합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오늘 과학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산과 염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자, 우리 어떤 내용 공부했었냐면, 겉보기 성질을 분류 기준으로 하여 용액을 분류해 보았어요. 자, 그런데 겉보기 성질을 기준으로 해서 용액을 분류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에는 지시약을 이용해서 우리가 용액을 분류할 수 있다라고 공부하였고, 지시약을 이용해서 우리가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으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의 성질까지 공부했었죠. 산성 용액은요, 탄산, 칼슘과 반응합니다. 그리고 염기성 용액은 단백질을 녹이지요. 자, 여기까지 우리 산과 염기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떠올리면서 실전 문제 12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었나요? 자, 그럼 1번부터 힘차게 풀어봅시다. 1번입니다. 다음은 용액을 분류하기 위한 겉보기 성질을 나타낸 것입니다. 관찰하기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보기에서 우리가 겉보기 성질로 다양한 용액을 분류할 건데, 분류 기준이 될수 없는 거 있죠? 좀, 이거는 아니다. 그것을 골라주도록 할게요. 자, 1번, 냄새 어때요? 냄새가 나는가? 나지 않는가? 괜찮죠? 자, 색깔. 괜찮아요. 색깔이 있는가? 없는가? 투명도도 괜찮죠? 투명한가? 투명하지 않는가? 식용 가능 여부는 어때요? 먹을 수 있는가?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용액들을 다 먹어봐야 되잖아요. 어떤 용액일지도 모르는데 용액을 먹어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따라서 식용 가능 여부는 관찰하기에 알맞지 않은 기준입니다. 안 돼요. 자, 5번. 흔들었을 때 거품, 유무. 거품이 5초 이상 유지되는가? 유지되지 않는가? 괜찮죠? 자, 따라서 정답 몇 번? 4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이어서 2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용액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때 알맞은 분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어떤 분류 기준에 의해서 용액을, 이네 가지 용액을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분류 결과가 그렇다에 식초 탄산수, 그렇지 않다에 레몬즙 빨래비눗 물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분류 결과를 보고 분류 기준을 알아맞혀라. 그런 문제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 투명한가부터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지요. 자, 투명한가? 지금 투명하면 이 스포이트 테두리 부분이 선생님이 뚜렷이 보인다라고 했었죠. 자, 식초는 투명합니다. 레몬즙? 투명하지 않죠? 자, 탄산수 테두리 보이잖아요. 투명합니다. 빨래비눗물? 안 보이네요.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다? 식초 탄산수. 그렇지 않다? 레몬즙, 빨래비눗물, 정답 바로 나왔네요. 몇 번? 1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른 기준들도 우리가 한번 분류해 봅시다. 색이 있는가? 자, 지금 식초와 레몬즙은 색이 있고요. 빨래비눗물도 색이 있습니다. 그런데 탄산수만 색이 없죠. 자, 냄새가 나는가? 자, 실제로 냄새를 맡아보면 이렇게 바람을 일으켜서 식초, 레몬즙, 빨래비눗물은 냄새가 납니다. 자, 그런데 탄산수는 냄새가 나지 않죠. 자, 색깔이 아름다운가? 자, 이런 것은 분류 기준이 될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아름다운 색깔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는요, 사람마다 분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적합한 기준이 아니고요. 자, 5번. 흔들었을 때 거품이 5초 이상 유지되는가? 자, 유지되는가 해보면 빨랫비눗물은 거품이 5초 이상 유지가 되지만 나머지 용액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결과로 분류되는 기준은 투명한가입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용액을 분류할 때 분류 기준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기준 안 되는 거. 1번, 투명한 용액과 불투명한 용액. 괜찮죠? 2번, 아, 니은, 기역이고, 니은이네요. 니은, 색깔이 있는 용액과 색깔이 없는 용액, 이것도 괜찮죠? 자, 디귿, 냄새가 나는 용액과 냄새가 나지 않는 용액, 이것도 분류 기준 괜찮아요. 리을,
내가 좋아하는 용액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용액. 자, 이런 거는 선생님이 분류 기준이 될수 없다고 했어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용액 다르잖아요. 이 기준으로 분류하면 사람마다 분류 결과가 달라지겠죠? 적합하지 않아요. 알맞지 않은 것, 기호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리을 이렇게 적어 줄게요. 자, 4번 문제도 풀어 보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문장 읽어 볼게요. 어떤 용액을 만났을 때그 용액의 성질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달라진 색깔로 만난 용액의 성질을 알수 있게 해주는 것. 뭡니까? 그렇죠. 지시약이죠.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친구들, 지시약이 어떤 의미인지 반드시 알아야 해요. 우리 친구들 보면 페노프탈레인 용액, 리트머스 종이, 그리고 붉은 양배추 지시약이 지시약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시약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험에서 왜 지시약을 활용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친구들, 그런 것들이 지시약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시약이 무엇인지 이 개념을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지시약을 활용하여 용액의 성질을 분류하는구나. 이해해야 돼요. 자, 5번입니다. 여러 가지 용액을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으로 분류할 때 쓰이는 물질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으로 분류할 때 지시약으로 분류를 했었죠? 자, 그러면 지시약 아닌 거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페노프달레인 용액, 지시약이

때문에 산성과 염기성으로 분류할 수 있죠. 자, 붉은 양배추 지시약도 지시약 맞고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도 지시약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은요. 지시약이 아니라 염기성 용액이잖아요.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네요. 이어서 6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용액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렸습니다. 자, 지시약이죠.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우리 친구들 아래 그림 보면 알지만 무색입니다. 무색. 자, 구연산 용액과 제빵소다 용액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렸어요. 자, 구연산 용액도 색깔 없어요. 무색. 제빵소다 용액도 무색입니다. 자, 그런데 떨어뜨렸을 때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어떤 용액에서 붉은색으로 변해요? 어떤 용액이었죠? 그래요. 제빵소다 용액에서 붉은색으로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변하는 거예요. 왜? 페놀프탈레인 용액은요, 염기성 용액에서 색깔이 붉게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색깔이 변한 용액의 이름은 뭐예요? 제빵소다 용액이죠. 제빵, 소다, 용액. 자, 이렇게 6번 문제 풀어봤고요. 이어서 7번 문제 풀어봅니다. 다음과 같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에 어떤 용액을 떨어뜨렸더니 다음과 같이, 자, 이렇게 색깔이 변했습니다. 이 용액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볼게요, 그림을. 자, 여기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 부분에 어떤 용액을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지금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어떻게 변화하였죠? 붉게 변했습니다. 자, 우리 지시약의 변화 중에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하는 용액. 자, 어떤 용액 만났을 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화하지요? 맞아요. 산성 용액입니다. 산성 용액. 그렇다면 이 보기에서 산성인 것을 골라주면 되는 거네요. 자, 1번. 석회수는 염기성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돼요. 이게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기억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유리세정제 염기성입니다. 구연산 산성입니다. 제빵소다 용액 염기성. 자,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 염기성이에요. 자, 따라서 산성 용액은 몇 번? 3번.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어서 8번 문제 우리 친구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8번까지 왔어요. 다음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에 하수구 세정제를 떨어뜨렸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수구 세정제를 떨어뜨렸어요. 자, 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하수구 세정제를 떨어뜨렸더니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어떻게 변했죠? 푸른색으로 변했습니다. 어허?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변화시키는 용액은 무엇이었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어떤 성질을 만나면 푸른색으로 변화했나요? 맞아요. 염기성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수구 세정제가 어떤 성질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 염기성 성질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즉, 하수구 세정제는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 중 어느 것인지 쓰시오. 자, 색깔 변화를 통해서 염기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염기성 용액이다라고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어떤 용액에 붉은 양배추 지시약을 이제 떨어뜨렸어요. 이것도 뭐예요? 지시약이죠. 어떤 용액인지는 몰라요. 근데 붉은 양배추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통해 우리는 어떤 용액인지 성질을 파악할 수 있어요. 자, 붉은 양배추 지시약을 떨어뜨렸더니, 오, 붉은색으로 변했대요. 친구들, 붉은 양배추 지시약을 떨어뜨렸을 때, 붉은 양배추 지시약의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용액은? 그렇죠. 산성이죠. 붉은 양배추 지시약은요, 염기성 용액에 떨어뜨리면 붉은 양배추 지시약의 색깔이 푸른색 또는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붉은색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아, 산성 용액에 붉은 양배추 지시약을 떨어뜨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용액이 될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그렇다면 보기에서
산성 용액을 모두 골라주면 되는 거죠.

자, 식초. 산성입니다. 친구들, 선생님이요. 산성 용액 중에 신맛이 나는 것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식초 신맛 나잖아요. 산성 용액입니다. 자, 표백제는요. 염기성이에요. 자, 묽은 염, 산, 산성이죠. 그리고 빨래 비눗물, 염기성입니다. 자, 염기성은 쓴맛이 나는 것도 있고요. 또 염기성 용액은 되게 미끌미끌합니다. 자, 빨래 비눗물 미끌미끌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로 우리 친구들이 연관시켜 주면서 이 용액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5번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은 대표적인 염기성 용액이죠. 자, 그래서 산성 용액 두 가지네요. 몇 번, 몇 번? 1번, 3번. 이렇게 정답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10번에서 12번 함께 푸는 문제예요. 다음은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에 여러 가지 물질을 넣는 실험입니다. 자, 어떤 물질을 넣었냐면 달걀 껍데기, 조개 껍데기, 삶은 두부, 삶은 달걀 흰자 네 가지 물질을 산성 용액에도 넣고 염기성 용액에도 넣어 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변화를 관찰했었죠? 그 결과를 통해 어떤 사실을 알수 있게 됐어요?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의 성질을 알수 있게 되었어요.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달걀 껍데기와 조개 껍데기는 무슨 성분이라고 그랬어요? 탄산, 칼슘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삶은 두부, 삶은 달걀 흰자는 단백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실험을 할때 단백질 많은 닭가슴살 이용해서 실험해도 됩니다. 자, 어쨌든 산성 용액에 탄산칼슘 성분이 들어있는 물질, 단백질 성분이 들어있는 물질 넣고 염기성 용액에 탄산칼슘 성분이 들어있는 물질과 단백질 성분이 들어있는 물질을 넣었어요. 자, 이때 어떤 변화가 있었죠? 산성 용액에서는 바로 이두 가지가 반응을 했습니다. 기포를 내면서 녹았죠. 자, 염기성 용액에서는 이두 가지가 반응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흐물흐물 녹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산성 용액은 탄산칼슘과 반응을 하고 염기성 용액은 단백질과 반응한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점 있지 않아요? 선생님, 왜 실험을 할때 두부를 삶아요? 두부 그 자체로 단단한데 왜꼭 삶은 두부로 실험을 하나요? 자, 달걀 흰자는 왜 삶아야 하는지 알겠어요. 그쵸? 근데 왜 두부는 왜 삶지? 자, 친구들, 두부를 삶으면요. 이 두부가 더 단단해집니다. 자, 더 단단해지면 나중에 이 염기성 용액에서 이 두부가 흐물흐물 거리면서 녹을 때그 변화를 더잘 관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실험을 해주는 겁니다. 그 변화를 더잘 관찰하기 위해서. 자, 이런 질문 가지면서 공부하는 거 정말 좋은 태도입니다. 자, 그럼 10번입니다. 위 실험 가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 모두 변화가 없다? 아니죠. 자, 2번 모두 변화가 일어난다? 아니에요. 지금 이두 가지에서만 변화가 일어나요. 자, 3번 묽은 염산에 삶은 두부를 넣으면 녹는다? 아니죠. 4번 묽은 염산에 달걀 껍데기를 넣으면 기포가 발생한다? 맞습니다. 묽은 염산 산성 용액은 탄산칼슘을 녹입니다. 자, 그리고 5번 묽은 염산에 삶은 달걀 흰자를 넣으면 기포가 발생해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자, 따라서 정답 몇 번? 4번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11번입니다. 위 실험 나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물질을 두 가지 골라 쓰시오. 자, 염기성 용액에서는 단백질 성분인 삶은 두부와 그리고 삶은 달걀 흰자가 흐물흐물 거리면서 녹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물질 적어 주었고요. 이어서 12번입니다. 위 실험 결과를 통해 알수 있는 사실을 정리하였습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어떤 용액에 달걀 껍데기를 넣으면 기포가 발생하죠? 그렇죠. 산성 용액. 탄산칼슘과 반응해요. 자, 그리고 어떤 용액에 삶은 달걀 흰자를 넣으면 달걀 흰자가 녹죠? 단백질과 반응하는 것은 염기성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12번 문제까지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중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기성 용액에 산성 용액을 조금씩 섞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의 성질 변화를 관찰할 건데요. 여기에 왜 지시약을 넣느냐? 자, 우리가 지시약 없이 실험을 하면 성질이 변했음을 어떻게 알수 있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통해 성질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가 지시약을 넣은 다음에 이제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섞어주는 실험을 지금부터 할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1번, 묽은 염산에, 즉, 산성 용액에, 산성 용액입니다, 친구들. 산성 용액에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 염기성 용액을 섞을 거예요. 산성 용액에 염기성 용액을 섞을 거예요. 자, 1번, 삼각 플라스크에 묽은 염산 10ml, 즉, 산성 용액을 넣고, 자, 붉은 양배추 지시약을 10방울 떨어뜨립니다. 지시약을 떨어뜨리는 까닭은 우리가 색깔 변화를 통해 성질의 변화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지시약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산성 용액에 붉은 양배추 지시약을 떨어뜨렸어요. 자, 지시약의 색깔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산성에서는 붉은색으로 변하니까 이렇게 붉게 변했겠죠? 맞아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묽은 염산을 넣은 삼각 플라스크에,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 염기성 용액을요, 2ml씩 넣어가면서 용액의 색깔 변화를 관찰하는 겁니다. 자, 색깔 변화 아래 있죠? 볼게요.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 염기성 용액을 2ml씩 넣었더니, 자, 지금 붉은색이 약간 옅어지고 있다가, 이번에는 푸른색으로 바뀌다가, 노란색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아, 산성 용액에 염기성 용액을 조금씩 넣으면 산성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성질이 염기성으로 변하는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결과, 붉은 양배추 지시약의 색깔이 붉은색에서 푸른색으로 변한 뒤, 그 다음에 계속 염기성 용액을 넣어주면 노란색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은 강한 염기니까 그것을 통해 실험하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꾸냐면 이번에는 염기성 용액에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산성 용액, 묽은 염산을 넣어볼 거예요. 즉, 삼각 플라스크에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 즉, 염기성 용액 10ml를 넣고 붉은 양배추 지시약을 또 10방울 떨어뜨려요. 염기성 용액에 붉은 양배추 지시약을 10방울 떨어뜨려요. 자, 그럼 색깔이 어떻게 변화할까요?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은 강한 염기이기 때문에 붉은 양배추 지시약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넣은 삼각 플라스크에,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묽은 염산을 2ml씩 계속 떨어뜨려 가면서 용액의 변화, 색깔의 변화를 관찰하는 겁니다. 묽은 염산, 산성 용액을 2ml씩 넣으며 용액의 색깔을 관찰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변해요? 자, 노란색이었어요. 근데 산성 용액, 묽은 염산을 2ml씩 떨어뜨리니까 푸른색으로 변했다가 계속 넣으니까 붉은색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아, 염기성 용액에 산성 용액을 조금씩 계속해서 넣으면 염기성이 약해지면서 산성으로 성질이 변화하는구나. 그것을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통해 파악할 수 있죠. 결과 정리해 볼게요. 결과, 붉은 양배추 지시약의 색깔이요. 노란색에서 어떻게 변했죠? 푸른색으로 변한 다음에 계속해서 묽은 염산을 넣어주면 이내 붉은색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즉, 염기의 정도가 약해지다가 그 성질이 산성으로 변화했음을 붉은 양배추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통해 알수 있었죠. 아, 그래서 지금 이 실험에서 지시약이 필요한 것이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다른 지시약으로 실험해 볼게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은 후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묽은 염산에, 즉 산성 용액에다가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 염기성 용액을 섞어볼게요. 자, 각 콤에 묽은 염산 5방울과 페놀프탈레인 용액 한두 방울을 넣었어요. 자, 지금 여기 홈판이 있죠? 자, 지금 홈이 몇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의 홈이 있죠? 자, 이 여섯 개의 홈 모두

묽은 염산 5방울, 페노프탈레인 용액 한두 방울을 다 넣은 거예요. 자, 다? 자, 그러면 색깔 변화가 어떠할까요? 페노프탈렌 용액은 산성 용액에서 색깔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여기까지 실험했을 때 모든 홈의 색깔이 무색일 거예요. 그쵸? 무색이죠? 자, 무색인 상태에서 자, 이제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 염기성 용액을 점차 늘려가며 떨어뜨려요. 자, 지금 첫 번째 홈에는 염기성 용액을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0방울. 자, 그 다음에 2방울. 4방울. 6방울. 8방울, 10방울을 떨어뜨린 겁니다. 자, 그랬더니 색깔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지금 4방울까지는 색깔 변화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6방울, 8방울, 10방울을 떨어뜨렸더니 지금 페노프탈레인 용액의 색깔이 붉게 변화했죠? 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수 있다? 산성 용액에 염기성 용액을 섞을 경우에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색깔 변화를 볼수 없지만 산성이 조금씩 약해지다가 성질이 염기성으로 변화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페노프탈렌 용액은 염기성에서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화하기 때문이죠. 결과 정리해 볼게요. 결과 페노프탈렌 용액의 색깔이 무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화했음을 알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순서 바꿔서 이번에는 염기성 용액에 자,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에 이제 묽은 염산 산성 용액을 넣어볼 거예요. 자, 그 실험 방법은 똑같아요. 각 홈에요. 염기성 용액인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 5방울이랑 지시약 페노프탈렌 용액 한두 방울을 넣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은 염기성이죠? 자, 염기성 용액에 페노프탈렌 용액을 넣으면 색깔이 페노프탈렌 용액이 붉은색으로 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홈이 다 무슨 색일 거예요? 다 붉은색이에요. 다 붉은색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묽은 염산 산성 용액을 떨어뜨리지 않아요? 두 방울, 네 방울, 여섯 방울, 여덟 방울, 열 방울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자, 그럼 색깔 변화가 어떻게 될까요? 자, 두 방울 떨어뜨렸을 때는, 네 방울 떨어뜨렸을 때는 붉은색이 그대로 있죠? 자, 그런데 약간 여섯 방울에서 어때요? 붉은색이? 없어졌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사실을 알수 있어요? 아하! 염기성 용액에 산성 용액을 섞으면 염기성이 점점 약해지면서 성질이 산성으로 변화하는구나를 페노프탈레인 용액의 색깔 변화를 통해 알수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결과,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깔이 붉은색에서 무색으로 변화하죠. 즉, 염기성이 점점 약해지다가 산성으로 변화했음을 알수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섞었을 때 용액의 성질 변화를 우리가 관찰을 했습니다. 자, 묽은 염산에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 즉 산성 용액에 염기성 용액을 넣으면 산성 용액의 성질이 점점 약해지다가 계속해서 넣으면 염기성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순서 바꿔서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에, 즉 염기성 용액에 묽은 염산, 산성 용액을 넣으면 염기성 용액의 성질이 점점 약해지다가 계속해서 묽은 염산을 넣으면 산성으로 그 성질이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성질을 통해서 우리는 생활 속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벌에 쏘였을 때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개미와 벌이 가진 산성 용액. 개미나 벌이요, 위험을 느끼면 산성 용액을 내뿜게 됩니다. 우리 벌침, 산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벌에 쏘였을 때는요, 일단 카드 있죠? 카드로 살살 긁어서 침을 빼낸 다음에, 이제 벌침은 산성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산성 성분을 약하게 해주기 위해 염기성 용액을 발라주는 겁니다. 그러면 산성이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벌에 쏘였을 때는요, 제빵소다 용액, 베이킹소다 가루 물에 이렇게 풀어서 발라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색깔이 변하는 수국이 있는데요. 수국, 꽃이에요. 그런데 수국은 심겨진 토양의 성질에 따라 꽃의 색깔이 변화한대요. 자, 처음 필 때는요, 연한 녹색이나 흰색을 띠지만, 자, 산성 토양일 때는 꽃의 색깔이 푸른색으로 변하고요.

0: 활성 토양일 때는 꽃의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화한대요. 이렇게 보니까 수국이 약간 지시약의 역할을 하는 것도 같아요. 그쵸?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토양의 성질도 바뀔 수가 있다. 즉, 산성 토양에서 염기성 토양으로 바뀔 수 있고, 또 염기성 토양에서 산성 토양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성질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었습니다. 자, 친구들, 이렇게 오늘 선생님과 아주 재미있는 내용 공부해 봤어요. 오늘 공부 재미있었나요? 자, 그렇다면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린 묽은 염산에, 즉 산성 용액에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계속 떨어뜨리면 색이 어떻게 변화할까요? 그 변화 과정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서 재미있는 공부 해보도록 하자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일상 영어인데요.
1: 그쵸.
0: 어떻게 보면 목이 우리 사실 얘기를 했었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1: 아, 재밌네요.
0: 오늘은 가정에서 벌어진 모기가 아닙니다.
1: 오, 그럼 어디요?
0: 캠핑장.
1: 캠핑장 모기는 또 세요.
0: 어, 또 강력합니까?
1: 왜냐면은 캠핑장이 보통 이렇게 산 주변에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많아서 산 모기는 또 되게
0: 아, 약간 와일드하군요.
1: 아, 맞아요.
0: 아, 제가 캠핑을 다녀보질 않아가지고 네. 그 밖에서 어떤 느낌일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 그 친구들이 굉장히 강력하군요.
1: 항상 밖에서 그 산 주변에서 모기에 물리면은 그 물린 그 부위가 엄청 크게 부어오르던데요.
0: 아,
1: 저의
0: 집에
1: 경우.
0: 있는 것보다 훨씬 더
1: 네, 달라요. 스케일이 달라요.
0: 강력한 느낌으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캠핑장 모기와의 전쟁.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헌혈 좀 해도 괜찮지 뭐.
1: 응?
0: 그죠? 긍정적인
1: 아,
0: 마인셋이에요.
1: 그쵸.
0: 예,
1: 아니, 생각은
0: 뭔가.
1: 그렇게 할수 있는데, 진짜 헌혈이 아니라 모기한테 이렇게
0: 그러니까요.
1: 헌혈할 이유는
0: 그냥
1: 없으니까.
0: 아예 자포자기한 거예요.
1: 그래요,
0: 네. 자,
1: 예.
0: 두 번째 미션은. 아니, 그런데 왜 목이 물린 데는 그렇게 가려운 거야? 아유!
1: 아, 진짜
0: 이런 느낌.
1: 신기해. 저도
0: 그렇죠.
1: 그 생각 많이 한적 있거든요.
0: 이게 또, 근데, 진화적으로요. 그게 일부러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저는 얼핏 들은 건데요. 가렵게 함으로써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조심을 해야, 뭐, 인식하게 했다. 뭐, 근데 그 정확한 건 아닌데, 뭐, 그렇다고 하네요.
1: 네. 그런 말도 있나 보죠.
0: 있다. 그죠? 자, 목이 물린 데, 이런 것도 영어로 할수 있어야겠죠.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아, 캠핑장에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구경하러 가보실래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Doggone!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1: 어? 텐트?
0: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1: 안에 모기 진짜 많아. 맞아. 나도 여기 물린 것 같은데. 근데 뭐. 헌혈 좀 해도 괜찮지 뭐.
0: What? 헌혈?
1: 헌혈. Blood share. Blood share. With mosquitoes. It's okay.
0: It's okay.
1: Mosquito alive. Okay. Keep it up, mosquito. Right?
0: What?
1: 근데, 모기 물린 데는 왜 그렇게 가려운 거야?
0: 하?
1: 어? 모기, 콕. 간질간질. Why?
0: What?
1: Why? Why?
0: Why?
1: 모기, 콕. Why? Itchy, itchy.
0: Why is it bite? Oh, why is it itchy?
1: Oh.
0: 아,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1: Between your toes?
0: between my toes.
1: 그거 진짜 가려운데 어떡해. 나 물리지 않게 조심해야겠다.
0: 네, 어제와 마찬가지로
1: 네.
0: 오늘도 예외는 없습니다. 어휘 많이 가져가실
1: 좋습니다.
0: 거예요.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3: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2: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 지금 오늘은 나와 있어요.
1: 그쵸?
0: 근데 텐트 안에 모기가 엄청 많아. 미리 이게 뭔가 했어야 잠갔어야
1: 그러게요.
0: 되는데.
1: 예. 아니면 이렇게 뭐 달팽이집 같은 모기향 있죠?
0: 맞아요, 맞아요.
1: 그거를 위험하지 않는 소리에서 피워놔야 돼요.
0: 미리 해놔야 돼요.
1: 맞습니다.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0: 오.
1: 텐트 아니니까요.
0: 네.
1: 안쪽에. So 그러면 텐트를 써볼까요? 이거
0: 네.
1: 맞죠?
0: 제 생각에는 오늘 이거 비워뒀으면
1: 네.
0: 그 사이에 이렇게 익히진 못했을 거기 때문에
1: 너무 감사해요.
0: 아우 천만입니다.
1: 이렇게 배려심
0: 천만에요.
1: 많은 선생님과 우리 함께 영어를 배우니 얼마나 우리가 쭉쭉 늘어요,
0: 약간
1: 그죠?
0: 느낌이 이상한데요, 기운이? 네.
1: 무슨 말씀이세요?
0: 자, T-E-N-T, 텐트 정답 맞습니다.
1: Yeah.
0: Alright. 자, 지금 보면 텐트에 어디에 모기가 많은 거예요?
1: 텐트 안쪽에요.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강조하려고 뭘 썼죠?
1: Inside.
0: Inside. 오케이. 안쪽 면인 거예요. Inside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그런 안쪽을 얘기를 할때둘다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사실은 일반적으로 in을 더 많이 써요.
1: 네.
0: 짧잖아요. 근데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거나 막 짜증났을 때, 이 안에 왜 이렇게 많아?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 싶을 때는 inside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Do you understand? Right? So in the tent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오랜만에 기본적인 거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1: 네.
0: 많은 모스키토스들이 텐트 안에 있다죠?
1: 있다.
0: 뭐가 있다라고 할때 우리 어떻게 했죠? There is or there
1: There are.
0: are. 이렇게 했습니다. 자, there는 해석하지 않아요. 거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1: 그쵸.
0: 있답니다. Alright? 근데 우리가 익숙한 게 there is 단수명사.
1: 네.
0: 이렇게 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1: 네.
0: 예를 들어서 there's a dog in the room. 이런
1: 예.
0: 식으로 한 마리 얘기를 하는 거에는 익숙하지만 이렇게 복수 형태로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할 때는 이상하게 입영작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So 그럴 때는 is가 아니라
1: are.
0: There are 뭐뭐들.
1: Yeah.
0: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어떤 프로그램 같은데 서머 캠프나 이런 데 보면 액티비티들이 많잖아요.
1: 그쵸, 재밌어요.
0: 네, 활동하는 거. 그래서 아, 엄청 많은 그런 액티비티들이 있어.
4: There are so many activities.
0: 그렇죠. There are so many activities, right? 이렇게 복수형으로 쓸 수 있겠고요. 네.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들판이라고 할 때 field를 씁니다.
4: Field.
0: Alright. 그래서 그 필드에 말들이 있다.
4: 예.
0: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들판이라고 할 때 in the field라고 쓰거든요. Field. 그러면은 어떻게 쓸까요?
4: There are
0: 말들.
4: Horses.
0: 그렇죠.
4: In the field.
0: The field. Alright. So 중요한 거, 복수로 쓸 때는 is 아니라 다시 한번
4: are
0: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복수를 얘기를 할 때 가끔가다 is를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네. 이게 이제 회화체, 구어체에서는 좀 flexible하게 쓰기도 해요. 융통성 있게.
4: 예.
0: 하지만 우리는 맞춰주기. 네. Right? 읽어보겠습니다. There are so many activities.
4: There are so many activities.
0: Oh, there are horses in the field.
4: There are horses in the field.
0: Alright, 자. 질문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 Yeah.
0: 있잖아, 거기 고양이들이 많아? 자, 많은 고양이들이 있니? 그리고 거기에는 마지막에 붙이면 돼요.
4: 아.
0: 자, 질문이죠, 지금.
4: 예. Yeah.
0: 어떻게 할 것 같아요?
4: Are there so many cats in there?
0: 그냥 there?
4: There?
0: 하시면 돼요.
4: Oh.
0: Are there many cats there?
4: Oh.
0: 이렇게 하면 됩니다.
1: 대어가 두 번 들어가니까 뭔가 이상해요.
0: 좀 어색하죠, 네. 그렇죠? 오케이. Okay.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긴 하세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라고 할 때는 there are, there is를 쓰는데
4: 네?
0: 있니? 이렇게 물어볼 때는 is there, are there?
4: 에헤이.
0: 이 두 개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순을.
4: 네?
0: 그리고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는 항상 여러분 마지막에. There.
4: there.
0: 정은 정말 거기에란 뜻이에요.
4: 그렇죠.
0: 오케이?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ight?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4: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0: 네, 근데 상대방은
4: 네.
0: 우리의 미션이죠.
4: Mm-hmm.
0: 굉장히 쿨합니다. 뭐 헌혈 좀 해도 되지 뭐.
4: 아,
0: 그러니까 괜찮지 뭐. 그 많이 온 거예요. 캠핑에
4: 그쵸?
0: 와서 익숙한 네. 거죠.
1: 이 정도 모기는 감수해야지. 캠핑 와서 약간 이런 마인드.
0: 이게 또 하나의 그거야.
1: 아, 캠핑.
0: 이거 또 경험이야.
1: 그죠, 그죠. I don't mind. 나는 뭐 신경 안 써. A little blood. 약간의 피. 피를 주는 건가? 그죠?
0: 그러니까 이게 의역을 제가 한 거예요. 굉장히 의역했어요. 헌혈 좀 해도 괜찮지 뭐. 이거는 직역을 하면요. 뭐 피를 좀 이렇게
1: share 해도
0: 하는 거 뭔가 주는 거 그런 거나 뭐 별로 신경 안 쓴다.
1: 왠지 이거 뒤에 동사 원형.
0: Okay.
1: I don't mind share a little blood.
0: 지금 느낌이 막 그림이 그려져요.
1: 네, 피 공유하는 거.
0: 그 모기한테 어떻게 좀 하나 드릴까요?
1: 네,
0: 드릴까요? 어떻게 같이 좀 이런 느낌인데.
1: 피 1mm에 5,000원 드려요.
0: 그렇습니다. 에. 자, 이건 제가 의역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슬기 씨도
1: 네.
0: 힘들었을 거예요. 자, 제가 사용한 건
1: 네.
0: 기증하는 거였습니다. 헌혈 한 마디로
1: 헌혈이란
0: 진짜 말 그대로.
1: 말을.
0: 그래서 저는 donate이라는 동사를 쓸 거예요. 근데 모양이 조금 ing가 들어가긴 했죠.
1: I don't mind 다음에 ing였나 보다.
0: Yes. donate이라는 동사 들어보셨어요?
1: 들어봤어요.
0: donate이라고 하는 건 여기선 P니까 헌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증하다 이런 식으로도 되고 돈도 donate를 할 수가 있죠.
1: 그렇죠.
0: donate. 그러면은 기부하다가 되겠습니다.
1: 근데 사실 donate란 동사보다는 아마 많은 분들이 donation은
0: donation.
1: 그거는 익숙하실
0: 기부금
1: 것 같아요.
0: 같은 거.
1: 네,
0: right,
1: 네.
0: right.
1: 네.
0: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단어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뭔가 좋은 의도로 뭔가를 나누고 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쓸 수가 있겠죠.
4: 네.
0: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뒤에 blood가 나왔는데요.
4: Yes.
0: blood가 뭐예요? blood.
4: 피.
0: 피.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저 실수 엄청 많이 본 게 피는 blood인데 피를 흘리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얘는 비슷하지만 달라요. 네.
1: bleed 아닌가요? 볼까요?
0: bleed.
1: bleed.
0: 볼게요.
1: bleed.
0: 맞습니다.
1: 맞네요.
0: 이 두 개를 반대로 쓰시거나 아니면 그냥 블러드로 동사를 막 하려고 하시거나 이런 케이스 많아요.
1: 저도 사실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으면 이게 그거 아닌가요? 했을 것 같아요.
0: Right. 네. 제가 아마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지 않았으면
1: 블리든가
0: 블러든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명사, 얘는 딱 봐도 동사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패턴. 아마 이거 왕초보 영어에서 거의 최초 수준일 거예요.
1: 어렵잖아요.
0: Right. 근데 아마 원어민들이 하는 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4: 네.
0: 상대방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나 저 괜찮아요. 저 뭐 괜찮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은 뭔가를 꺼리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나 도네이팅 하는 거, 어, 나 뭐 별로 신경 안 써. 어, 뭐 괜찮아, 꺼리지 않아. 이게 의역이 되면서 괜찮아. 이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바꾼 건 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4: 그렇죠.
0: 나는 이 행동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왜냐면 마인드가 계속 마음에 담고 있고 신경 쓰는 거거든요. 근데 나 그런 거 안 한다. 의역돼서 ING도 괜찮아요. 이런 정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4: 그게 그 말이네요, 정말.
0: 맞아요. 그런데 왜 의역을 제가 잘 안 쓰냐면은 예. 이 I don't mind 이거를 의역을 해서 괜찮아 이래버리면 나중에 상대방이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Do you mind 어쩌고 이렇게 했을 때 yes라고 해야 되나?
4: 헷갈린다.
0: 뭐라 그러나? 이게 헷갈려요.
4: 아, 네.
0: 제가 진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역으로 느껴주세요. 예. 아, mind 하는 게 이렇게 꺼리는 느낌이구나.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저 기다리는 거 안 꺼려요. 저 안 꺼려요, 기다리는 거.
4: I don't mind waiting.
0: 그렇죠. I don't mind waiting. 누군가 물어봤겠죠. 뭐, do you mind waiting? 뭐 이런 식으로,
4: 그쵸.
0: r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저 그거 공유하는 거 꺼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음식 같은 게 있어요.
4: 예, 예.
0: 근데 같이 좀 이렇게 먹는 거 어때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나도 내 거를 같이 공유할 테니까 당신 것도 좀 공유 이렇게 해서
4: 무조건 그러니까 뭐 음식은 그렇게 먹어야 돼요.
0: 짬뽕과 짜장면의 느낌?
4: 그 짬짜면으로 시키기 조금
0: 애매할 수 있거든요.
4: 너 짬뽕 나 짜장 이렇게 해갖고
0: That's right.
4: 정겨워요.
0: 저는 네. 꺼리지 않는데요. 그거를 공유하는 거.
4: I don't mind sharing it.
0: 그렇죠. I don't mind sharing it. You can take some 이런 식으로 right?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 예.
0: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직역 느낌으로 가주세요. 오케이. 예. 자, 한번 가볼게요. Oh, I don't mind waiting.
4: I don't mind waiting.
0: I don't mind sharing it.
4: I don't mind sharing it.
0: 아, 그런 거 꺼리지 않는다.
4: Yes.
0: 자, 그리고 제가 방금 살짝 해보긴 했지만 질문형을 한번 해볼게요.
4: 네.
0: 그러면은 밖에서 기다리시면 꺼릴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4: 불편하실까요?
0: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밖에 택시가 오는데 그걸 놓칠 수가 있으니까
4: 그쵸.
0: 당신은 꺼리나요? 그럼 일단 어떻게 할까요?
4: Do you mind?
0: Do you mind 밖에서 기다리는 거?
4: Do you mind waiting outside?
0: 그렇죠.
4: 오.
0: Do you mind waiting outside? 괜찮죠?
4: 네네.
0: 원어민들이 엄청나게 예의 있게 많이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4: 그러게요.
0: 직역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Do you mind waiting outside를 의역을 했다고 칠게요.
4: 네.
0: 밖에서 기다리셔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4: 그쵸?
0: 그러면 나는 괜찮다고 얘기하려고
4: 예.
0: Yes! 이거는 뭘까요?
4: 난 꺼려요.
0: 꺼려요.
4: 예.
0: 저 안 기다릴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4: 우와.
0: You know what I mean?
4: 그 대답을 그러면은 반대로 해야지 긍정이군요.
0: 그러니까 반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나는 직역으로 꺼리다라는 거 알았으니까
4: 예.
0: 꺼리실까요? 이러면
4: No. no.
0: 이렇게
4: okay.
0: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의역으로 억지로 하지 말자는 겁니다.
4: 알겠습니다.
0: Alright.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Oh,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4: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5: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0: 네, 자 다음은요.
4: 네.
0: 아 그런데 왜 모기 물린 데는 그렇게 가려운 거야?
4: 그렇죠. 이게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요.
0: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막 십자도 긁고 막 난리
4: 예,
0: 나잖아요.
4: 침 바르고.
0: 예. 아, 다 그렇죠?
4: 예, 예.
0: 아, 정말 그런 거 아니군요.
4: 다 똑같아. 만국 공통일걸요?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가려워?
0: 가려워.
4: 그죠?
0: 이것을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4: 예. 자, 왜 이렇게 모기 물린 거는 가려울까? 그쵸? 그건데.
0: 가려운 거를 아시는 분 거의 못 보긴 했는데.
4: 아, 그건데. 아, 그거 봐.
0: 스크래치?
4: 아니에요. 스크래치.
0: 스크래치 아니에요?
4: 스크래치는 상처예요.
0: 상처. 오케이.
4: 예, 스크래치는 예, 상처고 제가 이 정도 알거든요. 이거 알거든요.
0: 약간 충격적입니다. 아,
4: 뭐
0: 충격적인일 뻔했습니다. 말을 바꿀게요.
4: 뭐 이런 건데. 이렇게 생긴 거 없어 봤는데.
0: 맞아요. 어디서 보긴 한 것 같은데.
4: 어깨 너머로.
0: Alright. 자, 볼게요.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4: Okay. 아니구나.
0: 자, 정답은?
4: 아우.
0: itchy. 와, 그래도 저 IT 갔을 때, 대박 이랬어요.
4: 아, 어디서 봤거든요, 제가.
0: 근데 이렇게 조금씩 가는 거예요.
4: 예.
0: 아, 네, 슬기 씨. 오, 좋습니다. 예. 자, ITCHY가 itchy, 이게 가려운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형용사이면서 강세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4: 오?
0: itch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itch 이게 아니에요.
4: 에?
0: 오케이? itchy, itchy.
4: 오?
0: 이런 느낌 가야 돼요. 왜냐면 itch 이래버리면 네. y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건 동사가 돼버리기 때문에
4: 아.
0: 자, 여러분들 강세 안 줘볼게요.
4: 예?
0: itchy. 어, itchy.
4: itchy.
0: itchy.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mosquito bites들이라고 했는데
4: 네.
0: 이 mosquito bite 자체가 이게 왠지 bite가 물다란 동사잖아요.
4: 어? 그거 아니었어요?
0: 근데 얘는 명사입니다.
4: 아.
0: 네. 그래서 a mosquito bite 하면 하나겠죠.
4: 네.
0: 그렇게 하면은 모기에게 물린 곳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뿅 된 거. 그리고 복수 여러 개다. 그럼 복수로 mosquito bites 쓸 수가 있는 거예요.
4: 우와.
0: 특이하죠, 그렇죠?
4: 예, 예, 예, 예. Right.
0: So mosquito bites들을 왜 so itchy 해라고 했고요. 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형용사 앞에 지금 itchy 앞에 뭐 붙었어요?
4: So.
0: So. 자, 이것은 뭔가 정도가 상당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주죠.
4: 네.
0: 하지만 무조건 부정적인 느낌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so 형용사 엄청나게 itchy하다 혹은 이렇게나 그렇게나 뭐뭐하다 해서
4: 네.
0: 뭔가 좀 정도를 높여주는 느낌인 거예요. 왜 그렇게나 itchy한 거야?
4: Yes.
0: 그렇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왜 이 안에 그렇게나 이렇게나 더운 거야? 자, 왜 이 안에 그렇게나 더운 거야? Is it 해야 되죠. 왜냐면은
4: 예.
0: 날씨를 얘기를 하고 뭐 온도를 얘기를 하니까.
4: Why is
0: it?
4: Why is it?
0: 엄청 덥대요.
4: So hot.
0: 이 안에 in
4: inside.
0: In here. Right. 그러면 why is it so hot in here?
4: Oh.
0: Why is it so hot in here? So 여기서 역할 so라고 하는 건 정도가 좀 올라간 거예요.
4: 그쵸.
0: 그래서 뭐 엄청 뭐 이렇게나 그렇게나 라는 느낌. 자, 이걸 볼게요. 왜 그는 그렇게나 화가 나 있는 거야?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화난 거 뭐 쓸까요?
4: Upset?
0: 뭐 아무거나 원하시는 거 써도 돼요.
4: Mad?
0: 오케이.
4: Yeah. Why is he so mad?
0: 그래서 why is he so mad? 그렇게나 이렇게나 엄청 이런 느낌?
4: Yeah.
0: 줄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 네.
0: Why is it so hot in here?
4: Why is it so hot in here?
0: Why is he so mad?
4: Why is he so mad?
0: All right, 자, 이것도 가볼게요.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4: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0: All right,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4: 네.
0: And that is...
4: No.
0: 안 돼. 모기가 방금 내 발가락 사이를 물었어.
4: 아, 큰일 났다.
0: 최악인 것 같아.
4: 이거는 정말...
0: 와...
4: 와... 이게 조금 보기 안 좋거든요, 거기 긁는 게.
0: 그쵸, 그쵸.
4: 에이.
0: 그, 이, 거기까지 가기도 힘들어요.
4: 그러니까요.
0: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중간에 이제 배가 저를 방해하고
4: 아, 예.
0: 있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4: 아, 그렇군요.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발가락.
0: 발가락은 뭐죠, 우리?
4: finger가 손가락인데요?
0: 그쵸.
4: 발가락은 뭐죠?
0: 그, 진짜로 finger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발가락 잠깐만 생각이 왜 안 나지? 이럴 때 있죠.
4: foot이랑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도 hand랑
0: 발이죠.
4: finger랑 다른 것처럼.
0: That's right.
4: foot. 오, 와 발가락은 너무.
0: 자, 저기 뭐야 금요일 다음에 무슨 요일인지.
4: Saturday.
0: 우리 말로 무슨 요일이죠?
4: 토요일.
0: 자, 힌트 드렸습니다.
4: 토요일이 왜 힌트예요? 토요일이요? 토 아. 네. 네. My toe!
0: 애매하게 기억날 때 힌트 좀 드리도록
4: 예.
0: 할게요. 네. 자, 정답.
4: 아, toes.
0: 네, toes. It's okay.
4: 예.
0: 자, 일단은 T-O-E 자체가 확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알고 계셔도 아, 맞다, 내가 왜 기억 못했지? 이럴 수 있어요. 반복, 아직 노출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4: 네, 오케이? 네.
0: So, toe. 발가락, 이거는 이제 finger랑 똑같이 쓰시면 안 됩니다.
4: Yeah.
0: 자, 그리고 당연히 발가락 두 개 사이에 물었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toes를 썼겠죠. 자, 여기서 지금 과거형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bite. 얘가 아까 전에는 mosquito bite가 물린 곳이라고 했었죠.
4: 네.
0: 그 물린 데를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말 그대로 물다라는 동사를 쓴 거예요. 방금 물었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4: Yeah.
0: 그래서 우리가 bite 현재형
4: 예.
0: 그리고 과거형도 뭐 있긴 하지만 PP 형태까지 한번 여러분 교재 정리해 볼게요.
4: Bite, beat, beat 아니에요? Bite, beat, beat.
0: Bite, beat, beat. 오케이. 오. 평소에 보통 이 길이 많이 보시던데 오늘은 약간 좀.
1: 그러네요. 여기 어, 잠깐만요. 아.
0: 그렇죠. Bite, beat, bitten.
4: 간과했네요.
0: Right. PP 네. 형태로는 이렇게 아, 됩니다.
4: 네.
0: 이 모기가 쏘는 게 아니래요. 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입이래요. 그래서 그걸로 문대요, 이렇게.
1: 어머머머머머.
0: 충격적이죠.
1: 진짜 싫어요.
0: 아, 너무 싫죠. 저도 그 생각했어요.
1: 너무 싫어요.
0: 상상해보세요. 아, 제발. 그래서 바이트인 겁니다.

0: 모기는 그냥 아예 그냥 주변에 없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1: 아,
0: 같아요.
1: 너무너무 무서워요. 자,
0: 예.
1: 그리고 지금 보세요. So, a mosquito 한 마리가 just bit me. 나를 bite 했잖아요. 근데 내 toes 사이에라고 했는데, between이라고 하는 게 뭐뭐?
0: 사이.
1: 사이에. 그래서 between이라고 하는 건 between A and B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0: 네.
1: 아니면 between 어떤 복수 명사 이런 게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0: 아.
1: Alright.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를 쓰게 되면 뭐뭐 사이에 내 발가락들 사이인 거죠.
0: 사이에.
1: 그렇죠? 자, so for example, 내 손가락 사이에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손가락들이라고 해야겠네요.
0: Between my fingers.
1: Alright? 그러면 너와 나 사이에
0: 아,
1: between
0: between you and me.
1: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0: 아하.
1: 그래서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 A and B 느낌인데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게 날 물었어. 내 손가락들 사이에. 아, 이것도 최악이거든요.
0: 아,
1: 자, 그건 날 물었다. 어떻게 해요?
0: it bites me.
1: 과거로.
0: It bit me.
1: 아하, 내 손가락들 사이에.
0: Between my fingers.
1: 그렇죠. 자, 이거 해볼게요. 이건 너와 내 사이의 일이야. 이거 있잖아요. 이건 그냥 앞에 this is만 넣어주면 돼요. 이건 너와 내 사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아, this is between you and me.
1: That's it. This is between you and me. 이거는 진짜 영어에서 딱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만 알고 있는 거야. 너한테만 말해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0: 비밀
1: 때,
0: 이야기 할 때.
1: this is between you and me, alright? 이렇게
0: 아.
1: 또 이왕이면 표현
0: 네.
1: 알아도 줘도 나쁘지 않겠죠?
0: Yes.
1: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t bit me between my fingers.
0: It bit me between my fingers.
1: This is between you and me.
0: This is between you and me.
1: 본문 갈게요.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0: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1: Alright, 또 동영상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1: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0: 네.
1: 헌혈 좀 해도 괜찮지 뭐.
0: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1: Alright. 그런데 왜 모기 물린 데는 그렇게 가려운 거야?
0: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1: So itchy, 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1: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2: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1: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1: 네, 직역으로 해서 I don't mind doing something. 나 꺼리지 않는다.
0: 오케이.
1: 가보겠습니다. 나 기다리는 거안 꺼려. 뭐 기다려도 괜찮아 정도가 되겠죠?
0: I don't mind waiting.
1: I don't mind waiting.
0: Mm-hmm.
1: 나 그걸 나눠 먹는 거안 꺼려. 한마디로 뭐 나눠 먹어도 괜찮다.
0: I don't mind sharing it.
1: I don't mind sharing it.
0: Yep.
1: 헌혈 좀 해도 괜찮지 뭐. 그러니까 나는 꺼리지 않는데요. 약간의 피를 헌혈하는 거.
0: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1: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I don't mind waiting. I don't mind sharing it.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다음은요. So 형용사. 그렇게나 뭐 이렇게나 뭐뭐한. 자 갈게요. 그는 왜 그렇게 화가 났어? 화나 있니?
0: Why is he so mad?
1: So mad. 이 안이 왜 이렇게 덥지? 왜 이렇게 덥지? 주어를 is로 잡아야죠.
0: Why is it so

0: hot in here.
1: You got it. 그런데 왜 모기 물린 데는 그렇게 가려운 거야? 자, 모기 물린 곳은 mosquito bites 그리고 itchy가 가려운 거죠.
0: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1: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Why is he so mad? Why is it so hot in here?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네,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3: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2: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1: 미션 해결할게요.
0: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0: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4: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0: Are you okay?
1: Great job, you guys.
0: 놀랐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네, 내가 몇 개 가져왔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brought a few.
1: I brought a few. A few 자체가 명사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0: 네.
1: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인데요.
0: 네.
1: I don't mind ing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직역을 드릴 거예요. 의역 버전 아닙니다. 난 마유랑이라는 거 안 꺼려. 난 마유랑이라는 거 안 꺼려.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 이럴 수 있어 괜찮아 이 정도가 되겠죠.
0: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See you.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수학입니다. 우리 지금 친절한 설명의 기술 두 번째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설명의 기술 두 가지 기억합니까? 정의, 예시 두 가지를 배웠어요. 이번 시간엔 또 어떤 설명의 기술을 배우게 될지 기대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죠. 바로 로그인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시작 부분에 항상 같이 보는 장면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할 재밌는 장면인데요. 이건 선생님의 경험이기도 해요. 선생님이 닭강정의 존재를 몰랐을 때 닭강정을 처음 먹었는데 우와, 이건 무엇인데 이렇게 맛있지? 내가 그동안 먹었던 순살 양념치킨과는 뭔가 같은 듯하면서 다른데 갸우뚱, 이건 뭐지?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순살 양념치킨과 닭강정의 차이가 뭘까? 공통점이 뭘까? 궁금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 모르겠다고요? 그럼 선생님이 조사한 내용을 알려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상식을 넓히는 차원에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닭고기를 튀겨. 그리고 튀긴 닭고기에 달콤 짭조름한, 이제 단짠단짠 그러죠? 달콤 짭조름한 소스를 입힌 것이 순살 양념치킨과 닭강정의 공통점이라고 해요. 그럼 차이점은 뭔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차이점은 뭐야? 이게 더 맛있다, 이게 더 맛있다, 이게 차이점인가? 그게 아니고

순살 양념치킨은 튀긴 닭고기에 이제 볼에 넣고 이제 막 소스를 막 비비는 거죠. 그쵸? 이게 이제 순살 양념치킨이고, 닭강정은 그 소스에 조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조리 방법이 약간 다르네요. 그쵸? 그래서 이두 가지 비슷하지만 다른 대상 설명할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주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할 설명의 기술이 바로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기대되죠? 자, 본방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교. 우리가 전에 두개 배웠고, 이번 시간 이제 세 번째 설명 방법, 설명의 기술이 되겠죠? 비교를 먼저 잘 알아봐요. 비교. 많이 들어봤죠? 그쵸? 둘 이상의 대상.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순살 양념치킨과 닭강정. 이두 가지 대상. 뭐가 같고 뭐가 다를까? 둘 이상의 대상이 필요해. 일단 알겠죠? 비교. 좀 이따 배울 대조도 마찬가지예요. 둘 이상의 대상을 설명할 때 필요해. 공통점을 찾아서 설명하는 방법이다.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서 설명을 할 건데,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고 설명을 해. 그럼 비교 이렇게 보면 돼요. 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견줄 비. 견주다는 건 대본다는 거야. 대본다는 거. 견줄교. 역시 또 견주는 거네요. 비교. 둘다 견줘보는 거예요.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대박. 그래서 서로 간에 이건 좀 특이해. 유사점, 차이점, 일반 법칙 따위 등을 살피는 일을 비교라고 했는데, 우리 설명 방법에서 비교는 이 중에서 유사점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요거 다 아니에요. 일단 공통점을 찾아 설명하는 방법을 비교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비교의 정의를 내렸어요. 지난 시간 복습. 비교의 정의는 이렇다. 이거 가지고 잘 이해한대. 그러면 예시. 비교의 예시. 예시. 예를 들어서 소설과 영화 두 대상을 지금 견주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그러니까 공통점이야. 그렇죠? 이야기 구조를 갖추고 있네. 공통점. 이렇게 공통점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건 비교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유사점, 공통점, 차이점 그랬는데, 그럼 차이점을 찾아서 설명하는 방법이 따로 있겠네? 있습니다. 대조라 그래. 대조. 알겠죠? 역시 둘 이상의 대상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아까 공통점이 비교였다면 차이점은 대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차이점을 찾아 설명하는 방법. 대조의 정의. 이게 되겠죠? 대조란 둘 이상의 대상에서 차이점을 찾아 설명하는 방법이다. 정의의 방법으로 대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전 찾아볼게요. 대할 대자에다가 비출 초. 서로 대봐서, 비추어 봐서 서로 차이점을 발견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둘 이상의 대상의 내용을 맞대요. 여기도 있네요. 같고 다름을 이때도 같다와 다르다가 있는데, 이 중에 설명 방법상의 대조는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 다름, 다름. 차이점에 중심을 두고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한다. 이게 대조다. 이렇게 보면 돼요. 대상 간의 차이점을 부각하여 각각의 특성을 더 뚜렷하게 보여주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예시. 자, 복습 막 됩니다. 예시. 위에 소설은 문자 언어로 표현되지만, 소설과 아까 영화의 공통점을 말했는데 차이점도 있어. 차이점이 없으면 같은 거지 뭐. 그렇죠? 문자 언어로 표현돼요. 문자 언어로. 영화는 영상 언어로 표현된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소설과 영화는 공통점도 있지만 이런 차이점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 있어요. 선생님, 아무거나 두 대상을 갖다 놓으면 비교도 되고 대조도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을 비추고 있는 카메라와 선생님이 신고 있는 운동화를 비교 대조의 방식으로 설명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없어. 공통점? 둘다 공산품이다. 이 정도밖에 없어. 그렇죠? 차이점이 너무 많아. 그건 굳이 비교와 대조의 방법으로 설명할 필요 없어요. 뭔가 같아 보이지만,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두 대상을 설명할 때 비교와 대조의 방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또 설명 방법 다섯 번째, 분류를 공부합니다. 분류, 분류. 여러 대상들을 중요한 거,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묶어서 설명한다.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묶어서 설명하는 방법이 분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사전 찾아보면 나눌 분자에다가 무리류. 무리류가 묶어서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묶음. 무리야, 무리. 묶어서 설명하는 방법을 분류라고 한다고 하면 돼요. 공통된 속성을 가진 것끼리 같은 종류로 묶어 설명한다. 묶어 설명하는 거.
예를 들어서 예시, 먹잇성을 기준으로, 이걸 기준으로 삼았을 때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분류, 구분, 기준이 필요하다. 먹잇습성을 기준으로 해서 사자와 호랑이들은 육식동물도 묶고 소와 말 등은 초식동물도 이렇게 묶어서 설명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분류예요. 그럼 사람은 어디로 묶을 수 있을까? 사람은 잡식이야, 잡식. 그쵸? 잡식동물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자, 다음. 분류와 비슷한 게 구분이라는 게 있네. 구분. 구분. 하나의 대상을 일정한 기준, 공통점이죠. 분류랑 헷갈리면 안 돼요. 똑같아요. 일정한 기준이 있어요. 아까는 여러 대상이었는데 하나의 대상이라는 차이점은 있네요.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 아까는 묶어서, 그렇죠? 묶어서 설명했는데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야, 이번에는. 나눌 구자, 나눌 분, 나눌 구, 나눌 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전체를 몇 개로 갈라 나눔. 나누면서 설명하는 건 구분이다. 묶으면서 설명하는 건 분류다. 이렇게 차이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하나의 대상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특징이고,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동물을 육식동물로 한번 묶어봤고, 초식동물로 묶어봤죠? 이번에는 그 동물을 나눠가며 설명하는 방식이야. 동물은 먹이습성에 따라 이 기준이에요, 기준. 일정한 기준이 있고, 육식동물, 초식동물, 잡식동물로 나뉜다. 나누어가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구분이다. 이렇게 차이점을 발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네 가지 기술 배웠어요. 이네 가지 기술을 빠르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함께 공부했던 설명의 기술 네 가지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먼저 비교와 대조. 비교는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 잊지 않았죠. 그다음에 분류와 구분. 분류는 여러 대상을 기준 똑같고 묶어서 설명하는 거. 구분은 하나의 대상을 기준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는 거. 이렇게 비교, 대조, 분류, 구분. 비슷한 듯 하면서 차이가 있으니까 이네 가지 기술 분명하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댓글 미션 나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분류해 봤어요. 그랬는데 여러분도 좋아하는 음식 있죠? 음식 종류들을 쭉 나열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쭉 먹고 싶은 거다 포함해서 나열한 다음에 분류의 방식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설명해서 우리 댓글창에 올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한 시간 더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설명의 기술을 재밌는 걸 배우게 될지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나요. 안녕.

말해. 어서 말해, 당장. 네가 알아냈다고 말해. 이게 뭐야? 다음 이 시간에? 아니, 이게 뭐야? 다음 이 시간이라니. 어우, 정말. 우리 친구들 왔어요. 아니, 이모가 요즘 푹 빠져있는 드라마가 있거든. 그런데 이 드라마가 결정적인 장면에서 끝나버렸지, 뭐야. 다음 이 시간에 방영을 한대. 어우, 궁금해. 뒷이야기가 어떻게 될까? 일주일 어떻게 기다려? 너희들도 이모 마음 알지? 그런데 너희들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너희들 굉장히 아쉬운 표정이 있거든? 무슨 일이야? 말해봐. 응? 굉장히 아쉬운데? 어? 지난 시간에 다 읽지 못했던 책을 얼른 보여달라고? 너희들도 다 읽지 못한 책이 있었어? 무슨 책 읽었더라? 아, 그책 제목이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책. 뭐였지? 그거였어, 그거. 바로, 짠! 까먹어도 될까요? 맞지? 그래. 우리 친구들도 지난 시간에 뒷부분 못 읽어서 굉장히 속상했구나. 오늘 문화책방에서 읽고 가. 오늘 이 이야기 읽고 인물의 성격 파악하는 거 다들 알고 있지? 자, 그럼 오늘도 혜은 선생님이랑 재미있는 국어 공부 하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책은 재미있게 읽어주고 국어 개념은 쉽게 설명해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문어 이모님께서 추천해주신 책, 까먹어도 될까요? 우리 이어서 읽으면서 인물의 성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물의 성격

성격 파악 어떻게 했나요? 방법 다시 한번 떠올려 보고 공부 시작해 볼게요. 이야기를 읽고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상황에 따른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살펴보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 인물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파악해 본다면 우리가 인물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두 가지 기억하면서 지금부터 이야기 읽으며 인물의 성격을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부분까지 읽었나요? 줄무늬가 알아냈죠. 뭐를 알아냈어요? 안 까먹는 방법을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끈기 있게 도전해서요. 자, 그래서 그 방법을 다른 다람쥐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는데 다른 다람쥐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관심 없었죠. 까먹어야지. 까먹어야 먹을 게 있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줄무늬는 속상했죠. 자,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그 뒷이야기 읽으면서 우리 인물의 성격 파악해봐요. 우리 친구들 교재 127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줄무늬가 말합니다. 에잇! 혼자 살 거야. 까먹는 다람쥐들이랑은 같이 못 살겠어. 줄무늬는 결심했어. 줄무늬는 결심을 잘해요. 결심했어요. 마을에서 뚝 떨어진 산 꼭대기에서 살기로. 혼자 살기로요. 마을에서 제일 튼튼한 집을 짓고 혼자 살기로 결심을 했네요. 줄무늬는 먼 길을 떠났어. 튼튼한 집 짓는 법을 배우려고. 까먹 마을에서는 배울 수 없었지. 풀로 대강지였으니까. 자, 줄무늬는요, 배우기 위해 먼 길을 떠났어요. 뭐를 배워요? 튼튼한 집 짓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요. 주문이는 뭔가 해결하고 배우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되게 도전적이죠. 아, 뭔가를 배우겠다. 자, 이런 결심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도전적인 성격임을 알수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읽을게요. 줄무늬는 열두 봉우리를 넘어 튼튼 마을에 닿았어. 자, 어디로 갔어요? 튼튼 마을이요. 줄무늬는 까먹 마을에 사는데 튼튼 마을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열두 봉우리를 넘어서 갔대요. 봉우리라는 것은요, 산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봉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줄무늬가 봉우리를 12개나 넘어서 간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튼튼하게 집 짓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먼 길을 간 거예요. 선생님 같았으면 한세 봉우리 넘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그냥 튼튼한 집 짓는 방법 배우지 말고 그냥 풀로 대강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힘드니까. 자, 그런데 줄무늬는요 포기하지 않고 열두 봉우리를 넘어서 튼튼 마을에 닿았습니다. 의지가 대단해요. 거기서 튼튼한 집 짓는 법을 배웠지. 배운 건 하나도 잊지 않았어. 날마다 물구나무를 서서 쥐람다, 쥐람다, 쥐람다라고 100번씩 말했으니까. 자, 지금 줄무늬가요, 잊지 않는 방법, 까먹지 않는 방법을 알아냈죠. 그 방법이 뭐예요? 물구나무 서서 쥐람다, 쥐람다, 쥐람다라고 100번씩 말하기. 자, 이것을 날마다 했대요. 친구들, 날마다 하는 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100번 말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것을 매일매일 한다?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뭔가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지금 줄무늬는 날마다 말을 하면서 배운 건 하나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성실해요. 그쵸? 줄무늬는 쑥쑥 자랐어. 튼튼한 집 짓는 법을 배우고 나니 더 이상 아기 다람쥐가 아니었지. 다시 열두 봉우리를 넘었어. 자, 이제 돌아옵니다. 다시 열두 봉우리를 넘었어. 까먹 마을로 돌아왔지. 그러고는 산 꼭대기에 집을 지었어. 줄무늬는 새 집이 마음에 쏙 들었지. 왜이 집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튼튼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마음에 쏙든 것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인물의 성격 한번 파악해 봅시다. 자, 줄무늬의 성격을 파악해 봐요. 줄무늬는요, 튼튼한 집 짓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어요. 자, 어떤 성격이죠? 뭔가를 배우기 위해 멀리 떠나는 모습. 그래요. 끈기 있죠. 열두 봉우리나 넘어갔잖아요. 포기하지

0: 하지만 까닭은?
1: 그래요. 혼자 살 거야. 까먹는 다람쥐들이랑은 같이 못 살겠어. 그러니까 다른 다람쥐들이 안 까먹는 방법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 주의. 다른 다람쥐들이 안 까먹는 방법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야. 맞아요. 그래서 속상해서 이렇게 한 거죠. 성준, 다른 다람쥐들이 튼튼한 집을 짓는 데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야? 이건 아니죠. 선미, 다른 다람쥐들이 줄무늬가 까먹 마을에 사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야. 이런 내용 안 나왔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죠? 자, 그래서 바르게 말한 친구 누구예요? 주희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주희. 자, 30번 문제입니다. 줄무늬가 튼튼한 집 짓는 법을 배운 곳은 어디인지 쓰시오. 자, 어디 가서 배웠나요? 튼튼 마을에 가서 배웠죠. 튼튼 마을. 자, 글에 나옵니다. 튼튼 마을. 자, 그럼 이어서 31번입니다. 줄무늬의 말이나 행동에 알맞은 성격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 자, 지금 여기에 줄무늬의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수 있는 줄무늬의 성격을 연결해 주자고요. 자, 첫 번째. 튼튼한 집 짓는 법을 배우려고 먼 길을 떠났어요. 자, 뭔가를 배우기 위해 먼 길을 떠나는 줄무늬 어때요? 도전적이죠. 자, 그리고 배운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물고 나무서서 쥐람다, 쥐람다, 쥐람다라고 100번씩 말했습니다. 날마다. 아주 어때요? 성실합니다. 끈기 있습니다. 성실하다.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자, 이어서 32번입니다. 줄무늬가 집 짓는 방법을 잊지 않기 위해 한 행동을 쓰시오. 자, 어떻게 했어요? 안 까먹는 방법 알아냈잖아요. 그 방법을 매일 했죠. 이렇게요. 날마다 물구나무를 서서 쥐람다, 쥐람다, 쥐람다라고 100번씩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줄무늬가 굉장히 성실하고 끈기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럼 이어서 뒷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줄무늬가 말합니다. 이제 좋은 도토리를 찾아야지. 줄무늬는 도토리를 찾아 나섰어. 좋은 도토리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지. 좋은 열매가 열리는 나무를 잘 기억했으니까. 잘 기억해서 이제 도토리도 좋은 도토리를 구합니다. 우리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쵸? 줄무늬는 집한 구석에 도토리를 잔뜩 쌓았어. 봄에 먹을 것은 마당에 잘 묻었지. 묻은 곳은 다 기억했어. 날마다 물구나무 서서 쥐람다, 쥐람다, 쥐람다라고 100번씩 말했으니까. 자, 매일 했습니다. 이렇게. 왜? 까먹지 않으려고. 맨날 해야 까먹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쵸? 억울하지 않아. 내가 모은 만큼 내가 먹으니까. 아깝지 않아. 도토리를 썩히지 않으니까. 다른 동물에게 뺏기지 않으니까. 자, 이제 줄무늬는요. 억울하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자. 까먹지 않는 방법을 알아내기 전에는 줄무늬가 이 세상을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억울해하고 아까워했죠. 하지만 이제는 까먹지 않는 방법을 알아냈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고요. 아깝지 않아요. 자, 그런데 지금 줄무늬가요. 집한 구석에 도토리를 잔뜩 쌓았거든요. 도토리가 많으면 내가 다못 먹으니까 다른 다람쥐들 나누어 줄 수도 있는데 나누어 주지 않고 그냥 집한 구석에 도토리를 잔뜩 쌓아놨어요. 자,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 알수 있는 줄무늬의 성격은 어떠한가요? 맞아요. 욕심이 조금 많은 것 같죠? 자, 그러면 이야기 이어서 읽을게요. 줄무늬는 새로운 삶이 마음에 들었어. 어떤 삶이에요? 아깝지 않은 삶, 억울하지 않은 삶, 내가 모은 도토리는 내가 누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어. 줄무늬는 엄마가 됐어. 쌍둥이를 낳았지. 줄무늬는 기뻤어. 줄게 많으니까. 줄무늬네 집은 마을에서 제일 튼튼하고, 줄무늬네 도토리는 마을에서 제일 좋으니까. 사랑하는 아가들, 걱정 마라. 우리 집은 비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아. 그만큼 튼튼해. 자, 쌍둥이들에게 좋은 집과 좋은 도토리를 줄수 있어서 줄무늬는 굉장히 기뻤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인물의 성격 파악해 볼게요. 자, 줄무늬는요, 집 한구석에 도토리를 잔뜩 쌓아

났어요. 내가 먹고도 남으면 나누어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잔뜩 쌓아놨죠. 알수 있는 줄무늬의 성격은 욕심이 많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3번 문제입니다. 줄무늬가 좋은 도토리를 찾을 수 있는 까닭의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줄무늬가 어떻게 좋은 도토리 찾을 수 있었어요? 좋은 열매가 열리는 나무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1번. 좋은 열매가 열리는 나무를 잘 기억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까먹지 않아서. 자, 2번. 좋은 도토리를 고르는 방법을 알고 있어서 그건 아니에요. 3번. 좋은 도토리를 다른 동물에게 빼앗기지 않아서. 자, 그래서 좋은 도토리를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4번이에요. 가의 줄무늬의 새로운 삶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새로운 삶, 어떤 삶이에요? 까먹지 않는 방법을 발견한 후에 억울하지 않은 삶, 아깝지 않은 삶, 내가 모은 것은 내가 먹는 삶. 자, 그런 삶을 말합니다. 자, 1번. 도토리를 썩히지 않는다. 맞죠? 아깝지 않은 삶이에요. 자, 2번. 도토리 묻은 곳을 기억한다. 맞죠? 3번. 도토리를 모은 만큼 먹는다. 맞아요. 억울하지 않은 삶입니다. 4번. 도토리를 다른 동물에게 빼앗긴다? 자, 이런 일은 없어요. 지금 자기가 묻은 장소를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죠? 5번. 집한 구석에 도토리를 쌓아놓는다. 자, 이런 삶 맞습니다.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35번입니다. 기억으로 할수 있는 줄무늬의 성격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자, 기억은 이 문장입니다. 줄무늬는요, 집한 구석에 도토리를 잔뜩 쌓았어요. 먹고 남는 도토리를 잔뜩 쌓았습니다. 자, 어때요? 욕심이 많죠? 자, 너그럽다라는 것은요, 마음이 넓고 이해심이 많은 거예요. 아니죠? 욕심이 많다? 맞습니다. 줄무늬는요, 욕심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적을게요. 자, 게으르다 아니죠. 게으르다라는 것은요, 행동이 되게 느리고 일하지 않을 때 게으르다라고 합니다. 자, 이해심이 많다 이것도 아니죠. 자, 35번 문제 풀었고요. 이어서 36번입니다. 니은의 까닭을 무엇인지 쓰시오. 자, 니은 줄무늬는 기뻤어. 왜 기뻤나요?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쌍둥이를 낳았는데요. 줄게 많으니까요. 줄무늬네 집은 마을에서 제일 좋아요. 또 줄무늬네 도토리는 마을에서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도토리와 좋은 집을 줄수 있어서 기뻤던 것이죠.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줄무늬는요, 아기 다람쥐들에게 줄게 많아서 기뻤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야기 이어서 읽어볼게요.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보겠습니다. 또 인물의 성격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제요, 줄무늬는 쌍둥이에게, 아기 다람쥐들에게 안 까먹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전수해야죠. 얘들아, 엄마는 알고 있어. 오직 엄마만 알고 있지. 안 까먹는 다람쥐로 사는 방법을. 우리는 다람쥐의 운명을 바꾼 첫 번째 가족이 될 거야. 왜요? 안 까먹는 방법을 줄무늬만 알고 있고, 이것을 쌍둥이들에게 알려줄 것이니까, 우리는 그 까먹는 다람쥐의 운명을 바꿀 거야. 자, 그런 첫 번째 가족이 될 거야. 그런 거죠. 쌍둥이는 날마다 훈련했어. 자, 훈련이라는 것은요, 어떤 행동을 계속 되풀이하는 겁니다. 훈련하다. 자, 어떤 훈련했어요? 안 까먹는 방법을 훈련했겠죠. 물구나무를 선채 쥐람다, 쥐람다, 쥐람다라고 100번 말했지. 첫째는 엄마가 가르쳐 주는 대로 잘했어. 하지만 둘째는 람다지, 람다지 하면서 깡충거렸지. 자, 람다지라고 하면 안 되고요. 쥐람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람다지, 람다지 하면서 깡충거렸대요. 그랬더니 첫째가 웃겼나 봐요. 람다지, 람다지. 첫째도 키득거리며 따라했어. 한창 이런 게 재미있을 나이죠. 자, 둘은 자주 혼났어. 이제 줄무늬는 엄격하잖아요. 이렇게 장난치면 안 돼. 안 까먹는 방법 공부해야지. 장난칠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자주 혼냈대요. 자, 지금 첫째가 키득거렸다고 했는데요. 자, 키득거리다, 크크크크 키득거리다. 이거는요,
웃음을 참으려고 하는데 그 웃음이 참아지지 않고 새어나올 때 키득거리다 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교실에서 키득거릴 때 많지 않아요? 선생님이 수업을 앞에서 하고 있다 보면 어떤 친구들,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키득거려요. 그럼 무슨 일이야? 해도 키득거리고. 자, 우리 친구들도 키득거리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읽을게요. 꼭 100번을 채워야 해. 꼭 100번을 채워야 돼. 줄무늬는 아침마다 말했어. 네, 굉장히 엄격하네요. 첫째는 시키는 대로 했어. 하지만 둘째는 자꾸 거짓말을 했지. 95번만 물구나무 서놓고 100번 했다고. 5번 더 해야 하는데. 하지만 속일 수는 없었어. 아무것도 까먹지 않는 줄무늬가 다 보고 있었으니까. 지켜보고 있었어요. 꼼꼼합니다. 매일매일 그 숫자 세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줄무늬는 꼼꼼하기 때문에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빠뜨리면 안 돼. 100번 다 채워야 돼. 둘째는 날마다 혼났어. 쌍둥이는 무럭무럭 자랐어. 줄무늬에게 혼이 나며 훈련한 대신 잘 까먹지 않게 되었지. 줄무늬는 행복했어. 바로 그날이 오기 전까지. 그날에 무슨 일이 생겼나 봐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 행복했대요. 자, 그렇다면 그날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겠죠. 어떤 일인지 궁금한데, 자, 우리 잠시 후에 읽을게요. 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줄무늬의 성격은 어떠하냐면 굉장히 꼼꼼하고 엄격합니다. 그쵸? 엄마, 오늘 너무 힘든데, 그냥 80번만 하면 안 되나요? 자, 그러면 하루 정도는 그래, 오늘은 힘드니까 80번만 할 수도 있는데, 줄무늬는 아니야. 꼭 100번 채워야 해. 엄마가 지켜볼 거야. 한 번, 두 번, 8번 남았어. 자, 이렇게 계속 감시하고 꼼꼼하게 지켜보잖아요. 엄격하고 꼼꼼합니다. 자, 줄무늬의 성격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꼭 100번을 채워야 해. 쌍둥이에게 매일 안 까먹는 방법을 훈련시켰어요. 자, 이것을 통해 줄무늬는 굉장히 엄격하고 꼼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자, 문제 풀어볼게요. 줄무늬가 쌍둥이에게 가르친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무엇을 가르쳤죠? 안 까먹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안 까먹는 방법.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38번입니다. 줄무늬가 기역처럼 말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기역. 우리는 다람쥐의 운명을 바꾼 첫 번째 가족이 될 거야. 왜 이렇게 말했어요? 줄무늬가 안 까먹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 방법을 쌍둥이들에게 알려줄 거니까. 1번, 튼튼한 새 집을 지어서 아니고요. 사랑하는 아이들이 생겨서 아닙니다. 도토리를 가장 많이 모아서 아니고요. 안 까먹는 방법을 알고 있어서 이것이 정답이죠. 4번, 5번, 아이들이 가르쳐 준 대로 잘 따라해서 이거 아닙니다. 자, 가르쳐 주기 전에 이제 이런 말을 하고 가르치기를 시작했죠. 자, 39번입니다. 니은에 어울리는 표정을 짓고 있는 친구에게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니은은 키득거리며. 자, 키득거리고 있는 친구 찾아봐요. 키득키득. 자, 1번, 울고 있어요. 뭔가 슬퍼요. 2번, 아주 성이 났어요. 화가 났습니다. 3번, 키득거리고 있네요. 자, 이 친구가 지금 키득거리고 있는 거예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웃음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키득거리고 있는 친구 3번입니다. 자, 이어서 40번입니다. 디귿에서 알수 있는 줄무늬의 성격을 두 가지 고르시오. 자, 디귿은 줄무늬가 한 말이에요. 꼭 100번 채워야 해. 자, 어때요? 엄격하고 꼼꼼하죠? 자, 1번, 자상하다. 자, 마음이 넓고 이해심이 많다는 건데 아니죠? 자, 2번, 엄격하다, 맞습니다. 3번, 꼼꼼하다, 맞죠? 게으르다? 아니에요. 자주적이다? 이거는 뭔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이 말과는 어울리지 않죠? 자, 따라서 성격은 2번, 3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이야기 읽겠습니다. 그래, 바로 그날이야. 자, 어떤 날일까요?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이날은? 진달래 꽃망울이 맺힌 이른 봄날. 자, 이른 봄날이에요. 그래서 아직 진달래 꽃이 활짝 피지 않고 망울로만 맺힌 상태죠. 자, 꽃봉오리 상태입니다. 자, 우리 꽃망울, 웃음 참는 나무 시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자, 맺힌 이렇게 씁니다.
맺힌

자, 이 매친을 소리 낼 때는 매친이지만 쓸 때는 매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기억합니다. 자, 그날 지진이 났어. 지진 뭔지 알죠? 땅이 흔들리는 일이잖아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지진 대피 훈련합니다. 자, 지진이 났대요. 줄무늬에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도 겪어본 적 없는 지진이었지. 엄청난 지진이었나 봐요. 집이 무너졌어. 창고도 무너지고. 줄무늬는 기둥에 깔렸지. 어떡해요? 얘들아! 줄무늬가 애타게 불렀어. 안타깝게 불렀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얘들아! 엄마, 저희 여기 있어요. 줄무늬는 어서 쌍둥이를 구하고 싶었어. 하지만 꼼짝할 수가 없었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뒷다리가 기둥에 깔렸거든. 기둥이 무거워서 혼자 힘으로 들 수가 없었지. 밖은 조금씩 어두워졌어. 기둥은 조금씩 더 내려왔고 쌍둥이가 울었어. 쌍둥이들 얼마나 겁나고 두려웠겠어요. 엄마는 기둥에 깔려있지. 자기네들도 위험하지. 이 상황이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줄무늬는 힘껏 외쳤어. 외치고 나니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 우리 집은 산 꼭대기에 있잖아. 누가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어?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쵸? 주문인의 가족, 누군가가 구하러 올까요? 자, 그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문제 풀어볼게요.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낱말을 그래서 찾아 쓰시오. 진달래 꽃망울이 맺힌 이른 봄날 까먹마을에는 뭐가 났죠? 지진이 났죠. 지진이 났다. 자, 이어서 42번입니다. 지진이 나서 줄무늬 가족에게 생긴 일을 두 가지 고르시오. 자, 우리 글 읽었기 때문에 고를 수 있습니다. 1번, 줄무늬의 집과 창고가 무너졌다. 맞죠? 2번, 쌍둥이가 넘어진 기둥에 깔렸다. 자, 기둥에 깔린 건 쌍둥이가 아니라 줄무늬입니다. 3번, 줄무늬의 뒷다리가 기둥에 깔렸다. 맞아요. 자, 우리 뒷다리 할때 시옷 받침 있습니다, 친구들. 자, 뒤다리 아니에요. 뒤다리 아니고 시옷 받침 꼭 넣어야 돼요. 뒷다리. 알았죠? 4번, 줄무늬와 쌍둥이가 모두 기둥에 깔렸다. 아니고요. 줄무늬만 기둥에 깔렸죠? 자, 5번, 줄무늬는 혼자 힘으로 기둥을 들어 올렸다. 너무 무거워서 들어 올릴 수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생긴 일두 가지는 1번,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43번 문제입니다. 줄무늬가 쌍둥이를 구하지 못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왜 구하지 못했죠? 그래요. 줄무늬의 뒷다리가 기둥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구하지 못했던 거죠. 자, 1번, 갑작스러운 지진에 놀라서 아니고요. 2번, 겁에 질려 말을 할수 없어서 아닙니다. 3번, 날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안 보여서 아니고요. 4번, 쌍둥이가 있는 집에서 떨어져 있어서 아니죠? 5번, 뒷다리가 기둥에 깔려 움직일 수 없어서.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44번입니다. 기억의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기억 이 부분입니다. 자, 지금 줄무늬가 살려주세요! 힘껏 외쳤어요. 자, 그런데 외치고 나니 무서운 생각이 들었대요. 자, 왜 무서운 생각이 들었나요? 그 이유는 바로 뒤에 나옵니다. 우리 집은 산 꼭대기에 있잖아. 누가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어? 맞아요. 줄무늬가요. 그 멀리 떨어진 산 꼭대기에 혼자 집을 짓고 살았죠.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줄무늬의 목소리가 잘안 들리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구하러 올 다람쥐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서웠던 겁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바로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줄무늬의 집이 산 꼭대기에 있어서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줄무늬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 줄무늬네 가족을 구하러 누군가가 올지 궁금하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이어서 읽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44번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우리 문어 이모님께 가볼까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읽었어요. 이 이야기에서 나온 낱말의 뜻을 이모랑 다시 한번 알아보자고. 첫 번째, 봉우리 어떤 뜻이야?
산에서 가장 높이 솟은 부분. 키득거리다. 웃음을 참지 못하여 입속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로 자꾸 웃다. 애타다. 매우 답답하거나 안타까워 속이 끊는 듯하다. 이런 뜻이지. 이 낱말의 뜻꼭 기억하고 이 문제 풀어서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줘. 매우 답답하거나 안타까워서 속이 끊는 듯한 상태를 나타내는 이 낱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국어 공부하자고.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문어책방에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저절로 알게 되는 마법 같은 역사를 선물하는 역사로운 세니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17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배워볼 주제는 산업혁명인데요. 먼저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살펴볼게요.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살펴보았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산업혁명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혁명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고요. 산업혁명이 전개되며 면직물 공업이 발달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였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을 교환과 함께 살펴볼게요. 저와 함께 교환을 보겠습니다. 먼저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요. 함께 볼까요? 기계 발명과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생산력이 증가하며 경제와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발생한 것을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먼저 시작되었는데요. 그 배경을 볼게요. 첫 번째는 의회 정치 발달에 있습니다. 의회 정치가 발달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철과 석탄 등 풍부한 지하 자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클로저 운동이 발생하여 농민이 도시로 이동하였고 값싼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인클로저 운동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미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인클로저 운동은 쉽게 생각하면 울타리를 쳤던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 인구가 증가하게 되니까 곡물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곡물의 가격이 높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주들은 함께 사용하는 공동지와 또 일부 농민의 농지에 울타리를 쳐서 자신을 사유지로 만들었어요. 즉, 농업을 상업적으로 확대해 나갔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농촌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또 자신의 땅을 잃은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하냐면 도시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의 노동자가 되었어요. 즉, 값싼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해외 식민지를 이미 많이 확보해 두었습니다. 해외 식민지가 있었다는 것은 원료를 공급받고 시장을 확보하는 데 아주 유리하였죠. 그럼 본격적으로 산업혁명 전개 과정 속에서 면직물 공업이 발전하는 그 내용을 살펴볼게요. 면직물 수요가 증가합니다. 면직물이라고 하는 것은 면으로 만든 옷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전에 영국은 주로 모직물을 생산했어요. 모직물은 양의 털로 만든 건데요. 사실 이 모직물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 쉽게 생각해보면 울코트 있잖아요. 이 울코트를 세탁기에 넣고 빠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관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면티는 그냥 세탁기에 넣고 빨아도 되고 관리가 쉽죠. 실제 당시 영국 사람들도 이 면직물의 편리함에 푹 빠집니다. 하지만 당시 면직물은 인도산 면직물이었어요. 그런데 인도산 면직물은 주로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면직물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이 손으로 만드는 게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생각하게 돼요. 그럼 기계로 만들어 볼까? 그러면서 실을 뽑는 기계인 방적기와 천을 짜는 기계인 방직기가 발명됩니다. 그리고 제임스 와트가 개량한 증기기관을 동력으로 사용하며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는데요. 동력이라고 하는 건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증기가 무엇인가요? 물이 끓으면 증기가 발생하잖아요. 그 힘을 이용하여 동력, 움직이는 힘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마치 모터와 비슷합니다. 이후 생산 방식이 변화됩니다. 가내수공업, 그러니까 집에서 손으로 만들던 공업에서 점차 공장제 기계공업, 공장에서 기계를 통해 물건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면직물 공업의 발전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스티븐스는 증기기관차를 제작하여 철도를 확대하고 풀터는 증기선을 운항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이 발달되었던 것이죠. 또 전신과 전화가 발명되어 통신까지 발달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상품 소송이 빨라지고 시장이 확대되어 산업 발전이 가속화됩니다.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을 키워드를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기계가 발명되고 기술이 혁신이 일어나면서 생산력이 늘어나고 생산 방식이 변화하게 되면서 경제와 사회 전반에 가지고 온 변화를 의미합니다.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이유는 많지만 그중에서 오늘 인클로저 운동에 대해 알아보았죠.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치기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곡물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니까 지주들이 공동지나 일부 농지에 울타리를 쳐가며 자신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농민들이나 자신의 땅을 잃은 농민들이 도시로 갔고 공장 노동자가 되어 값싼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죠. 그리고 산업혁명 전개 과정에서 면직물 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특히나 면직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니까 방적기와 방직기 같은 기계가 발명되죠. 그리고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증기기관이 개량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교통의 발달과 통신의 발달이 이어졌고 결국 산업혁명으로 인해 생산 방식이 변화되었습니다. 가내수공업에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그럼 여기까지 확인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입니다.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 과로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인데요. 과로는 어느 나라일까요? 그렇죠. 영국입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산업혁명 과정에서 가내수공업은 괄호기계공업으로 발전했다고 했어요. 괄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네, 공장제 기계공업입니다. 여기까지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산업혁명을 먼저 정의하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기계가 발명되고 기술 혁신으로 생산 방식이 변화하고 이로 인해 경제와 사회적 전반에 가지고 온 변화를 산업혁명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생산 방식이 어떻게 변했죠? 네, 맞습니다. 가내수공업 형식에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바뀌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중요한 핵심 키워드와 주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0: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1: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2: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3: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1: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4: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0: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4: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이전 시간에 이어서 서아시아와 유럽의 사회 변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오스만 제국이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유럽에 있었던 신항로 개척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그 뒤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오늘의 나침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의 나침반 확인해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내용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중세 유럽은 크리스트교가 중요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여러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근대로 넘어가면서 그러한 세계관이 조금씩 약해지게 되거든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사건이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종파가 여러 개로 나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 발생했던 갈등이 전쟁으로까지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종교전쟁 이렇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는 앞에 나왔던 내용인데 종교개혁과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서 뒤로 선생님이 뺐습니다. 두 번째로 배울 내용은 제정, 군사국가, 과학혁명, 계몽사상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제정, 군사,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부터 들어온 단어거든요. 이전에는 절대왕정이라고 표현됐었는데, 이제 역사학계에서 제정, 군사, 국가로 새롭게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지 특징을 알아보고 각 국가의 제정, 군사, 국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과학과 철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는데 어떠한 발전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는 종교개혁과 종교전쟁, 제정군사국가에서 많이 나오는데 어떤 부분이 나올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배울 내용을 한컷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일단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군사력과 재정을 함께 쥐고 있는 그러한 국가를 우리가 제정군사국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런 제정군사국가도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 유형이 영국형입니다. 영국형은요, 왕과 의회가 힘을 합쳐서 함께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다른 시스템은 프랑스형입니다. 프랑스형은 영국형과 다르게 의회와 왕이 약간 타협하지 않고 왕이 조금 더 우세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강의를 들으면 더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르네상스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제가 작년에 좀 되게 신기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제가 이제 수업 끝나고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으면 한 번씩 노래를 틀어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듣고 싶은 노래를 추천받았었는데 아이들이 저한테 말한 노래가 제가 중학생 때 듣던 노래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 노래를 어떻게 알아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다시 유행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막 레트로다라고 해서 2000년대 초반에 유행하던 패션이라든지 음악이 다시 유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 르네상스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14세기, 16세기에 그리스 로마 문화를 어떻게 한다? 되살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라는 말 자체가 재생과 부활이라는 의미인데 그 의미에 맞게 그리스 로마 문화를 되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여기서의 특징은 뭐냐면 중세 유럽에서는 신 중심의 세계관이었는데 이때부터는 인간 중심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여러 움직임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예 부흥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르네상스가 좀 그림으로 좀 쉽게 이해를 하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그리스 로마 문화가 있죠.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 문화, 로마 문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동상에서, 조각상에서 보면 알수 있겠지만 인간의 모습을 되게 적나라하게 약간 인간의 몸의 굴곡 같은 것들을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 서유럽 문화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교회가 많아지게 되고 교회 예술이 주된 문화가 됐던 것이죠. 근데 이런 르네상스는 어떤 식으로 다시 부활하게 됐냐면 비잔티움 문화가 이 그리스 로마 문화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잔티움 문화가 다시 유럽으로 수입되면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슬로건은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슬로건이고요. 이때 보여지는 여러 문화 작품들을 보면 그림을 되게 그리스 로마 문화와 비슷한 형태로 띈다. 이제 그림이 이제 되게 적나라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르네상스가 시작됐던 지역이 이탈리아입니다. 그럼 이탈리아에서 왜 르네상스가 유행하게 되었는지, 시작되게 되었는지 배경부터 보자면 첫 번째는 이 이탈리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옛날 고대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가 많았어요. 그런 유산들이.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했죠. 누구한테 멸망했죠? 그렇죠.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탈리아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고전 문화 연구가 활발해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문화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시작이 됐고요.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돈입니다. 문화 활동 자체가 뭐 경제적인 뭐 소득을 주지 않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하거나 문화 작품을 그 예술 작품을 사줘야 되는데 이탈리아가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중해 무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번영을 누렸기 때문에 도시의 상인과 군주가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역량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징을 보면 인간의 개성과 능력을 중시하는 인문주의가 발달했고요. 특히나 문학, 미술 분야 등에서 예술이 발달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배경 부분을 시험으로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여기 좀 초점을 맞춰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문학 작품에서는 페트라르카의 서정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데카메론이라고 한 작품은 흑사병을 피해서, 도시에 살던 흑사병을 피해서 이제 10명의 남녀가 있었는데, 이제 그 도시, 시골에 별장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모여있으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10일 동안 나눈 거를 기록으로, 이제 이야기 형식으로 만든 거를 데카메론이라고 볼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고등학생 때 국어 선생님께서 이 데카메론이 굉장히 재밌다라고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모험 얘기인가? 라고 하면서 도서관에 갔을 때 잠깐 봤는데 굉장히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데카메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게 인간의 그런 기본적인 욕구에 관련된 얘기가 많기 때문에 수위가 좀 강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교회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수도사라든지 교회가 되게 청결하고 깨끗하고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실상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좀 실제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모습도 함께 띄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제 가치를 가진다 보면 될것 같고요. 미술 작품으로는 보티첼리의 봄,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와 같은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건축물에서는 성 베드로 대성당과 같은 건축물도 있습니다.

프랑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조금 더 의미가 있는데요. 16세기 이후에 확산이 됩니다. 이제 이탈리아로 유학 갔던 그런 학자들이 이제 르네상스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좀 형태가 다릅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정말 예술 작품의 형태였다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이거를 받아들여서 현실 사회와 교회의 부패를 비난하는, 비판하는 그러한 경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에라 스미스의 우신 예찬, 그 다음에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와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어떤 게좀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교회와 교황, 수도사, 이런 성직자들에 대한 비판이 주된 내용이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가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구텐베르크가 할파민 쇄수를 발명하면서 지식과 사상의 확산에 기여하게 됐던 것이죠. 예전보다는 더 빠르게 인쇄물들이 전래가 될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가 조금 더 종교개혁과 연결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초기화요 스티커 하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에라 스미스의 우신예찬 한번 읽어보면 사람들은 성직자들이 세속의 근심에서 벗어나 경건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우리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죠. 나는 오히려 그들이 누구보다도 세속적인 일에 깊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교황은 바로 나, 우신 덕분에. 우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약간 어리석은 신입니다. 우신 덕분에 이토록 화려하고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사도들의 후계자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삶은 사도들과 전혀 닮지 않았다. 그들은 권력과 재산을 위해 싸우면서도 스스로를 신앙의 수호자라고 자부한다. 그러니까 교황과 교회의 모습은 그냥 겉으로는 되게 경건해 보이지만 실상은 되게 세속적이고 그런 향락에 빠져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예술 작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밑줄 친 기억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간 중심의 문화가 나타나다. 14세기부터 재생 부활이라는 의미를 지닌 문화 운동이 유럽을 휩쓸고 있다. 이 문화 운동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려 하였는데 특히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 르네상스에 관련된 이제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답은요, 5번입니다. 1번부터 4번은 다 르네상스에 관련된 내용인데, 5번은 중세 유럽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오르는 것은 앞에서 봤던 에라 스미스의 우신예찬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2번이죠. 그래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교회의 비판, 사회 비판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된다까지 기억하면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게 영향을 끼쳐서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종교개혁은 뭐냐면요. 16세기 초에 유럽에서 부패한 성직자와 타락한 교회에 대한 비판이 고조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학작품을 봤을 때, 뭐야, 교회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경건하지 않네? 되게 세속적이네? 라고 하는 비판이 등장하게 되면서 종교개혁의 기반이 마련됐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와 교황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첫 시작을 끊었던 사람이 바로 루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루터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데, 루터의 분노가 극에 달했던 사건이 어떤 거였냐면, 교회에서 면벌부를 판매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시작한 건 아니고, 이전부터 있었는데, 이 시기부터 성당의 증축을 위해서 엄청나게 남발을 했거든요. 자, 그럼 면벌부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죄를 지으면 벌을 받죠. 근데 이제 교회라고 하는 세계관에서는 내가 만약에 잘못을 했으면 그것이 들키지 않더라도 죽고 나서 이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정해진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의 죄를 지으면 벌을 사후 세계에서 받는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그런 세계관이거든요. 근데 이 면벌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황과 교회가 너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이 면벌부를 통해서 벌을 면제해 줄게라고 하는 증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십자군 전쟁 때도 이 면벌부를 엄청나게 많이 팔았는데, 이 시기 때 이걸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게다가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에서 발생했던 종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그런 게 불만이 엄청 커졌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이거에 대한 비판을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당연히 교황이 분노했겠죠. 그래서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 지금의 독일 위치인데 독일에 있는 황제와 교황이 합심해서 루터를 되게 제압하려고 하는데, 당시에 이거에 불...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제후들이 루터를 보호하게 되면서 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내전 끝에 이제 교황과 황제가 이제 한 발짝 물러서게 되는 거죠. 그 사건이 아우크스 부르크의 하이다, 하했다라고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화의를 통해서 루터파가 인정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황제가 당연히 세니까 제후들을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신성 로마 제국은요, 뭔가 국가긴 한데 사실상 봤을 때 내부의 여러 국가가 분열되어 있는데 독립적인 형태였기 때문에 황제의 권력이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로부터 전통적으로 계속 간섭을 받고 있었고요. 오스만 제국의 술레이만 1세가 유럽으로 진출하면서 황제가 외부에 신경 쓸게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제후들과 어쩔 수 없이 화해를 맺게 된다. 라고 하는 게이 내용이고요. 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제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칼뱅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칼뱅의 주장 중에 대표적인 게 예정설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모든 직업과 하는 일은 신에 의해서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예정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누가 특히 좋아했었냐면 상공업자들이 좋아했습니다. 중세 때는 돈을 만지는 직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거든요. 근데 예정서를 들어보니까 내가 상인으로 태어나서 상인의 역할을 최선을 다한다. 즉, 돈을 많이 벌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내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상공업자들이 이 칼뱅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으로 환영하게 됐고,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영국 국교회인데, 국교회는 조금 앞에 나와 있는 루터와 칼뱅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헨리 8세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캐서린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캐서린의 시녀가 있었는데 엠블린이라고 하는 시녀가 이제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엠블린과 결혼하고 싶어서 캐서린과 이혼을 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교황한테 아, 나 지금 아내인 캐서린이랑 이혼할래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교황 입장에서도 좀 난처했던 게 캐서린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친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여 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헨리 8세가 기분이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의회를 소집해서 마침 유럽 대륙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호응하고 있었던 성직자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모집해서 우리는 이제 교황과 교황의 지배를 받지 않는 교회를 새롭게 출발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영국 국왕이 교회의 수장임을 선포하게 되면서 만들어졌던 게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종파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종파와는 조금은 시작 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헨리 8세의 결혼 문제, 이혼 문제가 좀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한번 보면 제20조 교황이 모든 벌의 완전한 면제를 말할 때 모든 벌은 진정한 의미의 모든 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 자신이 내린 벌만을 뜻한다. 진짜 벌을 좀 낮추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심으로 참회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참회한 크리스트 교도는 면벌부가 없어도 형벌과 죄를 완전히 사면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러니까 면벌부에 의지하지 말고 열심히 믿음을 갖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은 너 면제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루터의 주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료가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오는 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교랑 신교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나뉘어지게 되는데 구교와 신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교황의 존재입니다. 일단 가톨릭에서는 이거를 인정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믿음 플러스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선행과 성사, 약간 의례적인 것들을 좀 참여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신교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 권위의 원천도 성경 플러스 교회의 가르침인데 신교는 성경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교에서는 교회의 존재도 되게 크게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신교는 믿음과 성경만 있으면 된다라고 종교개혁을 했던 것이죠. 종교개혁 이후에 이 종교를 가지고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전쟁이 바로 30년 전쟁입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면서 엄청 국제전으로 확전됐던 그런 전쟁이라고 볼수 있는데 너무 치열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게 조약을 통해서 마무리가 지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이 베스트팔렌 조약에서는 이전에 인정받지 못했던, 공인받지 못했던 칼뱅파까지 인정받게 됩니다.

되면서 유럽에서는 가톨릭, 그다음 루터파, 칼뱅파가 인정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교 세계가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 성상숭배 금지령 이후에는 이제 그리스도교가 서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과 종교전쟁 이후에 구교와 신교로 또한번 나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전쟁 이후에 제정군사국가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되는데 16세기 이후에 유럽에서 많은 전쟁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30년 전쟁이 너무 치열하고 국제적인 전쟁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전쟁에 대비해서 좀 국력을 키워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텐데 국가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게 군사력입니다. 그리고 이 군사력을 가지려면 이 병사들, 장군들한테 돈을 줘야겠죠. 그래서 돈을 모을 수 있는 경제력입니다. 재정 능력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세금 제도와 중앙행정 기구를 갖춘 재정 군사 국가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새롭게 등장한 교과서에 새롭게 등장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특징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군사력이 강화됩니다. 이전에는 기사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계급이 있었는데 이제는 화약 무기로 무장한 상비군 체제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이제 왕이 국가에서 직접 고용했고 군인을 약간 업으로 삼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포라고 하는 게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에 이런 대포의 공격을 견디기 위해서 별 모양의 요새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비군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돈을 효과적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관료라고 하는 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전쟁에 필요한 재정관리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관료제를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세금을 통해서 이제 재정을 수입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웠다라는 건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물건을 팔고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업 자체를 되게 인정하고 높게 해주는 중상주의라고 하는 이제 제도를 실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출을 장려하고 관세를 높여서 수입을 제한하여 국내 상공업을 보호하려고 했던 게 중상주의입니다. 그래서 원료와 상품 시장 확보를 위해서 이때부터 식민지 확보를 엄청나게 노력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중상주의의 맥락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원료를 파는 게 아니라 완성품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원료를 수입해서 공장에서 완성품을 만들고 수출해야 됩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완성품을 수입하는 걸 금지해야 되고 국가 안에 있었던 원료를 수출하는 걸 금지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원료 수입과 완성품 수출을 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장을 위해서 식민지를 획득하려고 했다. 이러한 흐름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정군사국가에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영국형은요, 왕권과 의회가 협업을 합니다. 반면에 프랑스형은 왕권이 좀 절대적이고요. 상대적으로 의회가 무력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 영국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아까 그 영국 국교회를 만들었던 헨리 8세가 두 번째 아내 엠블린과의 사이에서 낳았던 자식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1세부터 영국의 발전이 엄청 눈부시게 발생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는 걸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이제 인도 무역을 지원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해외 시장을 개척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젠트리라고 하는 계층과 시민 계급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좀 돈이 많은 계층들이 의회로 진출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에게는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찾아보니까 그나마 가장 가까운 왕이 누구냐? 바로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는데 그 스코틀랜드의 왕을 잉글랜드의 왕으로 같이 앉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스코틀랜드에서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행사했다 보니까 영국에서도 똑같이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게 누구였냐면 제임스 1세의 아들 찰스 1세였습니다. 찰스 1세가 너무 의회를 무시하고 전제정치를 하니까 의회에서 참다 못해서 안 된다. 우리 영국에서는 그게 전통이 아닙니다, 폐하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권리에 대해서 청원하는 글을 제출합니다. 찰스 1세가 이걸 보고 처음에는 승인하는 듯 했지만 결국에 의회를 해산하면서 의회와의 갈등이 심각해지게 됐던 것이죠.
결국에 영국에서 내전이 발생하게 되고 이 내전에서 의회가 승리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 청교도 혁명의 결과에서는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의회파의 승리를 이끌게 됐고 왕을 제거하면서 영국은 왕이 없는 공화정이 수립되게 됩니다. 너무 무섭게 통치를 했어요. 공포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이 크로멜이 다스리는 공포정치, 그다음 공화정보다는 왕정이 낫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다시 왕정이 부활되게 됩니다. 근데 또 한 번 제임스 2세에 의해서 똑같은 전제정치,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의회가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제임스 2세의 딸 메리와 메리의 남편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추대하게 됐고 그 과정이 피 한 방울 흐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명예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명예혁명의 끝에 권리장전이라는 걸 승인받게 되면서 의회의 권리를 인정받게 됐고 이제 입헌군주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영국형 재정군사국가, 정부와 의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한다라고 하는 흐름이 이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권리장전의 내용을 보면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을 정지시키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은 국왕의 권력은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왕권을 제한하고 의회권을 높이는 그런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루이 14세가 왕권 신수설, 나의 권리는 신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왕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태양왕이라 자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을 건설하면서 왕권을 엄청나게 과시했는데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하게 되면서 이때 콜베르라고 하는 사람을 등용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돈도 많았고 군사력도 강했고 왕권도 강했고 하지만 국왕의 독단적인 세금 징수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농민들의 불만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어지는 프랑스 혁명의 이제 씨앗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이제 중요하니까 기억하시고요. 그 이외의 국가들을 보면 에스파냐, 펠리페 2세가 무적 함대를 앞세워서 해상권 장악했는데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서 격파되게 되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표트르 대제가 좀 낙후된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유럽 문화를 수용하고 서구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면서 발전하려고 했고요. 프로이센 같은 경우는 독일에 있었던 국가 중 하나인데 프리드리 2세 때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합니다. 그러면서 상수시 궁전이라고 하는 궁전을 건설하게 되는데 이게 프랑스 말로 걱정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앞에 나왔던 베르사유 궁전을 좀 모티브로 따서 나도 프랑스처럼 강력한 국가의 군주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다짐을 볼 수 있었던 그런 궁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스로를 계몽군주를 자처하면서 국가를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 프랑스고요. 상수시 궁전은 프로이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왕의 권리는 신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왕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왕권 신수설입니다. 그리고 베르사유의 화려한 궁전을 지었고요. 이러한 가해 정책과 무리한 대외 정책으로 인해서 대외 전쟁으로 인해서 왕국은 막대한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재정 군사 국가 중에서도 프랑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국은 왕권이 의회권과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데 반면에 프랑스는 왕권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좀 절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프랑스의 재정군사국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번 밀라노 칙령을 공포하였다. 이거는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고요. 2번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였다.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3번 에스파냐의 무적함대를 격파하였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4번 헝가리를 정복하고 빈을 포위 공격하였다. 오스만 제국의 술레이만 1세. 5번이 정답이겠죠. 그래서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때는 과학과 철학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되는데 특히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게 당시 사람들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자연현상이 신의 섭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뭔가 지금 병이 돌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신이 지금 노했다, 화났다라고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이 뉴턴의 이런 만유인력의 법칙을 통해서 아, 신의 섭리가 아니라 법칙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구나. 우리는 이 법칙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 과학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근대 철학도 발전했는데 데카르트 때는 신과 분리된 인간의 이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발전해서 계몽사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계몽 사상의 내용은 인간의 이성이 사회를 짐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강의 끝났다고 바로 교재 덮지 마시고 복습까지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0: 한때 누군가의 소중한 발이 되어주었던 자동차. 어디서 태어났던 마지막 생선지는 결국 이것. 바로 폐차장입니다.
1: 무게비의 90% 이상을 사용,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쓸 수 있는 거 다 쓰려고.
0: 보물로 버려질 자동차를 하나하나 해체해 보물을 찾는 사람들. 뜯고 부숴가면서도 작동하는 부품이라면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1: 그 저렴하게는 30%, 더 저렴하게는 70%까지도 할인이 될 수가 있죠.
0: 알고 보면 버릴 것 없는 폐차의 세계를 만나봅니다. 더울 때 먹으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여름김치. 하루 평균 6톤의 김치를 만들기 위해 김치 공장의 하루는 바쁘게 돌아갑니다. 매일 밀려드는 재료와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
2: 더싼 가십니다.
0: 세척 하나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급기야 눈물까지 흘리는데요.
3: 남자들 군대 가면 화생방 하는 것처럼 눈물 콧물 많이 납니다. 저희들.
0: 맛을 위해 손이 많이 가도 국산 재료만 고집해서 만든 양념.
4: 전라도 김치는 젓갈이잖아요. 흥예지는 풍미가 다르거든요.
0: 대량 생산이지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는 여름 김치. 힘들어도 손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5: 매워 죽겠어요.
0: 폐차장과 여름 김치 공장.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 약 2,660만 대.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이 자동차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신차가 늘어나는 만큼 폐차도 늘어나기 마련인데요. 운행을 마친 자동차. 그 마지막 여정의 종착지를 찾았습니다. 현재 이 폐차장에 모여있는 자동차는 400에서 500여 대. 사고차, 오래된 차 모두 폐차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누군가에겐 쓸모를 다한 고철이지만 이곳에선 귀하신 몸입니다. 과연 폐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6: 안녕하세요. 저는 폐차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진원 대리라고 합니다. 근무한 지는 이제 한 4년여 정도 되고요. 제가 하는 일은 이거를 폐차를 할지 아니면 또는 있는 원형 그대로 수출을 할지 점검을 하는 그의 제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쌓여있는 차들이 있어요. 이 모든 차들이 다 폐차라고 보시면 돼요. 형태로는 살아있는 차지만 만약에 등록증 같은 게 말소됐기 때문에 이제 운행할 수 없는 진짜 폐차가 되는 겁니다. 저희 작업장이 있고요. 또 여기에서는 우리 와이어들이 하는 작업장이에요. 하이, 안녕하세요. 얘들아, 안녕하세요. 다 분업화가 되어 있어서 첫 단계서부터 바퀴를 빼주시는 분, 배터리를 빼주시는 분이 따로 있고 또 엔진오일이라든가 미션오일, 부동액 같은 거를 액상류를 빼주시는 분이 따로 있고 각자의 맡은 부분이 따로 있어서요. 단계별로 해체를 하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엔진을 적출해낸 거죠. 심장을 떼놓은 것들입니다. 해체하고 최종 엔진들만 모아놓은 곳이에요.
1: 다 분해해서 고철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깨끗한 부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너무나 깨끗한 차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수출이 내보낼 수도 있어요.
0: 폐차장 문이 열리자 가장 먼저 찾아온 건 폐차를 실은 견인차입니다. 요즘은 전화 한 통이면 어디든 달려가 폐차를 가져오는데요. 줄줄이 들어오는 폐차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자동차 한 대.

0: 고급 외제차입니다. 이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건 아닐까요?
1: 아, 차가 너무 깨끗한데? 이렇게 차가 깨끗해도 일반적으로 폐차야 절차에 들어온 폐차 차량입니다.
2: 되게 깨끗해 보이는데요? 예.
1: 그러니까 깨끗하고 사고나고 그거는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차주의 마음입니다. 이게.
0: 폐차장에 왔지만 무작정 부셔버리진 않습니다. 먼저 재사용할 부품을 찾는데요. 그런데
1: 문이 잠겨 있어. 왜 문이 잠겨 있어?
2: 보세요.
1: 문이 잠겼습니다 지금.
2: 문 잠겼다고요? 키는요?
1: 네?
2: 키는?
1: 키는 다 안에 있지.
2: 아, 안에 있다고요?
1: 네.
2: 어, 그럼 이거 어떻게 옮겨요?
1: 아, 폐차잖아요. 폐차면은 이제 얘가 희생을 해야죠.
0: 오! 다소 과격해 보이지만 폐차라 허락됩니다.
1: 장교에서 비상 탈출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야 이것도. 는 부품들이죠 이것도.
2: 아이고.
1: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유리가루가 세기 때문에.
0: 그럼 폐차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 폐차비랑은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차종마다 가격은 조금씩 다 달라요. 승용차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7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사이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많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SUV들. 그런 이제 중형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80에서 한 120선 와이 좀 넘는 것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1톤 트럭 같은 경우는 연식이라든가 형식에 따라 또 이제 130, 140까지 나오는 경우 좀 다양해요, 그게.
0: 이렇게 하루에 폐차하는 차가 약 40대. 이번에 들어온 차는 2010년식 LPG 차량입니다. 연식은 꽤 됐지만 사고 흔적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일단 폐차장에 들어온 이상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차의 신분증이라 할 수 있는 번호판 떼기인데요.
1: 먼저 제일 들어오면 번호판 먼저 탈 거가 제일 우선순위예요. 그래야 폐차라는 거, 움직일 수 없는 차라는 거로 이제 명시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0: 떼어낸 번호판은 한 대 모아서 곧바로 절단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용도로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라는군요.
3: 다른 데 도용될 수도 있고.
0: 이렇게 절단된 번호판도 그냥 버리는 일 없이 고철로 재활용합니다. 그 사이 본격적으로 폐차 점검에 나선 작업자.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이 남아있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핍니다.
2: 이거는 몇 년도나 됐고.
1: 아,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운전석 밑에 이거 라벨지가 있어서요. 형식 같은 게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괜찮은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딱 나와 있어요. 아, 2010년식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한 14만 6천 정도 탄 차량입니다.
2: 근데 벌써 폐차를 하네요?
1: 그러니까 폐차하는 것도 꼭 기간이 있어서 폐차하고 뭐 얼마가 다 그게 아니에요. 차의 소유주분의 예, 결정권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타도 이런 말을 못하는 거죠.
0: 먼저 차의 심장부터 살펴봅니다.
1: 지금 엔진 변속기 아무 문제 이상 없이 다 괜찮고요. 이 LPG 차예요. 그래서 연료 탱크를 확인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연료 탱크 같은 경우는 자 보이시죠? 이게 LPG 탱크, LPG 연료를 사용하는 거죠. 밸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소비자분들도 차주분들도 좀 알고 계셔요. 위험할 때는 이걸 잠그고 해셔야 되니까 이게 보통 다 밸브들이에요.
0: 아하, 안전을 위해 이렇게 두 군데에 가스 밸브가 있군요.
1: 그러니까 이거 같은 거 다 확인해서 잠고 이런 거 유출이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0: 바깥 점검이 끝나자 이번에는 차 안에 타는 작업자. 그런데 갑자기 펜으로 차 내부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뭐라는 걸까요?
1: 부품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미리 표시해서 해체할 때 함부로 하냐고 좀 정성껏 띄어내는 거죠. 그래야 다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2: 부품으로요?
1: 그렇죠.
2: 아~
1: 거의 문제없고요. 문짝도 문제없고 후드, 번네트 저것도 문제없고 다 문제없고 전체적으로 좀 다 이상이 없습니다. 김영 씨 이거 차 깨끗하니까 라이트하고 범퍼하고 다 필요로 하니까 간단한 것만 먼저 좀 빼주세요.
0: 점검해보니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이 꽤 많은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새 제품을 다루듯 손길이 조심스럽습니다.
1: 그렇죠. 너무 깨끗하니까. 깨끗하니까 다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재사용할 수가 있는 거니까 부품으로 만들어놓는 거죠.
0: 그야말로 돈을 안겨주는 보물. 무거운 부품을 하나하나 옮기고

0: 보며 손상되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1: 훨씬 더 저렴하다 보니까 한 3분의 1, 4분의 1 수준이죠, 저희 가격은.
0: 한때는 누군가의 애마였을 폐차. 비록 도로 위 수명은 끝났지만 부품으로 새 삶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2: 어떤 분은 차 막 이렇게 세차 다 하고 오셔서 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차 본넷을 열면 그 밑에 공간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렇게 매직으로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그동안 고마웠어. 너에 대한 추억을 간직할게. 잘 가. 이런 식으로.
0: 바깥쪽 부품을 떼어냈지만 여전히 쌩쌩한 자동차. 아직 쓸만한 부품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바로 다음 작업장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는 분업화를 통해 단계별로 해체가 이루어집니다. 숙달된 작업자만의 전문 영역이죠. 줄줄이 대기하는 차가 많은 만큼 효율을 높이기 위해 조립 역순으로 작업이 시작됩니다.
1: 타이어하고 배터리 제거해주세요.
0: 먼저 화재 위험이 있는 부품부터 분리합니다.
3: 배터리에 배터리 받았어요.
0: 수명이 많이 남은 배터리 역시 한 대 모아서 다시 재사용됩니다. 다음 차례는 타이어인데요. 한 개 무게가 약 25kg, 차 한 대당 100kg의 무게를 감당해야 합니다. 상태가 나쁜 타이어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재사용 여부도 신중히 가려냅니다.
1: 공 패턴이 어떠세요? 좋죠?
4: 선명해요.
1: 예, 그 밑에 걸 보면 많이 마모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고.
0: 이때 중요하게 체크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1: 여기 보면 1, 2, 1, 9 앞에 1, 2는 1년에 우리가 52주잖아요. 그래서 주차를 표시를 해주는 거고 그 뒤에 1, 9는 연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1, 9는 19년도 12번째 주에 생산된 타이어라는 거죠. 그러면 19년도에 생산된 타이어인데 지금 26년도이기 때문에 못해도 7년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타이어가 패턴이 좋고 마모가 없다고 하더라도 오래된 타이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고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요. 최소한 저희 같은 경우는 23년도, 24년도 거서부터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최소한 2년에서 3년.
0: 작업자의 손이 닿을수록 가벼워지는 자동차. 하지만 모든 게 다 재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따로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5: 환경 오염시키는 물질을 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냉각수라든가 아니면 에어컨 가스,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다 수거하는 겁니다.
0: 이제 엔진 차례입니다.
6: 엔진을 내리기 위한 그 볼트를 이제 탈착하는 작업.
0: 엔진은 구조상 차축 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그래서 엔진을 꺼내려면 차축부터 산소 절단기로 잘라내야 합니다.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작업자만 가능한 고도의 기술. 떼어낸 뒤에도 무게가 상당해 옮기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7: 70km 정도 나갈 겁니다.
8: 근데 발 다치신 적 없으세요, 혹시?
7: 아, 이거 그래서 항상 안전화를 신고 항상 조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0: 이런 위험 속에서도 작업은 계속됩니다.
9: 엔진 들어요.
8: 아, 엔진 내리시는 거예요?
9: 네.
0: 성능이 좋은 엔진은 비싸게 팔리는 폐차장 효자 상품. 그래서 분리부터 보관까지 특별히 더 신경 씁니다.
1: 엔진 받칩니다. 다 전문가들이라 딱 보는 순간 아 무슨 엔진 무슨 엔진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거를 골라서 가져가시죠.
0: 특히 중고 엔진은 외국에서 인기가 많아 아무리 쌓여 있어도 며칠이면 다 팔려나간다고 하는데요. 부품을 고정하는 볼트도 중요한 자원입니다.
1: 볼트도 좋은 구설이에요.
0: 이래 보여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철이라 고철 중에서도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엔진까지 분리한 폐차의 다음 행선지는 불착기 앞. 마지막 폐차 작업을 진행합니다.

0: 사람이 하기엔 위험하고 더딘 작업이라 굴착기가 나섭니다. 먼저 차 지붕부터 깔끔하게 걷어낸 뒤 다음으로 집게가 향한 곳은 차 앞유리. 망설임 없이 깨부셔버립니다. 쓸모없는 좌석을 한 번에 꺼내기 위해서인데요. 이빨 뽑듯 집게로 쏙쏙 빼냅니다. 이야, 백발백중이네요. 이제 남은 건 사람으로 치면 혈관인 전선입니다. 이렇게 빼서 한 곳에 차곡차곡 모아놓는데요. 얼핏 보면 쓸모없이 보이지만 의외로 비싸게 팔린다는군요.
1: 전선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전선 빼내고 시타라제다 그런 거 있으면 에어컨 에바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 빼내고 그거 이제 악수리잖아요. 그게 좀 가격이 좀 나가는 거라 거기서 반드시 빼야 돼요. 이제
0: 내장재와 부품, 전선까지 하나씩 걷어내고 나니 자동차 본체만 남았습니다. 차체는 차체대로 가치가 있는데요. 고철로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형차 한 대에서 나오는 고철 무게가 약 600에서 700kg. 철강 원료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폐차 한 대가 귀중한 자원인 셈입니다.
2: 저희 최대 목표치가 90% 이상이에요. 무게비의 90% 이상을 사용,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쓸 수 있는 거 다 쓰려고 최대한 사용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죠.
0: 이제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전기차. 2011년 첫 등록 이후 100만 대를 넘어서며 바야흐로 전기차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자연스레 폐차장에 들어오는 전기차도 늘고 있는데요. 오늘 들어온 차는 21년식 수입 전기차입니다. 연식은 얼마 안 됐지만 사고 수리비가 차값보다 높게 나와 결국 폐차를 택하게 됐다는데요. 범퍼를 보니 사고가 꽤 컸던 모양입니다.
3: 폐차하면 일반 차 폐차비 뭐 더 받나요? 덜 받나요?
2: 그러니까 종류가 다를 뿐이지 같은 차종이기 때문에 가격대는 비슷비슷해요. 아, 특별하게 더 높고 더 낮고 그게 없어요.
0: 내연 기관차와 달리 전기차는 리프트에 올려 해체를 시작합니다. 까다로운 작업이라 전문 인력만 담당하는데요.
2: 배터리가 바닥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제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화재 위험성이 너무 요즘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0: 전문 작업자라도 만반의 준비는 필수입니다.
4: 방염복이에요, 방염복. 배터리 빼다 보면 화재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착용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절연장갑 이걸로 절연장갑이에요. 절연장갑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까다롭죠. 이제
0: 화재 못지않게 위험한 것이 감전. 자칫하면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기에 작업 전엔 늘 긴장 상태입니다. 그런데
5: 아, 안 열리나요?
4: 이래서 전기차가 싫단 말이죠.
2: 앞에 사고가 너무 많이 심해서요. 네.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문을 열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약간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앞부분에서 문을 열 수 있는 전원 고급 장치가 따로 있는데 지금 그게 지금 파손된 상태예요.
0: 급한 대로 다른 배터리로 임시 전원을 공급해 보기로 하는데요. 방법이 통할까요?
2: 배터리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연결됐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오.
0: 다행히 한 번에 열리네요. 곧바로 전원 버튼을 누르는 작업자. 순조롭게 시동까지 걸립니다.
2: 아, 됐다.
0: 배터리 분리는 전문가에게도 쉽지 않은 일. 전기차 시스템에 대한 이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인데요.
4: 전력을 차단하는 아무래도 고전압이다 보니까 차가
5: 아, 전력 차단하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4: 그렇죠.
0: 전기차의 경우 먼저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80% 90% 있을 때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예 자가 방전기, 방전기가 있기 때문에 방전기로 해서 전기를 빼줘야 돼요.
4: 20% 정도 나왔어요?
2: 아, 21%면 그대로 이제 해체하면 될 것 같네요.
0: 안전을 위해선 배터리 잔량이 50% 이하로 떨어져야 비로소 분리 작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말처럼 그리 간단하진 않습니다.

0: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1: 약 100개의 볼트를 하나하나 풀고 나서야 배터리 보호 케이스를 떼어낼 수 있습니다. 케이스를 만질 때마다 우수수 떨어지는 흙먼지, 흙으로 샤워하는 것도 일상인데요. 채털기도 전에 다음 작업을 준비합니다.
0: 메인 배선들을 제거를 해줘야죠.
2: 요구할 때 좀 위험하겠어요.
0: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순간적으로 전기가 아크가 이런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감전을 또 조심해야 되고.
1: 배터리의 고전압 전류를 차량의 주요 장치로 전달하는 게 바로 이 메인 배선입니다.
0: 메인 케이블.
1: 이제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리프트를 배터리 아래에 조심스레 갖다 대는데 어찌된 일인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0: 다시 한번 또 체킹하고 매뉴얼을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 이렇게 했지 하는 예측이 아닌 정확한 매뉴얼대로 해야 되니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1: 설명서 확인 후 처음부터 다시 살펴봅니다. 같은 회사의 전기차라도 모델마다 부품 모양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데요. 방해물이 사라지자 배터리가 무사히 전기차로부터 분리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 내릴 때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배터리.
0: 배터리 팩입니다.
1: 야, 크기가 거의 식탁만 하네요.
0: 이 안에 이제 배터리 내장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셀들이 다 연결돼서 메인 컨트롤 이쪽으로서 이제 출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1: 내연 기관차의 엔진 역할을 하는 전기차 배터리. 그 중에서도 인기 수입 전기차에는 원통형 배터리가 약 4천 개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두꺼운 금속 캔이 외부 충격과 압력을 보호해 주는 구조입니다.
0: 보통 20년씩 이전 거는 보통 정부 지원이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돼요. 배터리를 해체를 했을 경우.
2: 정부에다가요?
0: 예예. 21년식 이후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따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배터리 처리 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1: 이렇게 분리된 2021년 이후 배터리는 전문 업체에 넘겨지기 전까지 따로 마련된 공간에서 관리됩니다.
2: 아, 이렇고.
0: 네. 지정된 곳에서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1: 국산 전기차 배터리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국산 전기차 배터리는 각형과 파우치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 각형은 여러 개의 셀로 이루어져 있어 내구성이 뛰어나죠.
2: 왜 이렇게 따로 보관해요?
0: 왜냐하면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 배터리 팩이 화재가 발생 시에는 너무나 큰 화재가 되고 열폭주라고 해서 너무 크게 확산이 돼요. 그래서 이 자체가 방염 처리 다 돼 있고 불을 확산을 막을 수 있고 또 온도를 유지해서 열폭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치인 거죠. 자, 실력할 것 같아요. 흡침 나지 않게 이쪽으로 움직이세요.
2: 아, 이것도 다 쓰는 거예요?
0: 그렇죠.
2: 아, 시트는?
0: 보시면 시트는 깨끗하잖아요. 가죽이 해지고 하는 게 그것도 없이 깨끗하니까 찾으시는 고객이 있다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거죠.
3: 네. 웬만하면 다 살려드니까.
1: 인기 수입 전기차는 부품을 주문하면 바다 건너 오기까지 시간이 걸려 중고 부품이 없어서 못 팔 정도라는데요. 그만큼 귀하다 보니 해체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음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4시간 고생 끝에 마침내 실내 작업이 끝났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2: 이거는 재활용 가능한 거죠?
0: 그렇죠. 재활용이 가능하고 저 모니터 같은 경우는 좀 모델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100에서 100만 원 후반대 그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저게 다.
2: 이제 멀쩡하다. 예를 들어 다 테스트했는데
0: 그러면 한 30만 원 정도?
2: 엄청 싸요.
0: 그러기 때문에 많이들 찾으시는 거죠. 수고하세요. 너무 힘들어. 네. 우리 쉬었다가 커피 한잔 하고 그 다음에 하자고요. 네. 나오세요 빨리. 너무 더워. 수고했습니다.
3: 목 아파요.
0: 5, 6시간 정도 더 소요가 되죠.
2: 그럼 한 10시간 걸리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저 한 대에 전염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2: 전기차. 예.
0: 그래서 솔직히 저희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1: 잠시 실내에서 몸을 식히기로 하는 작업자들. 오늘 같은 날은 시원한 물이 더 당기는데요.
2: 후배 먼저 주시네요.
0: 많이 움직였잖아요. 우리 박재현이.
1: 일한 직후라 물이 꿀맛입니다.
0: 시원합니다.
2: 좋으세요?
0: 예, 많은 차종을 구해받지 않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뜯어볼 수 있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거죠. 남자들은 아마 또 그게 있을 거예요. 아마 다른 걸 해봤어도 이거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이것도 머리가 있어야 돼요. 생각하고 공부해서 언제든지 탐구하고 연구해야 좀 더 심화 있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우리 예전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부수고 떼내고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제는.
1: 폐차라고 꼭 최신차의 부품만 인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눈에 봐도 오래된 이 트럭들은 의외로 해외에서 인기가 있다는군요.
0: 바이어들이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체크해 놓은 겁니다. 우리한테는 폐차돼서 필요가 없는 차지만 외국에서는 우리 차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 특히 중동 지역에서 우리 중고차의 인기는 높다 못해 뜨거울 정도인데요. 싸고 튼튼하다는 인식이 퍼지며 매년 수출량이 늘고 있습니다.
4: 파키스탄인데 차 사러 왔습니다.
2: 근데 차가 굉장히 많이 낡았잖아요.
4: 엔진 있잖아요. 엔진 D4BB 파키스탄에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차 오래되는 거 새로 나온 것보다는 오래되는 거 엔진이가 좋아요.
1: 외국인 중개상이 폐차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면 바로 그 자리에서 부품을 분리해 주는데요. 그런데 앞부분만 댕강 자릅니다. 실수로 잘못 잘라낸 건가요?
2: 뿌리를 다 짜서 그 잘라내요?
0: 엔진과 사람이 타는 부분, 그 앞부분은 따로 있어서 앞부분 먼저 제거 후에 먼저 빼놓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엔진을 빼낼 겁니다.
1: 분리된 트럭 앞부분도 외국인 중개상에겐 소중한 자원. 손상되지 않게 조심조심 가져갑니다.
0: 오래된 차다 보니까 신부품, 새 부품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살려서 쓰는 거죠.
1: 차 일부분을 통째로 가져가면 부품을 각각 가져가는 것보다 분실 위험이 훨씬 적다는군요.
0: 중동 쪽, 그쪽도 많이 있고요.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많이 있고 또 아프리카의 뭐 가나라든가 거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우리나라 차가 이제는 솔직히 이제 당당하게 얘기잖아요. 일본 차보다는 우리나라 차가 더 좋다고. 그래서 약간은 좀 뿌듯한 기운도 있습니다.
1: 며칠 후 폐차장을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5: 헤드라이트 좀 사왔습니다.
0: 연식이 어떻게 될까요?
5: 네, 이제 13년식 노화돼가지고 타이어 뭐야 헤드라이트 자체가 좀 뿌예요. 시중보다 저렴하게 지인들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 네. 얼마나 저렴한데요?
5: 3분의 1도 안 되죠.
0: 2층 창고요. 3년식 운전석 HID 거 있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1: 폐차장 건물에 자리한 부품 창고. 모두 성능에 문제가 없는 부품으로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6: 부품만 9,000개 하시면.
1: 이 중 전조등과 사이드 미러는 특히 찾는 이들이 많은데요. 게다가 오래돼 단종된 차량 부품은 폐차장이 아니면 구하기 어렵습니다.
7: 운전석과 전조등 재고 있습니다.
1: 부품의 경우 작은 고장도 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최종 점검을 꼼꼼히 합니다.
2: 다 일일이 확인을 다 하셔야 되는 거죠.
6: 그렇죠.
0: 네, 차. 우리 인프라신 거니까. 네. 통일 한번 보세요. 물건이 맞는지.
6: 맞아요. 밖에 가세요. 장착해서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7: 네, 잘 사용하세요.
6: 네, 고맙습니다. 네.
0: 여기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재활용할 수 있고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 좀 우리도 공헌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1: 무더위에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게 만드는 여름 김치. 그 맛을 위해 더위도 잊은 채 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쉬지 않고 이어지는 대형 트럭 행렬.

0: 중국에서 김치 재료를 싣고 온 곳인데요. 탑을 쌓을 만큼 가져온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1: 해외에서 왔어요. 절임배추 한 4톤 싣고 왔어요.
0: 맛을 좌우하는 재료이기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공수해 오는데요.
2: 제주산 무예요. 오늘 이제 들어온 물량은 한 4톤 정도 입고가 됐고요.
0: 제철 맞은 재료도 있습니다.
3: 충남 예산에서 왔고요. 알타리 800kg하고 열무 700kg 왔습니다.
0: 이곳에서 만드는 김치 종류는 약 14가지, 양으로는 6톤입니다. 그 많은 양의 김치를 만드느라 직원들은 날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고군분투 중인데요.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김치 공장에서 양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파트 업무를 하고 있는 임한순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는 지금 알타리 세척 작업을 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3단계에 맞춰서 세척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한 시간 반 정도 절임을 하고 나서 이렇게 세척을 하기 위해서 거르는 작업입니다. 아주 싱싱하고 아주 절임도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아주 먹음직스럽게 생겼죠? 네, 여기는요, 지금 보쌈 라인이라 해서 보쌈 김치를 버무리고 있는 곳이거든요. 저희 양념은 멸치 생젯을 비롯해서 새우젓, 양파 12가지 정도 종류의 양념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0: 오늘 첫 작업은 여름 대표 김치인 열무 물김치. 주 재료인 열무 700kg은 일일이 손으로 옮겨야 하는데요. 예산에서 수확한 뒤 전처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2: 열무입니다. 보시면 배가 엄청 단단한지도 확인을 하는 거고요.
0: 확실히 단단해 보이네요.
2: 이렇게 단단해야지 잘 절여집니다.
0: 상태 확인이 끝난 열무를 김치로 만들려면 절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5: 예.
0: 국내산 천일염을 물에 녹여 염수를 만들어 사용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염도 맞추기입니다.
5: 제가 지금 8톤 정도 맞추고 있습니다.
0: 아삭한 식감이 특징인 열무김치. 절이는 것에 따라 김치 맛이 결정되기에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2: 신선도를 조금 더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절이는 작업을 직접 합니다.
0: 이때 물을 채워놓은 커다란 통을 열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700kg을 골고루 절이기 위한 방법이라는군요.
5: 1시간 반 정도 재고 있습니다.
0: 그 사이 양념실에서는 열무 물김치 양념 준비가 한창입니다.
6: 육수 국물 내려고 작업하고 있어요.
2: 김치에 육수를 첨가해야 맛이 더 감칠맛이 나죠.
0: 일반 열무 김치와 다르게 국물이 있는 김치라 각별히 더 신경 쓰는 건데요. 번거롭지만 맛을 위해 매일 육수를 일일이 끓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맛을 책임져 줄 재료에 손맛도 더합니다.
2: 가정식에서 김장할 때 끓이는 육수하고 똑같이 맛을 내고 있어요.
0: 오직 천연 재료로만 만드는 육수. 단맛은 배, 사과 같은 과일을 넣어 자연의 맛을 살립니다.
2: 단맛도 좀 약간의 어우러져야 되잖아요.
7: 네.
2: 그래서 이런 걸 첨가하고 있어요.
7: 아, 어디예요?
2: 육수물이에요.
0: 모든 재료를 육수통에 넣고 끓이기 직전 한 가지를 더 넣습니다. 바로 비린내를 제거할 소주인데요. 모든 재료를 넣고 1시간 30분간 센 불에서 팔팔 끓여줍니다.
2: 희야, 빨리 육수 건져라.
0: 뜨거운 육수통에서 김이 펄펄 나는 건더기를 건져내는 작업자. 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공들여 진하게 우러난 육수. 하지만 채 식히기 전에 다음 작업이 기다립니다.
2: 아, 양념 제조하는 겁니다.
0: 김치 양념의 핵심 재료는 바로 직접 담근 매실청. 새콤달콤함이 입맛을 돋우는 비법이라는군요. 감칠맛을 위해 넣는 재료도 있습니다.
8: 멸치 액젓.
0: 멸치 액젓을 시작으로 새우젓과 생멸치 젓.

0: 김치까지 젓갈 3총사가 들어가는데요.
1: 전라도 김치는 젓갈이잖아요. 특이한 젓갈의 향을 내기 위해서는 생멸치젓도 들어가요. 생멸치는 맛이 완전히 풍미가 다르거든요.
0: 젓갈 3총사를 파, 양파, 생강 등 채소와 함께 곱게 갈아줍니다. 여기에 톡 쏘는 매운맛을 지닌 청양고추도 더해주는데요.
1: 칼칼한 맛도 내고 청양고추를 하면 좀 매운맛이 나니까 김치가 더 맛있어요.
0: 김치 매운맛의 조연이 청양고추라면 주연은 단연 고춧가루. 모든 재료가 배합기 안에서 한데 어우러지자 비로소 우리가 아는 김치 양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김치 발효가 잘 되게 도와주는 이색 재료를 넣는데요.
1: 보리밥. 밥은 삭히는 역할을 하잖아요.
2: 삭히는 역할?
1: 네. 유산균도 발효하고. 서울식은 밥은 안 넣는데 전라도 김치는 밥을 첨가하잖아요.
0: 양념 색깔만 봐도 맛깔스럽네요. 드디어 열무 물김치를 담글 시간입니다. 먼저 아삭하게 잘 절여진 열무를 통에 넣고 이제 양념 차례인가 했더니 다른 걸 먼저 넣네요.
1: 육수.
2: 아, 아까 만들었던 육수요?
1: 네네.
0: 육수를 다 넣자마자 등장하는 건 채. 아하, 열무에 양념을 바로 넣지 않고 한번 걸러내려는 용도였군요.
2: 걸러서 이렇게 해주세요.
1: 이게 물김치인데 이런 거칠거칠한 그러니까 아. 있으면 깔끔한 맛이 없잖아요.
2: 아, 그러네, 그러네. 네,
1: 그래서 국물 맛만 내기 하고 이까기들은 걸러내는 거예요.
3: 그러니까? 네, 맛을 두 배로 내기 위해서.
0: 완성 같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1: 태우자.
0: 마지막으로 채썬 당근, 양파, 무를 고명으로 올려줘야 합니다. 여러 작업자의 손길과 정성으로 완성한 열무 물김치. 아, 보기만 해도 시원한데요.
1: 그러면 이제 끝. 예, 이제 삭히면서 무의 시원한 맛도 우러나고 더 맛있어지는 거죠. 그게 맛있어 보이죠?
2: 네.
1: 여기 이제 국수만 말면 돼요.
2: 아, 국수.
1: 열무 물.
2: 뭐 딴 거 필요 없이 그냥.
1: 네. 국수.
2: 국수만 삶아갖고.
1: 국수 한 사발. 후르륵.
0: 한 젓가락이면 잃었던 입맛도 돌아온다는군요. 잠시 후 쉬지 않고 다음 김치를 준비하는 작업자들. 지금부터는 체력과의 싸움입니다.
1: 김치 보상하려고 지금 작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산더미같이 쌓인 무껍질을 사람이 일일이 벗겨내야 하는데요. 4톤 정도 작업을 해야 하니 그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1: 1000개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0: 숙련된 작업자 5명이 매달려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1: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막 이렇게 색깔을 하니까 진짜 가볍고 쉽게 보는데 어깨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닦고 있는 것도 그렇고 대추보다 이 무 작업 더 힘든 것 같아요. 한 10년 했어요.
2: 아, 10년 정도 됐어요.
0: 담당 PD도 무 손질에 나서봅니다.
2: 네. 자, 준비 시작!
0: 시작과 동시에 무 손질에 들어가는 담당 PD와 작업자. 그런데 작업자가 순식간에 앞서 나갑니다. 매의 눈으로 빈틈없이 무껍질을 벗겨나가더니 금세 승부의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1: 완벽!
2: 아, 완벽이요?
1: 완벽!
0: 담당 PD, 김치 공장에서는 일 못하겠네요.
1: 처음하신 분치고는 네. 굉장히 잘 깎으시는 거예요.
0: 껍질을 벗겨낸 무 1000개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줘야 하는데요. 워낙 양이 많다 보니 이 과정만 기계의 힘을 빌립니다. 무를 천일염으로 하루 절이면 간이 배면서 수분이 빠져 꼬들꼬들한 식감이 됩니다. 여기에 물엿을 더해주는데요.
4: 각질 맛을 조금 더 살리고 윤기를 있게 해서
0: 이제 절인 무를 양념에 버무릴 차례입니다. 작업자의 손길로 1톤의 무를 버무리는데 이 작업이 1시간 30분 동안 쉼 없이 이어집니다. 같은 시각, 구내식당에서는 점심 준비가 한창입니다.
5: 아, 여러분, 직원분들.

0: 너무 더워서 보양식으로 열무국수하고요. 보쌈.
1: 더운 여름날 쉴 새 없이 일하는 작업자들을 위해 특선 메뉴가 준비됐습니다. 맛있는 보쌈 고기는 직원들 체력 보충용으로도 최고의 메뉴인데요. 김치 공장이다 보니 가장 후한 것이 김치 인심. 무채 보쌈 김치는 물론 열무 물김치로 만든 시원한 국수까지 식사 때마다 김치는 섭섭하지 않게 먹는다는군요. 오전 7시부터 작업을 시작해 5시간 만에 찾아온 휴식. 하루 중에 유일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점심시간입니다. 오전 내내 힘을 쏟은 지라 밥이 꿀맛인데요.
2: 일하고 배고프니까 먹으니까 맛있어요.
1: 잠시나마 보쌈과 열무국수를 먹으며 피로를 달래봅니다.
3: 맛있어요. 단맛은 덜하고 더 감칠맛이 있어요.
1: 직접 만들어 더 맛있다는 김치. 소중한 한 끼를 책임져주는 동시에 오후에 있을 작업을 버틸 힘이 되기도 합니다.
4: 여름에 힘이 부끈부끈 섰네요.
1: 시원한 열무국수 한 그릇에 잠시 더위도 있습니다.
3: 시원하고 여름철에 별미인데 맛있어요. 새콤하네요.
1: 점심시간이 끝나자마자 공장에 도착한 트럭 한 대. 이번엔 뭘 싣고 왔을까요?
5: 네, 이번엔 잠깐만.
6: 아, 덧상 가시입니다. 1톤요.
1: 이 많은 가스로 만들 건 갓김치입니다. 여름에 먹으면 열반찬 부럽지 않지만 만드는 과정은 상상 이상으로 고되다고 하는데요.
7: 일단 소금물에 담궈놓고 내일 건질 때 되면은 날씨가 더운 날에는 눈이 엄청나게 따갑습니다. 남자들 군대에 가면은 화생방하는 것처럼 눈물 콧물 많이 납니다 지금. 이제.
8: 그 정도예요?
7: 예, 눈물이 펑펑 납니다. 내일 한번 보십시오. 이제 어떻게 되나.
1: 갓 1톤은 커다란 수조에 넣고 염도 8%에 맞춘 염수에 밤새 절여줍니다. 다음 날 오전 7시 작업자들이 출근하자마자 갓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이 정도면 잘 절여진 것이라는데요. 하지만 이제부터 김치 공장에서 가장 힘든 작업이 시작됩니다. 세척할수록 심상치 않은 분위기.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는 작업자. 대체 무슨 일일까요?
7: 특유의 독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1: 세척을 하면 할수록 더 진하게 퍼지는 매운내. 인정사정 없이 들어온 갓의 매운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작업자들. 급기야 세척 작업을 중단하고 선풍기 앞에 섭니다. 결국 눈물을 보이네요.
2: 눈매면 수고할래?
7: 괜찮아요.
1: 이쯤 되니 방독면까지 등장했습니다.
2: 지금은 이제 물량이 적어서 가스가 좀 덜 나오는데 물량 많은 때는 엄청 힘들고 가스가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방독면을 다 지금 왼쪽으로 하나씩 구매했습니다.
8: 근데 많이 따갑긴 따갑더라고요.
2: 예, 많이 따갑고.
1: 그렇다고 일손을 놓을 순 없는 일. 갓의 매운 내를 참아가며 가까스로 세척을 마칩니다. 이제 양념을 넣을 차례. 관을 연결해주면 버무림 작업에 들어갑니다. 인기 김치 중 하나이다 보니 맛있게 만드는 노하우도 생겼다는군요.
3: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여러 번 해줘야 이게 골고루 잘 배합이 되고 흡수가 되니까.
1: 양념을 골고루 버무리려면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 갓에서 또다시 매운내가 올라옵니다.
3: 매워 죽겠어요.
1: 갓김치 작업이 끝날 때까지 고난의 연속인데요.
9: 아침에 이쁘게 하고 오는데 네. 갓 비비고 나면 네. 말 그대로 엉망진창.
3: 근데 이 세상에 쉬운 돈벌이 있어요? 내가 나이 들어서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친구들하고 차 한잔 할 수 있는 네.

0: 용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1: 일하면서 힘들 때도 있지만 보람과 자부심도 크답니다.
2: 일주일 정도 숙성해가지고 익혀서 먹는 게 참 맛있습니다.
1: 작업자들이 정성과 노력을 쏟아 완성된 갓김치. 그 맛이 궁금합니다.
2: 저 여수 돌산갓이 네. 너무 맛있고 엄청 맵습니다, 지금.
3: 아, 맵다고요?
2: 예, 네, 맛있습니다, 맵습니다.
4: 정리합시다.
1: 어느새 작업이 끝나가는데요. 매일 김치와 씨름하다 보니 이 시간이 되면 온몸이 양념투성입니다.
5: 냄새 배기죠. 새고 나면은 네. 몸에서 김치 냄새 난다.
1: 음식을 다루는 곳이라 만드는 것만큼 청소도 꼼꼼하게 신경 씁니다.
6: 꾸며서라 꼼꼼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힘들어요.
1: 마침내 길었던 하루가 끝났습니다.
7: 온몸이 뻐근하죠. 특정 주의를 할 수 없어. 온몸이 다 뻐근.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고?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죠. 나를 위해, 회사를 위해, 생각함을 위해.
8: 책임감. 제 맡은 바 임무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
9: 지금 매운 물 김치 양념 제조하고 있어요.
10: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자신은 학점이 낮아서 그 학점에 대한 질문만 들어오면은 아 망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꼭 약점에 걸려서 자기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정우수입니다.

면접에 약한 분들 중에는 대체로 단답형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자신감이 이미 떨어진 상태인 거예요. 면접을 수없이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떨어졌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는 보여줄 게 없다. 그리고 내세울 것도 없다. 저는 평범하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런 분들은 계속 이렇게 떨어져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죠? 살아남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새해에는 말 좀 잘해봅시다. 7년간 군인으로 복무했던 분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경찰이 되고 싶어 지원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제가 면접관으로 가정을 해서 물어봤죠. 왜 군인을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경찰에 지원을 하죠? 왜 쭉 하지 않고 이직을 하려고 하시죠? 근데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 면접자는 당황한 거예요. 그건 제 의지는 아니었고요. 승진 면접에서 떨어져서 전역하게 됐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자신이 승진 면접에 떨어졌다는 그 아픔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고 그 사실을 어떻게 포장해야 할까 이런 걸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면접관은 그 사람이 전역을 왜 했는지 물론 궁금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궁금한 건 왜 경찰이 되고 싶은지예요. 왜 지원했냐라는 그 물음에 자신의 지원 동기만 밝히면 돼요. 맞습니다. 저는 7년간 복무를 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제가 복무를 하면서 방호와 보안 업무에 특출나다는 걸 깨달았고요. 이 일을 오랫동안 하고자 하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 고민 끝에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찾아보게 됐고요. 그게 바로 경찰이라는 걸 찾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왜 경찰이 하고 싶은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충분히 지원 동기는 통과해서 성공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분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대기업을 지원하는 사람이 왔는데요. 자신은 학점이 낮아서 자꾸만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제가 면접관처럼 물어봤어요. 학점이 낮네요. 왜 이렇게 점수가 안 좋죠? 그랬더니 그분이 아, 죄송합니다. 공부를 많이 안 했습니다. 저는 그랬죠. 면접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 면접관이 학점이 낮을 때 궁금해서 물어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나를 겨냥했다, 비난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망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게 약점이라고 생각해왔던 거예요. 압박 질문에 나오면 어떡하냐. 또는 그런 압박 질문이 꼬리를 물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라고 물어요. 근데 제가 늘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압박 질문 없습니다. 압박 질문이라고 느끼는 건 그만큼 당신에게 완전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궁금하지 않으면 묻지 않거든요.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주는 질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외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다 얘기를 하면 됩니다. 제가 그때 세계 기아 아동들을 돕기 위해서 봉사단체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돌면서 아동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면접은 당신이 누군지,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니까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고 자신 있게 밝히면 돼요. 어떤 분이 찾아왔는데요. 토익 990점 만점이고 학점도 굉장히 높았고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프로필이 좋은데 자꾸 면접에 떨어져서 고민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럼 면접관이 어떻게 990점 맞았어요? 점수가 좋네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짧게 말을 하면은요. 면접관이 오해를 해요.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관심이 없네. 다른 회사 지원하나 보다. 실제로 면접자는 그런 마음은 아니거든요. 내가 그 점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런 걸 상세히 말할 필요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990점 토익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요. 6개월 동안엔 거의 2시간만 잤고요. 토익 공부를 매진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결과를 통해서 얻었던 건 아, 나란 사람은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감도 얻었고요. 이룬 성과에서 어떤 걸 깨달았고 그리고 자기는 어떤 노력을 했고 그런 모습들을 면접에서 드러내면 훨씬 더 아름다운 대답이 됩니다. 나는 혀가 짧다, 새는 소리가 많이 난다 이런 분들은 시옷 발음을 잘하는 꿀팁이 있습니다. 치아 사이로 발음 소리를 내면서 턱을 벌려보세요. 사,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안녕하세요. 기출로 정리하는 영문법, 기출로 영문법 송현우입니다. 만난 생장이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우리 열심히 정리하고 있는 접속사의 실전 문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에는 워크북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1번부터 30번까지의 문항을 여러분들은 다 미리 풀어주셔야 하고요. 저는 이 중에서 중요하고 빈출되는 문항 위주로 확인을 해볼 겁니다. 대부분의 문항을 다 다룰 거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1번부터 3번까지는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굉장히 익숙한 유형이죠? 이때 선택지에 접속사가 제시되어 있는 만큼 해석을 기본적으로 해봐야 합니다. Greg는요, has been dreaming. 꿈꾸고 있습니다. 꿈꿔 오고 있어요. About being a singer. 가수가 되는 것에 대해서 꿈꿔 오고 있습니다. He was in middle school. 앞에 시제를 한번 봤더니 현재 완료면서도 진행의 의미가 쓰였습니다. 그러면 그가 중학교에 있을 때부터요. 아, 그가 중학생이었을 때부터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고, 그러면 의미상 자연스러운 건몇 번? 3번입니다. since라고 하는 건 현재 완료와 정말 많이 쓰인다라고 했죠. 그때 이후로, 이래로라는 시점을 나타내주는 의미로 쓰인다라고 했습니다. 정답을 3번으로 골라준다. 이어지는 2번. We might have an accident. 우리는 사고가 날 수도 있어. 그 뒤에 보죠. You drive more carefully. 네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운전한다면 어색하죠. 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 주는 접속사는 if가 아닙니다. unless입니다. 정답을 몇 번? 2번으로 골라주면 되고요. unless라고 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지 않는다면이라는 부정의 의미로 쓰인다라는 걸 알아둬야 합니다. 자, 이어지는 3번. You like it or not? 벌써 보이죠? or not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았을 때 아마도 제가 지금 괄호 안에 넣는 이 부분은 문장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겠구나. 네가 그것을 좋아하든지 아닌지는 그건 doesn't affect my decision. affect,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 decision은 결정이니까 내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때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주어 자리에 인지 아닌지란 의미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if는 안 됩니다. whether만 가능해요. 정답을 5번으로 골라준다. 자, 이어지는 4번부터는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겁니다. 항상 해석을 해봐야 된다 했어요. Please, 해주세요 라는 말이죠. Turn off the light. 불을 끄라고 합니다. In your room. 네 방에 불을 꺼라. You leave the house. 네가 뭐할 때? 집에서 나갈 때는 말이야. 그러면 제가 지금 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때에 해당하는 말, 시점을 나타내주는 말을 골라주면 됩니다. 정답을 일단 만만하게 2번, when을 골라줄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의미로 활용되는 그 접속사 하나 더 있죠. 바로 as입니다. as는 시간을 나타내주는 접속사로 할 때라는 의미로 쓰인다. 의미로도 쓰이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다양한 의미로 활용이 되는 아주 다재다능한 접속사입니다. 자, 이어지는 6번은요.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을 고르는 거예요. 접속사를 공부하고 있죠. 어디에 그 접속사가 쓰였을까? 버스가 오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걸어간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유를 나타내주는 접속사를 정확하게 활용한 문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디에 그 답이 있을까요? 혹시나 2번을 골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함정에 빠진 겁니다. 버스는 오지 않았습니다. else를 이유로 해석해버리면 할 때, we walked와 연결해보면 우리가 걸어갔기 때문에 버스는 오지 않았습니다와 같은 이상한 문장이 되어버려요. 어떤 걸 골라야 될까? 4번을 고르는 겁니다. 이유에 해당하는 말은 버스가 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as 다음에는 the bus didn't come 이라고 하는 말이 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갔다라는 말을

이렇게 앞에 써주는 거죠. 이어지는 7번. 그녀는 겁먹은 것 같지도 불안한 것 같지도 않았다. A하지도 B하지도 않았다 라고 하려면 Neither A nor B 라고 하는 표현을 쓸 겁니다. 그런데요, Neither 라고 하는 건, 자, 지금 A nor B 라고 하는 표현이 보이죠? 이미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앞에 seemed라고 하는 그냥 긍정 형태로 써줘야지 4번처럼 didn't seem이라고 써버리면 의미가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정답을 1번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She seemed neither A nor B라고 했을 때 이렇게 부정의 의미가 이미 neither A nor B라는 걸로 완성이 되니까 이렇게 써주어야 한다. 자, 이어지는 8번. 아우, 어려운 문제죠.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야 합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쭉 보면 굉장히 다양한 접속사들이 쓰이고 있어요. 1번 볼까요? 리사는요, hid, 숨겼습니다. The present. 그 선물을 숨겼습니다. So that, 무엇하기 위해서? She could surprise her brother. 그녀의 남동생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할수 있도록 이라고 할 때, so that 잘 쓰였고요. 그리고 시점이 과거이기 때문에 똑같이 과거로 맞춰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법상 어색한 걸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다. 3번 볼까요? Travelers. 여행객들은요, were so that, were 다음에 갑자기 so that이 나와요. 여기 지금 어떤 형용사 같은 말이 필요한데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봤더니 tired, they could sleep anywhere 란 말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끊어보면 그들은 어디에서든 잘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고 싶은 말은 여행객들은 너무 피곤해서 어디서든 잘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지금 were 다음에 비어있는 의미상 저빈 곳을 채워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자, 바로 tired입니다. 이렇게 옮겨주면 돼요. 너무 피곤해서 어디에서든 잘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so 형용사 부사 그리고 that 그 표현이 있어야 하니까 정답을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선택지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면서 어떤 접속사가 쓰였고 어떤 문제를 출제하고 싶은지 그 출제 의도를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0번인데요. 밑줄 친 접속사의 의미가 나머지 넷과 다른 걸 하나 골라야 합니다. 별표 한번 해볼게요. 쓰임이 다양한 접속사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의미가 여러 개인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as나 while과 같은 접속사가 있습니다. 10번 문제는 전부 while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러면 while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1학년 때부터 봤던 기본적인 while의 의미는 시간을 나타내 주는 말로 무엇하는 동안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려줬어요. 바로 대조적인 사실을 얘기해 주는 반면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동안을 1번이라고 하고 반면을 2번이라고 각각 나누어 봤을 때 해당하지 않은 다른 걸 하나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1번 보죠. I helped my mom clean the house. 나는 엄마가 집을 청소하는 것을 도와드렸습니다. While my dad was washing the dishes. 아빠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로 쓰인 거죠. 이렇게 1번이라고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동안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2번 보죠. 그녀는 캠핑을 하러 가고 싶어 한대요. While her brother wants to stay at home. 그녀의 남동생은 집에 머물고 싶어 하는 반면에라는 의미로 쓰였네요. 이번에는 2번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3번을 가보면 답이 나오겠어요. While children played. 아이들이 노는 동안에 their mom, 그들의 엄마는요, prepared lunch for them. 그들을 위해 점심을 준비했습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동안이라고 해석을 자연스럽게 했죠. 그렇죠. 그러면 1번의 의미이다. 그러면 다른 건몇 번이에요? 바로 2번이고요. 실제로 시험 문제에 나왔다라고 하면 3번까지만 가도 정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도 여유가 된다면 4번과 5번까지 보고 확실하게 나머지도 1번, 동안의 의미인지를 봐야 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문제 12번이고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야 합니다. 접속사를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Jason is all sweaty in the heat. 열기 속에서 완전히 다 젖어버렸다고 합니다. 아주 뜨거운 거죠. He would like to. 그는 하고 싶습니다. Take a shower.

샤워를 하고 싶습니다. 라는 거죠. 그럼 일단 앞부분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야 할까요? 샤워를 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러면 이유를 나타내주는 접속사를 써야 합니다. 이때 쓸수 있는 것 후보는 sense입니다. 1번 아니면 3번일 거예요. 그리고 possible이란 말도 나와 있죠. 아, 가능한 한 빨리겠죠. 가능한 한 바로라는 의미로 어떤 걸 골라줘야 할까? As soon as를 골라주면 돼요. So, as soon as possible 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의 표현으로 줄여서 ASAP 혹은 ASAP라고 줄여서도 많이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라는 의미이고 정답을 3번으로 골라주면 돼요. 자, 이어지는 문제 14번부터는 주어진 문장과 의미가 같은 걸 고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 실전 문제에서 풀어봤던 문제 유형이에요. 그럼 일단 주어진 문장을 봐야겠죠. The fisherman salted the fish. 아마도 salt라는 말을 알 겁니다. 소금이란 말인데, 여기서 소금이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동사로 쓰였습니다. 무언가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뒤에 맥락까지 보는 거예요. 그 어부는요, 물고기를 salt 했습니다. So that, 무엇 하기 위해서? He could preserve them. preserve라고 하는 건좀 어려운 말이에요. 보존하다는 뜻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모르면 적어주세요. 물론, 이 의미를 몰라도 문제를 풀 수는 있었지만, 알면 더 좋겠죠? 물고기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고기들에게 뭘 뿌렸을까요? 소금을 뿌린 겁니다. 아, 명사로서는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동사로 소금을 뿌리다라고 하는 것, 맥락을 통해서 알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기반으로 맥락을 보면서 해석을 한번 확장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영어 단어를 추가로 외우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적용하고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so that이 바로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이거를 바꿔줄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표현들이 있어요. to 부정사구를 활용할 건데, in order to 또는 so as to를 활용할 겁니다. 자, 그럼 정답을 몇 번으로 여러분들은 골랐을까요? 2번 보죠. 앞부분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in order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서 to 부정사구를 활용해서 뒤에 있는 이 절을 바꿔 놓았습니다.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so that이 나올 때 혹시 in order to, so as to라고 하는 표현을 활용해서 바꾸라고 하진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4번을 보면요. to 부정사를 활용하는 것까진 좋았어요. 그런데 to 부정사 앞에 이렇게 not을 붙여주면 하지 않기 위해서, 하지 않도록 이라는 부정의 의미가 됩니다. 의미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함정에 빠지지 말고 2번을 정답으로 골라야 한다. 자, 이제 15번으로 가겠습니다. 어려운 표현이 등장했는데 혹시 의미를 알고 있을까요? If you hesitate, 당신이 만약 hesitate 한다면 일단 뒤로 가볼게요. Someone else, 다른 누군가가 will take your chance. 너의 기회를, 당신의 기회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가져갈 겁니다. hesitate. 우리말로 하면 망설이는 겁니다. 당신이 만약 망설인다면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기회를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망설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의미에 맞춰서 써야 합니다. 망설이지 말라는 의미가 되어야 할 거니까 3, 4, 5번 중에서 골라야 합니다. 자, 그리고 자연스러운 연결어 and 또는 or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올 텐데 그 뒤에 의미를 보죠.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아라. 그렇다면 누군가,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기회를 가져갈 것이 나와. 그렇지 않는다면에요. 정답을 몇 번으로 여러분도 골랐을까요? 3번으로 고른 친구들도 많을 거고 5번으로 고른 친구들도 많을 겁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망설이지 말아라. 그렇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망설이게 된다면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기회를 가져갈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골라주시면 자연스럽다. 자, 이제 한번 또 16번부터 주관식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어법상 맞으면 동그라미 표시하고 틀리면 바르게 고쳐 써야 돼요. 그럼 항상 밑줄 친 부분을 포함한 이 문장을 해석을 잘 해봐야 합니다. Do not open the test paper. Open, 열다인데 여기서는 시험지를 열지 말아라. 얘네가 이렇게 뭔가 열어보고 뒤집어보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시험지를 열지 말아라. Since the exam starts. 시험이 시작한 이후로 시험지를 열지 말아라. 이상하죠? Do not open the test paper. 라고 하려면 뒤에 until 시험이

시작할 때까지라고 하는 의미가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since를 until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주면 돼요. 할 때까지라고 하는 의미이다.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야 돼요. 그럼 일단 한번 쭉 봐야겠죠? If he will eat less meat and more vegetables. 그가 만약에 더 적은 고기를 먹고 더 많은 채소를 먹는다면, 그러니까 채소를 더 많이 먹고 고기를 덜 먹는 걸 얘기하는 거죠. He will prevent many diseases. Prevent는 막다, 예방하다는 뜻입니다. 그는 많은 질병들을 예방할 겁니다. 막을 겁니다. 라고 할 때. 의미는 참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if절로 돌아가 보죠. if는요, 조건을 나타내주는 접속사로 쓰일 때그 뒤에 미래의 의미일지라도 will과 같은 걸 쓴다, 안 쓴다? 쓰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꿔줘야 할까요? 미래 시제 대신에 현재 시제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will it을 그냥 it으로 쓰면 또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주어에 맞춰서 s를 붙인 it's라고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의 의미일지라도 현재 시제를 써줘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 이제 19번으로 가볼게요. Many other countries as well as Korea. As well as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BA라고 이렇게 쓰세요. 그게 해석이 편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국가들도 enjoys doing taekwondo. 태권도를 하는 걸 즐깁니다. 그쵸. 태권도라고 하는 게 비단 이제 우리나라에만의 스포츠는 아니다. 그럼 이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B as well as A라고 하는 건 결국 앞에 있는 B의 동사의 수일치를 시켜야 하는데 잘 보면 enjoys라고 이렇게 S가 붙어 있습니다. 잘못되었죠. 어떻게 바꿔야 할까? Many other countries는 복수입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단수동사를 복수동사로 바꿔줘야 하니까 불필요한 S를 이제 빼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0번으로 가볼까요? We may not be able to attend the conference까지 끊어볼게요. Be able to는 can의 의미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may와 같은 조동사와 함께 쓰이려면 may can이라고 할순 없다. May be able to라고 이렇게 써야 합니다. 여기서는 부정의 의미예요. 우리는 아마도 conference는 공식적인 회의입니다.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왜 그럴까? Because of the train. 무엇 때문에? 기차가 broke down은 망가진 거죠. 자, 이때 the train broke down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주어와 동사인 것 같지 않나요? 어? 절이 왔습니다. 하지만 because of는 전치사 표현이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빈출 포인트. because와 because of가 있다. 이때 because는 어떤 의미라고 했죠? 무엇 때문에? 라는 의미로 이 뒤에는 주어와 동사가 없나.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라고 한다면 because of는 그 뒤에 바로 명사가 나와서 명사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해준다. 여기서는 주어와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절이 나왔기 때문에 because of라는 전치사 표현이 아니라 because라고 하는 접속사로 바꿔줘야 합니다. 항상 because가 등장을 했다. 그러면 물론 의미도 봐야겠지만 혹시 그 뒤에 절이 왔는지 구가 왔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단순한 명사나 명사 구가 왔다? because of를 써야 되고요. 주어와 동사라고 하는 절이 위치했다? 그러면 because를 쓰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니까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21번부터 문제를 풀 거예요. 접속사 중 하나를 골라 빈칸에 쓰는 겁니다. 반가운 친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since부터 whether까지. 그러면 21번부터 문제를 풀어볼 건데 어떤 접속사가 들어가야 할까요? 그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작은 것들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느끼는 어른들이 특히나 많죠. 아직은 여러분들이 공감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여러분들은 너무나 어리죠. He became grateful. 그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For small things. 작은 것들에 대해서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라고 할때 무엇함에 따라라는 이 의미를 완성해 줘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의미로 쓰이는 접속사를 여기 넣어주면 돼요. He grew older라는 말은 나와 있으니 무엇에 따라라는 건

7개의 접속사 중에서 바로 as입니다. as는 정말 많은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좀 고민이 된다 싶을 때는 열에 한 다섯, 여섯 정도는 as가 선택지가 있을 때 as를 이렇게 넣어주면 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기본적인 접속사의 의미와 쓰임은 정확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22번으로 가보죠. 수입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지출은 더 늘고 있다. 슬픈 상황이에요. Income, 수입입니다. Is decreasing. Decrease라고 하는 건 줄어들다, 감소하다는 뜻이에요. So decreasing more and more.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반면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Spending is increasing. Increase는 반대로 늘어나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반면이라는 의미로 쓸때 while을 넣어주면 while spending is increasing. 무엇하는 반면? 지출은, 소비는 늘어나는 반면.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수입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지출은 더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영어로 표현할 때이 while을 여기에 넣어줘도 괜찮습니다. 결국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23번부터는 두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문장을 완성하는 겁니다. The company developed a new product. 까지 끊어볼게요. Develop. 개발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새 제품을 그 회사가 개발을 했다라고 해요. So as to. 어떤 말이죠? 무엇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Meet customer needs. Meet이라고 하는 표현. 아주 중요합니다. Meet은 어떤 의미로 알고 있어요?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Customer needs는 고객의 필요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때 고객의 필요를 만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떤 기대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기대치에 도달해서 무언가 만난다라고 해서 meet은 만족시키다, 충족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해가 좀 되나요? 어떤 기대치가 있을 때그 기대치를 만난다라고 하는 건 기대치에 도달하는 거기 때문에 충족시키다 혹은 만족시키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바꿔볼 겁니다. 개발을 했습니다. 새 제품을 개발을 했는데요. So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옵니다. 이 말은 이제 접속사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so as to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So that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의미상 시제를 맞춰 주어야 합니다. can과 could 중에서 들어가기 자연스러운 건 could인 거야. So could meet customer needs라고 하면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거고 so that이라는 접속사 표현과 그리고 그 뒤에 시제를 맞춰 주는 could를 다시 한번 정리한다. 이제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That no one showed up at the party was strange. 아무도 그 파티에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상했다. 대절의 문장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긴 주어를 뒤로 미룰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어 자리에 무엇을 넣어주고? is이라고 하는 가주어를 넣어주고 it was strange 이렇게 먼저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that을 뒤에 넣어주면 이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활용한 문장이 완성되는 거고 영어에서는 위에 있는 문장보다 아래에 있는 문장을 더 선호한다. 왜 그렇다? 문장의 주어가 길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제 25번으로 가보자. 배열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말 문장을 보고 주어와 동사부터 잡아봐야겠죠. 이렇게 문제 유형이 나올 때마다 제가 문제를 푸는 방법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반복되는 내용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수 있도록 강조하는 차원이니까 뭐야 또 얘기하는 거야? 왜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잘 기억하고 있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반복하고 복습하는 느낌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가수는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깊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심호흡을 깊이 후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The singer took이라고 하는 건 take의 과거형입니다. 심호흡을 하다라고 하는 표현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기 동사로 제시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심호흡을 하다라고 하는 건 take a breath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깊은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형용사인 deep까지 활용을 할 겁니다. take a deep breath. 그런데 took이니까 took a deep breath. 했습니다.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자, 그러면 이제 뭘 써야 돼요? 접속사 써야겠죠? 하기 전에 before

0: 그녀가 she went on the stage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뒷부분 주어와 동사로 완성을 해줄 때 접속사를 잘 활용을 해야 되고요. Take a deep breath라고 하는 표현을 활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주어야 한다. 이제 2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The project. 그 프로젝트는 will fail. 실패할 것이다. 이 앞부분에 있는 걸 이제 영어에서는 뒷부분으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올바른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조건을 나타내면서 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접속사 unless를 활용해야 합니다. 완성해 보면, unless you follow the right procedure. Procedure. 절차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부정의 의미를 나타낼 때 unless를 이렇게 활용해 줄 수가 있다. 자, 27번부터는 활용을 해야 합니다. 조금은 더 어려울 수 있지만 항상 접속사를 생각해 보자. 그녀는 한국어와 일본어 둘다 말할 수 없다. 둘다할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문의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nor라는 말이 보이죠. 그 말은 Neither A nor B를 쓰라는 거겠구나. 그러면 그녀는 할수 있다라는 의미로 She can speak으로 시작을 하고 Neither A nor B로 완성을 하면 돼요. 그러면 Neither Korean nor Japanese라고 이 부분을 통해 앞에 can이 있다라고 해서 할수 있다가 아닌 이제 할수 없다라는 의미가 됨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자, 28번 보죠. 너는 그가 한국으로 돌아올지 아닐지 아니? or not이라고 하는 말로 끝나요. 물음표입니다. 너는 알아? Do you know?로 시작을 할 거고, 그가 한국으로 돌아올지 아닐지라고 하는 걸 whether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나타내 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whether he will come back to Korea라고 뒷부분의 내용을 완성해 주면 되고, 돌아올지라고 하는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도 써주는 게 좋다. 자, 이제 29번과 30번 문제가 뭐냐? 주어진 조건에 맞게 바르게 영작하는 겁니다. 보트가 세차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 불안했다. 이만큼이 문장의 주인공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구문을 사용하라는 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사용하라는 거죠. It was 과거이죠. 의미가. 그래서 it was 다음에 불안한이라고 하는 건 terrifying이라고 하는 말을 써줄 수 있어요. It was terrifying. 불안했습니다. That 무엇이요? 보트가 세차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요. 그럼 이제 the boat라고 써줄 거고요. 세차게 흔들리고 있는이라고 하는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the boat was shaking. 과거 진행형을 써주면 좋다. 그 다음에 strongly라고 하는 건 세차게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it that 구문이 쓰였다. 자, 이제 마지막 30번입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많은 도시들이 위험에 처해 있대요. 굉장히 슬픈 소식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것도 A뿐만 아니라 B도라고 할때 not only A but also B를 쓸 수도 있고 B as well as A를 쓸 수도 있는데 man이라고 하는 말로 문장을 시작하래요. 그러면 많은 도시들을 먼저 쓰라는 겁니다. 많은 도시들 또한이라는 거기 때문에 B as well as A를 쓰면 좋겠죠. 그러면 many cities 단어 쓸 거고요. Well도 있네요. As well as 확실히 쓰라는 거구나. As well as Seoul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건 be in danger라고 하는 표현을 활용할 수 있어요. 여기 in danger가 있기 때문에 아홉 개의 단어로 완성해 보면 many cities as well as Seoul. be 동사 쓸때 여기가 아닌 이 앞부분에 스위치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are in danger라고 쓰면 되고 혹시나 여기를 is라고 썼다면 중요 포인트를 놓친 거니 be의 스위치함을 기억해야 한다. 자, 어떤가요? 쭉 문제 풀어오면서 드디어 챕터 8 접속사 내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항상 챕터가 마무리되면 다시 한번 그 챕터의 내용을 정리해 보셔야 되고요. 다음 시간은 다음 챕터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웠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말과 글로 전하는 생각. 오늘 드디어 끝을 향해 달려가는 학교 시험 만점 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 풀이죠? 그래서 따단! 왕관을 쓰려는 자여, 그 무게를 견디어라. 여러분도 견디기 시작!

짜잔! 자, 알프레드 나왔습니다. 알프레드 나오면 어떤 작품이었을까요? 네, 발표하기 무서워요. 네, 발표하기 무서워하는 우리 알프레드의 이야기였죠? 하지만 알프레드는 자신이 발표하기 무서워하는 그 무서움을 떨쳐내고 발표를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공기템, 우리 알프레드의 그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발표를 잘하는 방법은 여기에 있다고 했어요. 자, 처음에 알프레드가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 그 공기템이 준비였죠? 발표를 잘 하려면 준비가 필요한데, 알프레드처럼 옆에 계신 부모님께 여쭤보는 방법이 있고, 또 인터넷을 이용해서 발표 준비를 하고요. 정보를 모아야 되니까. 그것도 언제? 예, 매일매일 준비를 하려고, 네, 좀 이따 하지 뭐, 아, 오늘은 쉬지 뭐,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준비를 했죠. 그래서 대왕고래에 대해서 열심히 열심히 알아내면서 심지어는 노랫소리도, 대왕고래의 노랫소리도 매일매일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필 여기에 있는 이 네잎클로바일까? 예, 여러분, 이 네잎클로바의 그 말뜻, 여기에 숨은 뜻이 뭐라고 많이 우리 알고 있죠? 행운이죠. 맞아요. 행운이에요. 내가 발표할 때 나에게 이 세상 모든 행운이 다 왔으면 좋겠어. 그런데요, 행운은 거저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죠. 준비. 우리가 준비를 열심히 해야 행운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잎클로바를 준비했거든요. 잊지 마세요. 행운은 저절로 나에게 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절로 발표를 잘하게 될까? 저절로 오는 건 절대 없어요. 알프레드처럼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발표 준비를 하면 발표를 잘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준비가 공기템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알프레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알프레드는 특히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발표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더 무서워했어요. 자, 제일 무서웠어. 뭐,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발표였어. 그 앞에 혼자서 뭘 하는 것들, 무엇도 나는 힘들고 난 저것도 다 무섭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큰 소리로 발표하는 것. 누구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나 혼자 집에서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도 무서운데, 그것도 친구들 앞에서 하는 건더 무서워. 그렇죠? 그런 알프레드가 있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 일어났죠. 무엇이었나요? 선생님이 쪽지에다가, 종이에다가 동물을 써주시고, 그 동물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표해라. 더더더더. 네, 가장 무서운 일이 일어났죠. 다행히도 알프레드는 앞머리가 꽤 길어요. 자, 이 앞머리 굉장히 재미있는 장치였어요. 앞머리는, 네, 앞으로 쭉 내리면 내가 그 안에 숨어 있을 수 있었던 하나의 장치였죠. 그래서 알프레드가 앞머리가 이렇게 길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눈이 가려지지. 눈이 이렇게 가려지고 입만 있고, 예, 아마 웃지도 않았을 것 같아. 어떡하지? 이랬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머리를 길게 내린 알프레드. 우리가 상상을 했었었죠. 자, 다행히도 알프레드는 앞머리가 꽤 길었어요.

길어요. 그래서 긴장되거나 겁에 질릴 때면 앞머리를 앞으로 쭉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긴 앞머리 뒤로 숨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이 알프레드의 앞머리는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그쵸?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하나의 방법이었죠. 여러분도 난 이거 하면 스트레스가 좀 없어져요. 나 이거 하면 긴장감이 좀 없어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앞머리가 알프레드의 앞머리가 어떻게 보면 긴장감을 없애주는 하나의 방법, 도구가 되는 것이죠. 알프레드는 책가방 속에서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자, 꼬깃꼬깃. 이게 뭐였나요? 선생님한테 종이를 받았죠? 근데 차마 이 종이에 뭐가 써 있는지 볼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접어가지고 책가방에 탁 넣었다고 했었죠? 예, 그앞 이야기에. 그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을 드디어 떠더더더 꺼냈어요. 이것마저도 용기야, 사실. 그쵸? 나안 볼래. 이게 아니라, 그래도 봐야지. 그러면서 이게 딱 꺼냈죠? 구겨진 종이를 폈어요. 거기에 뭐라고? 대왕고래라고 적혀 있었어요. 종이 아래쪽에는 선생님이 직접 그린 대왕고래 그림도 보였어요. 그래서 대왕고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꼬리가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눈이 있겠지? 그리고 이렇게 무늬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네, 요런 장치도 딱 있고. 이 대왕고래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흰수염고래. 그쵸? 흰수염고래 노래도 있어요. 예. 그만큼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친근하게 생각하는, 예, 덩치 큰, 예, 그런 고래가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림까지도 딱 보였어. 선생님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라 하고 딱 주셨는데, 안 하기도 죄송스럽고. 자, 어쨌든 이 알프레드가 여기까지 용기를 냈어요. 알프레드는 다시 거실로 나갔어요. 아빠가 인터넷에서 대왕고래를 찾아주었어요. 자, 뭐예요, 이게? 준비하는 거죠. 첫 번째 준비가 이제 슬슬, 원래는 처음에 물어봤지, 대왕고래가 어떤 동물이에요? 물어봤더니, 뭐, 노래를 불러줘, 제일 커, 뭐, 이렇게 도움을 주셨는데, 이제 인터넷으로 찾는 것 도움을 주시고 있어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발표를 잘할 수 있다. 대왕고래는 물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물고기가 아니래요. 오, 물속에서 사는데 물고기가 아니면 뭐야? 포유류래요. 자, 지난번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포유류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아닙니다. 그냥 베껴 쓴 것을 그냥 발표하면 친구들이 반드시 무엇을 하게 돼 있다? 질문을 하게 돼 있다. 포유류가 뭔가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했죠. 이 준비 중에는 물고기가 아니라 포유류이기 때문에 숨쉬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한다 합니다. 이렇게 쓰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낱말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도 준비라고 했어요. 이 포가 뭐라고요? 먹는다 또는 먹인다. 무엇을? 유. 이거는 우유 할때 유예요. 우유 할 때. 젖을 먹이는 종류란 뜻이죠. 그죠? 사람도 포유류. 또 호랑이, 사자, 곰 이런 것들도 포유류. 그런데 우리는 바다에서 안 살아. 근데 고래, 대왕고래는 바다에서 사는 포유류. 야, 신기하지 않아요? 오, 무조건 물고기인 줄 알았더니 어류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벌써 신기할 수 있어. 그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해주면, 오, 신기하다. 어떻게 물고기가 아니었어? 오, 거미가 곤충이 아니었던 것, 아니라는 것, 이 이후로 가장 충격적이야. 뭐 이런 거. 예. 자, 이 포유류이기 때문에 숨쉬기 위해서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한답니다. 그래서 왜 우리 고래 같은 거 보면 그런 그림 있잖아요. 푹, 막 물을 내뿜는 것 같은. 이게 입으로 푹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여기 숨구멍이 있어요. 숨구멍에서 푹 하고 이렇게 숨을 내쉴 때 네, 그 수증기가 하얗게 보이는 거지. 자, 이런 것들도 설명해주면 친구들이 얼마나 재밌어 하겠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뭐다? 행운을 가져다주는 준비다. 예, 열심히 준비를 해야 발표를 잘할 수 있죠. 알프레드는 대왕고래의 혀가 코끼리만큼이나 무겁다는 것도, 와, 혀가 코끼리만큼 무겁대요. 대박. 어떻게

그렇지? 그만큼 대왕고래는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고 있죠. 무려 큰 것은 200톤 정도도 된대요. 무게가 200톤. 막 길이가 머리에서부터 저 꼬리까지 막 30m도 넘어. 그러다 보니 혀가 코끼리만큼이나 무겁다는 것도, 대왕고래의 심장, 두근두근 하는 심장은 작은 자동차 한 대만큼이나 크다는 것도 알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준비라고 했죠. 자, 저번에 얘기했어요. 혀가 코끼리만큼이나 무겁다. 여기에 대한 문제도 나왔었었죠? 기억나요? 자,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 예.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빗대어 표현하는 게 뭐라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야, 너는 뭐야? 이게 아니라 한 바퀴 뺑 둘러서 표현하는 것.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여기 대왕고래에 혀가 있어. 그런데 이 혀가 어떻다? 자, 여기 이렇게 괄호. 요거는 없어도 되잖아요. 그쵸? 혀가 어떻다? 무거워. 무겁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직접 표현하는 거예요. 혀가 무겁다. 그치? 그런데 여기에 이걸 직접적으로, 야, 너 혀는 무거워! 이게 아니라 한 바퀴 뺑 둘러요. 그냥 빙 둘러서 표현해요. 무어처럼, 코끼리처럼. 코끼리. 자, 이쪽으로 한번 들렀다 가요. 야, 너는 무거워! 이게 아니라, 야, 너는 코끼리처럼 무거워. 이렇게. 뭔가 한 바퀴 뺑 애둘러서.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빙 한번 둘러서 표현하는 것을 빗대어 표현한다라고 한다고 했고요. 이게 여러분 이제 6학년 될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좀 어려운 말로 비유법이구나 이렇게 또 배울 거예요. 어쨌든 이런 표현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예, 여기 이거 문제도 나왔었어요. 예, 빗대어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대왕고래의 심장은 또 얼만큼 크다? 마치 작은 자동차 한 대만큼 크다. 심장이 크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해도 되는데, 이렇게 빙 둘러서 심장이 자동차만큼 크다. 이렇게. 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은 빗대어 표현한다 라고 했었고요. 문제도 있었어요. 가끔 대왕고래는 혼자 아주아주 아주 멀리 헤엄쳐 갈 때도 있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네, 대왕고래는 배고파. 이 대왕고래가 덩치는 이렇게 큰데요. 의외로. 아주 작은 생물을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주그그 먹이가 크릴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크릴 떼가 저기 아주 많으면 입을 쭉 벌려가지고 아 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크릴들이 샥 들어오죠. 예, 그런 식으로 먹이를 먹어요. 그뭘 뭘로 걸러요? 예, 수염으로 쫙 거른다죠. 그래서 흰 수염고래예요. 자, 여기 그렇다고 수염이 이렇게 난건 아니고 입 안에 있어요. 수염은. 자. 혼자 아주아주 아주 멀리 헤엄쳐 갈 때도 있어요. 먹이를 찾아서 헤엄쳐 가죠. 그런데 여기에서 감동을 받은 거야. 알프레드는 대왕고래가 참 용감하다고 생각했어요. 자, 대왕고래 용감하다. 와, 나는 혼자서 멀리 어디 가는 건 난 생각도 할수 없어. 난 무서워. 그런데 조사하다 보니까 대왕고래가 참 용감하구나. 나는 못하는 걸 혼자서 이렇게 멀리 갈수 있다니. 야, 정말 용감한데? 이렇게 생각했죠. 문득 대왕고래도 가끔 긴장되거나 무서워질 때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왜? 내가 그러니까. 알프레드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럼 나도 대왕고래처럼 용기를 내볼까? 용감해져 볼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죠. 대왕고래는 바다에서 삽니다. 짜자잔. 자, 드디어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교실에서. 대왕고래는 바다에서 삽니다. 아주 당연한 말로 시작하고 있죠. 예, 시작은 이렇게 가볍게 해주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알프레드라면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발표 기술이야. 여러분, 대왕고래는 어디에서 살까요? 하고 물어봐. 그럼 친구들이 바다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네, 맞습니다. 대왕고래는 바다에서 삽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질문으로. 네. 알프레드는 우물쭈물하며 말을 시작했어요. 대왕고래는 바다에서 삽니다. 이게 아니죠. 대왕고래는 바다에서 삽니다. 이렇게 앞머리 축 내리고 지금 그러는 거죠. 알프레드는 눈을 뜨고 앞머리 사이로 친구들을 바라봤어요. 친구들은 진지한 눈빛으로
알프레드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나 진지하다. 막 이런 거. 진지한 눈빛. 뭘까요? 해봐. 이게 아니라. 이렇게 쳐다봐 주는 거. 친구들이 얼마나 이 자세가 좋아요. 그러면 알프레드도, 친구들이 내 말을 들어주고 있구나.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수 있죠. 알프레드는 조금씩 뭐가 생겨났어요? 용기가 솟아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자, 글가에서 알프레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볼게요. 자, 글가가 여기 있습니다. 알프레드는 어떤 친구였을까요? 앞머리가 짧다. 아니지. 앞머리가 꽤 길다. 여기 있네요. 요게 맞는 말이네요. 기분이 좋을 때 앞머리 뒤로 숨는다. 아니죠. 기분이 안 좋을 때. 긴장되거나 겁에 질릴 때면 앞머리 뒤로 숨는다. 그랬으니까, 요건 틀린 말이죠.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무서워해서 앞머리를 앞으로 내렸죠. 그래서, 알맞은 것이니까, 나와 라가 되겠습니다. 나. 그리고 라. 글 나를 통해 알수 있는 사실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해볼까요? 알프레드는 책가방 속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고요. 거기에 대왕고래라고 적혀 있었어요. 알프레드는 발표 주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알프레드는 대왕고래를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다. 알프레드는 종이 아래쪽에 대왕고래 그림을 직접 그렸다. 그림을 그린 분은 선생님이라고 했으니까 알맞은 사실은 2번이 되겠네요. 네. 대왕고래를 주제로 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알프레드가 인터넷에서 찾은 대왕고래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포유류 계속 얘기 나오죠. 예. 젖을 먹이는 종류가 되겠고요. 대왕고래는 혀가 코끼리만큼 무겁다. 어우, 덩치가 얼마나 크면 이럴까요? 자, 물속에 사는 물고기다. 아, 아닌데. 잘 보면 포유류이다. 물고기이다. 서로 맞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알맞지 않겠다라고 우리 눈치챌 수 있어요. 3번. 예, 어류 아니죠. 심장이 작은 자동차만큼 크고요. 혼자 아주 멀리 헤엄쳐 갈 때도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요것은 틀린 말이 되겠으니까 정답은 3번. 알프레드가 기역과 같은 모습을 보인 까닭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굴까요? 자, 알프레드는 우물쭈물하며 말을 시작했어요. 자, 왜 알프레드가 말을 시작할 때 우물쭈물했을까? 자, 요 이유를 누군가가 말을 했는데 어떤 친구가 맞는지 볼게요. 종현이가 발표 내용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으니까 우물쭈물 말을 한 거야. 아니야, 긴장이 되어서 발표에 자신감이 부족했기 때문이야. 정답은 선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선이? 어디서 들었지? 긴지 그냥 정이 가네 이름이. 자, 선이가 긴장이 되어서 발표에 자신감이 부족했던 그 알프레드의 마음을 잘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선생님이 가장 많이 보는 그 발표 자세가 뭐냐면 발표의 모습 뭐냐면 일단 목소리가 너무 작아. 진짜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그런가? 생각해봐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 그런 친구들이 진짜 많아. 목소리라도 크게 하면 이 자신감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좀 크게 해보세요. 그리고 항상 보면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하고 발표해. 이렇게. 진짜야. 이렇게 하고 발표해요. 이렇게 하고 읽어요. 이렇게 하면 눈을 마주칠 수 있어요? 마주칠 수가 없죠. 이거 봐도 돼요. 이거 봐도 되는데 이렇게 좀 내리고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꼭 이래. 그리고 목소리는 작아. 이랬는데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자꾸 딴짓해. 뭐라고 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물쭈물 물론 우물쭈물하게 안 하고 싶겠지만 좀 어렵죠. 일단은 자신감이 좀 보이게 하려면 목소리를 크게 하시고 눈을 가리지 마시고 사실요. 우리 알프레드는 이 앞머리로 눈을 가리잖아요. 여러분 종이로 눈을 가려요, 사실은. 사실 다 똑같아요. 알프레드나 여러분이나 하는 건 똑같아요. 글 가에서 라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대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각각 글에서 찾아 쓰세요.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뭐 하는 걸 두려워해요? 발표하는 걸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이 알프레드는 이것을 주제로, 네, 대왕고래지요. 대왕고래를 주제로
주제로 해서 발표를 하게 되어서 매일매일 자, 준비 이거 공기템이었죠? 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긴장하기도 했지만 진지한 친구들의 눈빛을 보고 네, 용기. 얼마나 좋아요. 용기가 솟아나는 걸 느꼈다. 결국엔 성공하죠. 다음 그림 보고 물음에 답해 볼게요. 자, 우리가 발표를 잘할 수 있는 방법. 네. 발표를 좀 자신감 있게 할수 있는 방법들이었었죠?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돼요? 발표할 내용을 미리 찾아보고 정리를 해야 돼요. 미리미리 준비하자. 자, 대왕고래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짜자자자, 어머 어쩜 저렇게 잘해? 하고 있죠. 왜? 반 친구들 모두가 잘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발표하네. 어머 멋있어. 뭐 이렇게 보고 있죠. 자, 듣는 사람을 보면서 말하니까 자신감 있어 보이는데? 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듣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 보면서 말해야 된다. 여러분도 알프레드처럼 사실은 앞머리로 가리고 하는 거나 똑같다. 이렇게 하면, 그쵸? 이렇게 하면 나는 종이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이 어떻게 하니까 듣기 편안할까요? 생각하면서. 다음 그림 2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듣는 사람을 보며 발표하고 있어. 발표할 내용을 미리 찾아보고 있어. 알맞은 목소리 크기로 발표하고 있어. 여기 정답은 여기 있어요. 그쵸? 모두가 잘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발표하네. 라고 했습니다. 자, 알맞은 목소리로 발표하고 있어. 여기에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죠? 그런데 여기 1번, 2번. 전부 다. 우리가 자신감 있게 발표하려면 다 필요한 것들이죠. 엄밀히 말하면 자신감 있어 보이게, 그치? 예, 자신감 있게라고 돼 있지만 자신감 있어 보이게 하는 방법은 여기 세 가지 다 맞는데 그림 2에서는 3번이 정답이죠.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듣는 사람을 보면서 말하니까 더 자신 있어 보여, 그쵸? 지금 이 친구 봐요. 하늘 보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종이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종이 들고 해도 돼요. 여기 지금 종이가 없죠. 여기에 종이 들고 해도 됩니다. 단,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만 안 하시면 돼요. 알프레드처럼 앞머리 뒤에 숨으시면 안 돼요. 종이 뒤에 숨으시면 안 돼요. 약간만, 네, 약간만 이렇게 아래로 놓고, 모르면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얼마든지 돼요. 그러니까, 예, 이 친구처럼 그냥 빈손으로 나와도 되지만 준비를 열심히 했나 봐. 이렇게 종이 들고 모르면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발표하셔도 돼요. 자,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 자, 듣는 사람을 보니까 좋아. 응, 그래. 그리고 말이야, 말이 이래서 듣기 편안해. 빨라서 편안할까요? 빠르지 않아서 편안할까요? 쉴틈 없이 계속돼서 편안할까요? 네, 빠르지 않아서 편안하게 들리는 것이죠. 그 중요하다고 했죠. 이게 다 똑같아. 아이고, 저거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려 하는 친구들 공통점이 뭐냐? 일단 목소리가 작아. 아주 작아. 입 안에서 옹알옹알옹알. 그다음에 말 빠르기가 진짜 빨라. 목소리는 작은데 빨라.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이렇게. 진짜예요. 그쵸? 그리고 절대 아이들을 안 봐. 친구들 절대 안 봐. 예, 이것만 보고 외워요. 이것만 보고 그냥 쭉 저기 읽어요. 읽어. 아니면 이렇게 들고 읽어요. 네. 그러시면 네,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자꾸 딴짓한다. 안 들려. 안 들리니까 자꾸 다른 생각이 드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여기 2번. 그림 1에서 3의 그 내용에서 보이는 친구들이 보여준 태도와 관계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1번, 2번, 3번 그 상황들이 있었어요. 일단 발표를 준비하는 방법일까? 큰 목소리를 갖는 방법일까? 자신 있게 발표하는 방법일까? 두려움에 떨며 발표하는 방법일까? 생각만 해도 웃겨. 두려움에 떨며 발표. 예. 친구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잘하는 방법일까? 어떤 것일까요? 일단 발표를 준비하는 방법은 그림 1에서죠. 자, 어떻게 해요? 미리미리 내가 발표할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나머지 그림 2와 3은 다 자신 있게 발표하는 뭐 방법들, 알맞은 빠르기로 친구들을 바라보며 목소리 크기는 적당하게, 그쵸? 큰 목소리로 이런 것들이었죠. 자, 이걸 모두 다 종합해 보면, 합해 보면
결국은

0: 자신 있게 발표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발표할 내용을 정리할 때 다음은 무엇에 해당하는지 알맞게 선으로 이어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멸종위기 동물은 수리부엉이입니다. 자, 이거 발표할 때 시작하는 말일까? 설명하는 말일까? 끝맺는 말일까? 네, 바로 시작하는 말이죠. 그래서 발표할 때 미리 나는 어떤 말로 시작할까를 준비해주면 참 좋다고 했어요. 긴장감이 좀 풀어지거든요. 여기 멸종위기 동물은 제가 준비한, 조사한 멸종위기 동물은 수리부엉입니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마지막에 어떻게 끝맺으면 좋을까요? 우리 모두 멸종위기 동물인 수리부엉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봅시다. 뭐 이렇게 끝맺음 해도 돼요. 그쵸? 수리부엉이가 뭐예요? 보통 우리가 부엉이 하면 생각하는 그 모습 있죠? 부엉이 하면 생각하는 그 모습이 바로 수리부엉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눈이 막 이래가지고, 뭐, 너를 보고 있다, 막 이런 거, 뭐, 이렇게 뾰족하게,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수리부엉이에요. 예,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수리부엉이가요, 맹금류예요. 굉장히 무서워요. 막 날개를 확 펴면은 2m 정도도 된대요. 이 먹이가 그래서 뭐예요? 토끼, 뭐 쥐, 뭐뭐 뭐 조그만 심지어 새끼 고라니도 먹을 수 있대. 확 낚아채가지고 가서 먹는 거죠. 예, 이 수리부엉이는 맹금류인데 멸종위기래요. 왜냐면 서식지가 자꾸 파괴돼요. 그래가지고 막 기사도 난적 있어요. 막 누군가 얘기하는 거지. 뭐 수리부엉이 서식지에 쓰레기장을 만들지 말라, 뭐, 이런 것들. 예. 자꾸 서식지가 없어진다고 하죠? 여기 이렇게 나무에 탁. 괜히 있으니까 외로워 보여서. 나무도 하나 딱 그려주고. 예. 이렇게 하면 좀 좀 안정되게. 예.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부엉이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이 수리부엉이죠? 요거 귀가 아니고 귀깃이라고 하죠? 네. 자, 요런 수리부엉이. 멸종위기 동물이랍니다. 여러분, 여기 수리가 또 뭘까요? 아, 또 자꾸 다른 생각나네. 문제 풀어야 되는데. 이 수리가 뭘까요? 이거 독수리 할때그 수리예요. 독수리 할때그 수리. 얼만큼 무섭다는 거지. 그치? 사냥을 아주 잘해. 그래가지고 영어에도 이 수리부엉이 이름 중에 이게 들어가, 진짜로. 응, 진짜로. 그만큼 독수리처럼 아주, 예, 무서운 새예요. 예. 아, 근데 멋있어, 그치? 친구들 앞에서 자신 있게 발표하는 과정에 알맞게 차례대로 기호를 쓰세요. 발표할 때 주의할 점을 생각하며 발표하기, 자신 있게 발표하기 위해 앞으로의 다짐 쓰기, 자신의 발표에서 잘한 점과 노력할 점을 생각하기. 자, 무엇을? 아, 내가 좀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 발표 주제에 대해 알고 싶은 점을 찾아서 발표 내용 정리하기. 자, 제일 처음에 해야 될건 뭘까요? 발표하기 전에 네, 요거 해야겠죠? 라. 일단 발표할 것을 찾아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발표를 해야지. 발표하고 끝난 게 아니지. 내가 좀더 잘한 건 뭐고, 뭐, 노력해야 될건 뭐야? 하고 이제 반성을 좀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나 앞으로 발표할 때 첫마디를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어.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뭐 자기 다짐을 생각한다든가 쓴다든가. 자, 이 상태대로 차례를 생각하면 되겠고요. 발표를 시작하는 말에서 주제를 제시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말할 때 어떤 목소리와 표정, 몸짓으로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느냐? 목소리는 크면 좋죠. 그리고 듣는 사람과 눈을 따다다 마주쳐 주세요.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문제. 자신 있게 발표하기 위한 나만의 다짐을 한번 써볼까요? 뭐겠어요? 제일 많이 있는 유형. 목소리가 너무 작아. 어떻게 하라고? 크게 하세요. 눈은 친구
1: 보세요. 친구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김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 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파악할 것.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에서 고전을 가르치고 있는 이준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구원자들의 죄상을 밝히고 오디세우스의 복수의 의미 그리고 페넬로페와의 재결 앞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자들은 왜 이렇게까지 인간 사회를 와해시키고 인간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들의 반사회적인 태도가 인간의 세계에서 신들의 삶을 구현하고자 하는 그들의 금지된 욕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악행의 핵심이죠. 먼저 폴리페모스와 구원자들이 누리는 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퀵클롭스들의 풍요로운 땅은 이른바 황금시대의 자연과 본질적으로 닮아 있습니다. 모든 작물과 열매가 노동 없이도 풍족하게 열리고 맺히는 이 마법의 환경은 이곳이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분명한 표지입니다. 헤시오도스라는 시인은요, 황금시대의 종족들에게는 노동의 필요 자체가 없었다고 전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땅이 저절로 해결해 주었기 때문이죠. 퀵클롭스들의 섬 역시 이러한 특징을 보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호메로스의 인간들은 아무리 지체 높은 자라 하더라도 노동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인간은 없어 보입니다. 일리아스에서는 왕자도 직접 나무를 베고 양떼를 먹여요. 왕비도 바느질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호메로스는 구원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이타카를 어떠한 일상적인 인간 사회와도 전혀 다른 곳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퀵클롭스들과 마찬가지로 구원자들 역시 밭을 손수 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노동하지 않을 특권을 마치 당연한 권리인 듯 반복하여서 강조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남들에게 노동을 명령합니다. 14권에서 거지로 변장한 오디세우스는 자기를 환대해주는 돼지치기에게 이렇게 비현실적인 소망을 말합니다. 이 오두막에 있는 우리 두 사람에게는 먹거리와 달콤한 포도주가 한참 동안 남아서 고즈넉이 잔치를 즐기고 다른 이들은 일감을 쫓아간다면 얼마나 좋으려나요? 노동을 해야 하는 인간인 이상 그의 소망은 비현실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호메로스의 모든 인간 중에서 오직 구혼자들만이 이 황금시대적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마치 마법의 나라의 신화적인 종족이나 된 듯이 잔치를 일상으로 삼아요. 이 시의 20권에서 이들의 잔치를 준비하는 한 익명의 하녀는 제우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자들은 저더러 보릿가루를 만들라며 기백을 아프게 하는 피로로 제 두 무릎을 풀어놓았답니다. 이제 저들이 마지막 끼니를 들게 하소서. 특이한 것은 여기서 무릎을 풀어버리다라는 표현이 쓰인 겁니다. 오메로스의 서사시에서 이 구절은요, 거의 언제나 전장의 살해 장면에서만 등장합니다. 아마도 이는 피로에 대한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실제로 구원자들에게 목숨이 소진될 정도로 혹사당하는 이 하녀의 비참한 상황에 대한 보고로 보아야지 맞겠죠. 퀵클롭스들과 마찬가지로 구원자들은 다른 인간들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조건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차이점 역시 분명히 존재하죠. 퀵클롭스들의 환경은 신들이 베풀어준 호의의 결과예요. 반면 구원자들의 풍요는 타인들에 대한 억압과 강제의 결과입니다. 이 시에서 구원자들은 처음 소개되는 순간부터 죽음을 맞게 되는 그 시점까지 타인의 재산을 축내고 노동을 착취하며 늘 잔치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만 그려집니다. 이렇게 풍요 자체가 일상이 된 폴리페모스와 구원자들은 결핍을 모릅니다. 따라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줄 신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들은 스스로 신의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죠. 오디세우스는 폴리페모스에게서 위협을 느끼면서 제우스를 두려워하라.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나 폴리페모스는 제우스에 대해서 자신의 우위를 주장합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욕망과 충동보다 더 위에 있는 원리가 없어요. 이것과 유사한 패턴이 구원자들의 언행에서도 분명히 관찰됩니다. 이 구원자들은 예언자 할리테르시스와 테오클리메노스에게서 재차 직접적으로 경고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스스로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신들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해버리죠. 모든 나그네와 거리는 제우스가 보내는 존재들이라는 것은 호메로스 시의 사회에서 상식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폴리페모스가 제우스를 무시했다면 구원자들은 한술 더 떠서 이 신성한 제우스의 이름을 고의로 지워버려요. 안티노우스는 손님과 나그네를 보호하는 제우스를 한 익명의 신으로 취급하면서 그의 권위를 깎아버립니다. 이렇게요. 도대체 어떤 신이 이 잔치의 흥을 깨는 재앙덩어리를 데리고 온 건가? 그러니 이 시에서 구원자들이 신들에게 단 한 번도 제사를 바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제사는 인간과 신의 상호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예요. 제사를 통해서 신들은 명예를 확인하죠. 그리고 기뻐합니다. 인간은 이에 상응하는 신들의 은총을 기대하게 돼요. 그러나 폴리페모스와 마찬가지로 결핍을 모르고 사는 구원자들에게는 이러한 호혜가 무의미하고 제사가 불필요해지는 거죠. 그들은 아폴론에게 제물을 바치겠노라고 약속은 합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기 전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아마도 이 약속은 아폴론에 대한 신심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운명을 부지불식간에 발설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때마침 아폴론의 신년 축제날에 벌어지는 이 108명의 구원자 사륙은 우리 고대 문학에서 가장 기괴한 헤카톰베 제사로 기억될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은 구원자들의 최종 목적이 이타카라는 나라의 왕권과 오디세우스의 재산이며 페넬로페와의 결혼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실상 왕권과 재산은 이 사람들이 이미 얻어낸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들은 이미 이타카의 실질적인 지배자들이고 왕의 재산을 마음대로 향유하고 있으니까요. 구원자들이 그렇다면 실제로 추구하는 바는 뭘까요? 이러한 현 상황을 최대한 지속시키는 것, 즉 신들처럼 수월한 삶을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호메로스는 이 시에서 신들의 삶의 본질을 단 한 행 속에서 드러냅니다. 6권에서 묘사됩니다. 복된 신들은 낙을 누리며 지낸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런 삶을 살고 싶었던 거죠. 신들의 삶을 대표하는 여러 요소 중에서 웃음이란 게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일리아스에서 헤파이스토스가 술 따르는 역할을 자청하자 신들은 그칠 줄 모르고 웃어요. 오디세이아에서는요, 아레스와 아프로디테가 헤파이스토스의 계략에 걸렸을 때 신들은 박장대소로 반응합니다. 이 신들의 희극은 오디세이아에서 괴이한 짝을 갖습니다. 바로 이로스와 오디세우스의 싸움인데요. 이 역시 그 시작과 끝이 구원자들의 웃음으로 덮여요. 그들은 이 싸움을 바라보면서 숨이 넘어갈 때까지 죽도록 웃어댑니다. 이 시에서 처음 소개될 때부터 이들은 이미 신들처럼 행세를 하고 있어요. 텔레마코스가 멘테스로 변장한 아테네를 대접하면서 건네는 말입니다. 저자들은 힘 하나 안 드리고 저런 일에 마음을 쏟죠. 수금이며 노래며 대가도 치르지 않고 남의 살림을, 그 사나이의 살림을 집어삼키니까요. 여가, 음악, 수월한 삶, 그리고 값을 치르지 않는 향락, 이 모든 것들이 올림포스 신들의 전형적인 존재 방식입니다. 지상의 인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낯선 삶의 방식이고요. 따라서 이들의 삶의 방식은 신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멘테스로 변장한 아테네는 이렇게 대답해요. 자, 그건 그렇고 내게 이것을 말해주되 부디 정확하게 설명해주오. 이건 무슨 잔치고 어떤 모임이오? 그대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오? 연회? 아니면 결혼식? 아무래도 이건 저마다 음식을 마련해온 게 아니니까. 내 보기에는 저 주제넘은 자들이 분수도 모르고 온 집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 같구려. 적어도 분별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이 숱한 부끄러운 짓거리들을 본다면 누구든 분개하고 말고. 호메로스는 이 오디세이아라는 시에서 도를 넘어버린 이들의 행태를 시종일관 보여줍니다.
마침내 오디세우스가 안티노우스를 화살로 쓰러뜨리면서 누더기를 벗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자 다른 구원자 에우리마코스는 죽음을 면해보기 위해서 즉석에서 배상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결혼 생활을 위기로 몰아넣은 다음에 배상을 제안하는 것은 인간 사회에선 통용될 수 없는 올림포스 신들의 방식일 뿐이에요. 28권에서 아프로디테와 아레스는 간통 중에 헤파이스토스가 쳐놓은 그물에 걸립니다. 그러나 포세이돈은 아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 보증을 섭니다. 배상금을 제안합니다. 욕보인 남편 헤파이스토스는 마지못해서 이를 수락하죠. 신들의 잘못과 인간의 잘못은 그 결과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신들에게는 잘못에 대한 책임조차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레스와 아프로디테의 간통 이야기는 신들의 그치지 않는 웃음이라는 안전한 틀 안에 묶이고 이것을 또 노래라는 형식으로 우리가 듣는 청중들에게도 즐거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에우리마코스의 위선적인 제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구원자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신들의 이러한 면책 특권을 주제넘게 흉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귀향의 여정에서 오디세우스는 의무의 망각, 영원한 잔치, 고생 없는 영원한 삶 등 인간이 꿈꿀 수 있는 모든 도피처로부터 유혹을 받아왔어요. 칼립소가 그에게 신이 돼서 영원한 삶을 살자고 제안을 할 때 그 유혹은 절정에 달하죠. 그러나 고통스러운 일련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또 변화해온 오디세우스는 현실의 인간 세계로 돌아가기를 열망하면서 이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구원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말하자면 오디세우스가 부정하는 모든 것입니다. 구원자들에게는 마치 신과 같이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서 가질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도를 넘어선 욕망을 구현하기 위해서 인간 조건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해버립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오디세우스가 인간의 조건을 영웅적으로 수락하는 것을 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삶이 너무 쉬워서 파멸로 치닫는 구원자들을 봅니다. 따라서 오디세우스와 구원자들과의 대결은 단순히 가정과 왕권의 회복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관찰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요, 양립과 타협 자체가 불가능한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가치의 충돌입니다. 다른 한쪽이 소멸될 때까지는 끝날 수가 없는 싸움인 거죠. 이로써 우리는 오디세우스가 구원자들의 타협안이나 대안을 거절한 채 몰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자들을 사륙하고 나면 이제 아내 페넬로페와의 재결합이 남게 되죠. 이 장면의 소재가 되었을 민담에서는 돌아온 남편이 구원자들을 죽이고 아내는 그 즉시 남편의 품에 안겨서 웃고 즐기고 또 춤을 췄을 거예요. 하지만 호메로스가 빚어낸 페넬로페라는 캐릭터는 전혀 다릅니다. 그녀는 기다리다가 선택받는 수동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그녀는 이 남자가 정말 자기가 기다려온 바로 그 남편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여러 손님과 떠돌이들에게 오디세우스에 대한 거짓말이라면 질리도록 들어왔어요. 덥석 받아 안을 계제가 아닌 거죠. 속임수에 능한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신일 수도 있어요. 확실한 것은 이 사내가 108명의 구원자들을 단숨에 쳐 죽인 무시무시한 상대라는 점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상대에 맞서서 자신을 가린 채로 승리를 거두는 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페넬로페 역시 같은 전략을 씁니다. 그녀는 두 사람만 알 수 있는 비밀로 그를 시험하고 진실을 끌어냅니다. 바로 침대의 비밀을 물어보는 거죠. 부창부수라고 우리가 해야 할까요? 이 부부는 한 목표를 위해서 같은 마음가짐으로 다가서는 겁니다. 즉,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진심을 숨겨두는 거죠. 자, 이제 시험을 통과한 남편은 아내에게 이게 끝이 아니라며 아직 많고 혹독한 노역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이 기쁜 순간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말입니다. 저승에서 예언자 테이레시아스가 말해준 바 그대로 남편은 인간들의 수많은 도시들을 지나서 완전히 낯선 사람들에게까지 다시 가야 돼요. 남편은 행복만으로도 모자랄 이 순간에서조차 아내가 다가올 진실을 모르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내 역시

남편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호메로스는 이 작품의 깊이를 더합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로 상징되는 정해진 답을 거부하는 거죠. 마치 일리아스가 우리 편의 정의의 사도가 악당의 두목을 박살내는 이야기로 흐르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듯이 오디세이아에는 민담과 동화에서 소재를 취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천편일률의 패턴이나 세계관까지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8번에 걸쳐서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면별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해서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만 그건 아마도 다음 기회를 기약해봐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작품을 직접 읽어보시고 음미한 다음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감상이 남기를 제가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영어가 어렵다면 일단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영어가 매일매일 조금씩 쉬워지고 어느새 잘하게 됩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Lion and the Mouse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가

0: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 이 쥐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집합명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 집합명사의 개념 정리를 하나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He would roam through the shady jungle until he reached his cave. Here, he slept for a few hours each day. A family of mice also lived in the jungle. They had a nest in a hole in a tree, and each day the young mice were sent to look for food. One of the little mice was particularly curious, and he often ventured further than his brothers and sisters. One day, the mouse reached the edge of the jungle. He saw the great plains of grass and herds of animals. He gasped in fear at the sight of the mighty lion on his rock and scurried back into the jungle. Each day, the little mouse saw the lion walking to his cave to sleep, and his curiosity got the better of him. He just had to look inside the cave.
0: The Lion and the Mouse, 사자와 생쥐,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would roam through the shady jungle until he reached his cave.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기억하시죠? 이럴 때 기억이 안 나면은 바로 직전 강의를 다시 보시거나 혹은 책을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 지금 이야기가 확 이해가 되니까요. 복습의 효과도 당연히 있고요. 그는 would roam, roam이라는 것은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다. 그러면 would라는 것은 뭐뭐 하곤 했다.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바로 이 직전 이야기에서 지금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왜 정글로 들어왔습니까? 여기 보니까 왜 그늘 있는 정글로 들어왔어요? 바로 날이 너무 더워졌잖아요. 사자가 이 동네, 이 왕국의 주인이죠. 지금 여기서 1인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계속 표현이 되고 있죠. 그만큼 위엄이 있고 멋있고 강하고 그런데 날이 너무 더우니까 이제 자꾸 정글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장면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는 어슬렁거리곤 했습니다. Through the shady jungle. Shady라는 것은 그늘이 드리워진 지난 직전 강의에서 나왔었죠. Shade라는 거, 그늘. 거기에다가 Y가 붙어서 Shady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늘이 드리워진 정글을 통해서 어슬렁거리곤 했고요. 근데 어디까지 가냐면 Until he reached his cave. 뭐 할 때까지 그가 그의 동굴에 도착할 때까지. 즉, 아, 이 사자가 자주 가는 어떤 동굴이 있었나 봅니다. 그까지 계속해서 이 정글 안을 돌아다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요. Here, he slept for a few hours each day. 여기에서 그는 잤습니다. 얼마나 잤냐 하면 for a few hours each day. 매일 몇 시간 동안 잤습니다. A few라는 것은 몇몇의 조금 있는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는 시들이니까 아, 몇 시간 동안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매일 몇 시간 동안 여기에서 잠을 잤다라는 것이 되겠죠. 낮잠을 잤겠죠. 자, 그런데 사자도 있었고 이 직전 이야기에서 이 얼룩말들도 나왔었고 코끼리들도 자기 자식들에게 사자에게 근처에 가지 마라고 했었고요. 자, 그런데 또 다른 가족이 있었네요. A family of mice also lived in the jungle. 누가 있었냐면 가족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가족이냐면 바로 mice. Mice. 아, 이제 제가 여러 번 나왔었죠. 이 mice라는 게 마우스 아니가 쥐라고 하면 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마우스라는 것은 쥐가 한 마리 있을 때 그러면 쥐가 두 마리나 혹은 여러 마리가 있을 때, 즉 복수형이 마우시즈가 아니고 마이스라는 거. 불규칙 복수형이다. S나 ES가 붙지 않고 특이한 형태로 바뀐다. 이런 영어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죠. 제가 예전에 강의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쥐들의 가족이 also lived in the jungle. 어디에 또한 살았냐 하면 정글에 살았습니다. They had a nest in a hole in a tree. 이 쥐들은 어디 살았냐 하면 사자는 막 누비고 다니지만 쥐들은 they had a nest, 집이 있었습니다. nest라는 것이 새 둥지도 되지만 이런 작은 동물들의 집도 된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쥐 둥지 아니에요. 그냥 쥐 집이라고 하면 되겠죠.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에서요? 구멍에. 어디 있는 구멍에? 나무 하나에. 어떤 나무 하나에 있는 어떤 구멍 하나에 집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렇죠. 쥐들이니까 몸집도 그렇게 크지 않겠죠. 그래서 구멍에 살 수가 있겠죠. And each day the young mice were sent to look for food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매일매일 어린 쥐들은 were sent라는 것은 보내졌다가 되겠죠. 됐죠? 어린 쥐들이 보내졌다라는 것은 부모쥐나 혹은 나이 많은 쥐가 어린아이들아 가서 음식 좀 찾아와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는 보내진 것이죠.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보내졌습니다. To look for food, 먹을 것을 look for이라고 하면은 뭐뭐를 위해 보는 것이니까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찾으라고 이 어린 쥐들이 보내졌다. 즉 어린 쥐들이 음식을 찾으러 나갔다. 매일매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family,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설명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family라는 단어, 좀 특이한 단어입니다. 왜 특이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집합명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개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무슨 집합명사야? 이 집합이라는 것이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룹이죠. 자, 그런데 이게 대표적인 단어가 family가 있고요. 또 다른 어떤 단어가 있냐면 team, audience, 청중입니다. team은 팀이고요. 그룹은 모음, 모둠이 되겠죠. police랑은 경찰이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 이거 말고도 좀더 있습니다. 이렇게 집합명사, 즉 단체인 명사인데, 자, 그런데 이 집합명사가 좀 특이합니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family is very important to me. 자, 예를 들자면 저는 지금 현재 저도 가족을 가정을 꾸리고 있고요. 저희 가족은 저를 포함해서 네 명입니다. 맞죠?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네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my family라고 한다면 몇 명이죠? 한 명이에요? 네 명이에요. 네 명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is를 사용한답니다. 왜냐하면 이 family, 즉 하나의 단체 안에 여러 구성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라는 거예요. 내 식구, 한 가족, 요렇게, 한 가족, 하나의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is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집합명사예요. 즉, 그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하나의 그룹이나 모둠 안에 여러 명이 있지만 그게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의 역할을,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아, 이걸 단수 취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my family is very important to me. 나의 가족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누구에게나 그렇겠죠. 자, 그 다음, 이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왜 아닌 경우가 있냐면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면 아 이게 아닐 수도 있구나. 똑같아요. My family is라고 나오는데 왜요 밑에는 my family are이라고 하냐는 거죠. 앞에 s나 es가 붙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누구랑 살았냐면 저희 부모님과 제 친동생과 제가 살았습니다. 또네 식구네요. 자, 그러면 저희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제 남동생이 실제 있습니다. 남동생과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저도 뭔가 분가, 즉 이제 집을 나와서 저도 가정을 꾸리려고 뭔가 이렇게 따로 나와서 살기 시작했고요. 제 동생도 타지에 가서 살기 시작했고 저희 부모님 두분 같이 살고 계세요. 자, 그러면 부모님 두 분, 저는 따로 살고 있고 제 동생도 따로 살고 있죠. 자, 그런데 갑자기 친척 결혼식이 있어요. 그럼 친척 결혼식이니까 우리 모두 다 아는 친한 친척이니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축하해 주러 가야죠. 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의 가족은 어디로 갑니까? 모두 결혼식으로 간다. 결혼식장에 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나의 가족, 여기서는 하나의 덩어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결혼식장으로 가시고, 저는 저대로 출발해서 저희 집에서 가고, 동생은 동생대로 출발해서 결혼식장으로 가고, 한 곳에 다 모이긴 하지만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고, 뭔가 각각에 좀더 초점이 맞춰져 있죠. 따로따로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이럴 때 하나의 덩어리로 뭔가가 이렇게 나의 가족은 나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구성원 하나하나에 좀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약간 분리된 그런 구성원에 약간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이렇게 복수 취급을 한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my family's라고 하지 않았더라도 앞에 s나 es가 없더라도 my family라고만 했지만, 그렇지만 구성원 하나하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렇게 복수 취급을 my family가 여러 개 복수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게 집합명사의 특징이고, 여기 있는 이런 명사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런 특징들을 가진답니다. 한번 찾아보시거나, 혹은 이제 나오면은, 아, 이게 이거구나, 적용할 수 있겠죠. 넘어가 볼게요. One of the little mice was particularly curious. 자, 그런데 이 정글에 쥐 가족이 살았는데요. 나무에 있는 어떤 구멍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0: 귀여운 쥐들, 작은 쥐들 중에 한 마리가 was particularly, particularly라는 것은 특별히, 특히 더 curious, 호기심이 많았어요. curious라는 거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드려서 오늘 빨간색으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더 호기심이 많았어요. And he often ventured further than his brothers and sisters. 그리고 이 작은 쥐, 특히 더 호기심이 있었던 이 작은 쥐는 종종 ventured 했답니다. venture이라는 것은 모험했답니다. further이라는 것은 더 멀리, 누구보다 더 멀리? 그의 남자 형제들이나 여자 형제들보다 더 멀리 나가곤 했습니다. 나갔다라는 것은 모험에서 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뭔가 이 작은 쥐에게 일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사자와 함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1: He would roam through the shady jungle until he reached his cave. Here, he slept for a few hours each day. A family of mice also lived in the jungle. They had a nest in a hole in a tree, and each day the young mice were sent to look for food. One of the little mice was particularly curious, and he often ventured further than his brothers and sisters.
0: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One day, one day라는 것은 어느 날, 어느 날을 이걸 다른 말로, 제 말로 이제 일이 생긴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날, the mouse reached the edge of the jungle. 이 여기서 the mouse는 앞에 나왔던 그 작은 쥐가 되겠죠. 작은 쥐는 도착했습니다. 다다랐습니다. 어디에 도착했냐면 the edge of the jungle, 정글의 가장자리 끝부분으로 도착했습니다. He saw the great plains of grass and herds of animals가 되네요. 그는 보았습니다. 이 거대한, 맞죠? 아주 멋진 이 평원을 보았습니다. 이 풀로 뒤덮인 대초원을 봤다라고 하면 되겠죠. And herds of animals, herd라는 것은 떼입니다. 무리를 의미하죠. 그래서 무리나 떼, 동물의 무리나 동물의 떼들도 보았습니다. He gasped in fear at the sight of the mighty lion on his rock. 자,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He gasped. 여기서 he라는 것은 바로 그 작은 쥐가 되겠죠. Gasp는 혹 소리를 내다 혹은 숨이 턱 막히다. 맞죠? 헐떡이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쥐 in fear, 두려움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At the sight, 봐서 무엇을 봤냐면 of the mighty, mighty라는 것은 바로 강력한, 강한 저처럼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강력한 사자. 그의 돌 위에 있는 강력한 사자를, 사자의 모습에 사자를 보고서 두려움에 겁에 질려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And scurried back into the jungle. 그리고 나서 scurry back. scurry라는 것은 바로 여기 있죠. 원형이 scurry입니다. 허둥지둥 갔습니다. 다시 어디로 돌아갔냐면 정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서둘러서요. 무섭잖아요. 그 다음은요. Each day. 매일매일 the little mice saw the lion walk into his cave to sleep. 자, 근데 매일매일 가만히 이 작은 쥐가 지켜보니까 작은 쥐는 보았습니다. 사자가 walking to his cave to sleep, 자러 그의 동굴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꾸 자러 가더라는 거예요. 그 초원이나 평원에 있다가 이제 너무 날이 더우니까 어디로 갔다고요? 정글 속에 어떤 동굴 안에 자러 가더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무언가가 싹 트기 시작하는데요. 뭐가 싹 탔냐면 and his curiosity got the better of him. 자, 여기 있는 his curiosity, curiosity라는 것은 호기심입니다. 아, 궁금해, 궁금함이 되겠죠. 궁금함이 got the better of라는 것은 뭐뭐보다 더 강력해지다, 뭐뭐보다 더 우세해지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그의 호기심, 즉 작은 쥐가 있는데 작은 쥐가 뭔가를 궁금해하는 그 마음이죠. 그 생각, 그 호기심이 그보다 더 우세해졌다. 그의 몸보다 더 우세해진 것이죠. 즉 호기심이 그보다 너무 커졌다. 호기심이 그를 이겨버렸다. 즉 호기심이 너무나 커졌다라는 것이죠. 이제 뭘 한다는 말입니까? 사자가 위험한 동물이고 잡아먹을 수도 있지만 나를, 그런데 호기심이 너무 커지고 이제 이 몸을 가만히 있었어야 됐는데 호기심 때문에 뭔가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뭔가 행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모험하는 걸 즐긴다 그랬잖아요. 여기 있죠. He just had to look inside a cave. 그는 단지 뭘 해야만 했습니까? 동굴 안을 봐야만 했습니다. 안 보고는 너무 궁금해서 작은 쥐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 재밌죠. 다음 이야기 미리 읽어보셨죠?

0: 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One day, the mouse reached the edge of the jungle. He saw the great plains of grass and herds of animals. He gasped in fear at the sight of the mighty lion on his rock and scurried back into the jungle. Each day, the little mouse saw the lion walking to his cave to sleep, and his curiosity got the better of him. He just had to look inside the cave.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단어들을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Particularly. Particularly. One of the little mice was particularly curious. Heard. Heard. He saw the great plains of grass and herds of animals. Mighty. Mighty. Everyone feared the mighty dragon in the mountain. Curiosity. Curiosity. Each day, the little mouse saw the lion walking to his cave to sleep, and his curiosity got the better of him. Venture. Venture. He often ventured further than his brothers and sister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력을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just인데요. Just,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I've just finished my homework. 나는 끝냈다. 나의 숙제를. 이제 막, 여기서 just는 이제 막, 방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just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요. 지금 오늘 여기서 쭉 나온 것은 아, 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사의 just를 제가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막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I'm just tired, not sick.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니까 제 친구가 물어요. 괜찮니? I'm just tired. 나는 그냥이라는 게 바로 just입니다. 단지 피곤해. 아픈 건 아니고 그냥 좀 피곤해. 그냥. 이게 바로 just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 just는 This is just what I wanted. 이거 내가 딱 내가 원하던 건데 이 딱이 바로 just입니다. 딱 just 맞죠? 그래서 이게 딱 정확히 이게 정확하게 내가 원하던 거야. 이게 딱 내가 원하던 거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아주 신나고 재미있는 과학의 세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 개념을 정리를 했었죠? 자, 지난 시간에 개념 정리하고 그 다음 단원평가 1회 문제 해결해 보았었는데요. 자, 그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 확인 문제를 통해서 함께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여러분들 160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0쪽에 6번 문제부터가 바로 우리 두 번째 중단원과 관련된 문제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갈대나 여러분들 부들은요, 물가나 물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잎이 자, 물 위로, 땅 위로. 자, 이 둘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갈대, 그리고 부들, 한 가지 더 있었죠? 맞습니다. 연꽃. 자, 이 세 가지는 우리 물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요. 그리고 이 잎은 여러분들 줄기가 쭉 자라서 물 위에, 한참 위에 여러분들 그곳에서 자라나는 생물, 아, 식물이지요. 자, 따라서 우리 물 위로, 땅 위로 중에서는 물 위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7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불의 옥잠이 여러분들 물에 떠서 살 수 있는 까닭은 입자루에 무엇이 있기 때문인지 쓰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불의 옥잠은 여러분들 아주 귀여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굉장히 잎이 통통했어요. 입자루도 통통했죠. 자, 그런데 이 입자루를 여러분들 착 잘라보면 그 자른 단면에 여러분들 무엇이 많이 있었나요? 맞아요. 공기주머니가 있었죠? 자, 이 공기주머니 안에 공기가 차 있기 때문에 우리 불의 옥잠은 물에 떠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7번 문제의 정답은 공기주머니 또는 공기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8번 문제 볼까요? 선인장의 줄기를 잘라서 관찰하면 자르면은 이것이 많아 촉촉합니다. 자, 우리 선인장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는 식물인가요? 그렇죠. 사막입니다. 사막은 여러분들 굉장히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요. 물이 부족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에서 살아가는 식물들은 이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몸 안에 물을 가득 채우고 살지요. 자, 이 선인장뿐만이 아니라 바오바브 나무라든지 또는 알로에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 이 줄기에 여러분들 어떤가요? 그렇죠. 물을 가득 품고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8번 문제의 정답은요, 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9번 문제 볼까요? 찍찍이 테이프나 찍찍이 캐치볼을 만드는데 어떤 식물의 특징이 이용되었는지 쓰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은요, 식물에서 그 특징을 따온 것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 우리 이 찍찍이 테이프나 찍찍이 캐치볼은요, 어떤 것을 따왔을까요, 여러분들? 맞아요. 우엉 열매에서 여러분들 따왔죠. 자, 우엉 열매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갈고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갈고리 형태로 되어 있어서요, 동물의 털이나 또는 사람의 옷 같은 경우에 잘 달라붙는 성질이 있죠. 자, 이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따서 우리 캐치볼 할 때 여러분들 공 던지면, 자, 찍찍이 캐치볼 어떤가요? 털로 되어 있죠. 일단 공이 그것이 착 하면서 잘 달라붙습니다. 바로 이 우엉 열매에서 그 특징을 따왔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확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확인 문제 10번 문제입니다. 물이 잘 스며들지 않는 옷감을 만드는데 어떤 식물의 특징이 이용되었는지 쓰는 문제예요. 아, 그렇죠. 우리 여러 가지 있다라고 살펴봤었는데, 자, 그 중에 하나 방수 효과가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잎이었죠. 자, 연잎은 우리가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하면 굉장히 수많은 이런 돌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물이 닿았을 때도 여러분들 이 물이 안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이 여기에 고이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연잎은요, 여러분들, 이 표면에 왁스라고 하는 즉 기름 성분이 있습니다. 자, 물과 기름은 여러분들 섞이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물이 떨어졌을 때 흡수되지 않고
방울로 떼굴떼굴떼굴떼굴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온 것이 바로 우리 물에 젖지 않는 방수옷. 자, 방수옷이 그러한 연잎의 특징을 가지고 와서 만든 생활용품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확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 3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봤어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 단원평가 형식으로 해결해 봐야 되겠죠. 우리 교재 167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67쪽에 1번 문제 먼저 볼까요? 물속에 잠겨서 사는 식물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 쓰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물속에 잠겨서 사는 식물은 누가 좋아할까요? 맞아요. 붕어가 좋아하겠죠. 자, 붕어가 좋아하는 거 겁나게 붕어가 좋아하는 식물. 자, 겁나, 검정말, 나사말, 그리고 붕어. 그렇죠, 붕어. 붕어 마름. 자, 요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중에서 여러분들 어떤 거죠? 자, 검정말 있지요. 자, 그 다음에 검정말 하나 있죠. 따라서 우리 1번 문제 정답 뭐가 되겠어요? 리을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 수련은 여러분들 뿌리는 땅에 있지만 물 위에 잎이 떠서 생활하는 식물이고요. 물상추는 여러분들 물뿌리개 기억나시죠? 수염처럼 생긴 뿌리가 물속에 있고요. 물 위에 떠서 생활하는 식물이었어요. 자, 그리고 연꽃은요, 여러분들 수련이랑 비슷하지만 훨씬 더 줄기가 높게까지 자라서 잎이 물 위에, 한참 위에 이렇게 있는 그런 식물이 바로 연꽃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다음은 어떤 식물에 대한 설명인지 쓰는 문제예요. 자, 첫 번째 볼까요? 잎은요, 여러분들 초록색입니다. 자, 그리고 자세히 보면 무엇이 많다? 그렇죠. 자세히 보면 잔털이 많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물속으로 누르면요, 잎 표면에 공기방울이 많이 맺혀서 하얗게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잎 표면에 물방울이 스며들지 않는데요. 자, 우리 잔털이 많은 친구 어떤 것이었나요? 맞아요. 잔털이 많아서 우리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친구, 물뿌리개 중에서, 그렇죠, 물상추였죠. 그래서 우리 2번 문제의 정답은 물상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우리 마름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자, 이 마름이라고 하는 친구를 잘 살펴보면 우리 잎은 여러분들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뿌리는요, 어디에 내리고 있어요? 그렇죠, 물 속에 있는 땅에 여러분들, 그렇죠,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른 것, 자, 1번 물에 떠서 산다. 자, 떠서 사는 것은 아니지요. 자, 물에 떠서 사는 것은, 그렇죠, 물뿌리개, 물상추, 불의 옥잠, 개구리밥. 자, 이런 친구들이 여러분들 물에 떠서 생활하는 친구들이고요. 2번 물 속에 잠겨서 산다. 아, 이거는 여러분들 무엇이었어요? 그렇죠, 겁나 붕어. 자, 이렇게 기억해 두면 좋다고 했죠. 검정말이나 나사말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물 속에 잠겨서 사는 친구였습니다. 자, 3번 잎이 물 위로 높이 자란다. 자, 높게까지는 아니죠. 바로 물 위에 사는 거예요. 자, 3번에 해당되는 거는 무엇이 있었나요? 맞습니다. 갈대 있었고요. 부들이 있었고요. 연꽃 있었어요. 자, 4번 잎이 물 위에 떠 있는 식물이다. 그렇죠, 우리 마름, 수련. 자, 이런 식물들은 여러분들 잎이 물 위에 떠 있는 식물입니다. 따라서 우리 3번 문제 정답 4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5번 수염 모양의 뿌리가 물속으로 뻗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물에 떠서 사는 우리 물상추나 불의 옥잠이나 개구리밥 같은 것에 대한 설명이 된다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 정리하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4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4번 문제. 물가나 물속의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잎이 물 위로 높이 자라는 식물끼리 옳게 짝지은 것은 어느 것인지 고르는 문제예요. 자, 첫 번째 조건 있어요. 물가나 물속의 땅에 뿌리를 내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잎이 물 위로 높이 자란대요. 두 번째. 자, 그러면 잎이 물 위로 높이 자라고 물가나 물속에 뿌리 내리고 사는 것 세 가지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나요? 그렇죠, 갈대 있었고요. 또 어떤 것이었어요? 부들, 마지막으로 연꽃이 있었죠. 자,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조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을까요? 있네요. 여러분들 몇 번에서 찾으셨어요? 그렇죠, 2번에서 찾으셨죠? 따라서 우리 4번 문제의 정답은 몇 번? 2번이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다음과 같이 식물을 분류했다라고 해요. 그렇죠. 우리 식물 분류하는 거 전에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었어요. 자, 식물 분류할 땐 여러분들 그 분류 기준은 어떤 것이었죠? 맞아요. 야, 우리 친구들 까먹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있네요. 자, 분류 기준은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똑같이 그 결과가 사람마다 다른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게 똑같이 분류할 수 있어야만 그게 좋은 기준이었죠. 자,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일까 보니까 자, 마름이랑 가래랑 수련은 그렇다입니다. 그러면 마름과 가래 수련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지를 떠올려 볼까요? 마름, 가래, 수련은 여러분들 물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요. 자, 그런데 잎이 여러분들 어디에 떠 있죠? 맞아요. 물 위에 떠 있는 친구였어요. 자, 그리고 우리 그렇지 않다인 걸 보니까 검정말, 나사말, 물질경이, 붕어마름이네요. 물질경이는 여러분들 생소한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겁나 붕어가 좋아하는 우리 검정말, 나사말, 붕어마름은 아, 그렇지. 물속에서 사는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은 그러면은 이건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 않은 거. 어떤 걸까? 떠올리면 맞습니다. 자, 잎이 어디에 있냐를 기준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겠죠. 자, 잎이 물 위에 떠 있으면 그렇다. 그렇죠. 우리 마름 가래 수련은 잎이 물 위에 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검나붕어, 자, 검정말, 나사말, 붕어말은 그리고 물질경이까지는 여러분들 어디에 있냐면 물 속에 잎이 있고 그래서 물의 흐름에 잘 휘어질 수 있게 되어 있죠. 자, 따라서 우리 5번 문제 정답 몇 번이 될까요? 맞아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였지만 우리 친구들 아주 잘 해결해 주었어요. 자, 그럼 이제 6번 문제 선생님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예요. 다음과 같이 자른 불의 옥자매 잎자루를 물 속에 넣고 손으로 눌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쓰는 문제입니다. 자, 어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불의 옥자매 특징은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해 두고 있으면 이 문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자, 불의 옥자매 잎자루는 여러분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지요? 맞아요. 잎자루를 잘라서 보면 송송송송송송송송 구멍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구멍에 여러분들 무엇이 차 있었죠? 맞아요. 공기가 차 있죠. 이 공기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불의 옥잎은 둥둥둥둥둥 물 위에 떠서 생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공기가 들어있는 거를 물 속에서 손으로 쭉 짜면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을까요? 자, 공기주머니에 있던 공기가 눌려지면 으악 하고 바깥으로 나오겠죠. 자, 바깥으로 나오면서 여러분들 물속에서 공기가 나오는 건 뭘로 표현이 될까요? 그렇죠. 보글보글 방울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아, 물속에 넣고 손으로 누르면 무엇이 나오게 되겠어요? 그렇죠. 공기방울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공기방울이 나온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도록 할 거예요. 불의 옥잎 또 나왔습니다. 불의 옥잎. 자, 떠올려 볼게요. 불의 옥잎은 잎이 통통했어요. 그 잎이 통통했는데 잎자루를 살라보면 그 안에 무엇이 가득 있다? 공기주머니가 가득 있다. 자, 공기주머니가 가득 있어서 여러분들 물 위에 둥둥둥둥둥 뜰수 있다. 그 안에 공기가 차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우리 볼게요. 불의 옥잎은 잎자루에 이것이 있어서 물에 떠서 살수 있다. 선생님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불의 옥잎의 잎자루에는 무엇이 들어있다? 그렇죠? 공기주머니가 많이 있다. 그 공기주머니에 뭐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공기가 차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구명조끼 입고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불의 옥잎도 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8번 문제 볼까요? 연못이나 강가에서 사는 식물의 특징을 정리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 써보도록 할게요. 연못이나 강가에서 사는 식물의 몸은요, 전체 또는 일부가 물속에 잠겨서 살거나 물에 떠서 사는 형태입니다. 자, 이처럼 식물의 생김새와 특징은 사는 곳에 이것 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되어져 있죠. 자, 괄호 안에 들어갈 낱말 여러분들 어떤 것일까요? 맞아요. 바로 환경이죠. 이 사는 곳의 환경에 따라서 식물들은 그 모습을 적응해 나갑니다. 자, 이것 이외에도 여러분들 대표적인 것이 있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맞아요.
선인장을 떠올려 보세요. 선인장은 여러분들 굉장히 건조하고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사막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우리 선인장은 이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어떻게 했나요? 그렇죠. 굵은 줄기를 가졌어요. 그 줄기 안에 물을 가득가득 담고 있고요. 그리고 잎이 여러분들 넓으면, 잎이 넓으면 여러분들 수분을 뺏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인장은 그 잎이 무슨 모양으로 변했나요? 그렇죠. 가시 모양으로 변했죠. 자, 이처럼 우리 식물들은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우리 친구들 매우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쿠모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알맞은 식물 어느 것인지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힌트 나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굵은 줄기에 물을 저장한다. 줄기에 물을 저장한다고요? 아, 줄기에 물을 저장할 정도면 물을 구하기가 쉬운 환경에 사는 그런 식물은 아니겠구나. 그러면 그러한 환경? 아, 맞아. 배웠어. 무엇이에요? 사막이죠. 자, 그럼 사막에서 사는 여러분의 식물들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맞아요. 방금 전에 살펴봤었던 선인장 있었죠. 자,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나요? 맞아요. 바오바브 나무, 그리고 알로에. 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래에 있는 힌트를 보니까요. 키가 크고, 아, 키가 크구나. 그리고 사막에서 살수 있대요. 아, 사막에서 살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알로에나 바오바브 나무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될 텐데, 아, 고민되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여기서 키가 되는 포인트 힌트가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굵은 줄기. 아, 엄청나게 이 두껍고 굵은 줄기. 자, 이거는 여러분들 어떤 것이에요? 바오바브 나무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우리 9번 문제 정답은 여러분들 5번 바오바브 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10번 문제 해결해 보러 할까요? 10번 문제. 사막에서 사는 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막에서 사는 식물 떠올려 보세요. 사막은 어떤 환경이에요, 여러분들? 맞아요. 굉장히 건조하고 물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 사는 식물들은 여러분들, 줄기 같은 곳에 물을 저장해두고 사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먼저 1번 볼까요? 모두 잎이 넓고 크다.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선인장 이야기하면서 잠깐 설명했었는데요. 잎이 넓으면 여러분들 수분, 즉 물을 뺏기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러면 물이 부족한 사막에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불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사막에서 사는 식물들은 어떻게 그것에 적응하게 되었느냐? 선인장을 떠올려 보시면 잎이 여러분들 어때요? 뾰족한 가시로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우리 1번 옳지 않고요. 2번 볼까요? 모두 줄기가 매우 가늘다? 아닙니다. 줄기가 굉장히 굵죠. 3번. 마름, 검정말, 알로에 등이 있다. 자, 알로에는 맞는데 여러분들, 마름이나 검정말은 어디 사는 친구예요? 물과 연못 등지에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친구들이죠. 자, 4번. 선인장은요, 잎에 잔털이 많이 있다. 자, 잎에 잔털이 많은 건 뭐였어요, 여러분들? 물상추였어요. 그래서 물상추는 여러분들, 물에 가라앉지 않고 물에 떠서 생활할 수 있는 거였죠. 자, 5번. 알로에는 두꺼운 잎에 물을 저장한다. 그렇죠. 이게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 10번 문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해요. 11번. 선인장이요. 와, 진짜 많이 나온다. 선인장. 이제 막 외울 것 같죠, 여러분들? 선인장, 바오바브 나무, 알로에. 자, 이세 가지 모두 다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 사는 친구들이죠? 그렇죠. 사막에서 사는 친구들이죠. 자, 그럼 얘네들이 사막에서 왜잘살수 있는 걸까요? 자, 사막에서 잘살수 있는 건 물이 부족하지만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척박한 사막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자, 따라서 우리 선인장의 특징을 생각해서 쓰면 되겠죠. 자, 선인장은 여러분들 물을 저장하고 있어요. 자, 어디에 저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줄기. 굵은 줄기에 여러분들 많은 물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막의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키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겠죠? 물을 저장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이 들어가게끔 우리 친구들이 서술형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갯벌에 사는 식물이 아닌 것입니다. 자, 갯벌에 사는 식물이 아닌 것? 자, 봤는데요. 오, 너무너무 눈에 확 띄는 선택지가 하나 보여요. 여러분도 찾으셨어요? 맞아요. 그거죠. 뭐예요? 바로 알로에죠. 맞아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알로에는 여러분들 어디서 생활하는 친구? 맞아요. 사막에서 생활하는 친구. 자, 근데 우리 진정한 만점왕이 되려면

여러분들, 잎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통통했어요. 자, 그 이유는 그 안에 물이 들어있기 때문인 거죠. 자, 소금기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소금물 먹으면 어때요? 갈증 해소가 안 되죠? 식물 역시 마찬가지랍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담고 있다? 물을 담고 있다. 그래서 통통하다. 그래서 이름이 통통 마디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갯매꽃은 여러분들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옆으로 자라죠? 자, 그 이유는 이렇게 서서 자라면 강한 바람에 맞아서 뚝 이렇게 부러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에 적응하기 위해서 옆으로 자라는 그런 특징 가지고 있다. 라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이 줄줄줄줄줄줄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아주 아주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3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물이 스며들지 않는 옷감은 연잎의 어떤 특징을 이용한 것일까요? 자, 물이 스며들지 않는 옷감. 여러분들, 자, 이것은 물에 젖지 않는 특징이겠죠. 아, 너무 간단하게 찾을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우리 13번 문제 정답, 기역. 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우엉열매 나왔습니다. 자, 우엉열매의 특징을 이용하며 만든 생활용품. 그럼 우엉열매가 어떤 특징 가지고 있었지? 떠올려야겠죠. 우엉열매는? 그렇죠. 갈고리 모양. 갈고리 모양이기 때문에 이런 동물의 털이나 사람의 옷 같은 데 착착 잘 달라붙는 특징이 있죠. 자, 이런 달라붙는 특징을 이용해서 만든 생활용품, 바로 찍찍이 캐치볼 또는 여러분들 신발에 있는 찍찍이 부분. 자, 이 부분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 14번 문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단원평가 문제 해결해 보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 3단원을 공부하고 나면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보겠죠? 자, 수행평가를 대비할 수 있는 수행평가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평가 1번이에요. 다음은 학교 주변에서 채집한 여러 식물의 잎이에요. 자, 물음에 답해 봅시다. 자, 위식물을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해서 이름을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6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 기준은 무엇이냐? 잎의 끝 모양이 뾰족한가? 자, 그러면 뾰족한 것과 뾰족하지 않은 것을 분류해 보면 되겠죠? 자, 벚나무 뾰족하군요. 강아지 풀 뾰족하군요. 자, 은행나무 여러분들, 은행나무는 이렇게 꼭 부채 모양 같죠? 아니네요. 그렇지 않다. 자, 아니고. 자, 소나무, 어우, 뾰족하군요. 자, 단풍나무도 어때요? 그렇죠. 여기 뾰족하군요. 자, 그런데 우리 토끼풀 볼까요? 토끼풀은, 어우, 둥글둥글하죠? 그치? 둥글둥글. 자, 그래서 이 친구도 아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분류 기준에 따라서 나누면, 그렇다에 벚나무, 강아지풀, 단풍나무, 소나무를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다에 은행나무와 토끼풀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어서 2번 문제 볼까요? 자, 위식물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을 때 알맞은 분류 기준을 쓰는 문제입니다. 자, 어떤 분류 기준을 쓸수 있을까요? 자, 강아지 풀과 소나무는 그렇다. 자, 그런데 벚나무와 은행나무, 단풍나무, 토끼풀은 그렇지 않네요. 자, 그럼 강아지 풀과 소나무의 공통점을 생각하면 되겠죠? 자,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맞아요. 이 모양이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길쭉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요. 자, 그래서 잎이 길쭉한가? 자, 이 모양을 가지고 기준, 분류 기준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3번 문제 볼게요. 자, 적합한 분류 기준의 조건을 쓰는 것입니다.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분류 기준은 여러분들 자의적, 즉, 자기 멋대로 이렇게 기준을 정하면 안 돼요. 자, 분류 기준은 어떻게 정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했어요. 자, 어떤 기준을 해야 된다? 그렇죠. 누가 분류해도 여러분들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자, 민수가 분류해도 똑같은 결과 나와야 되고요. 영희가 분류해도 똑같은 결과 나와야 됩니다. 자, 하지만 뭐, 예쁘다, 크다, 이런 거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질 수 있죠. 자, 이런 것은 기준에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 배웠던 거 기억하시면서 정답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2번 문제 볼까요? 자, 선인장 나왔습니다. 선인장 줄기를 자른 면의 모습이라고 하네요. 자, 선인장 나왔으니까, 아하, 이거 사막에 사는 식물에 대한 문제겠구나. 우리 친구들 이제 감이 오시죠. 자, 그럼 1번 볼까요? 선인장의 줄기와 잎을 관찰하고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특징을 한번 써볼까요? 자, 선인장의 줄기 여러분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선인장의 줄기는 굵고 통통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잎을 보니까, 여기에 있는 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잎이 아니라 무슨 모양? 가시 모양이다. 자, 우리 친구들이 관찰한 내용을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1번 문제의 정답은 쉽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볼까요? 선인장의 줄기를 자른 면에 화장지를 대어 보았을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자, 선인장은 여러분들 사막에 사는 식물이에요. 자, 사막에 사는 식물은 항상 무엇을 느낄까요? 그저 갈증을 느끼겠죠. 왜? 굉장히 건조하고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이곳에 적응을 했다라고 했지요? 맞아요. 이렇게 통통하고 굵은 줄기에 무엇을 가득 담고 있다? 물을 가득 담고 있다. 그래서 화장지를 여러분들 자른 이 선인장의 줄기에 가져다 대면 그 안에 있던 무엇이 배어 나오겠어요? 맞아요. 물이 배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화장지를 데워 보았을 때 나타나는 변화. 화장지가 젖는다. 자, 이렇게 물이 스며든다. 자, 물이 나온다를 여러분들 알수 있게 적어주시면 우리 2번 문제의 서술형도 쉽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 문제입니다. 자, 선인장이요. 사막에서 살수 있는 까닭. 어떻게 선인장이 그 척박한 사막에서 살수 있을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우리 2번에서 살펴봤던 것과 연관이 있어요. 자,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그렇죠. 줄기에 물을 많이 저장해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이 선인장은 사막과 같은 곳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겠지요. 자, 이런 특징은 선인장 말고도 또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바오바브 나무, 그리고 알로에 같은 식물이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3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 내용은 이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한 우리 친구들에게 마지막 미션을 드려야 되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미션은요. 식물의 특징을 활용한 생활용품에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여러분들 우엉 열매, 연잎, 단풍나무 열매가 어떻게 생활용품에 적용되는지 그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세 가지 빼고요.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한번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자, 검색 누리집을 활용하거나 또는 본인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를 찾아보거나 또는 도서관에 가서 식물과 관련된 책 같은 것을 한번 찾아보고, 자, 이것들 이외에 식물의 특징을 활용한 생활용품 어떤 것이 있는지 스스로 조사를 해본 다음에 찾은 내용을 다른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에게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수강회의 게시판에 꼭 올려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과학 3단원, 두 번째 중단원, 우리 수행평가 문제까지 해결해 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국어 6단원으로 선생님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애사랑입니다. 우리 친구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4단원 물질의 구성 공부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 대단원 공부가 끝날 때마다 선생님이 준비했던 핵심 키워드들을 가지고 이 큰 틀을 먼저 정리를 해보기로 했었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도 역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우리 4단원 물질의 구성 핵심 키워드인데요. 이 핵심 키워드들 보면서 이 단원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개가 어떻게 흘러가고 이 중에서 특히나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공부에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원소부터 출발을 했어요. 원소란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원소든 뒤에 나오는 원자든 분자든 이온이든 모두 정확한 정의를 먼저 정확하게 하는 것이 이번 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칭하는 것이 다를 때마다 정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원소, 원자, 분자, 이온의 정의 정도는 안 보고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친구들 숙달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결합된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하면서 이 화합물을 확인하는 실험, 물분해 실험 두 가지가 등장했습니다. 라부아제의 실험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오늘날에 하는 물의 전기분해 실험까지 함께 결론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러한 원소들을 우리 약속된 기호로 표현하는 방법, 원소기호 표기법을 우리 함께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할때 알파벳을 외워야 되는 것처럼 이 원소기호의 예시는 우리 친구들 다, 미안하지만 다 알아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다양한 물질들을 표현하는 방법, 화학식의 표시법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물질들의 이제 화학식 예시 정도 우리 친구들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별표를 친 것들은 조금 미안하지만 어느 정도 친구들의 노력을 기울여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4단어는 선생님이 원래 과학 공부를 하면서 암기해야 된다 이런 말 정말 싫어하지만 우리 기초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좀 암기할 부분이 있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종류의 개념이 아닌 입자의 개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의 기본 입자를 우리 원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원자의 구조 굉장히 중요했었죠.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 특징들 잘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입자 속에 이미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뭐 결합도 일어나고 또 이온이 생성될 수 있고 이런 거였어요. 자, 그리고 원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정기적으로 중성이었다는 것인데요. 또 원자의 종류마다 양성 자수가 달랐고 이 양성 자수에 따라서 순서대로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놓은 게 바로 주기율표다라고 했습니다. 주기율표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 주기율표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선생님 정말 강조를 많이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주기율표에 있는 모든 원자번호 외울 수도 없고요. 알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이 주기율표를 해석하는 방법,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러한 원자들이 결합한 분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 단위였죠. 그래서 분자의 정의, 구조, 그리고 분자식 표기하는 방법까지 함께 연습을 했었습니다. 이 분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화학식의 똑같은 방법인데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화학식 과 분자식은 함께 기억을 해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원자의 상태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전자가 들어오거나 나가면 이온이 되는데요. 언제 양이온이 생기고 언제 음이온이 되는지 전자의 이동과 연결지어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이온을 표현하는 식, 이온식의 표기법과 예시도 우리 친구들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알파벳 외우듯이 이온식 표현하는 방법도 우리 친구들 시간을 들여서 좀 숙달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온은 전하를 띤 입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전하를 띠고 있는지 그 확인하는 실험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틀을 선생님이 쭉 설명을 해줬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말한 건 정말 좀 거시적인 큰 틀에 대한 내용이고 여러분들은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이 부분은 나좀알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좀 내가 자신이 없어 어떤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잘 떠오르지 않아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게시판에서 이 핵심 키워드 다운 받으셔가지고 노트에 딱 붙여놓고요. 하나하나 키워드들 별로 여러분들 백지에다가 쭉 써보신 다음에 내가 빠진 부분 없는지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없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서 모든 키워드에 동그라미를 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면서 과학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 대단원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원소와 화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원소는요,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의 기본 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죠. 기본 분이니까요. 자, 그런데 화합물이라 함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다 보니까 반대로 말하면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분해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물분해 실험 두 가지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었죠.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원소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이다. 이것이 원소에 대한 정확한 정의 맞고요. 원소를 크게 나누면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나누는데 금속 원소들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고유의 광택을 띈다든지 전기나 열을 잘 전달한다든지 이런 성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화합물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 아니죠.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답입니다. 원소와 화합물들은요. 그 종류에 따라서 당연히 고유의 특성이 다 다르게 되겠고요. 원소 화합물은 인공적인 방법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본 성분이 원소도요. 자연에서 발견한 것들도 대부분 있지만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원소도 있다라고 하면서 총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해 놓은 것이 110여 가지가 된다라는 내용까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볼게요. 다음은 세 가지 화학 반응에 대한 설명을 쭉 나타낸 것인데요. 거기에 기억부터 치유까지 굉장히 다양한 물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 중에서 화합물의 가짓수로 오른 것을 고르라고 해요. 자, 그럼 화합물이 뭐였다고요?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구성된 물질이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기억부터 치유까지 각각의 물질들이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빠르게 적어 볼게요. 자, 질소와 수소가 반응하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질소, 수소 얘기할 때 질소 기체, 수소 기체, 기체라는 말이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N2. 선생님이 한번 화학식으로 직접 적어 볼게요. N2 질소고요. 그리고 수소 기체가 반응을 했을 때 암모니아 기체가 성성이 됩니다. 암모니아는요, NH3였어요. 과산화수소는요, H2O2로 썼었고요. 분해가 돼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공기 중에 놓으면요, 시간이 지나면은 많이 분해가 돼가지고 물과 산소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은 H2O고요. 우리 산소 기체 O2로 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반응이 나오네요. 산화구리래요. 산소가 붙은 구리라서 산화구리 CuO라고 씁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 산소가 하나 붙은 탄소죠? CO라고 씁니다. 이 둘이 반응하게 되면요, 탄소와 이산화탄소가 생성됩니다. 자, 탄소는 C라고 쓰고요. 이산화탄소는 CO2라고 쓰죠. 자, 이렇게 모두 다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두 종류 이상의 원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자, 여기는 원자의 개수는 두 개지만 종류로 따지면 질소 하나죠. 여기도 수소 하나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암모니아. 두 종류의 원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디귿은 맞습니다. 과산화수소도 두 종류, 물도 두 종류, 산소는 한 종류, 산화구리 두 종류, 일산화탄소 두 종류, 탄소 한 종류, 이산화탄소 두 종류로. 자,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미음, 시옷, 이응, 치읓까지 총 6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원소의 이름과 원소 기호를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이제 영어 공부할 건데 너네 알파벳 외웠니? 지금 영어 공부할 준비됐니? 정도를 묻는 겁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요 정도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바로 찾아줄 수 있어야 돼요. 자, 헬륨은 H2로 썼었고요. 플루오린은요, 우리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 F로만 썼었습니다. 그래서 FL이 아니라 F기 때문에 2번이 답이고요. 나트륨은 Na, 염소는 Cl, 그리고 은은 Ag로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오자마자 바로 찾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4번 볼게요. 그림은 라부아지에의 물 분해 실험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물이 분해되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원소가 아니라 화합물임을 증명해내는 실험이었죠. 실제로 그때 당시에 물이 원소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 실험을 통해서 물은 원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거예요. 자, 실험 과정을 보면요. 이 물을 뜨거운 주철관에다가 흘려보내면요. 거기에 있었던 이 철과 그리고 산소가 결합을 해가지고 산화철이 되면서 질량이 증가하고 녹이 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물속에 들어있는 수소는 어떻게 되느냐? 따로 기체로 빠져나와서 포집기에게 모으면은 수소 기체가 모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주철관에 들어있는 철은 원소일까요? 자, 사실 주철관은 철에다가 다른 물질을 합성한 합금인데 그 속에 들어있는 이 철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철은 원소 기호도 있잖아요. Fe로 썼었죠? 이 철은 원소에 해당합니다. 자, 니은, 물은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져인다. 자, 우리 물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산소와 수소 기체로 분리된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으므로 네, 이 실험에 대한 설명 맞고요. 디귿, 주철관을 통과할 때 물의 구성 성분과 철이 결합을 합니다. 특히나 물에 들어있는 구성 성분 중에서도 산소가 철과 결합을 해서 산화철이 돼서 녹수는 것이었죠. 따라서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입니다. 자, 5번 볼게요. 다음은 물을 전기 분해하는 실험 장치입니다. 그래서 발생한 기체 AB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것도 바로 앞에 문제에 있는 라부아지의 물 분해 실험이랑 결과는 똑같아요. 결국 물이 분해가 됨에 따라서 아, 물은 원소가 아니라 화합물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험 방법만 다른 거예요. 자, 물을 이렇게 전기 분해 해놨더니 지금 한쪽에는 퍽 소리가 나는 기체가 생겼대요. 자, A라는 기체는 바로 수소일 겁니다. 자, 그리고 B에 갖다 댔더니 불이 더 환하게 타올랐대요. 물질의 연소를 도와주는 산소 기체일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물이 각각 수소와 산소로 분해됐으니까 화합물이네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억, A는 가장 가벼운 원소로 이루어진다. 수소가 원자번호 1번이잖아요. 가장 가벼운 원소 맞습니다. 니은, B는 수증기이다. B는요, 우리 산소 기체였어요. 따라서 틀린 설명이고요. 디귿, 실험을 통해서 결국 물은 원소가 아니라 수소와 산소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화합물이다. 이걸 알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 실험의 결론이었죠. 따라서 정답은 기역디귿 4번입니다. 5번 볼게요. 그림은 원자 AB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에요. 자, 원자라고 한다면 우리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성질,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다. 이거를 반드시 떠올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A도 중성, B도 지금 중성인 상태라는

하는 거예요. 자, 가운데 기억에 지금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는 저 빨간 공은 원자핵일 거고요. 그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니은 작은 입자들은요, 바로 전자일 거예요. 자, 그런데 전자의 개수를 세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네요. 그러니까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총 마이너스 전하량은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우리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기 위해서는요, 이 기억의 원자핵의 전하량도 플러스 4가 되어야지 중성을 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똑같이 비해도 적용을 해볼까요? 자, 지금 가운데 원자핵이 있는데요. 이 원자핵의 전하량을 판단하기 위해 전자의 개수를 한번 세봅시다. 자,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네요. 따라서 전자들의 전하량은 총 마이너스 8이 됩니다. 따라서 원자핵도 중성을 띠기 위해 플러스 8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전하량을 다 찾아놓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억은 전자이다? 아니요. 무거운 원자핵입니다. 자, 2번. 기억과 니은은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나요? 원자핵은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므로 서로 반대 전하를 띕니다. 디귿. 자, 3번 디귿의 전하량은요, 우리 원자핵의 전하량 플러스 8이라고 함께 찾아줬거든요. 그래서 3번이 맞는 답입니다. 4번 전자들의 총 전하량은 A와 B가 같나요? 전자는 여기서 4개였고요. 여기는 8개였기 때문에 각각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5번 A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고요. B는 정기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띨까요? 전자가 더 많다고 해서 무조건 마이너스 전하인가요? 아니에요. 전자가 많은 만큼 이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도 많아서 항상 원자일 때는 둘다 중성을 띠고 있죠. 따라서 둘다 중성입니다. 라고 해주셔야 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볼게요. 그림은 원자 A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똑같이 한번 아까 전 문제와 같이 적용해서 풀어볼게요. 가운데 있는 이 무거운 것은 합쳐서 원자핵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속에서도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와 그리고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는 중성자로 나뉠 거예요. 아직은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힌트가 있죠? 바로 이 니은입니다. 니은은 그 주변을 돌고 있는 가벼운 전자예요. 자, 이 전자의 개수를 세봤더니 하나, 둘, 셋, 세 개네요. 따라서 이 원자에서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이너스 3과 맞춰서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3이 되어야지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겠네요. 따라서 세개 있는 공은 누군가요? 빨간색 공, 세 개고, 하얀색 공이 4개이므로, 아, 빨간색 공, 이 리을이 바로 양성자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 4개에 있는 저 하얀색 공이 바로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는 중성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자, 기억. A의 원자 번호는요, 4이다. A는 임의의 원소 기호인데요. 자, 이 원자 번호는 뭘 기준으로 센다고요? 바로 양성자의 개수요. 자, 그런데 우리 양성자의 개수 몇 개였어요? 빨간 공 3개였습니다. 따라서 3입니다. 자, 니은 입자 한 개의 질량은 기역과 니은 중에 원자핵이 비교도 안될 만큼 엄청 크죠. 99.9%를 차지하는 것이 기역입니다. 디귿, 기역부터 리을 중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를 모두 찾아볼까요? 자, 일단 원자핵은 전체적으로 이 양성자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띱니다. 그리고 니은은 음전하를 띠죠. 디귿은 전하를 띠지 않고요. 리을, 얘가 바로 양성자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인입니다. 따라서 기역과 리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8번 볼게요. 표는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뭐 주기율표를 굳이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지 않더라도 우리 이 주기율표를 해석하는 방법만 알면은 풀수 있는 문제거든요. 보통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1번부터 2번,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18번까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일단 이 원자들의 배열은요. 원자 번호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고 있죠. 이 원자 번호는 누굴 기준으로 해요? 양성자의 개수, 즉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일치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같은 족끼리는 즉 같은 세로줄끼리는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특히나 1번부터 18쪽 중에서도 1쪽과 18쪽의 성질만은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원자 번호는 처음 등장하는 것이 번호가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 H, 수소가 가장 작은 원자 번호 맞습니다. 1번이죠. 자, 그러면은 C, 탄소죠. 탄소 원자에서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4이다. 자, 우리 이것은 원자핵의 전하량은 곧 원자 번호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몇 번째에 등장하나 봤더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입니다. 따라서 원자 번호 6번이므로 원자핵의 전하량 플러스 6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3번 마그네슘 원자에 있는 전자수는요, 순서대로 쭉 했을 때 12번째에 오기 때문에 우리 양성자의 개수가 플러스 12개라서 플러스 11을 띈다는 걸알수 있고요. 이것과 중성을 맞추기 위해서 전자의 개수도 12개로 따라서 중성이 되는 이러한 형태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그네슘 원자에 있는 전자수 12개 맞습니다. 4번, 리튬과 나트륨 모두 1족 원소에 있는 알칼리 금속입니다. 알칼리 금속의 특징 기억나시죠? 물과 아주 폭발적으로 반응한다. 그래서 수소 기체를 발생시킨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18족 원소 특징 기억나시나요? 헬륨, 네온, 아르곤 모두 화학적으로 매우 원정해서 반응과 이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볼게요. 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볼게요. 자, 우리 원자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성질, 바로 정기적으로 중성이다라는 성질이었죠.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요. 우리 이렇게 철과 같은 금속들은 보통 그 원자들이 무수히 많이 결합해서 거대 구조를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이고요. 흑연은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흑연은 특이하게 금속은 아니지만 탄소끼리 무수히 많이 결합을 했을 때 이렇게 흑연의 형태 또는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10번 볼게요. 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분자들은 원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는 입자예요. 구성 원소가 언제나 두 가지 이상이어야 할까요? 자, 우리 뭐 헬륨이라든지 네온 그리고 아르곤 이러한 18족 원소들은 이 스스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결합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따라서 반드시 두 가지 이상이어야만 하는 건 아니므로 2번이 정답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원자들이 결합해서 이루어지고요. 분자는 입자의 성질을 결정하는 가장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원자로 쪼개지게 되면 성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자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가 같더라도 그 구성하는 원자 개수가 다르면 완전히 다른 종류의 분자가 되고 성질도 달라진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11번 볼게요. 다음은 분자식 가, 나를 나타낸 것인데요. 자, 우리 이거 한번 해석을 해보죠. 자, 이것은 큰 숫자를 따로 떼서 보면은 N2라고 하는 이 질소기체 분자가 총두 덩어리 있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자, 그럼 나는요, 이번에는 질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가 세개 달라붙어 있는 것이 한개 있는 건데요. 한 개, 1은 숫자는 생략이 된 것이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볼게요. 자, 분자의 개수, 이 덩어리 전체의 개수는요, 가는 두 개, 나는 한 개이므로 맞고요. 전체 원자의 개수는요, 가는 전체적으로 네 개인데, 나는 세 개, 네 개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크다, 이건 틀린 설명입니다. 둘다 같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디귿, 분자를 구성하는 원소의 가짓수, 즉, 원소의 종류는요, 가는 한 개예요. 근데 나는 두 개죠. 질소와 수소로. 그래서 나가 더 크다라고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이에요. 그림은 어떤 분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보니까 탄소 하나에 수소 4개가 달라붙어 있네요. 화학식은 CH4고요. 메테인입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요. 탄소 원자 하나, 수소 원자 4개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맞는 설명이고, 분자식 CH4라고 쓰며 이것을 메테인이라고 읽는다라는 이런 이름은 우리 친구들이 먼저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13번 볼게요. 그림은 A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인데, 이 A이온의 화학식이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하량을 따져보기 위해서 전자의 개수를 세보셔야 합니다. 자, 먼저 원자 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9라고 이미 나와져 있는 거고요. 자, 전자 하나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마이너스 1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으므로, 전자들의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입자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전하를 띠게 됩니다. 따라서 음이온이 돼요. 자, 우리 이온식을 쓸 때요. 원소기호 먼저 크게 쓰고요. 그 다음에 전자의 개수, 들어온 전자의 개수 1 쓰고, 그리고 전하의 종류 마이너스 쓰는데요. 우리 과학에서는 1은 생략하기 때문에 A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4번 볼게요. 그러면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자, 염화나트륨은요, 사실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하고 얘네들이 서로 결합해서 만들어진 형태, 소금인데요. 얘네들이 물에 녹게 되면은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의 화학식 Na 플러스 맞고요. 염화이온의 화학식은 Cl-로 씁니다. 그래서 이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이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이온으로 나누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온을 띤 입자가 물에 녹아있기 때문에 전류를 흘려보내줬을 때 전리가 통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플러스 극적으로 이동하는 이온은 이온이 되겠죠? 바로 염화 이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15번 볼게요. 그림은 노란색의 크로마산 칼륨 수용액을 이용한 실험입니다. 우리 앞에서 봤었던 그 보라색과 파란색 이온이 아니라 새로운 또 크로마산 칼륨이라고 하는 이온이 나타나서 우리 친구들도 또 당황했을 수 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우리 이거 잘 모르더라도 끊을 수 있어요. 자, 크로마산 이온은요. 앞에 나왔으니까 음이온일 거예요. 그리고 칼륨은요, 뒤에 나왔으니까 양이온일 거예요. 이 중에서 우리 칼륨은 색깔 없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바로 이 크로마산 이온이 노란색을 띠고 있는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자, 음이온이기 때문에 노란색이 전원을 연결해주면 플러스 극적으로, 반대쪽으로 이동하죠. 자, 그럼 기억 볼게요. 크로마산 칼륨 수용액에는 칼륨이온, 그리고 크로마산 이온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크로마산 이온이 노란색을 띠게 되는 것이죠.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의 위치를 바꾸면요, 우리 크로마산 이온이 반대로 이동하면서 노란색 이동 방향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물질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똑같이 연습을 해서 적용을 시키면 모든 문제 다풀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대단원 서술평가 한번 볼게요. 표는 몇 가지 물질을 가와 나로 분류한 것인데, 자, 가는 뭐고 나는 뭘까요? 자, 보니까 수소, 탄소, 질소, 산소 얘네들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원소네요. 그런데 물, 암모니아, 메테인은요,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입니다. 그 기준은요, 이제 원소의 개수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모범 답안 한번 볼게요. 가는 원소, 나는 화합물인데, 왜냐? 가는 한 가지 원소,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나는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서 분해될 수 있는 화합물이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볼게요. 그림은 플루오린 원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플루오린 원자의 원자 핵의 전하량, 그리고 원자 번호를 구하고 세 번째 이유까지 서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1, 2, 3번 조건 딱 매겨가지고 이 모든 것에 빠짐없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자, 먼저 지금 우리 플루오린 원자라고 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바로 힌트는 전자를 보면 됩니다. 자, 전자의 개수를 세보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네요. 마이너스 1의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총 9개이기 때문에 전자들의 전하량은 총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정기적으로 중성 띠고 있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9가 되어야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0이 되고 중성이 됩니다. 따라서 원자핵의 전하량은요, 플러스 9가 돼요. 그리고 원자 번호는 이 원자핵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였거든요. 즉, 원자핵의 전하량과 같습니다. 따라서 9번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 양성자의 개수를 기준으로 원자 번호를 매긴다라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루오린에 있는 전자 수를 기준으로 우리 정성인 것을 이용하여서 원자핵의 전하량 먼저 찾아주시고요. 그래서 양성자 수와 원자 번호 모두 9다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그림은 일산화탄소 분자, 그리고 이산화탄소 분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산소가 한개 붙어 있어서 일산화탄소고요. 산소가 두개 붙어 있어서 이산화탄소입니다. 자, 두 분자 모두 산소,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이 원자의 종류는 같습니다. 그런데 분자의 성질은 왜 달라요? 자, 우리 이거 대답할 수 있어야죠.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소의 종류가 같더라도 결합해 있는 원자의 숫자가 다르면 다른 분자가 되며 물질의 성질이 달라진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원자의 개수가 더 다르기 때문에 분자랑 성질이 다르다라고 답변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표는 산화이온과 나트륨이온의 양성자 수, 전자 수를 나타낸 것인데, 자, 그럼 기억, 니은 한번 찾아보죠. 자, 원래 산소는요, 원자 상태였을 때 양성자 수가 8개였대요. 그러니까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8이었겠죠. 자, 그래서 원래 원자였을 때는요, 중성이기 때문에 전자 수가 원래는 8개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전자가 두개더 들어왔으므로 결국 전자 수는 총 10개가 되죠. 그래서 우리 플러스 8, 마이너스 10에서 전하량을 마이너스 2를 띠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나트륨은 어떨까요? 자, 나트륨은 원래 들어 있었던 양성자 수 변함은 없을 텐데요. 전자 수만 변했을 거예요. 자, 전자 수가 하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뭔가 하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플러스 1 전하를 띠는 양성자가 되었겠죠. 자, 그럼 원래 있었던 이 전자의 개수는요, 11개가 될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원래 원자에 들어있었던 양성자의 개수도 11개였겠죠. 그래야 플러스 11, 마이너스 11 해가지고 중성 상태를 이루고 있었을 테니까요. 따라서 이러한 것을 근거로 각각 11 그리고 10이라고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화이온은 산소 원자가 전기전자 두 개 얻어서 생성된 것이며, 나트륨 이온은 나트륨 원자가 전자 한 개를 잃어버려서 생성됐다라고 해서 이 전자의 이동까지 함께 연결을 해서 대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질산 칼륨 수용액을 적신 거름 종이에 보라색의 과망간이산 칼륨 수용액을 떨어뜨린 후 거름 종이에 전류를 흘려보냈더니 보라색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A 위치에 이번에는 또 다른 푸른색의 황산구리 수용액을 떨어뜨린 다음에 전류를 흘려보내면 어떻게 이동하겠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과망간이산 칼륨 수용액 어디로 이동했는지 주지 않아도요. 우리 사실은 얘만 가지고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나와 있는 거 한번 이온들 다 적어보면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질산칼륨, 우리 전류 통하기 위해서 배경으로 깔아주는 거죠? 바로 이온으로 쪼개서 어디로 이동할지까지 적어볼게요. 앞에 나와 있는 질산이온은 음이온이기 때문에 플러스극으로 끌려가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칼륨은 양이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극으로 끌려갑니다. 자, 거기에 보라색의 과망간이산칼륨은요, 이 과망간이산 이온은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음이온으로 이렇게 플러스극 쪽으로 끌려가고 얘가 바로 보라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험 결과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칼륨 이온은 역시나 그대로 있었던 마이너스 극 쪽으로 끌려가는 이온이고요. 자, 이미 이렇게 주어진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것은 푸른색의 황산구리 수용액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도 또 나눠줘요. 먼저 등장한 황산 이온은요, 음이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 쪽으로 끌려가고요. 구리 이온은 양이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적으로 끌려갑니다. 따라서 푸른색을 띠고 있는 구리는 마이너스 극적으로 이동을 할 것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범답안 보시면요. 푸른색 결국 왼쪽으로 이동한다. 왜? 거기에 들어있었던 구리 이온이 양이온이기 때문에 왼쪽 마이너스 극방향으로 이동한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단원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요. 우리 새로운 단원, 5단원, 식물의 에너지 공부 시작할 거니까요. 우리 친구들 또 마음 굳게 먹고 다음 강의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 영어. 자, 오늘은 247강. 자, 화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저하고 이제 배우신 내용 기억하시죠? 자, 분사가 어떤 때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가. 주어 다음에 ed가 나왔을 때 걔는 동사일까 분사일까. 뭐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들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다만 영역이 문법에서 읽기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분사를 활용해서 어제 배운 내용들 저희가 읽기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문장 정도 구문 분석하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볼 거고요. 자,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문장들 따라 읽어보심으로써 단단하게 만드시는 과정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첫 문장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세 줄짜리 문장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의 기둥부터 먼저 좀 정해봅시다. 예죠? 그 다음에는요. 동사는요. 이 ed 말고 또 동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tore가 오픈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포가 자 개업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이건 당연히 부사적 수식어겠죠. 어디에? Howard Street에. 언제? 어저께.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도대체 왜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한답니까? Specialize는 일형식 동사예요. 이미 앞쪽에서 여러분들과 한두 차례 정도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떠어떠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그 당시에도 specialize는 항상 in 이렇게 묶어서 외워두시면 일형식 동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따라서 specialize가 만약에 단독으로 사용됐으면 앞쪽에서 뒤쪽으로 수식을 했겠지만 자, 지금 in 이하의 부사구를 데리고 나오고 있죠? 어떤 분야입니까? organic vegetables라고 해서 organic은 유기의, 유기농의 그런 뜻이죠? 그래서 유기농 야채가 되겠습니다. vegetables는 야채니까요. 그럼 유기농 야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grocery store가 되겠네요. 자, grocery가 뭐예요? grocery는 식료품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식료품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twins mall이고요. 이렇게 명사가 연속으로 와서 동격이 될 때는 컴마가 찍힌다라고 하는 사실도 이미 우리가 앞쪽에서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번에 확인하시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문장 성분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와 동사 사이에 형용사적 수식어가 들어있는데 두 단어 이상이기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고 있고 나머지는 부사구의 부사, 이렇게 부사적 수식어가 두 개가 연속되어 있는 케이스가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충분히 자 내용 이해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을 테니 자 복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wins Mall, a grocery store. Specializing in organic vegetables opened on Howard Street yesterday.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번 마무리 짓고요.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2번입니다. 2번은 어때요? 이번에는 지금 time이라고 하는 주어 앞에 한 단어짜리 ed가 왔죠. 삼형식의 ed는 앞에서 뒤로 수식할 수 있어요. 단독일 수 있으니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잡혀져 있지 않은 자유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자유시간이 helps, 돕는다. 누구를요? 당신을. 그럼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주어동사 목적인데. 그 다음에 meet는 뭘까요? 이제 반복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meet는 누가 하는 거예요? time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meet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의 개념이니까 이거는 목적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정리부터 먼저 하시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여기에 있는 meet는 좀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해요. meet를 여러분들 만나다로 해석해서 어색하면 자, 충족시키다로 꼭 해보세요.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만나다의 뜻이 아니면 meet에는 충족시키다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뭘 충족시킬 수 있도록 바로 또 마찬가지네요. 자, ed가 지금 앞에서 뒤로 수식하고 있어요. 왜? 이거는 지금 뭐 수식어구가 뒤에 없나 보죠. 그래서 예상되지 않은 demands가 되겠습니다. 자, demand는 동사명사 동일형인데요. 여기서는 meet라고 하는
타동사가 원형 부정사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얘는 목적어일 수밖에 없죠. 자, 요구하다의 동사의 뜻도 있지만 명사로는 수요라고 번역합니다. 자, 그래서 예기치 않은, 예상되지 않은 그런 수요를 자, 무엇에? of이야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그럼 형용사 쪽 수식어죠. your business. business를 여러분들 사업이라고만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일이라고 번역할 때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예상치 않았던, 그러니까 예상되지 않은 그런 어떤 필요가 생겼어요. 수요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unscheduled time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로 구성된 5형식 문장이지만 자 문장의 구조뿐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두시면 좋을 만한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빡빡하게 계획을 세워 놓으시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수요가 생겼어요. 일을 하는데 그때 어때요?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여유 시간은 두고 여러분들이 일을 도모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자 지문 안에서의 내용을 제가 지금 뽑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정도로 해서 2번은 마무리를 짓고요. 자 한번 복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nscheduled time helps you.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여기밖에 없는 거죠. 뭐 하도록요?

기억나시나요? Meet the unexpected demands of your business.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복기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되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자, 3번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중등용 단어가 아닌, 자, kidney가, 자, 이 문장 안에 포함이 돼 있어서 요건 좀 소개를 좀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kidney라고 하면 콩팥. 우리 신체 중에 신장을 kidney라고 해요. 뭐 고등학교 들어가면 바로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되는 그런 단어니까 미리 외워두셔도 뭐 손해보실 일은 없겠죠. 자, 그러시면 자, 이 문장도 한번 분석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문장이 되게 긴데요. 근데 의외로 간단합니다. 주어, 타동사, 목적어. 얘는 지금 write, wrote, written 이렇게 3단 변화가 A, B, C형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분사인지 동사인지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끝. 그러면 결국은 뒤에 있는 saying은 뭐예요? 이건 뭐가 이렇게 길답니까? 그러나 A고요. A하는 편지를 썼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따라서 뒤쪽의 내용은 죄다 형용사적 수식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he wrote a letter. 그 사람이 편지를 썼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편지인지 요 부분만 주목하시면 되는데요. 자, 구조 기억하세요? saying이라고 하는 타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대절이 이렇게 붙었어요. 이것도 saying A 하고 똑같아요. 길지만. 그리고 뒤쪽의 내용을 조심스럽게 봤더니 내용이 그닥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병원이 어떻게 해요?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공하다가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죠. 자, 바로 treatment, 치료죠. medical treatment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근데 누구를 위한 치료입니까? 바로 환자들을 위한 치료고요. 환자들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for patients는 여러분들 MA, MD 둘 다 어느 쪽으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나오는 with the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환자를 설명합니다. 이 환자가 어떤 환자들이죠? 바로 콩팥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의료적 치료를 무료죠. 자, 공짜 의료적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편지를 그 사람이 썼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 납득이 되셨죠? 자, that 이하의 구조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시면 자 복기를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wrote a letter saying that. 자, 대디야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자, 주어가 뭐였죠? A hospital. Hospital이 뭐였어요? Is providing. 뭘 제공하고 있었죠? Free medical treatments가 되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제공하고 있었죠? For patients. 근데 그 환자는 어떤 환자들이에요? 자, with kidney problems. 이렇게 돼 있었던 그런 문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길이는 길지만 사실은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과정들을 쭉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집중력만 가졌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저는 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도 저희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 문장으로 가볼게요. 자, 네 번째 문장은 어떻습니까? Before, 전치사 접속사, 따라서 뒤에는 동명사가 이렇게 왔네요. 그죠? 예. 자, 조이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요것도 이제 앞쪽에서 한번 했는데. 자, 예외적 동사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 조이는 어디 어디에 합류하다. 을로 번역되지 않지만 타동사라고 하는 점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라고 한 차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뭐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또 반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joining 다음에는 목적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디에? 이 프로그램에 합류하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콤마로 끊어져 있고 전치사구니까 당연히 MD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얘 주어죠? 그 다음에요? 아, 얘가 동사죠. 체크는 동사명사 동일형이지만 어순상 이하의 목적어도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어 다음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통사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합류하기 전에 사용자들은 확인합니다. 뭐를요? 자, 그들의 reading levels. 그들의 읽기 수준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with the 이하를 가지고 확인하는 거니까, 아, 이 부분은 전부 다 뭡니까? 바로, 뒤쪽에서 앞쪽으로 수식하는, 자, 부사구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아이고, 여기까지군요. 죄송합니다. 자, 바로 뭘 가지고 체크하는 거예요? 바로 대문자로 되어 있네요. English Reading Test. 어떤 테스트를 가지고 리딩 레벨을 체크한대요. 프로그램에 가입하기 전에. 자, 그런데 그 테스트는 어떤 테스트예요? 뒤쪽에서 앞쪽으로 수식하잖아요. 두 단어 이상의 구가 성립돼 있으므로.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자, 우리에 의해서 제공되는 테스트가 되겠어요. 다시 한번. provide는 타동사입니다. 이하의 목적어가 없습니다. 수동 구조입니다. 분사입니다. 이렇게 연결하실 수 있겠어요? ED는 동사일 수도 있고 분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사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내용 정리까지 다 마무리됐고요. 자, 그러면 자, 구문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 동사 목적어, 그다음에 뒤쪽에 수식어구들이 와 있고 앞쪽에 수식어구가 하나 배치된 이런 구조가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복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efore joining these programs. 자, 시점이 나와 있었어요. 누가요? Users. 뭐 하나요? Check. 뭘 체크하나요? 자, their reading level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가지고요? 자, with the English reading test.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 테스트는 어떤 거예요? 자, provided by us.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4번에 복기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으므로, 자, 마무리 짓고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번은 이제 지문 안에서 또 뽑은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 이제 ED가 뭐 이렇게 등장합니다. 왜 앞에서 뒤로 수식했을까요? 뭐한 단어짜리니까 그렇겠죠. 자, 대세 복수인 those가 형용사로 쓰였고요. 따라서 그 폐쇄된 학교들이 되겠고요. 전체는 주어입니다. 메인은 허락을 나타낼 때는 뭐뭐 해도 좋다의 뜻이지만 허락의 뜻보다는 가능성의 뜻으로 훨씬 더 많이 쓰이고요. 그럴 땐 아주 낮은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뭐뭐일지도 모른다라고 번역하시면 되겠어요. 뭐가 될지도 모르겠다? 바로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become 다음에는 lively라고 하는 보호가 와 있네요. lively의 별표 3개. 이 단어는 live라고 읽으면 동사, live라고 읽으면 형용사죠. live라고 읽고 형용사일 때는 생, 살아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live concert 이럴 때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형용사 다음에 ly가 붙었을 때 어때요? 부사가 되죠. 그런데 live는 뒤쪽에 ly가 붙어도 부사가 되지 않고 계속 형용사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의미는 생기 있는 발랄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폐쇄된 학교가 자,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활발하게 그렇게 자, 활성화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당연히 얘네들은 부사적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뭘 동반해서 라이블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동반해서 사람들과 함께. 자, 그 다음에 뒤쪽에서 앞쪽으로 수식하는 분사 구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죠. 그들을 방문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니, 폐쇄된 학교에 사람들이 방문한다고요? 자, 바로 마지막에 부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자, 그들은 바로 뭐예요? 그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자,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May not be children. 아마 어린아이들은 아닐 수도 있으나 라고 해서 자, 부사절이 뒤에 와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학교는 폐쇄됐는데 그곳이 이제 뭐 극장으로 활용된다든가 혹은 뭐그 캠프 장소로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하셨고요. 그러시면 충분히 자, 요 문장의 내용들 이렇게 여러분들 또 나누어서 구문 분석까지 할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복기가 남아있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ose closed schools. May become lively again soon. 혹은 soon again. 뭐 순서 바꿔도 상관없겠죠? 자, 그 다음 뭐였습니까? With people.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Visiting them.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although they may not be

0: should run.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오늘 공부하신 문장들은 다 마무리가 되었으니까요. 자, 이 문장들 다시 한번 듣고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1: Twins Mall, a grocery store specializing in organic vegetables, opened on Howard Street yesterday. Unscheduled time helps you meet the unexpected demands of your business. He wrote a letter saying that a hospital is providing free medical treatment for patients with kidney problems.

0: Those closed schools may become lively again soon, with people visiting them, although they may not be children.
1: 자, 분사에 대해서 이제 어제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활용해서 자, 오늘 여러분들 그 해석 연습을 다섯 문장 좀 해보셨습니다. 실제 문장 안에서 활용되는 것들을 좀 보시면서 자, 어제 공부했던 내용들이 좀 더 단단해지는 것 느끼셨나요? 네, 저는 그랬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 자,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2: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먼저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여러분들은 곧 중개 사무실을 운영하실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무실을 찾아와서 상가를 매입하는 분들은 어떤 수익을 기대하는 걸까요? 아, 임대 수익? 근데 정말 임대 수익만 있을까요? 아니죠. 일정 기간 임대하다가 이 건물을 처분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양도 차익도 발생합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건물을 사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그 건물을 보유함으로써도 수익은 생기지만 이 건물을 처분을 하게 되면 거기서 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현금 흐름 또는 현금 수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학개론을 강의하는 강양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정리할 내용은 현금 수지, 현금 흐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건물을 산다. 아, 임대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구나. 아니,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한다. 아, 양도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것만 알면 되는데, 이제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 볼까요? 건물을 사서 일정 기간 동안 그랬습니다. 임대를 할 거죠. 그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수익을 우리는 소득이득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소득이득의 종류는 말입니다. 많습니다. 종류가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능 총소득이라 그래요. 단어가 썩 이쁘지가 않죠. 두 번째, 유효 총소득입니다. 순영업 소득,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입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는 뭘 출제하느냐면 이 구조를 물어봐요. 어떤 수익에서 어떤 비용을 차감하면 어떤 수익이 높고,

그러니까 상당수의 분들은 첫 글자를 따서 외웁니다. 두 문자죠. 가요순. 별로 이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20분을 딱 듣고 나면 가볍게 정리가 끝날 겁니다. 자, 편안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이거 차감하는 항목도 같이 하나씩 하나 따져볼 겁니다. 첫 번째, 가능 총소득. 자, 가능. 그러니까 실제 이 가능 총소득은 말입니다. 가능이라는 단어와 총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그냥 우리가 즐겨 쓰는 말로 한다면 총수익입니다. 총수익. 그러니까 임대수익이죠. 임대수익. 그럼 총수익이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100% 임대한다면 얻을 수 있는 수익. 아, 그러면 100% 임대한다.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공실이 없다면, 예, 이런 뜻입니다. 공실이 없다면 내 수중에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수익이 가능 총소득인데, 현실은 어때요? 공실이 존재하겠죠. 그럼 공실 만큼은 내 수중에 돈이 안 들어온 거니까 그 공실은 차감해야죠. 자, 그것을 공실 및 대손충당금 그러는데 용어가 불편해요. 어떤 경우는 공실 및 불량부채충당금 이렇게 출제되기도 하니까 우리는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것만 딱 기억하세요. 어떤 출제자가 출제하든 공실이 빠질 리는 없으니까 공실만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건물주가 건물을 임대를 하는데 자판기를 설치했대요. 그럼 거기서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오늘날은 자판기에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주차 요금을 별도로 받을 수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을 기타 소득이라 그래요. 자, 왜 기타 소득이라고 부를까? 자, 방금 예를 들었던 주차비를 별도로 받는다면 수익이 발생한다 그랬는데 주차비라는 수익은 주차 사업을 영속적으로 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소득 이득이겠죠. 정상적인 이율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 사업을 하는 거지 주차 사업을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영업 외적인 수익, 그래서 기타 소득은 이렇게 영업의 수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갔다 왔다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갔다 왔다. 요 라인과 요 라인을 같이요. 영업의 수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효 총소득은 영업 수익이 돼요. 영업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했으니까 영업비용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영업비용, 운영비용, 운영경비 동일한 표현입니다. 용어를 약간 다르게. 자,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그래서 학원가에는 이들은 동의어입니다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동의어가 아니라 번역상의 차이. 부동산학 개론에서 학습하는 내용의 80%가 미국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서를 보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출제자는 영업 비용이라고 번역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출제자들은 영업 경비라고 출제하는 출제자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출제할 때는 이 용어들은 동의어적 개념이 아니라 번역상의 차이다. 그래서 외우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느낌만 비슷하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가볼까요? 영업 수익에서 영업 비용을 차감했으니까 순수한 영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그래서 순영업 소득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우리는 부동산학 개론에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건물을 살 때는 부채를 안고 사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받았습니까? 대출을 안 받았습니까? 대출을 받았습니까? 그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부동산이 고가품이죠. 이게 뭐 슈퍼 가서 살수 있는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출을 받고 하는 게 정상적이고요. 또 하나,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여러분들은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려고 할까요? 은행 금리보다 이 부동산의 가격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왜 부동산의 가격이 더 높을까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등등등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내용은 스톱하고요. 자,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채를 가지고 부동산을 샀다는 얘기죠.

자본 수익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총 자본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그럼 자기 자본은 자기 거니까 상관없지만 타인 자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야죠. 우린 그것을 부채 서비스액 또는 원리금 상환액. 그러니까 우리가 부채를 갚을 때는 원금만 갚는 게 아니죠. 이자도 같이 갚아야죠.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원리금이라 그러죠. 원리금 상환액 또는 저당 지불액. 동의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표현들은 시험에 자주 나와요.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 저당 지불액, 그리고 월부금도 가끔씩 나오고요. 그래서 모두 다 봐두시기 바랍니다. 영업 비용은 번역상의 차이라고 했죠. 그 전반적으로 보면 용어들이 좀 그래도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 부채 서비스액의 번역상의 차이는 이건 조금 용어들이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구분 잘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가볼까요? 총자본에서 총자본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라 그랬습니다. 타인 자본 때문에 갚았습니다. 순수한 내 돈만 남았죠. 그래서 세전 현금 수지는 자기 자본 수익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간단하겠죠. 세전과 세후니까 그 차이는 세금. 그래서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때문에 부담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영업소득세 그래요.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건안 됩니다. 가공, 기유, 영순 이런 거안 됩니다. 절대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자, 이 강의 조금만 더 진행되면 아주 간단하게 끝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소득이득뿐만 아니라 자본이득도 있다고 했으니까 자본이득도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소득이득은 다섯 가지였습니다. 가공, 첫 번째. 한번 쭉 가볼까요? 가유, 순, 세전을 하지만 이렇게는 기억합시다. 가능, 유효, 순, 세전, 세후. 자, 차감하는 항목들 다 고려하시죠. 자, 이번에는 자본이득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라인을 같이 보세요. 라인을. 자, 라인을 보시면 유효 총소득과 같은 라인의 매도 가격입니다. 매도 가격. 그 다음에 보니까 순영업소득이라고 해서 순자가 들어갔죠. 그럼 여기도 순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세전 현금 수지죠. 그럼 여기도 세전입니다. 그 다음에 세후인가요? 그럼 여기도 세후입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쓸게 없죠. 다시 한번 더요. 매도 가격, 순매도 가격. 이렇게 용어 몰라도 괜찮아요. 그거 몰라도 답 찾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단지 기억할 것은 유효 총소득과 매도 가격을 같은 선상에 놓고, 그 다음에 순자, 순자, 세전, 세전, 세후, 세후. 자, 그 다음 구조를 볼까요? 첫 번째, 비용을 차감했죠. 두 번째, 남의 돈을 갚았습니다. 세 번째, 세금 냅니다. 여러분들은 곧 중개업을 시작하실 텐데, 중개 사무실을 조금 이쁘게 꾸미고, 저 권리금도 좀 많이 주고, 권리금을 많이 준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그 지역의 상권이 좋다는 얘기겠죠. 그런 중개 사무실을 오픈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돈도 그만큼 많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한 2억 정도, 2억 정도 자금이 들어갔다고 전제합시다. 자, 그런데 2억 정도 자금이 들어가는데 부족해서 1억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럼 내돈 1억에다가 은행 대출받은 1억을 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매달 매달 여러분들은 일정한 수익이 생기겠죠. 그럼 이 수익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부채를 먼저 상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실에 있는 직원 급여 먼저 주시겠습니까? 급여 먼저 줘야죠. 그래서 급여 먼저 주고 남는 소득이 있으면 부채 갚고 그래도 남는 게 있으면 세금 내고.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요, 정말 순수한 수익입니다. 순수한 수익. 갚아야 할것 모두 갚고 난 나머지. 그 나머지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예요. 그 세금은 제일 마지막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를 잘 보세요. 첫 번째, 비용. 매도 비용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비용. 두 번째는 뭐죠? 부채죠. 여기도 부채. 단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는 부채를 갚은 것,

이거는 부채를 갚지 못한 것. 은행에서 대출받으면서 10년간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내가 10년간 보유하면서 임대 사업을 한다면 은행 부채는 100% 청산하겠죠. 근데 7년이 지난 어느 날이 건물을 처분한 거예요. 그럼 7년치는 부채를 갚았지만 나머지 3년간 아직 부채를 못 갚았죠. 그 3년간의 부채를 못 갚은 돈이 미상환 저당 잔금. 그냥 우리는 미상환액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미상환액. 그래서 마지막에 처분할 때는 은행 빚 청산해야죠. 자, 그 다음에 세금이죠. 세금입니다. 단지 세금의 요구가 좀 달라요. 위로 쭉 같이 올라갈까요? 뭐라고요? 자본이득, 그래서 자본이득세. 이걸 우리는 양도소득세라고 말합니다. 시험은 자본이득세가 출제되기도 하고요. 양도소득세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전체 구조를 다시 보세요. 전체 구조. 전체 구조에서 숫자 찾으세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순영업소득을 구하라고 하든, 순매도 가격을 구하라고 하든, 이걸 구하려면 그 위에 있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억합시다. 순자가 뜨면 비용차감. 이것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순자가 뜨면 비용차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순땡땡이랑, 그래서 순영업소득, 순매도가격, 이렇게 딱 용어를 정하지 맙시다. 그럼 우리가 일일이 두 가지를 다 암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순자가 떴다 또는 순땡땡 그러면 비용차감.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입니다. 차감. 아, 여기서 가로로 묶었죠? 가로로 묶은 것은 마이너스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전을 볼까요? 양쪽 다 세전. 그럼 세전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부채를 차감하면 되겠죠. 부채. 그럼 세전 땡땡 그러면 부채 차감. 이것만 기억합시다. 이것만 있으면 시험 문제는 다 해결합니다. 전체 구조에서 말입니다. 이 부분 안 틀립니다. 아무도 안 틀립니다. 자, 왜안 틀릴까요? 항상 이 부분에 학습을 하기 위해 책을 딱 펼치면 첫 번째 보는 게 가능, 공실, 기타가 딱 보이거든요. 아무도 안 틀립니다. 이거 역시 틀릴 이유가 없어요. 세전과 세후니까. 그럼 실수하는 곳은 요 가운데 있는 걸 실수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딱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 더 연결해서 갑시다. 그러면 순땡땡 그러면 비용차감이라 그랬죠. 그러면 순영업소득 위에 있는 게 유효총소득이니까 유효총소득과 순영업소득의 차이는 비용이다라는 것 같이 기억하면 이걸 조금 이제 계산 문제를 만났을 때도 편안하게 갈수 있습니다. 보세요. 세전 땡땡 하면 부채차감이라 그랬죠. 그러면 세전과 순영업소득의 차이가 뭐라고요? 부채다. 그래서 이런 구조 하나를 좀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정리해 볼게요. 자, 복습하는 측면에서 다 같이 가볼까요? 소득 이득의 종류는 다섯 가지입니다. 가능, 유효, 순, 세전, 세후. 이번에는 차감 항목 다 넣을게요. 자, 첫 번째 가능에서 공실은 차감하고 기타 소득은 플러스 하고요. 그럼 유효총소득. 유효총소득은 영업수익이니까 영업비용 차감하면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순자가 떴다, 비용 차감. 세전자가 떴다, 부채 차감. 세전과 세후의 차이는 세금이죠. 그 세금의 이름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정리한다면, 요 영업비용 항목들에. 영업비용 항목에 속하는 계정 과목들은 엄청 많겠죠. 엄청. 근데 그 많은 걸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영업비용의 삭제. 그럼 영업비용의 삭제 항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영업비용 아니다. 그래서 영업비용 아닌 것들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조를 한번 볼까요? 자, 전체 구조를 보시면 투자자는 다섯 가지 소득 중에 어떤 소득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세전.
그렇다면 세전 현금 수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항목을 차감합니다. 그걸 순서대로 배열해 보시겠습니까? 공실, 비용, 부채, 세금. 공실, 비용, 부채, 세금.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영업 비용을 지금 하려고 해요. 만일에 공실이 영업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는 과정에 공실은 이미 한번 차감이 된 상태죠. 그런데 그 공실이 영업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중 계산의 문제가 있겠죠. 그러므로 영업 비용 안에는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은 포함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삭제 항목입니다. 그러한 논리라고 한다면 부채 서비스액이 영업 비용에 포함되는 것도 이중 계산의 문제가 생기겠죠. 영업소득세가 영업비용 안에 포함되더라도 이중계산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득이득의 구조를 알게 되면 삭제 항목 중에서 세 가지는 자연적으로 정리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번 보세요. 영업소득세 이렇게 놓으면 이제 안 틀립니다. 자, 취득세와 재산세를 잘 보세요. 취득세는 취득 단계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소득 이득은 보유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수익이라 그랬죠. 재산세는 보유 기간 동안에 부담하는 세금이죠. 보유세니까. 그렇다면 재산세는 영업 비용에 포함하는 항목이고요. 취득세는 영업 비용에 삭제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교재에 자, 요 그림이 있다면 순영업소득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하나 쓰세요. 순영업소득 앞에다가 쓰세요. 상각전이라고 하나 적어 놓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순영업소득은 상각전 순영업소득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영업비용 속에 감가상각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영업비용 속에 감가상각비가 있으면 감가상각비를 차감을 하고 난 후에 순영업소득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각후라고 해야죠. 그죠? 그럼 상각전이라고 한거 보니까 감가상각비는 영업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 다 같이 읽어보세요. 개인적 업무비냐, 아니면 통상적인 업무비냐. 그러니까 업무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개인적이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개인적이다. 그러니까 통상적이다, 보편적이다, 정상적이다. 그러한 업무비는 그런 비용이다. 근데 개인적인 업무비는 비용으로 인정 못 해주겠다. 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요. 소유주 급여 및 인출금입니다. 만일에 과세주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과세주체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곧 중개사가 되어서 중개업을 하실 텐데, 여러분 급여 얼마로 책정하시겠습니까? 연봉 100억 해야죠. 연봉 100억을 하면 과세주체는 세금 부과할 거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소유주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 못 해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인출금이라는 얘기는 금고 안에 있는 돈을 임의적으로 갖다 쓰는 거예요. 만약 그걸 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과세주체는 세금 부과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영업비용 삭제 항목이다. 여러분,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됩니다. 자,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1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대부분은 어떻게 하느냐면 옆에다 적어요. 가요, 색마. 가공, 기유 막 적어요. 그래서 막 끼워 맞추는 거죠. 답은 찾을 수 있겠죠. 시간은요. 그래서 그렇게는 학습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번, 순자 떴다, 그죠? 그럼 순자가 떴으니 우리는 뭘 기억하죠? 정확합니다. 비용 차감. 비용 차감. 2번, 영업 경비는 그랬네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항목은 영업 경비야라고 절대 외우시면 안 돼요. 앞서. 영업 경비 삭제 항목이 있었죠. 자, 다 같이 복습하는 의미에서
영업

경비 삭제 항목 열거해 볼까요? 첫 번째, 공실 및 대손 충당금. 그 다음에는요, 부채 서비스액, 영업 소득세, 감가상각비, 개인적 업무비, 소유주 급여 및 인출금이었었죠. 그래서 그 항목들 중에 무엇인가가 여기에 있다면 틀린 지문이고 없으면 옳은 지문이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광고비, 광고비는 비용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무엇이 나올지도 모르고, 그러므로 삭제 항목 중에 무엇인가가 있으면 X, 없으면 O. 자, 3번 갑니다. 뭐가 보입니까? 세전. 뭘 기억하시죠? 부채 차감. 부채는 보이는데 차감이 아니라 가산이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정답은 3번 됩니다. 5번도 세전이네요. 세전. 떴으니까 똑같습니다. 부채 차감.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는 상환한 금액, 여기는 미상환한 금액. 5번은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으로 나눕니다. 그랬으니까 정확한 표현이네요. 이런 형태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 해사법을 가볍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부동산 투자 해사법이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63빌딩에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있죠. 관심은 있는데 63빌딩을 살려고 하니 오 금액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미들은 자신들이 가진 여유 자금을 부동산 투자 회사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투자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교부하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투자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한 자금들이 있죠. 이 자금들을 모아서 모아서 부동산 등에 투자합니다. 그럼 부동산 등에 투자했으니까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주주들에게 90% 이상 배당합니다. 매력적이지 않나요? 90% 이상요. 100%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부동산 투자회사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제일 중요한 건몇 가지만 정리할게요. 자기는 실체형이고 나머지 둘은 명목형입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의 특징. 어떤 자산에 투자할 것인지를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결정해요. 그래서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둔다면 아래 두 회사는 위탁합니다. 위탁합니다. 그리고 아래 두 회사는 본점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본점 O. 지점 X, 직원 X, 상근 임원 X.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어떤 자산에 얼마를 투자할 건지를 직접 결정합니다. 그런데 아래 둘은 위탁한다 그랬죠. 그럼 누구한테 위탁하느냐? 자산 관리회사에게 위탁합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보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그들이 어떤 자산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를 직접 수행한다면 아래 두 회사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다.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라고 했는데 크게 두 가지 대상으로 구분합니다. 자, 여러분 유치한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는 글자 수가 어떻게 되죠? 좋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 5년입니다. 5년. 5년. 석사학위 이상 소지, 여기는 소지자의 포커스를 맞출게요. 3년 이상 종사를 했어야만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게 자본금입니다. 일단 부동산의 개론이라는 과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과목은 그렇죠. 투자와 관련된 과목이라서 좀더 쉽게 표현한다면 돈. 돈하고 직접 관련되는 것들은 다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돈과 직접적인 상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본금이 아주 이상해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대한민국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죠. 안 좋은 추억입니다만. 자,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구제금융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자, 그리고 IMF를 극복하겠다는 취지 하에 만들어진 정책 중에 한 가지가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가 하는 가장 대표적인 업무가 땅 사서 개발해서 처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설립 자본금 구분하세요. 자기 관리는 5억 이상, 나머지 둘은 3억 이상. 최저 자본금입니다. 70억 이상. 여기는 50억 이상.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5억과 3억의 차이가 2조, 70억과 50억의 차이가 어쨌든 2가 들어가죠. 자, 그렇게 해서 둘을 구분해서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법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들만 체크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정리했던 내용은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 수지 측정이죠. 현금 수지 측정이란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보유 기간 동안 수익도 발생하겠지만 처분 기간에도 수익이 발생한다는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의 구조를 정리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투자 회사입니다. 뭘 하는 회사냐? 부동산 여유 자금을 투자를 한 자금들을 가지고 부동산 등에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배당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합격으로 가는 이길 끝까지 제가 함께 합니다. 반갑습니다. 영어 강사 김유나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 함께 할 우리 주제는요, 문법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문법은요, 사실 우리 전체 문제 중에 한 문제다, 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 퍼센트로 한4% 미만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습자분들이 많이 저한테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진짜. 진짜로 문법 공부량이 제일 많은데 문제가 하나 나와요. 꼭 공부해야 돼요? 라고 질문하시죠? 근데 저는 완전 단호하게 네, 하셔야 돼요. 합니다. 자, 그 이유는요. 사실 우리 문법을 공부하는 게 문법 문제를 맞추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독해 문제에서도 문법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독해가 빨라지고 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저도 알아요. 문법이 정말 양이 방대하죠. 우리 교재 중에 거의 뭐한 3분의 2 이상이 문법이니까요. 저는 오늘은 그중에서 우리 꼭 등장하는 문법 문제로 꼭 등장하는 우리 의문문을 정리해 볼 거고요. 자, 의문문 만드는 방법을 다시 한번 다져보고 그 이후에 의문사가 붙어 있는 우리 의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동사의 종류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은요, 동사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영어의 동사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동사와 조동사와 일반 동사. 보시면 비동사와 조동사 둘이 친하고요. 일반 동사가 조금 외톨입니다. 그 규칙이 조금 다르기 때문인데요. 자, 일단 비동사는 해석 자체, 뜻이 뭐뭐이다가 기본이고요. 어디어디에 있다, 즉 어디어디에 존재한다라는 위치를 말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재면 am, are, is로 쓰고요. 과거라면 was, were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조동사 보시면 자, 앞에 있는 조라는 것은 도와주다. 즉 상부상조할 때 서로 돕는 거죠. 자, 근데 뭐를 도와줘요? 이런 동사들 뒤에 동사, 즉 조동사를 제외하니까 비동사라던가 일반 동사가 나와서 바로 이 동사들의 특정한 의미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조동사는 뜻이 정말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만 살짝 건드려 볼게요. 자, can은 뭐뭐 할수 있다, 가능을 의미하고 may는 뭐뭐일 수도 있다, 추측하는 거고요. must가 뭐뭐 해야 한다, 의무를 말하는 거고요. 역시 얘도 must와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 더 약한 뭔가 권고의 느낌으로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뭐뭐 해야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will은요, 뭐뭐 할 거잖아요. 바로 미래를 말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동사 앞에 쓰여서 동사의 의미를 첨가해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반 동사, 비동사와 조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되게 많아. 대부분이 다 일반 동사에 해당하겠죠. 자, 우리는 소유를 말할 때도 have, 가지다라는 소유를 말할 수도 있고요. know, 알고 있다라는 인지를 말할 수도 있고요. like, 좋아하다라는 감정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sing, 노래하다라는 동작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일반 동사인지 감이 오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동사들을 가지고요, 먼저 부정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요, 쌤?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 규칙과 되게 비슷하거든요. 먼저 쉬운 것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부정문은 뭐뭐가 아니다라는 문장을 만들 거죠. 그럼 동사, 에다가 이 not을 붙이면 돼요. 근데 그 방법이 다릅니다. 비동사랑 조동사는 쉬워. 바로 뒤에 이렇게 not을 붙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I'm hungry now. 나는 배가 고파. not을 붙이면 I'm not hungry now. 나는 배가 안 고파. 이 소리고요. 두 번째, I can play the piano. 라고 하면 나는 피아노 연주할 수 있다라는 건데 not을 붙이면 연주할 수가 없다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일반 동사로 넘어와서 일반 동사 보시면 지금 예문에 뭐가 있어요? like, 좋아하는 거죠. 이렇게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이거 바로 뒤에 not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do나 혹은 does라는 동사가 대신해서 not을 이렇게 데려와 줍니다. 그러면 do not 혹은 does not 이렇게 쓰겠죠. 자, 이것을 축약해 쓴게 바로 don't, doesn't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형태가 일반 동사 앞에 이렇게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I like spiders. 나는 거미들을 좋아해. 라는 문장에서 I don't like spider. 반대로 좋아하지 않는 게 되겠죠. 자, she doesn't like spiders. 그녀가 거미들을 좋아하지 않는단데, 아, 그러면 언제 do를 쓰고 언제 does를 쓸까요? 바로 이 포인트 때문에 여기까지 쭉 끌고 온 겁니다. 자, 우리는 이 do나 does라는 이 규칙은요, 주어에 따라 달라져요. 자, 지금 그러면 우리 이걸 설명할 때 진짜로 중요한 3인칭 단수라는 문법 개념을 정의할 거예요. 자, 우리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가 정말 정말 중요한데요. 자, 일단 하나씩 이해해 볼게요. 3인칭은요, 1인칭과 2인칭, 즉, 나를 칭하는 1인칭과 상대방인 너를 칭하는 2인칭을 제외한 제3자, 제3의 것이죠. 그리고 단수라는 것은 단수 복수, 하나 혹은 두개 이상 가리키는 것 중에서 하나를 가리킵니다. 아, 그러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제3의 하나. 그럼 뭘까요? 남자면 he. 그겠고, 여자면 she겠고, 사람이 아니라면 it. 요렇게 세 가지가 영어에선 3인칭 단수에 해당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 3인칭 단수가 올 때가 s가 붙은 형태인 does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she doesn't가 맞겠죠. 자, 이거 이해하셨나?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Tom has a brother. Tom은 남자 형제가 하나 있는데, but he 뭐뭐 sisters. 일단요, 지금 여기에 있는 동사가 has, 즉, have, 일반 동사 가지고 있다죠? 근데 내용상 지금 but 때문에 남동생은 있지만 그런데니까 여자 형제가 없다라는 문맥을 추측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건데, 자, have. 자, 가지고 있지 않다 할때 일반 동사 앞에 뭐를 쓴다고요? don't 혹은 doesn't요. 자, 그런데 지금 he 남자 한 명이니까 3인칭 단수여서 정답은 바로 이렇게 4번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문맥으로 일단 골라봤고 마지막에 문법으로 doesn't have를 고를 수 있던 문제였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의문문을 만들어 볼게요. 사실 부정문 만들 때 이해했던 내용 그대로 가져오시면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의문문은 문장에서 이렇게 물음표가 붙은 문장이에요. 뭐뭐하니, 뭐뭐니라고 물어보는 문장이죠. 자, 비동사와 조동사는 되게 쉬워. 주어와 동사 자리를 쉬운.

바꾸면 돼요. 그러면 you are hungry, 넌 배고파. 너 배고프니? 하면 자리 바꾸기. Are you hungry? 네,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 주어 플러스 조동사도 자리를 바꾸면 돼요. 그러면 you can play the piano. 너는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다. 할 수 있니? Can you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일반 동사죠. 보시면 역시나 like가 쓰였고요. like, 일반 동사는 주어보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또 누가 나왔어요? 우리 해결사, 두나 더즈가 왔죠? 그러면 여기, he, 3인칭 단수가 주어일 때 역시나 does가 앞에 옵니다. 나머진 전부 다 do가 나올 수 있겠죠? 너 그러면 개 좋아하니? Do you like dogs? 그요? 그럼 그가 개를 좋아하니? Does he like dogs가 되는 겁니다. 이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확인 문제. Your brother like music. 너의 남자 형제, 뭐 동생이나 오빠나 음악을 좋아한다는데 이렇게 물음표가 써 있고요. 이때 like는 일반 동사니까 비동사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겠죠. 그러면 두 동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어 보세요. Your brother 이면 너의 남동생 혹은 너의 오빠, 너의 형이면 이 사람은 he예요. 그죠? 3인칭 단수니까 아, 정답은 그래서 does가 오는 겁니다. 괜찮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brother가 뮤직을 좋아하니라고 묻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의문사 의문문을 공부해 볼 건데요. 지금까지 만들었던 의문문 형태를 가지고 그 문장 맨 앞에 의문사를 슉 넣어주면 의문사가 붙어있는 의문문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의문사가 뭐죠? 우리가 육하원칙 떠올린대요. 누가, 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문사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제가 우리 강의에서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구분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막 이게 뭐고 절대로 외우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의문사의 의미가 중요하고요. 그것에 따라 알맞은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공부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의문 뭐부터 할까요? 대명사요. 그냥 말 그대로 의문사가 문장 내에서 명사로 쓰인 거죠. 자, 그렇다면 먼저 who, 누가, 누군지 묻는 겁니다. 그러면 who are you? 너 누구야? 라고 묻는 거죠. 간단합니다. whose, 자, whose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얘는 누구의 것이어서 소유를 묻는 거야. 누구의 것인지. 그러면 whose is this book? 이 책이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자, whom. 근데 whom은 who랑 뭐가 다르죠? 지금 who에다가 뒤에다가 이렇게 m을 하나 붙인 거거든요. 얘는 특히나 목적어가 뭔지, 자, 목적어가 무엇인지를 물을 때 씁니다. 묻기라고 쓸게요. 자, 그럼 목적어가 뭐죠, 여러분? 바로 동사의 대상이에요. 읽어보면 whom do you like? 누구를 너 좋아해? 즉, 좋아한다라는 동사의 대상이 누군지를 묻는 겁니다. 다시 한번, whom이면 누구를 묻는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what, 얘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우리 의문사죠. What is this? 이게 무엇인가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자, which, 이 which는요, what이랑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게 선택지를 준 다음에 그 중에서 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선택지 준 거 A 혹은 B 중에서 이 중에서 무엇이? 라고 묻는 거죠. 읽어보면 Which do you like better, coffee or tea? 커피랑 차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해? 라고 묻는 표현이네요. 자, 이제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자, 잘 보세요. 이 문제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 형태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정답, 그 답변은요. I am 홍길동이래요. 자기 이름 말하죠. 그럼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Who are you? Who are you? 물어봤겠죠? 두 번째, It's Tom's요. 사람 이름 뒤에 apostrophe S를 쓰면 얘는 누구누구

의예요. 누구누구의 것. 자, 그러면 이것은 탐의 것이래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 누구의 건지 묻는 소유인 whose가 정답이 되겠죠. 누구의 것일까요? I like Jack. 나는 잭을 좋아해요. 그러면 누구를 좋아하겠죠? 그럼 누구를? 목적어를 묻는 거니까 이때는 whom을 써줍니다. Whom do you like? 오케이. 자, 4번은 It's a new smartphone. 이것은 새로운 스마트폰이래요. 이게 뭔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그게 뭔지를 묻는 what이 왔을 거예요. What is this? 이렇게요. 자, 그리고 I like coffee better. 나는 커피를 더 좋아한대요. 그러면 이때 더라는 말 통해서 그둘 중에서 뭔지 골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which? 어느 것을 which do you like better, coffee or tea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의문 뭐로 갈까요? 형용사요. 말 그대로 형용사처럼 뒤에 명사를 데려와서 이 명사를 수식하면서 의문사의 어떤 기능을 합니다. 자, 읽어보면 what, which, whose가 있는데 what 뒤에 명사가 나와서 이때는 무엇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어느 명사, 무슨 명사. 자, 그러면 what time is it now? 지금 몇 시인지를 묻죠. 그 무슨 시간인지, 어떤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번엔 which. 마찬가지로 선택지를 주는 거죠. 그러면 which color? 어느 둘 중에서 어느 거. 즉, which color? 둘 중에 어떤 색깔을 do you like better? 더 좋아하니? blue or red? 파랑색이랑 빨간색 중에서 묻는 거죠. 자, whose 역시 뒤에 명사를 취해서 누구의 명사란 뜻이에요. 누구의. 그러니까 이렇게 꾸며서 whose book is this? 누구의 책인지를 묻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문제 풀어보죠. It's 7:30. 자, 시간을 말할 때 앞에 달린 it은요, 해석하지 않는 비인칭 주어예요. 자, 우리가 날짜나 날씨, 계절 이런 것 어떤 그런 느낌의 말을 할때 앞에 주어로 쓰기 되게 애매하죠. 날씨가 어떻다 할때더 weather 쓰실 거예요? 어색해요. 그럴 때 인칭을 잡기 애매할 때 그냥 it을 딱 쓰고 해석하지 그냥 않는 겁니다. 그래서 it's 7:30, 7시 반이야 라는 거죠. 시간을 묻고 있으니까 what time? 이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자, 그리고 I like blue better. 나 블루를 더 좋아해. 그러니까 어느 색인지 물어봤겠죠? 이때도 which color이 됩니다. 자, 마지막 이거 보시면 여러분 mine 보이세요? mine. 자, mine은 뭐냐면 나의 것이라는 소유 대명사예요. 자, 잠깐 테스트해 볼 건데 너의 것 뭐죠? 그렇죠. 너의 것은 yours라고 써요. 자, 그럼 그의 것은요? 그렇죠. his라고 써요. 그러면 그녀의 것은요? hers라고 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대명사마다 가지고 있는 소유 대명사까지 외워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나의 것이니까 누구의 것인지 물어봤겠네요. 역시 이때는 whose가 들어갑니다. Whose book is this?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우리 가장 많이 쓰이는 의문 부사로 갈게요. 자, 이때는 의문사가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건데요. 쭉 한번 보시면 시간, 장소,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 이유까지. 자, 이거에 대해서 물을 때, 요네 가지 있죠. 이러한 것을 물을 때는 부사로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when, where, why, how가 이렇게 부사로 쓰인 이런 의미를 가진 의문사라는 거죠. 제가 근데 일단 요렇게 한번 끊어서 네 가지 먼저 보실게요. 자, when은 언제인지, 시간 혹은 날 등을 물어보는 의문사예요. When does Anne go to school? Anne이 언제 학교에 갑니까?를 묻는 거죠. 자, 우리 아까 했던 거 다시 복습이요. Anne은 3인칭 단수니까 she죠, she. 그래서 앞에 does가 왔네요. 언제 그녀가 학교에 가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 where. Where은 장소, 위치, 방향을 묻는 거여서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에서 온 거야? 즉, 출신을 물어보죠. 비동사 플러스 from이면 얘는 출신을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어디에서 왔다는 뜻이겠죠? 자, why? 이유가 궁금할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에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Because. 자, 이러한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니까. Why are you late for school? 너 학교에 늦었어. Why? 왜 늦은 거야? 라고 이유를 묻고 있는 거죠. How? 얘는 방법을 묻는 거야. 어떻게니까? 그래서 How does Sam go to school? Sam은 어떻게 학교에 갑니까? 즉, 학교에 가는 방법을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답변 어떻게 해요, 답변? 가는 방법이니까 by 플러스 교통수단이 등장하고요. 뭐 by bus, 뭐 by taxi 이런 게 나오겠죠.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했던 문장 중에서 when과 how 보실래요? 여기서 when이랑 how랑 이렇게 가려보세요. 그리고 읽어보세요. Does Sam go to school? 문장 똑같죠? 아, 그러면 똑같은 문장에다가 의문사만 바뀌니까 아예 의미가 달라지죠? 다시 그러면 Sam이나 Sam은 학교에 갑니까? 라는 문장은 Does Sam or Anne go to school? 이 문장의 앞에 이건 바꿔준 거예요. 어떻게 갑니까? 언제 갑니까? 이런 식으로요. 오케이. 자,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요. How가 how far, how long처럼 뒤에 뭐가 붙어 있죠?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how는 혼자 쓰일 때는 방법을 묻는 어떻게란 뜻인데요. 뒤에 형용사와 부사가 따라 나와서 합쳐지면 이런 뜻이 돼요. 얼마나 뭐뭐한지, 얼마나 뭐뭐한지, 뭐 얼마나 뭐뭐하게인지, 즉 정도를 말하게 됩니다. 정도, 얼마나 뭐뭐한지 한번 볼까요? How far? 그러면 얼마나 먼지를 말하는 거고요. How long? 얼마나 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how far은 거리를 주로 물어보죠. How far is it from here? 여기서부터 얼마나 멉니까를 물어보는 거고요. How long 하면 얼마나 긴지야. 시간 혹은 실제 길이를 물어볼 수 있어요. How long does it take? 자, 이때 take 동사가 시간이 걸리다니까. 아, 이때는 이 is이 비인칭조로 시간이 걸리는 것을 묻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계속하고요. 이번엔 자, how many? How much가 둘다 얼마나 많은지를 묻고 있죠. 그런데 how many와 much는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자, many라는 것은 개수죠. 즉, 하나, 둘, 셋, 개수를 셀수 있는 뒤는 무조건 셀수 있는 명사가 나와요. 자, 그렇다면 how much라는 것은요, 얼마나 양이 많은가, 혹은 가격이 얼마인가를 물어서 뒤엔 역시 셀수 없는 명사가 등장한다는 게 우리 중요한 문법 포인트입니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How many apples do you want? 얼마나 많은 수의 apples, 사과 하나 두셀수 있죠. 자, 그럼 얼마나 많은 사과들을 원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밑에는 How much is it? 얘는 가격이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how often, 얼마나 자주인지, 횟수나 빈도를 물어보는 거니까 how often do you eat out? 얼마나 자주 외식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eat out은 외식하는 거예요. 자, how old 뒤에 old가 쓰이면 나이가 든 거니까 몇 살인지 묻는 거죠. how old is Jack? 잭의 나이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 정리해봤고 또 우리 확인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B에서 She goes to school at 8 o'clock. at 플러스 구체적인 시간이 등장합니다. 8시에 간다니까 얘는 시간을 물었을 거야. 그래서 when, 언제 갑니까?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When does Anne go to school? 두 번째, I'm from China. 나는 중국에서 왔다. 즉, 비동사 플러스 from, 출신 말하기죠. 그러니까 장소인 where. Where are you from? 물어봤을 거예요. 자, 3번. Because. 끝났죠? Because. 왜냐하면 I missed a bus. 버스를 놓쳤대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는 why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너왜 줬어? Why are you late?

first school. 자, 계속 가고요. 자, 이번에 he goes to school by bus. by bus. 얘는 뭐였어요? 수단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 쌤이 how? How does Sam go to school?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5번. It's about 2 km from here. 여기에서부터 2km 정도래요. 아, 그러면 이때 it이 가리키는 것은 거리겠죠. 얼마나 먼지 물어봤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거리도 인칭 따지기에 좀 애매하죠. 얘도 바로 비인칭 주어고요.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about, 쌤 이거 뭐뭐에 대해서요. 잘 외웠는데 이때 2킬로 이렇게 2킬로라는 이런 숫자 앞에 나온다면 이거의 뜻이 살짝 바뀝니다. 대략이에요. 대략 이런 뜻이고요. 자, 그러면 얼마나 먼지 모였습니까? How far? 이렇게 물어봤겠죠. How far? 자, 다시 한번 조금 예쁘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서 how far이 돼야지 얼마나 먼지를 물어보는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자, 6번 보시면 four please 네 개래요. 자, 네 개라는 건 세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일때 how much가 아니라 how many 얘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how many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 쭉 복습해 볼 겁니다. 자, 무조건 직접 풀어 보셔야 돼요. 자, 눈을 이글이글 하시면서 자, 풀어봤죠? 그러면 이때 I live in Seoul. in 플러스 조금 넓은 장소가 나와요. 그럼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장소를 물어봤겠네요. 이때는 그러니까 where이 등장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 go to school 또 나왔어요. 시간, 8시에 간다라고 하네요. 역시 그러니까 여기는 시간에 when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정답은 where가 when에 이렇게 3번이 되겠죠? 자, 2번 볼게요. 저기 딱 보시면 뭐 들어가죠? 자자자자자. 네, 일단 힌트는 바로 뒤에 kind가 이때 명사로 종류예요. 종류. time은 시간. 그러면 이렇게 앞에 쓰인 의문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쓰일 수 있겠네. 그러면 how, when, 어머, 이거 전부 다안 되네요. 자, 정답 일단 what이었고요. What kind of food? 어떤 종류의 음식이요? 너 좋아하니 가장? What time? 몇 시에? Do you want to go to the movie? 영화 보러 가고 싶냐래요. 이때는 what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3번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자자자자자자자. 네. 일단 답변 중요하죠. For 2 weeks. For는요 뒤에 숫자가 나와서 그러니까 숫자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등장해서. 뜻이 뭐뭐 동안이에요. 자, 그러니까 2주 동안이니까 시간의 길이를 말하겠죠. 아, 그러면 Did you stay at hotel? 호텔에서 did가 과거입니다. 너 머물렀어. 그러면 얼마나 오래인지 물어봤겠네요. 그럼 이때는 정답은요. How 뒤쪽에 뭐가 왔겠어요? 얼마나 자주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양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먼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얼마나 오래니까 정답이 2번이 되겠죠. 자, 이제 우리 4번으로 갑니다. 자, 이건요. 밑줄 뒤에 의문사가 올바르지 않게 쓰였어요. 올바르게 고치시면 됩니다. 자, 1번. 오케이, 그죠? 우리 1번의 정답은요. 자, in 부산. 역시나 장소래요. 그는 부산에 살고 있대요. 그럼 뭘 물어봤겠어요? 장소요. 역시나 이때 when이 아니라 where로 고치시면 돼요. Where does your cousin live? 너의 사촌이 어디에 살고 있어? 라고 묻는 표현입니다. 자, what often? 이거 안 되죠. What often do you go there? 너 거기에 얼마나 자주 가? 답변이 I go there every day. 자, 매일 간다라는 빈도를 말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자주인지 말하는 how often. 이렇게 정답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3번. Which many classes do you have today? 오늘 얼마나니까 지금 답변에 6개의 수업들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수업의 개수를 물어봤겠죠. 그리고 수업은 하나, 둘, 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즉 how many 이렇게 나와야지 맞다라는

0: 걸로 기억하셔야 돼요. How many glasses? 이때 위치가 how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4번 마지막이죠. 얘는 바로 고를 수 있죠. Because 얘는 이유 말하기. 왜냐하면 I have a lot of homework. 난 숙제가 진짜 많았거든 이래요. 많거든. 그러니까 Are you busy these days? 요즘에 너 바빠? 근데 왜 바빠? 그죠?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이때 그러니까 when이 아니라 이유를 묻는 why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 의문문 정리했고요. 의문사, 의문문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의문사, 의문문의 의미와 그 답변을 맞춰보는 것이 중요하니까 학습해 보세요.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EBS 토익의 지성쌤입니다. 자, 이제 파트 4 들어갈 텐데, 이미 이론 설명을 파트 3에서 거의 끝냈어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여러분들. 파트 3는 2명 혹은 3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면, 파트 4는 그냥 혼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흐름적으로 문제 푸는 요령 똑같고요. 세 문제가 단서가 그대로 제시되는 것도 똑같겠고요. 물론 이제 가끔씩 문제의 흐름이 어긋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들까지 신경 쓰시면 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세 문제 순서대로 단서 찾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파트 4에 대한 듣기에 대한 연습을 좀더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1인 담화입니다. 1인 담화. 그래서 파트 3보다 오히려 조금 쉽게 느끼는 학생들도 많아요. 왜냐면 파트 3는 2명 혹은 3명이니까 이게 물론 이 티키타카의 흐름을 잡는 데는 좀더 쉽거든요. 네, 근데 좀 헷갈린다라고 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혼자 얘기를 하면 그냥 한 사람의 담화만 집중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흐름을 스토리를 쭉 따라가는 게더 쉽더라라는 분들도 많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네, 그렇게 덤벼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인 담화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보라든지 아니면 세부적인 정보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 거고, 물론 파트 3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막 대단히 뭐 다른 토플이라든지 뭐 IELTS 이런 시험처럼 대단한 전문적인 지식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토익은 그냥 말 그대로 실용 영어죠. 실상에서 벌어지는 상황들, 그런 것들을 내가 들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막 평상시에 현생에서 안 쓰는 뭐 고급 어휘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시험을 위한 시험 단어 이런 것들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래봤자 토익이다. 그래봤자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실용 영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총 10세트가 되겠고 역시 디렉션 주어지는데 세 문제의 흐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항상 선택지 세 문제는 미리 읽고 키워드 A, B, C, D도 당연히 읽고 중요한 것들은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서 그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파트 3부터 계속 문제를 풀때 앞에 시간, 디렉션을 살짝 이렇게 넣어드리죠. 그 시간에 문제를 조금 읽어주시라는 그런, 네, 그런 배려. 아, 정말 배려심이 넘치죠.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네, 역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푸실 때는 조금 더 읽을 시간이 더길 거예요. 지금은 조금 더 타이트.

0: 에서 말한 것인데, 자 물론 세 문제에 대한 문제를 빠르게 풀어야지만 그 다음 세트도 자연스럽게 진행될 텐데, 이 세 문제에 대한 흐름이 정확하게 안 잡힌다면 그 다음 문제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된다. 내가 못 드는 것을 넘어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빠르게 끊고 그 다음 세트에 집중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그 다음 세트에 집중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선순환이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미리 읽고 순서대로 단서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당 정답 선택 시간 생각보다 길어요. 네. 자, 그리고 대화의 길이는 한 명이 6문장에서 10문장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먼저 초반에 뭐 자기소개나 주제 같은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정보가 쭉 얘기해야 되고, 마지막에 마무리까지 전형적인 두 가지 구조로 담화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첫 번째 세트 문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들어보실게요.
1: The conversations will not be printed in your textbook and will be spoken only one time. Questions 1 through 3 refer to the following introduction.
2: Hello. First of all, thank you for participating in our new product demonstration at Josh and Kahn Electronics. The product I'm going to introduce today is X10 portable Bluetooth headphones. The headphones, which will be on sale next week, will be lighter and more flexible than the previous models, so you will find them more customized to you. Above all, the most notable feature that makes these headphones attractive is that the battery lasts for a week once fully charged, so you can enjoy music for a long time, anytime, anywhere. All the latest technologies are combined together in this device, so it will be a little expensive. However, we offer 15% discount coupons to new customers on our website. It will be a good deal for you. And don't forget, these headphones are likely to be sold out quickly, so hurry up and buy now.
0: 재밌죠? 파트 4가 더 재밌지 않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파트입니다. 토익이 총 이렇게 7파트가 있잖아요. 1, 2, 3, 4, 5, 6, 7. 네, 제가 좋아하는 파트는 개인적으로 파트 4, 파트 6, 파트 7, 파트 2, 파트 1, 파트 3, 그리고 파트 5까지 네,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디에서 지금 담화가 진행되는지라는 것인데, 지금 보시면 첫 문장에 항상 중심적인 소재들, 화자에 대한 정보, 청자에 대한 정보, 주제 목적에 대한 장소 같은 것들은 일반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초반 주제 목적에서 모두 연관되어 나올 수밖에 없어요.
2: Hello. First of all,
0: 자, 먼저
2: thank you for participating in our new product demonstration at Josh and Kahn Electronics.
0: 자, 보세요.
2: Thank you for participating
0: 참석 고맙습니다.
2: in our new product demonstration
0: 제품 시연회가 되겠죠.
2: at Josh and Kahn Electronics.
0: 그리고 회사명을 들을 때 항상 마지막에 있는 이 단어. 단어 여러 개 있을 때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단어가 그 업종을 말하는 거죠. 뭐, 땡땡, 전자. 우리도 뭐, S전자 이런 거 있잖아요. 땡땡, 전자. 그러면 이 땡땡은 회사명이고, 뒤에 전자라는 게 업종이죠. 마찬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 회사입니다. 그죠?
2: The product I'm going to introduce today is X10 portable Bluetooth headphones.
0: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The product, 제품인데, I'm going to discuss, introduce. 제가 오늘 소개할 그 제품은 이러이러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제품 출시에 관련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겠고, 두 번째 문제는 지금 무엇이 특별합니까? 라는 겁니다. 역시 제품 설명이라면 거기에 대한 특장점 연결이 되겠죠? 단점은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죠? 단점을 왜 얘기하겠습니까? 특장점이 순서대로, 그리고 보통은 제일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 그죠? 먼저 제일 좋은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짜잘한 거 얘기하면 안 듣잖아요. 그래서 짜잘한 거 얘기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 이라지만 집중도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물론 이제 그게 무조건 정답에 근거되지는 않겠지만.
2: The product I'm going to introduce today is X10 portable Bluetooth headphones. The headphones, which will be on sale next week, will be lighter and more flexible than the previous models.
0: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그것이 다음 주에 할인 판매 행사 들어갈 텐데, lighter, 더 가볍고요. more flexible, 더 유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전의 모델들보다. 일단 장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게 정답이 될 수도, 어떤 것도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 장점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2: The headphones, which will be on sale next week, will be lighter and more flexible
0: 그렇죠? lighter, more flexible. 있으면 고르시면 되는데, 아직 없지 않습니까?
2: than the previous models.
0: 좋습니다.
2: So you will find them more customized to you.
0: 자, more customized. 당신에게 더 커스터마이징. 더 커스터마이징이 되겠다라는 것을 아마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2: Above all,
0: above all. 무엇보다도. best of all.

0: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된다.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된다는 거죠. 일단 완전히 충전이 된 이후에는 그래서 long lasting,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게 정답이 되겠네요.
1: It's fully charged, so you can enjoy music for a long time, anytime, anywhere.
0: 오랜 시간 동안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라는 것까지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화자가 추천한 것은 무엇입니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아니면 광고를 보십시오. 아니면 지금 이전에 모델을 구매하십시오. 아니면 네 번째는 지금 제품을 직접 리저빙 하십시오. 직접 이런 것까지. 자, 계속 가보시겠습니다.
1: All the latest technologies are combined together in this device.
0: 이 장치에서 컴바인 투게더 함께 컴바인 합쳐지고요. 결합되고요.
1: So it will be a little expensive.
0: 약간 비쌉니다. 단점이 나와버렸는데. 민망해라. 약간 비싸요. 이런 얘기 왜 하시는지. 네, 그래요. 비싸도 안 비싼 것처럼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네.
1: However,
0: 역접의 부사나 접속사 뒤에는 중요한 단서가 나올 수밖에 없죠.
1: we offer 15% discount coupon.
0: 그죠? 약간 비쌀 수 있습니다. 많은 15% 할인 조삼모사 같은데.
1: We offer 15% discount coupons to new customers
0: New
1: on
0: customers
1: our website.
0: 웹사이트에서 우리 고객들에게, 새로운 고객들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New customers에게. 네. New customer들에게만. 그래요.
1: It will be a good deal for
0: 좋은 딜, 거래가 될 거예요.
1: you.
0: 당신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 있다라는 이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1: And don't forget,
0: 자,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1: these headphones are likely to be sold out quickly.
0: 자, 이 헤드폰은 likely to be 뭐할것 같습니다. 빠르게 다 팔려 버릴 것 같습니다라는 거죠.
1: So hurry up and buy now.
0: 그래서 서둘러서 구매하십시오라는 마지막에 구매 동력까지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 전체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중얼중얼 따라가 보실 텐데, 여러분 쉐도잉 하실 때는요, 눈으로 보고 읽으면 약간 조금,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좋습니다만은, 어쨌든 듣기를 보조하는 수단으로서 눈으로 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 미드라든지 아니면 미국 시트콤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영어 공부를 하겠다 생각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도 안 들리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말 자막을 깔면 그건 이제 완전 그냥 엔터테인먼트가 되니까 영어 자막을 깔아서 한번 연습해야지 해서 영어 자막을 깔고 보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자막 리딩이잖아. 영어 자막이 있으면 그냥 그때부터는 듣기가 아니에요. 그냥 리딩 연습입니다. 어쨌든 걔네들이 말하는 게 굉장히 빠른데 그걸 눈으로 따라가기도 급급한데 그걸 듣는 과정은 이제 더 이상 안 들어오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안 된다고, 힘들다고 이것을 보고 읽으면 그냥 눈으로 리딩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고 보이는 단어들을 모두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영어에서 여러분들, 우리말과 결정적 차이점이죠. 강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잡아낼 수가 없어요. 강세가 의미를 가지는 건데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처음에 너무 힘들다, 난 너무 초보다. 그러면 눈으로 보고 한 두세 번 정도 따라 읽는 것도 뭐 좋은 사전 작업이 될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안 보고 한 박자 느리게 뒤따라가야 돼요. 듣고 머릿속으로 인풋이 들어오죠. 네, 그리고 이제 머릿속으로 내용이 이해가 되죠. 의미가 이해가 돼줘야 돼요. 네, 그리고 내 입으로 한 박자 느리게 아웃풋이 뒤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풋 들어오고 머릿속으로 의미가 이해가 되고 뒤따라가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따라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따라. 그건 뭐 동물 소리 따라하는 거 똑같죠. 집에 강아지 키우신 분들 강아지 소리 한번 쉐도잉 해보세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잖아요. 똑같은 거 생각하시는데요. 듣고 이해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런 연습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대한 익숙함을 가지는 겁니다. 자, 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준비하시고 중얼중얼 뒤따라 가보시겠습니다. 시작.
1: Hello. First of all, thank you for participating in our new product demonstration at Josh and Kahn Electronics. The product I'm going to introduce today is X10 portable Bluetooth headphones. The headphones, which will be on sale next week, will be lighter and more flexible than the previous models, so you will find them more customized to you. Above all, the most notable feature that makes these headphones attractive is that the battery lasts for a week once fully charged, so you can enjoy music for a long time, anytime, anywhere. All the latest technologies are combined together in this device, so it will be a little expensive. However, we offer 15% discount coupons to new customers on our website. It will be a good deal for you. And don't forget, these headphones are likely to be sold out quickly, so hurry up and buy now.
0: 자, 저도 같이 연습을 했었는데요. 네, 동시에 읽는 게 아니라 듣고 딱

0: 따라가는 거, 한 박자 느리게 뒤따라가는 겁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반복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세트 문제 풀어보시겠습니다. 네, 집중해서 문제 풀어보실게요.
1: The conversations will not be printed in your textbook and will be spoken only one time. Questions 4 through 6 refer to the following announcement.
2: I'm having a meeting with all employees today to announce important changes in the company. After repeated meetings with our executives, we decided to expand our office space on a large scale. First of all, we will not only use the existing skyscraper, but we will also open a new branch in Cast North to hire additional staff. You can continue working here, but you can move to a new place only if you want. As soon as you decide on your transition, let your manager know about it. From now on, I'll distribute a survey about the work environment. All answers are managed anonymously, so please feel free to write any opinions you have and put it in the box set up by the HR department. Thank you.
0: 좋습니다, 여러분들. 4번 문제, What has the company decided? 회사가 무엇을 할 것을 결정했었습니까? 라는 초반 소재입니다. 뭐 어떻게 문제가 나오든 간에, 뭐 목적이 무엇이든, 뭐가 무엇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냥 첫 번째 문제면 초반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반 소재. 웹사이트 업데이트인지 아니면 세레모니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네, 오퍼를 리트랙트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워크스페이스를 인라이즈 하는 것인지. 역시 하나하나 명사 동그라미 동사 밑줄, 명사 동그라미 동사 밑줄. 가급적이면 명사 쪽에 집중하시고 그 명사가 조금 너무 일반적이다. 네, 그러면 동사 쪽에 조금 더 키워드가 갈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내용은 명사 동사가 다 담당을 하죠. 대부분들은.
2: I'm having a meeting with all employees today to announce important changes in the company.
0: 자, 순서대로 잡아보는 겁니다.
2: I'm having a meeting with
0: 저는 미팅을 가집니다.
2: With all employees today to
0: 오늘 모든 직원들과 함께
2: to announce important changes
0: 중요한 변화들을 발표하기 위해 가지고
2: is in the company
0: 회사에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2: After repeated meetings with our executives, we decided to expand our office space on a large scale.
0: 그렇죠, 여러분들. 강세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이제 컨텐츠 월드로 표현하고요. 내용 워드. 그 다음에 문법적인 기능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관사라든지 뭐 전치사라든지 그런 것들 이제 펑션 월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보통 강세 없이 그냥 연음이 돼버리고요. 강세를 받는 내용 워드들만 집중이 되죠. 그게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말과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우리말은 이렇게 쭉 가잖아. 그냥 쭉 그런 거 없잖아요. 네, 그냥 쭉 가잖아요. 뭐 물론 뭐 억양 지방마다 억양이 있겠지만 그거는 다른 거거든요.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사람 한 단어 안에도 영어는 다 강세가 있습니다. 제 이름이 이제 지성인데요. 지성. 빨간색을 쓰면 기분 나쁩니까? 제 이름이 괜찮, 저는 괜찮거든요. 자, 보통 우리는 뭐 지성아, 지성, 지성이 형, 뭐 지성이 오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강세가 없으니까. 근데 외국인들은 무조건 본능적으로 강세를 넣어요. 지성 이런 식으로. Hey, 지성. Hey, 지성. 보통 이제 명사는 강세 앞쪽에 들어가니까 Hey, 지성. 어색한 건 바로 강세 때문에 발음 때문에 있겠지만 강세 때문에 어색한 거예요. 역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외국인을 부를 때도 뭐 가브리엘 물론 발음적으로 게이브리엘이겠지만 우리는 보통 이제 강세 없이 가브리엘 하면 걔네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어색하게 들리거든요. 네, 게이브리엘 이름 전에 강세를 들어가서 게이브리엘 이런 식으로써 그거를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영어에서 듣기 의미를 파악하는 듣기 연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파트리스 파트폰은 내가 많이 듣고 많이 따라서 말해봐야 돼요, 네, 여러분들.
2: After repeated meetings with our executives.
0: After repeated meetings with our executives. 그렇죠? 임원진들과 미팅, 반복된 미팅 이후에.
2: After repeated meetings with our executives.
0: 자, 우리는 무엇을 했다고요?
2: We decided to expand our office space on a large scale.
0: 그렇죠? Decided, expand, office space, large scale. 이렇게 대규모로. 사무실 공간들을 확대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D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요. What will the listeners? 청자들이 무엇을 고려할 것입니까? 그래가지고 discussion 참여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transfer, 이전, 전근인지 아니면 survey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벤트를 계획하는 것인지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First of all,
0: 자, 먼저
2: We will not only use the existing skyscraper.
0: 지금 현재 기존의 skyscraper, 이 고층 건물뿐만 아니고요.
2: But we will also open a new branch in Cast North.
0: 자, new branch, 새로운 지점을 오픈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2: Hire additional staff.
0: 추가적인 직원 고용을 위해 가지고요. 네, 그리고 지금 청자들에게 제안을 하는 것은
2: You can continue working here.
0: Continue working here. 여기에서 근무를 계속하실 수 있는

0: 했는데
1: But you can move to a new place.
0: 당신은
1: But you can move to a new place.
0: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1: Only if you want.
0: 당신이 오직 원하는 경우에 말이지. 네, 그러면 지금 다른 장소로 전근을 말하는 거고요.
1: As soon as you decide on your transition.
0: 당신의 트랜지션에 대해서 결정을 하자마자
1: Let your manager know about it.
0: 당신의 관리자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B가 정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 화자가 무엇을 할 것인지 넥스트 문제가 되겠죠. 역시 혼자서 얘기하는 파트 4는 뭐 상대방이 요청 제안하는 게 없을 테니까 그냥 본인이 말을 할 겁니다. 그죠? 자, 이사진을 만나는지 문서를 나눠 주는지 아니면 블루프린트를 보여 주는지 아니면 question의 answer, 답변을 주는 것인지까지 마무리 해볼까요?
1: From now on.
0: 자, from now on. 지금부터라는 거죠. 지금부터 본인이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1: I'll distribute a survey about the work environment.
0: 이런 식으로 써요.
1: I'll distribute a survey.
0: 제가 서베이를 나눠주겠다라는 거죠. 서베이 나눠주겠습니다. 나눠주겠습니다. 네.
1: About the work environment.
0: 자, 그리고 이제 document라는 것은 어떤 문서든 간에, survey든 어떤 문서든 간에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B번으로 가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1: All answers are managed anonymously.
0: 모든 답변들은 anonymously, 익명으로 관리가 되겠다라는 거.
1: So please feel free to write any opinions you
0: 어떤 의견들이든 쓰십시오라는 겁니다. 네, 그래요.
1: Have and put it in the box.
0: 네, 그리고 그것을 박스에다가 넣어 두십시오라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1: Set up by the HR department.
0: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세 번째 문제가 청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화자 본인이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문서, 서베이를 나눠 주는 것을 담당하는 거겠죠. 거기에 대한 뭐 답변을 하거나 그런 것들은 화자에 대한 역할이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전체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한번 중얼중얼 첫 번째 문장부터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잘 안 되시면 눈으로 보고 읽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1: I'm having a meeting with all employees today to announce important changes in the company. After repeated meetings with our executives, we decided to expand our office space on a large scale. First of all, we will not only use the existing skyscraper, but we will also open a new branch in Cast North to hire additional staff. You can continue working here, but you can move to a new place only if you want. As soon as you decide on your transition, let your manager know about it. From now on, I'll distribute a survey about the work environment. All answers are managed anonymously, so please feel free to write any opinions you have and put it in the box set up by the HR department. Thank you.
0: Thank you. 고맙습니다. 자, 7번 세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문제 풀어보실게요. Go.
2: The conversations will not be printed in your textbook and will be spoken only one time. Questions 7 through 9 refer to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3: Let's start by looking over last month's customer feedback. As you can see, there's been a considerable increase in complaints, most of which are about cooking time. As a manager, I know that a few of our oven machines have been malfunctioning frequently, and this is the main cause. So, we've decided to set up new machines this weekend. Starting next week, we will be able to cook food quickly in the new ovens, and they will have better performance than the existing ones. I'll hand out the manual for the new machines, so please finish looking into it no later than next week.
0: 자, 7번 문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자가 누구일까요? 역시 초반 주제 목적에서 모든 일반적인 정보들이 연관이 된다, 그죠?
3: Let's start by looking over last month's customer feedback.
0: 네, 지난달에 커스터머 피드백을 한번 보면서 시작합시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요, 보통 일반 관리직의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죠? 네, 그죠? 관리직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직원들보다는.
3: As you can see,
0: 보시다시피,
3: there's been a considerable increase in complaints.
0: 네, 불평이 있어서 많은 증가가 있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보통 관리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관리자가 쫄 때.
3: Most of which are about cooking time.
0: 네, 대부분들은 cooking time에 관련된 것입니다라는 거죠. 그래요. 자, cooking time이 이제 요리에 대한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장소인지 파악이 되셨을 거고 server보다는 관리자가 훨씬 더 적합하겠죠. A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3: As a manager.
0: 자, 매니저로서 보세요. 여러분, as라는 게 뭐로서 신분 자격인데 이게 나온다고 무조건 본인 아니에요. As a manager 뒤에 나오는 주어가 그거 담당하는데 말 그대로 매니저로서 저는 하라고 한다면 내가 매니저가 되는 거고 매니저로서 당신의 역할을 하면 당신이 매니저가 되는 거겠고 as a manager.

0: Mr. Kim이라고 한다면 Mr. Kim이 매니저가 되는 거겠죠. 지금은 내가 관리자가 맞습니다. 그죠?
1: I know that a few of our oven machines have been malfunctioning frequently.
0: Few oven machines malfunctioning frequently. 빈번하게 오븐 머신들 중에 일부가 오작동을 하고 있더라.
1: And this is the main cause.
0: 이것이 주요한 원인이 되더라.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자, 무엇이 지금 교체가 될 것입니까? 라는 겁니다. 자, 지금 오븐 얘기 나왔으니까 그 소재가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1: So, we've decided to set up new machines this weekend.
0: 그죠? 이번 주말에 새로운 머신을 설치하겠다라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자, 비온의 머신업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 Starting next week,
0: 다음 주부터
1: we will be able to cook food quickly
0: 빠르게 요리를 할수 있을 것이야.
1: in the new oven.
0: 뉴 오븐에서. 그죠? 계속해서 B번이 정답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 And they will have better performance than the existing ones.
0: 기존의 것들보다 더 나은 성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Performance는 사람으로 붙인다면 실적이고요. 사물에 붙인다면 성능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지금 청자들이 요청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역시 청자들이 요청받는 것은 화자가 청자들에게 요청을 하는 문장이 되겠죠.
1: I'll hand out the manual for the new machines.
0: 자, 그리고 아까 문제랑 반대로 이건 지금 청자가 요청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화자가 내가 하겠다라는 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죠. 제가 매뉴얼을 나눠주겠습니다라는 것은 본인이 하겠다라는 거죠. 새로운 기계에 대한 매뉴얼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요.
1: I'll hand out the manual for the new machines.
0: 당신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요.
1: So, please finish looking into it.
0: Please finish looking into it. 그것을 보는 것을 끝내주십시오. 내가 나눠주겠습니다. 무엇을? 매뉴얼을. 당신들은 그것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1: So, please finish looking into it no later than next week.
0: 다음 주까지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보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D분의 문서들을 검토하겠다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첫 번째 문제, 7번 문제부터 흐름 잡으면서 쉐도잉으로 한번 자연스럽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작!
1: Let's start by looking over last month's customer feedback. As you can see, there's been a considerable increase in complaints, most of which are about cooking time. As a manager, I know that a few of our oven machines have been malfunctioning frequently, and this is the main cause. So, we've decided to set up new machines this weekend. Starting next week, we will be able to cook food quickly in the new ovens. And they will have better performance than the existing ones. I'll hand out the manual for the new machines, so please finish looking into it no later than next week.
0: 자, 감이 좀 오십니까? 다음 세트도 같은 방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문제 풀어보실게요.
2: The conversations will not be printed in your textbook and will be spoken only one time. Questions 10 through 12 refer to the following advertisement.
1: Are you unfamiliar with taking great pictures? Are you planning a wedding, a company dinner, or a birthday party? If so, Picture Schmitcher can help you out right away. Our team of professionals will record your precious moments. The biggest advantage of choosing us is that we can also touch up your photos for free. Unlike other companies that require additional charges. Come to our website and take a look at the reviews left by our previous customers. Once you check them out, I'm sure you'd like to work with us.
0: 쉽죠? 쉽죠, 여러분들. 어떤 서비스가 지금 광고되고 있습니까? 초반 소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Are you unfamiliar with taking great pictures?
0: 첫 문장 놓치면 안 돼요. 첫 문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제일 중요해요.
1: Are you unfamiliar with taking great pictures?
0: 사진 찍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까? 사진을 찍는 서비스겠네요.
1: Are you planning a wedding, a company dinner, or a birthday party? If so, Picture Schmitcher
0: 자, 그리고 지금 회사명도 picture가 들어갑니다. 그죠?
1: can help you out right away.
0: 첫 번째 문제 C번 되겠고요.
1: Our team of professionals will record your precious moments.
0: 그죠? 소중한 그런 기억들을 이렇게 기록해 줄수 있겠다라는 거. 자, 두 번째 문제는 광고 어떤 이점이 있는지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The biggest advantage, 가장 큰 장점은요. 네.
1: The biggest advantage of
0: 정답이 근거겠죠.
1: choosing us is that we can also touch up your photos for free.
0: Touch up your photos for free. 당신 사진을 무료로 touch up, 보정 등 해줄 수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추가적인 서비스, 무료 서비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 Unlike other companies that require additional charges.
0: 다른 회사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살짝 비교도 해주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웹사이트에 대한 소재까지요.
1: Come to our website.
0: Website, 나와

0: 세 번째 문제 시그널입니다.
1: And take a look at the reviews left.
0: 리뷰를 보십시오. 들리는 소재가 그대로 흐름적으로 선택지 있다면 정답으로 의심하지 마시고 골라주십시오.
1: By our previous customers.
0: 좋습니다.
1: Once you check them out, I'm sure you'd like to work with us.
0: 이런 식으로서 세 문제 흐름 역시 동일하게 진행됐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발전적인 유형들 역시 파트 3와 마찬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중 잘 해주시고 마지막까지요. 지금까지 지성쌤이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여러분들은 곧 중개 사무실을 운영하실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무실을 찾아와서 상가를 매입하는 분들은 어떤 수익을 기대하는 걸까요? 아, 임대 수익? 근데 정말 임대 수익만 있을까요? 아니죠. 일정 기간 임대하다가 이 건물을 처분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양도 차익도 발생합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건물을 사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그 건물을 보유함으로써도 수익은 생기지만 이 건물을 처분을 하게 되면 거기서 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현금 흐름 또는 현금 수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학 개론을 강의하는 강양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정리할 내용은 현금 수지, 현금 흐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건물을 산다. 아, 임대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구나. 아니,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한다. 아, 양도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것만 알면 되는데, 이제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볼까요? 건물을 사서 일정 기간 동안 그랬습니다. 임대를 할 거죠. 그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수익을 우리는 소득이득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소득이득의 종류는 말입니다. 많습니다. 종류가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능 총소득이라 그래요. 단어가 썩 이쁘지가 않죠. 두 번째, 유효 총소득입니다. 순영업 소득,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입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는 뭘 출제하느냐면 이 구조를 물어봐요. 어떤 수익에서 어떤 비용을 차감하면 어떤 수익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상당수의 분들은 첫 글자를 따서 외웁니다. 두 문자죠. 가유순. 별로 이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20분을 딱 듣고 나면 가볍게 정리가 끝날 겁니다. 자, 편안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이거 차감하는 항목도 같이 하나씩 하나 따져볼 겁니다. 첫 번째, 가능 총소득. 자, 가능. 그러니까 실제 이 가능 총소득은 말입니다. 가능이라는 단어와 총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그냥 우리가 즐겨 쓰는 말로 한다면 총수익입니다. 총수익. 그러니까 임대수익이죠. 임대수익. 그럼 총수익이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100% 임대한다면 얻을 수 있는 수익. 아, 그러면 100% 임대한다.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공실이 없다면, 예, 이런 뜻입니다. 공실이 없다면 내 수중에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수익이 가능 총소득인데, 현실은 어때요? 공실이 존재하겠죠. 그럼 공실만큼은 내 수중에 돈이 안 들어온 거니까 그 공실은 차감해야죠. 자, 그것을 공실 및 대손충당금 그러는데 용어가 불편해요. 어떤 경우는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 이렇게 출제되기도 하니까 우리는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것만 딱 기억하세요. 어떤 출제자가 출제하든 공실이 빠질 리는 없으니까 공실만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건물주가 건물을 임대를 하는데 자판기를 설치했대요. 그럼 거기서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오늘날은 자판기에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주차 요금을 별도로 받을 수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을 기타 소득이라 그래요. 자, 왜 기타 소득이라고 부를까? 자, 방금 예를 들었던 주차비를 별도로 받는다면 수익이 발생한다 그랬는데 주차비라는 수익은 주차 사업을 영속적으로 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소득이 되겠죠. 정상적인 이율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 사업을 하는 거지 주차 사업을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영업 외적인 수익. 그래서 기타 소득은 이렇게 영업의 수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갔다 왔다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갔다 왔다. 요 라인과 요 라인을 같이요. 영업의 수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효 총소득은 영업 수익이 돼요. 영업 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했으니까 영업 비용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영업 비용, 운영 비용, 운영 경비,
동일한 표현입니다. 용어를 약간 다르게 작은데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그래서 학원가에는 이들은 동의어입니다 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동의어가 아니라 번역상의 차이. 부동산학 개론에서 학습하는 내용의 80%가 미국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서를 보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출제자는 영업 비용이라고 번역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출제자들은 영업 경비라고 출제하는 출제자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출제할 때는 이 용어들은 동의어적 개념이 아니라 번역상의 차이다. 그래서 외우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느낌만 비슷하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가볼까요? 영업 수익에서 영업 비용을 차감했으니까 순수한 영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그래서 순영업 소득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우리는 부동산학 개론에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건물을 살 때는 부채를 안고 사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받았습니까? 대출을 안 받았습니까? 대출을 받았습니까? 그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부동산이 고가품이죠. 이게 뭐 슈퍼 가서 살수 있는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출을 받고 하는 게 정상적이고요. 또 하나,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여러분들은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려고 할까요? 은행 금리보다 이 부동산의 가격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왜 부동산의 가격이 더 높을까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등등등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내용은 스톱하고요. 자,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채를 가지고 부동산을 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부채를 형성했다면, 그 부채 갚아야죠. 상환해야죠. 그런데 지금 어디를 보더라도 부채를 갚았다는 말이 없죠. 그러면 순영업소득까지는 내 돈도 들어갔지만 남의 돈, 저 부채도 함께 들어가서 발생한 수익입니다. 그러면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은 내 돈에서 발생한 수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자본, 부채. 그래서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합쳐서 총자본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총자본. 총자본 때문에 발생한 수익입니다. 그래서 총자본 수익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총자본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그럼 자기 자본은 자기 거니까 상관없지만 타인 자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야죠. 우린 그것을 부채 서비스액 또는 원리금 상환액. 그러니까 우리가 부채를 갚을 때는 원금만 갚는 게 아니죠. 이자도 같이 갚아야죠.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원리금이라 그러죠. 원리금 상환액 또는 저당 지불액. 동의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표현들은 시험에 자주 나와요.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장원액, 저당 지불액, 그리고 월부금도 가끔씩 나오고요. 그래서 모두 다 봐두시기 바랍니다. 영업 비용은 번역상의 차이라고 했죠. 그 전반적으로 보면 용어들이 좀 그래도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 부채 서비스에게, 예, 번역상의 차이는 이건 조금 용어들이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구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가볼까요? 총자본에서, 총자본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라고 그랬습니다. 타인 자본 때문에 갚았습니다. 순수한 내 돈만 남았죠. 그래서 세전 현금 수지는 자기 자본 수익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간단하겠죠. 세전과 세후니까 그 차이는 세금. 그래서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때문에 부담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영업소득세 그래요.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건안 됩니다. 가공, 기유, 영순 이런 거안 됩니다. 절대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자, 이 강의 조금만 더 진행되면 아주 간단하게 끝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소득이득뿐만 아니라 자본이득도 있다고 했으니까 자본이득도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소득이득은 다섯 가지였습니다. 가공, 첫 번째 한번 쭉 가볼까요? 가유, 순세세는 하지만 이렇게는 기억합시다. 가능, 유효, 순, 세전, 세후. 자, 차감하는 항목들 다 고려하시죠. 자, 이번에는 자본이득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라인을 같이 보세요. 라인을. 자, 라인을 보시면 유효 총소득과 같은 라인의 매도 가격입니다. 매도 가격. 그 다음에 보니까 순영업소득이라고 해서 순자가 들어갔죠. 그럼 여기도 순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세전 현금 수지죠. 그럼 여기도 세전입니다. 그 다음에 세후인가요? 그럼 여기도 세후입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쓸게 없죠. 다시 한번 더요. 매도 가격, 순매도 가격. 이렇게 용어 몰라도 괜찮아요. 그거 몰라도 답 찾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단지 기억할 것은 유효 총소득과 매도 가격을 같은 선상에 놓고, 그 다음에 순자, 순자, 세전, 세전, 세후, 세후. 자, 그 다음 구조를 볼까요? 첫 번째, 비용을 차감했죠. 두 번째, 남의 돈을 갚았습니다. 세 번째, 세금 냅니다. 여러분들은 곧 중개업을 시작하실 텐데, 중개 사무실을 조금 이쁘게 꾸미고, 저 권리금도 좀 많이 주고, 권리금을 많이 준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그 지역에 상권이 좋다는 얘기겠죠. 그런 중개 사무실을 오픈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돈도 그만큼 많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한 2억 정도, 2억 정도 자금이 들어갔다고 전제합시다. 자, 그런데 2억 정도 자금이 들어가는데 부족해서 1억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럼 내돈 1억에다가 은행 대출받은 1억을 가지고 사무실 운영합니다. 그래서 매달 매달 여러분들은 일정한 수익이 생기겠죠. 그럼 이 수익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부채를 먼저 상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실에 있는 직원 급여 먼저 주시겠습니까? 급여 먼저 줘야죠. 그래서 급여 먼저 주고 남는 소득이 있으면 부채 갚고, 그래도 남는 게 있으면 세금 내고.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요, 정말 순수한 수익입니다. 순수한 수익. 갚아야 할것 모두 갚고 난 나머지, 그 나머지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예요. 그 세금은 제일 마지막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를 잘 보세요. 첫 번째, 비용. 매도 비용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비용. 두 번째는 뭐죠? 부채죠. 여기도 부채. 단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는 부채를 갚은 것, 여기는 부채를 갚지 못한 것. 은행에서 대출받으면서 10년간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내가 10년간 보유하면서 임대 사업을 한다면 은행 부채는 100% 청산하겠죠. 근데 7년이 지난 어느 날이 건물을 처분한 거예요. 그럼 7년치는 부채를 갚았지만 나머지 3년간 아직 부채를 못 갚았죠. 그 3년간의 부채를 못 갚은 돈이 미상환 저당 잔금. 그냥 우리는
미상환액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미상환액. 그래서 마지막에 처분할 때는 은행 빚 청산해야죠. 자, 그 다음에 세금이죠. 세금입니다. 단지 세금의 용어가 좀 달라요. 위로 쭉 같이 올라갈까요? 뭐라고요? 자본이득, 그래서 자본이득세. 이걸 우리는 양도소득세라고 말합니다. 시험은 자본이득세가 출제되기도 하고요. 양도소득세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전체 구조를 다시 보세요. 전체 구조. 전체 구조에서 순자 찾으세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순영업소득을 구하라고 하든 순매도 가격을 구하라고 하든 이걸 구하려면 그 위에 있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기억합시다. 순자가 뜨면 비용차가. 이것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순자가 뜨면 비용차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순땡땡이랑 그래서 순영업소득, 순매도가격 이렇게 딱 용어를 정하지 맙시다. 그럼 우리가 일일이 두 가지를 다 암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순자가 떴다 또는 순땡땡 그러면 비용차감.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입니다. 차감. 아, 여기서 가로로 묶었죠? 가로로 묶은 것은 마이너스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전을 볼까요? 양쪽 다 세전. 그럼 세전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부채를 차감하면 되겠죠. 부채. 그럼 세전 땡땡 그러면 부채 차감. 이것만 기억합시다. 이것만 있으면 시험 문제는 다 해결합니다. 전체 구조에서 말입니다. 이 부분 안 틀립니다. 아무도 안 틀립니다. 자, 왜안 틀릴까요? 항상 이 부분에 학습을 하기 위해 책을 딱 펼치면 첫 번째 보는 게 가능, 공실, 기타가 딱 보이거든요. 아무도 안 틀립니다. 이거 역시 틀릴 이유가 없어요. 세전과 세후니까. 그럼 실수하는 곳은 요 가운데 있는 걸 실수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딱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 더 연결해서 갑시다. 그러면 순땡땡 그러면 비용차감이라 그랬죠. 그러면 순영업소득 위에 있는 게 유효총소득이니까 유효총소득과 순영업소득의 차이는 비용이다라는 것 같이 기억하면 이걸 조금 이제 계산 문제를 만났을 때도 편안하게 갈수 있습니다. 보세요. 세전 땡땡 하면 부채차감이라 그랬죠. 그러면 세전과 순영업소득의 차이가 뭐라고요? 부채다. 그래서 이런 구조 하나를 좀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정리해 볼게요. 자, 복습하는 측면에서 다 같이 가볼까요? 소득 이득의 종류는 다섯 가지입니다. 가능, 유효, 순, 세전, 세후. 이번에는 차감 항목 다 넣을게요. 자, 첫 번째 가능에서 공실은 차감하고 기타 소득은 플러스하고요. 그럼 유효총소득. 유효총소득은 영업수익이니까 영업비용 차감하면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순자가 떴다, 비용 차감. 세전자가 떴다, 부채 차감. 세전과 세후의 차이는 세금이죠. 그 세금의 이름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정리한다면, 요 영업비용 항목들에. 영업비용 항목에 속하는 계정 과목들은 엄청 많겠죠. 엄청. 근데 그 많은 걸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영업비용의 삭제. 그럼 영업비용의 삭제 항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영업비용 아니다. 그래서 영업비용 아닌 것들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조를 한번 볼까요? 자, 전체 구조를 보시면 투자자는 다섯 가지 소득 중에 어떤 소득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세전. 그렇다면 세전 현금 수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항목을 차감합니다. 그걸 순서대로 배열해 보시겠습니까? 공실, 비용, 부채, 세금. 공실, 비용, 부채, 세금.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영업 비용을 지금 하려고 해요. 만일에 공실이 영업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는 과정에 공실은 이미 한번
차감이 된 상태죠. 그런데 그 공실이 영업비용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중계산의 문제가 있겠죠. 그러므로 영업비용 안에는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은 포함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삭제 항목입니다. 그러한 논리라고 한다면 부채 서비스액이 영업비용에 포함되는 것도 이중계산의 문제가 생기겠죠. 영업소득세가 영업비용 안에 포함되더라도 이중계산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득이득의 구조를 알게 되면 삭제 항목 중에서 세 가지는 자연적으로 정리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번 보세요. 영업소득세 이렇게 놓으면 이제 안 틀립니다. 자, 취득세와 재산세를 잘 보세요. 취득세는 취득 단계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소득이득은 보유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수익이라 그랬죠. 재산세는 보유 기간 동안에 부담하는 세금이죠. 보유세니까. 그렇다면 재산세는 영업비용에 포함하는 항목이고요. 취득세는 영업비용에 삭제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교재에 자, 요 그림이 있다면 순영업소득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하나 쓰세요. 순영업소득 앞에다가 쓰세요. 상각전이라고 하나 적어놓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순영업소득은 상각전 순영업소득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영업비용 속에 감가상각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영업비용 속에 감가상각비가 있으면 감가상각비를 차감을 하고 난 후에 순영업소득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각후라고 해야죠. 그죠? 그럼 상각전이라고 한 거 보니까 감가상각비는 영업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 다 같이 읽어보세요. 개인적 업무비냐 아니면 통상적인 업무비냐. 그러니까 업무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개인적이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개인적이다. 그러니까 통상적이다, 보편적이다, 정상적이다. 그러한 업무비는 그런 비용이다. 근데 개인적인 업무비는 비용으로 인정 못 해주겠다. 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요. 소유주 급여 및 인출금입니다. 만일에 과세 주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과세 주체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곧 중개사가 되어서 중개업을 하실 텐데, 여러분 급여 얼마로 책정하시겠습니까? 연봉 100억 해야죠. 연봉 100억을 하면 과세주체는 세금 부과할 거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소유주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 못 해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인출금이라는 얘기는 금고 안에 있는 돈을 임의적으로 갖다 쓰는 거예요. 만약 그걸 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과세주체는 세금 부과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영업비용 삭제 항목이다. 여러분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됩니다. 자,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1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대부분은 어떻게 하느냐면 옆에다 적어요. 가요 막 가공 기유 막 적어요. 그래서 막 끼워 맞추는 거죠. 답은 찾을 수 있겠죠. 시간은요. 그래서 그렇게는 학습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번 순자 떴다 그죠? 그럼 순자가 떴으니까 우리는 뭘 기억하죠? 정확합니다. 비용 차감. 비용 차감. 2번 영업경비는 그랬네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항목은 영업경비야라고 절대 외우시면 안 돼요. 앞서 영업경비 삭제 항목이 있었죠. 자, 다 같이 복습하는 의미에서 영업경비 삭제 항목 열거해 볼까요? 첫 번째, 공실 및 대손 충당금. 그 다음에는요, 부채 서비스, 영업소득세, 감가상각비, 개인적 업무비, 소유주 급여 및 인출금이 있었죠. 그래서 그 항목들 중에 무엇인가가 여기에 있다면 틀린 지문이고 없으면 옳은 지문이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광고비는 비용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무엇이 나올지도 모르고, 그러므로

삭제 항목 중에 무엇인가가 있으면 X, 없으면 O. 자, 3번 갑니다. 뭐가 보입니까? 세전. 뭘 기억하시죠? 부채 차감. 부채는 보이는데 차감이 아니라 가산이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정답은 3번 됩니다. 5번도 세전이네요. 세전 떴으니까 똑같습니다. 부채 차감.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는 상환한 금액, 여기는 미상환한 금액. 5번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으로 나눕니다. 그랬으니까 정확한 표현이네요. 이런 형태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법을 가볍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63빌딩에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있죠. 관심은 있는데 63빌딩을 살려고 하니 오, 금액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미들은 자신들이 가진 여유 자금을 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투자회사는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교부하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투자자가 투자한 자금들이 있죠. 이 자금들을 모아서 모아서 부동산 등에 투자합니다. 그럼 부동산 등에 투자했으니까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주주들에게 90% 이상 배당합니다. 매력적이지 않나요? 90% 이상요. 100%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부동산 투자회사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제일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정리할게요. 자기는 실체형이고 나머지 둘은 명목형입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특징. 어떤 자산에 투자할 것인지를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결정해요. 그래서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둔다면 아래 두 회사는 위탁합니다. 위탁합니다. 그리고 아래 두 회사는 본점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본점 O, 지점 X, 직원 X, 상근 임원 X.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어떤 자산에 얼마를 투자할 건지를 직접 결정합니다. 그런데 아래 둘은 위탁한다 그랬죠. 누구한테 위탁하느냐? 자산 관리회사에게 위탁합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보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그들이 어떤 자산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를 직접 수행한다면 아래 두 회사는 자산 관리회사에 위탁한다.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라고 했는데 크게 두 가지 대상으로 구분합니다. 자, 여러분, 유치한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는 글자 수가 어떻게 되죠? 좋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 5년입니다. 5년. 5년. 석사학위 이상 소지, 여기는 소지자의 포커스를 맞출게요. 3년 이상. 종사를 했어야만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게 자본금입니다. 일단, 부동산의 개론이라는 과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과목은, 그렇죠. 투자와 관련된 과목이라서 좀더 쉽게 표현한다면 돈. 돈하고 직접 관련되는 것들은 다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돈과 직접적인 상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본금이 아주 이상해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대한민국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죠. 안 좋은 추억입니다만. 자,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구제금융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자, 그리고 IMF를 극복하겠다는 취지 하에 만들어진 정책 중에 한 가지가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가 하는 가장 대표적인 업무가 땅 사서 개발해서 처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설립 자본금 구분하세요. 자기 관리는 5억 이상, 나머지 둘은 3억 이상. 최저 자본금입니다. 70억 이상. 여기는 50억 이상.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5억과 3억의 차이가 2조, 70억과 50억의 차이도 어쨌든 2가 들어가죠. 자, 그렇게 해서 둘을 구분해서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 해사법 중에서 시험에 가장

0: 많이 나오는 내용들만 체크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정리했던 내용은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 수지 측정이죠. 현금 수지 측정이란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보유 기간 동안 수익도 발생하겠지만 처분 기간에도 수익이 발생한다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의 구조를 정리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투자 회사입니다. 뭘 하는 회사냐? 부동산 여유자금을 투자를 한 자금들을 가지고 부동산 등에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배당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중1 필수 영단어,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도 우리가 매일같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표현들 세 가지 공부해 볼 텐데요. 중요한 것은 써놓고 나중에 외워야지 아니죠. 우리 강의 시간 동안 바로 암기하고 가겠다 하면서 집중해 주세요. 자, 우리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까요?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오래 사용한 물건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사용한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고장이 나면 고치기도 해요. 오늘은 물건 사용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은 가장 오래 사용한 물건이 무엇인가요? 혹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오늘은 이렇게 물건 사용과 관련된 단어들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그림을 통해서 어떤 단어를 공부할지 힌트를 한번 얻어볼게요. 자, 여러분, 왼쪽을 보니까 이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 스마트폰을 사용하죠. 자, 그리고 오른쪽을 보니까요, 이 상자 안에 소중한 물건을 뭐 하고 있어요? 보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리고 오른쪽을 보니까 이 스피커로 보이는 물건이 아마 고장이 났나 봐요. 그래서 수리하고 있고 고치고 있네요. 자, 오늘은 이 각각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use, use. use는 사용하다입니다. use는 사용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어떻게 쓰죠? use 이렇게 쓰면 됩니다. 간단하죠? 발음은 use, use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use와 함께 알아두면 좋은 표현 하나만 짚어볼게요. 자, ful을 붙였는데요. 이 ful은 뭐뭐가 많은 이란 뜻이에요. use가 많은, 사용할 곳이 많은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useful 하게 되면 유용한 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this book is very useful 하면 이 책은 정말 유용해, 도움이 많이 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use로 돌아와서 우리 사용하다 라는 표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Can I use your smartphone? Can I use your smartphone? 자, can I use? 정말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내가 사용해도 될까? 라고 허락을 구하는 표현인데요. 여기서는 Can I use your smartphone? 이니까 내가 너의 스마트폰을 뭐 해도 되니? 사용해도 되니? 가 되겠죠? 자, Can I use? 와 함께